0: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최근 전사자가 잇따르자 응징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공격 강도를 높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여론 악화를 의식하는 동시에 이란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 오늘 오전 뉴욕 맨해튼의 연방 건물 앞에서 화염병 투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아침 8시 30분께 건물 입구에 화염병을 던지고 총기로 행인들을 위협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행인 등 최소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총 두 자루와 인화성 액체로 만든 간이 화염병이 회수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는 연방수사국 뉴욕지부와 이민세관단속국 지역사무소, 그리고 연방이민법원이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두 건물은 최근 이민법원 출석을 마친 이민자들이 건물 밖에서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이민단속 시위가 이어져 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끌고 온 카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 퇴출을 요구하는 피켓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공동 창설자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가 오늘 미국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동부지법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마약 밀매와 범죄 집단 구성 혐의로 기소된 삼바다에게 종신형과 함께 150억 달러 규모의 추징금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삼바다는 선고 전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진정한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하며 다음 세대에게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명 엘차포로 알려진 호아킨 구스만과 함께 1989년부터 2024년까지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며 코카인과 펜타닐 등 대량의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하고 납치와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스만은 2019년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콜로라도주 최고보안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삼바다는 지난 2024년 7월 뉴멕시코주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삼바다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자신의 마약 조직망이 콜롬비아에서 멕시코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셉 노첼라 뉴욕 동부지검 검사장은 삼바다를 21세기 최대 마약상으로 규정하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마땅한 대가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삼바다가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교도소로 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직의 양대 보스가 모두 수감됐지만 시날로아 카르텔은 여전히 멕시코와 남미 일대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 파벌 싸움으로 시날로아주의 살인율은 멕시코 내 최악 수준으로 치달은 상태입니다.
0: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과 공항 봉쇄, 그리고 지난주 산하 공항 타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열중 두개골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가운데 후티의 이번 선언으로 홍해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해협이 동시에 봉쇄되면 사우디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열중 하나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석유 수송로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3: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 공항 봉쇄와 지난주 사나 공항 타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맞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해상 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가운데 후티의 이번 선언으로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사우디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The Red Sea route has become substantially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no longer simply a normal Europe-Asia transit corridor. It's also one of the main alternatives of the Strait of Hormuz.
3: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만 연안 쪽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이 또 공격받았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유조선 두 척이 불안전한 항로를 통해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 폭발했다며 이란군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오만 연안에서 선박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표류 중이지만 선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5: 이란이 선박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생충 감염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발병 원인을 둘러싼 혼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 팜스의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사이클로스포리아틴과 관련이 있다는 실험실 결과가 위양성, 즉 가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앞서 테일러 팜스의 멕시코산 양상추가 타코벨 등에 공급되면서 전국적인 감염 사태를 일으켰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사실상 번복한 것입니다. 테일러 팜스 측은 FDA가 이 오판에 대해 회사에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기생충에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를 섭취해 걸리는 장질환으로 현재까지 34개 주에서 7천여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FDA는 위양성 결과와는 별개로 테일러 팜스 양상추와 발병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FDA는 자체 역학조사와 발병 데이터가 여전히 테일러 팜스의 채를 친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양성 결과가 오염이 없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테일러 팜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멕시코 중부에서 공급해 27개 주에 유통한 아이스버그 양상추 리콜을 이미 완료했으며 리콜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인 기생충이 검출된 제품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공동 창설자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가 오늘 미국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동부지법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마약 밀매와 범죄 집단 구성 혐의로 기소된 삼바다에게 종신형과 함께 150억 달러 규모의 추징금 몰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삼바다는 선고 전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진정한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하며 다음 세대에게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명 엘차포로 알려진 호아킨 구스만과 함께 1989년부터 2024년까지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며 코카인과 펜타닐 등 대량의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하고 납치와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스만은 2019년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 콜로라도주 최고보안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삼바다는 지난 2024년 7월 뉴멕시코주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삼바다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자신의 마약 조직망이 콜롬비아에서 멕시코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셉 노첼라 뉴욕 동부지검 검사장은 삼바다를 21세기 최대 마약상으로 규정하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마땅한 대가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삼바다가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교도소로 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직의 양대 보스가 모두 수감됐지만 시날로아 카르텔은 여전히 멕시코와 남미 일대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 파벌 싸움으로 시날로아주의 살인율은 멕시코 내 최악 수준으로 치달은 상태입니다.
0: 중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 센스타임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형 연합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센스타임 공동창업자 양파는 지난 금요일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중국 인공지능 생태계 파트너 약 20곳과 함께하는 이른바 은하계획을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합에는 캠브리콘과 화웨이, 무어스레드 등 중국 인공지능 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용 소프트웨어를 최근 무료로 공개하는 등 중국 기업들이 기술 자립 의지를 잇따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집단적 시도로 풀이됩니다. 양파는 은하계획이 추구하는 중국 산화란 칩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칩과 부품 인프라 등 산업 전반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하계획은 토큰 운영센터 한 곳을 공동 건설하고 중국산 인공지능 연산 그래픽카드만 장규모의 지능형 컴퓨팅 클러스터 5곳을 세운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또 핵심 기술 분야 10개를 중심으로 공동 혁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스타트업 200곳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개별 대응을 넘어 생태계 전체를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과 공항 봉쇄, 그리고 지난주 산하 공항 타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열중 두 개꼴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가운데 후티의 이번 선언으로 홍해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해협이 동시에 봉쇄되면 사우디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열 중 하나 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석유 수송로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3: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 공항 봉쇄와 지난주 사나 공항 타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맞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해상 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가운데 후티의 이번 선언으로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사우디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The Red Sea route has become substantially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no longer simply a normal Europe-Asia transit corridor. It's also one of the main alternative of the Strait of Hormuz.
3: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만 연안쪽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이 또 공격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유조선 두 척이 불안전한 항로를 통해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 폭발했다며 이란군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오만 연안에서 선박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표류 중이지만 선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5: 이란이 선박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1: 그 외 재미난 기사

0: 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6: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5: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6: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웨브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5: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6: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바겐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바겐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10: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해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1: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식,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11: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오늘 저가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양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새 모델은 기존 베스트셀러인 PAC-3MS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록히드 마틴은 밝혔습니다. 기존 모델 한발 가격이 약 40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200만 달러 이하로 낮아지는 셈입니다. 새 미사일은 순항미사일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위협을 요격할 수 있으며 36개월 이내에 초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수요가 높은 방공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는 데 패트리엇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추가 지원을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올해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전이 장기화하면서

0: 그래서 전 세계 방공 무기 수요는 더욱 커졌습니다. 백악관은 록히드 마틴과 RTX 등 방산업체들의 첨단 미사일 생산량을 3배에서 4배로 늘리라고 요구했고, 업체들도 이에 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저가형 모델 출시에는 낮은 비용과 빠른 공급을 내세우는 방산 신생 기업들의 도전에 맞서려는 전략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내 신변 안전을 공개적으로 보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먼저 불을 지핀 데 따른 반박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맘다니 시장은 이틀 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고 체포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가 현실적인 외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되어야 할 사람은 이란을 전례 없는 죽음과 파괴로 몰아넣은 자들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전 이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전쟁을 거치며 군사 외교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영장 효력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은 가운데 막후 외교 접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오늘 브리핑에서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외교 당국이 활발히 움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카타르 방문 당시 10일 휴전안이 논의됐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군사대응과 외교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침략 근원지를 강력히 타격하는 동시에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냐 전쟁이냐는 이분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협상과 국방 모두 이란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이란 남서부에 건설 중인 다르코빈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고 규정하며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이를 규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오만 등 연안국과 협의 중이라면서 이 수로가 이란 안보를 위협하는 데 악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긴장은 외교 접촉이 진행되는 중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어제 그룹 BTS가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 무대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 도입된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BTS는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해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축구 관련 가사로 편곡해 선보였습니다. 빈곤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제단체가 제작을 맡은 이번 공연은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스포츠 기회 확대를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BTS 멤버들은 좋은 취지로 공연할 수 있어 꿈을 꾼 기분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5.12월 개막 행사부터 결승전 하프타임 쇼까지 이번 월드컵의 처음과 끝을 K-POP이 장식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 월드컵 역사상 처음 도입된 결승전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그룹 BTS가 세계적 팝스타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마돈나에 이어 뜨거운 환호 속에 단체로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한 BTS. 빌보드 정상에 오른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축구 관련 단어를 넣어 개사해 선보였습니다.
3: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과 스포츠가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또 모든 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2: 빈곤 종식을 목표로 국제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제작을 맡은 쇼라는 점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BTS가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에 희망과 위로를 전했던 노래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4: 저희 무대가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스포츠 기회 확대를 위한 작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 BTS 멤버들은 좋은 취지의 공연을 해 마치 꿈을 꾼 기분이라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던 건 전 세계 아미들 덕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도시별 개막 행사에선 이제와 블랙핑크 리사에 이어 결승전에서 대미를 장식한 BTS까지. 한국의 음악인들은 이번 월드컵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며 달라진 위상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이 저가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 키미K3를 출시하는 등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는 것이 배경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의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르면 정부 허가 없이는 중국산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없어 사실상 사용이 차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안보 강경파가 힘을 얻으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접근 금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엔트로픽과 오픈AI 같은 폐쇄형 인공지능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굳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섹스 대통령과 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부 폐쇄형 연구소들이 정부를 통해 오픈소스 경쟁자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섹스 위원장은 소수 이익 집단이 입법과 규제 당국을 포획해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이른바 규제 포획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굴기를 막으려는 규제가 오히려 미국 내 인공지능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미 작가 조합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간 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합은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이번 합병이 반경쟁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합병이 완료될 경우 영화와 TV업계의 경쟁이 약화되고 작가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임금 상승도 막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합병으로 탄생하는 거대 기업이 인기 작품 작가 일자리의 35%를 장악하게 되고 고용 조건 담합도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미 작가 조합은 미국 전역에서만 8천여 명의 시나리오 TV 작가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에 파라마운트 측은 연간 최소 30편의 영화를 개봉하고 두 개의 영화 스튜디오를 유지하겠다며 합병이 오히려 작가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2개 주정부가 같은 합병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연이은 소송으로 합병 절차가 지연될 경우 파라마운트에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생깁니다. 파라마운트는 앞서 올해 9월 30일까지 합병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시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되기 전 갤런당 $3에도 못 미쳤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5월에는 갤런당 $4.5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달 초 갤런당 $3.70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경유 가격은 갤런당 $5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가격이 다시 오른 배경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이란 공습, 그리고 이란의 미군 기지 보복 타격이 있습니다. 사실상 휴전 합의가 무너지면서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유가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틴 라츠 애널리스트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제 설비가 충분히 가동되지 않고 있어 석유 제품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공급망 전반에 연쇄적인 물가 상승 충격을 주고 가계의 소비 여력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가 이어질 경우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에 대한 고강도 단기 타격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방공망과 핵 관련 시설을 폭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에 공중기 수십 대를 전진 배치하며 추가 공습을 준비 중입니다. 주요 타격 대상으로는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과 내륙의 지하 핵시설이 거론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며 전면 저항 의지를 과시해 중동은 전면전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란 방공망과 항구를 연이어 폭격한 미군은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전진 배치하며 대규모 추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을 투입하는 장기전보단 고강도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표적으론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인 하르그 섬과 내륙의 지하 핵시설 등이 꼽힙니다. 핵심 인프라를 순식간에 마비시켜 이란의 협상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입니다.
5: Increasing to some degree the kinetic activity, the bombs, increasing economic sanction pain, hopefully getting our allies on side, and above all, keeping the door open for negotiations.
4: 미군 전사자 발생이 오히려 강경 대응의 명분이 됐지만 11월 중간선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뛸 경우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직결돼 선거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6: He's not focusing on affordability, not focusing on the lack of yet another treaty with Iran, not focusing on the fact that ICE killed three people just in the last week.
4: 이 때문에 단기 타격 후 이란과의 새로운 핵 합의를 속전속결로 끌어내려는 계산이지만 이란의 반발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공습에 주눅이 들긴커녕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전면적인 저항을 과시했습니다.
7: ما تازه فهمیدیم که بمب اتمی شما تنگه هرمز دنبال یه چیز دیگه رفته بودیم تا حالا. دنیا فهمید که ایران قویه. این شاید اصلا بزرگترین پیروزی ما بود.
4: 선거용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의 벼랑 끝 폭격과 해협을 볼모로 잡은 이란의 배수진이 마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전술이 이란의 통제 불능 반격을 부를 경우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치명적인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8: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8: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9: 213-427-5500, 427-5500.
1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낙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우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20: 지난 12달간 LA 전역에서 접수된 낙서 제거 요청 약 30만 7천 건입니다. 전체 시민 민원의 2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꾸로 갑니다. 올해 낙서 제거 예산 약 1,180만 달러로 전년보다 230만 달러 줄었습니다. 현장 작업조도 95개에서 75개로 축소됐습니다. 24시간 내 낙서 처리율, 예전엔 60% 되었습니다. 지금은 36%입니다.
2: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0: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20% 넘게 뛰었고요. 페인트 값도 20% 올랐습니다. 커뮤니티 미화국 폴로치 국장 말입니다. 예산 총액은 비슷한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작업량은 크게 줄었다 이겁니다. 로치 국장은 낙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현재보다 예산이 50에서 60%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LA 시의회는 올해 5월 통과시킨 예산안에 낙서 제거 예산 복원을 위한 약 168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낙서 제거 예산의 추가 확대 여부는 오는 11월 예산 관련 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투자개발 업체 김원석 부동산 영문명 KRE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부터 투자 파동이 불거진 지 수개월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KRE는 남가주를 비롯해 타주와 한국에서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여온 업체입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맡겼지만 사업이 파탄에 이르면서 원금 회수 여부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파산 신청은 법원의 채권 동결과 자산 처분 절차로 이어지는 만큼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실패 시 일반 투자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파산 법원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선셋 블루바드에서 대형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웨스트 할리우드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팜 에비뉴를 따라 쏟아진 물의 양은 1,700만 갤런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5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쏟아진 물은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들어 최대 200대의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침수 피해는 차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근 두 개 건물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전기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도관 파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당국은 노후 배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지역 곳곳에는 수십 년 된 노후 수도관이 여전히 가동 중이어서 유사한 사고 위험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종합특검이 지난주에만 3차례 연속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끝에 이번 신병 확보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남은 시간은 한 달에 불과하며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첫 대면 조사가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10명 중 6명꼴을 넘는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0: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종합특검이 연이은 신병 확보 실패를 끄덕이며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과제가 쌓여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유 전 위원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2: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건가요? 박주기 감사 혐의 인정하시나요?
21: 수사기한 3차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지난주에만 3차례 연속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번 신병 확보로 종합특검이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수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첫 대면 조사가 이번 주 예정돼 있고 조성현, 홍장원 등 이른바 계엄 양심고발자에 대한 내란가담 혐의, 검찰의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관련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에도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60%를 넘습니다.
23: 2차 특검이라는 점을 조금 더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중에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21: 인력난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막판 영장 청구와 기소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종합특검.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한다는 출범 취지대로 남은 기간 얼마나 윗선 개입 여부 등 수사 성과를 낼지가 평가를 가를 변수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4: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25: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2: 오늘 오전 7시 35분 레세다 지역 템파 에비뉴와 베논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신고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가 911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추가 신고를 통해 해당 여성이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웨스트베리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여성의 상태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폭행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용의자 체포 여부와 피해 여성의 상태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한 남성이 달리는 차량을 향해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스트 17번가와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교차로입니다. 남성은 도로 위에서 콘크리트 파편을 손에 들고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연속으로 투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LAPD 센트럴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해당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시민앱에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경관들이 남성을 통제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현재 구금된 상태임을 공식 확인했으며 무기 관련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해당 구역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어 인근 도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상자 발생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LA 지역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웨스트 59번가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난 것은 오전 9시 27분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불길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77번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도 현장에 함께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인파를 정리하며 소방대원들의 진압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추가 피해 규모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LA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해당 구역 우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오전 9시 6분 롱비치 이스트 오션 블루바드 111번지 롱비치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시위대가 호텔 정문을 봉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명에서 50명 규모의 시위대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해 호텔 정문 진입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롱비치 경찰청은 현장 출동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경찰관들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현재 롱비치 경찰청이 현장을 통제하며 시위대를 상대로 해산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체포자 발생 여부 및 부상자 여부는 확인 중이며 호텔 정문 일대는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4: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LA 피라모닉은 8월 헐리우드볼에서 거슈인, 번스타인 등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와 거슈인의 파리의 미국인 등 미국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헐리우드볼 무대에 처음으로 오릅니다. 별빛 아래 펼쳐지는 이 음악회의 티켓은 헐리우드볼.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8: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26: 스탠톤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8: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26: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8: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브랜드 가운데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오닉5 판매량은 2만 73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습니다. 전체 순위로는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에 이어 3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위였던 아이오닉5가 올해 쉐볼레 이코녹스 EV와 포드 머스탱 마하 2를 제치고 순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경쟁 모델들이 전년 대비 40% 이상 판매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사이드 EV는 아이오닉5의 인기 요인으로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 개선을 꼽았습니다. 최신 버전에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포트가 추가됐고 세액 공제 종료 이후 가격도 대폭 낮아졌습니다. 인사이드 EV는 아이오닉5를 현재 신차 시장에서 최고의 가성비 전기차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 매체 일렉트랙은 전기차 시장 전반이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독주 체제에 가장 근접한 브랜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25: 제2차 종합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검토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소환 불응이 계속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주요 인사 체포 구금 계획에 김 전 장관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어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은 이번 주 안에 출석일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는 국가정보원의 비상기업 가담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 1차장과 2차장이 계엄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 지시를 받은 담당 부처장이 계엄사 요청 시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도록 지시하고 1차장은 방첩사와 경찰청에 연락창구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관련자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가 전직 장관과 정보기관 수뇌부로 동시에 확대되면서 비상계엄 사건의 전모 규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9: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 에어컨은 1902년 미국의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구안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는 사실이지만 원래 에어컨은 사람을 위한 냉방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고 하네요. 캐리어는 냉각 코일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형태의 제습장치를 만든 거였고요. 냉방은 제습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되고 보니까 제습보다는 사람을 위한 냉방이 더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과 같은 필수 가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에어컨 기술이 보급되고 나니까 더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이나 노동이 곤란하던 지역도 변모하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만 해도 열대지방 사람들 하면 흔히 느긋함, 낮잠 습관 이런 게 기질적인 게으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에어컨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되면서 따라서 사무실과 공장이 들어섰고 이들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기온과 습도가 문제였던 거지 기질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 당장 한낮에 밖에 서 있기도 어렵던 중동지역 사막 한가운데 금융 허브가 만들어진 것도 역시 에어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6: 프리마켓 지표 좋긴 한데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하락을 더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은 계속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치플레이션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은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손이 안 갈 정도긴 한데요. 소비자들 그리고 전방산업 이런 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 네,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가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는 낸드 플래시와 디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글로벌 AI 투자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HBM과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생산 능력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도 부족해지고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최근 분석을 보면 $800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부품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4% 안팎에서 최근 4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6: 예. 네,
7: 같은 기간 D램과 랜드 플래시 비용도 63달러에서 291달러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으면 마진이 줄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 판매량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장 용량 구성을 낮추거나 고급형 모델 위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미 구글의 차기 픽셀 시리즈가 유럽 시장에서 전 모델보다 100유로 안팎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애플과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프리미엄 제품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이미 200만 원대가 낯설지 않고 폴더블이나 고용량 모델은 가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양면적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업체에는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수익성 개선 요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이 너무 빠르면 완제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6: 슬슬 빅테크 쪽에서도 저항이 본격화되는 것 같던데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부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메모리를 달라는 고객들이 아비규환 수준이다라는 이야기 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수요가 몰리는 겁니까?
7: 네, 최태원 회장의 메시지는 지금 메모리 수요가 일시적인 재고 사이클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에서 나오는 구조적인 수요라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수요와 공급의 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수요는 AI 쪽으로만 한정해도 내년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60에서 100% 가까이 더 늘 수 있고 전체 반도체로 봐도 최소 50에서 6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반도체 동장을 짓고 웨이퍼를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력, 용수, 부지 같은 인프라 병목도 많기 때문에 공급을 바로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 경쟁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메타는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건설 중인 AI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의 컴퓨팅 용량을 5기가와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계획인 2기가와트 이상에서 2.5배가 된 것인데요. 전체 투자 규모도 5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모건스탠리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스페이스X 등 5개 주요 빅테크의 연간 데이터 센터 시설 투자 금액이 올해 7,790억 달러에 달한다고 봤는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58% 증가한 1조 2,300억 달러, 2028년엔 또 이보다 13% 증가한 1조 3,9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패배드에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인데요. 용인 클러스터만으로는 속도가 부족하고 호남 클러스터와 미국 팩까지 후보에 올려놓고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 회장은 미국에도 가능하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곳을 다 찾아서 후보에 올려놓고 어디가 제일 좋고 어디가 제일 빨리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팹 증설이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과 비슷해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6: 글쎄요. 예전에 이렇게 했다가 공급 과잉을 맞는 걸 너무 자주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한미 조선 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 이쪽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HD현대 그리고 한화가 미국 군함시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뭐 진전이 있었습니까?
7: 네, 최근 흐름은 기존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MRO에 머물던 것을 넘어서 새 군함을 건조하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들의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국방부와 해군이 최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사의 전투함과 급유함, 이 건조 역량에 대해서 정보 요청 RFI를 보냈습니다. RFI는 당장 입찰 공고는 아니고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가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스가 논의 이후에 미국이 국내 조선사의 함정 역량을 RFI 형식으로 타진한 첫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화 쪽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는 지난 18일에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성 건조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 선박은 미사일 비행 시험 때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 측정 자료와 통신 시험 결과 분석을 지원하는 특수선입니다. 일본한 인도 시기는 2030년입니다. 외신에서는 두척 건조에 20억 달러, 약 우리 돈 약 3조 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HD현대도 미국 현지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공동 건조, 블록 모듈 생산, 설계 협력 가능성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마스가는 단순한 테마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국 조선업의 병목이 구조적입니다.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공급망 병목 때문에 함정 건조와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증강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할 유인이 커졌습니다. 다만 당장 전투한 본체를 한국 조선소가 통째로 수주하는 그림은 쉽지는 않습니다. 보안과 현지 생산, 미국 내 고용, 조달 규정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로는 MRO, 보조함, 특수선, 급유함 이런 협력부터 시작해서 신조 함정으로 넓어지는 순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6: 자, 기대할 부분도 있지만 뭐 인건비나 규제 같은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기대는 하되 너무 과도한 기대는 가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은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6: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정부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가 3일 연속으로 이어졌고요. 이번 주 23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온라인상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 1주택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또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윤지의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 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장님 어서 오십시오.
8: 네, 반갑습니다.
6: 하우스
8: 네.
6: 이름이 부동산 R114죠?
8: 아, 아닙니다.
6: 다시 원래 먹었습니까?
8: 네, 부동산 114에서 부동산 R114로 한 5, 6년 떠돌다가 네. 다시 부동산 114로 돌아왔습니다.
6: 이름을 너무 자주 바꾸니까 잘 헷갈리잖아요.
8: 아니, 5, 6년 네. 만에 바꿨으니까 자주는 아니죠.
6: 알겠습니다. 사실은 윤지혜 랩장님의 이 직함도 자주 바뀌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8: 아닙니다. 수석연구원으로 한 10년 활동했고 리서치 랩장 된 지는 한 5, 6년 됐습니다.
6: 아, 그럼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 지난주에 화수금 이렇게 있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토론회가 예고돼 있는데 초대 받으셨죠?
8: 네, 예, 뭐 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6: 안 가시고요?
8: 가죠. 예.
6: 갈 거면서 뭘 또 고심을 한다고 이렇게 또 연막을 피시는. 예. 전반적인 부동산 토론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8: 지금까지 이제 토론회들을 보면 대토론회로 다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토론회에 그 사실은 에피타이저 기능을 좀 하는 거고요. 네. 이러저러한 토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 대토론에 이번 주에 예정돼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의사결정들로 사실은 다 쏠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된 게 없는 거죠. 의견은 계속 듣고 있는데 결정은 23일에 뭐 전반적으로 의사결정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 근데 네. 대토론에 이거 지금 2시간 예정돼 있잖아요.
8: 그렇죠.
6: 20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
8: 예, 뭐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6: 2시간 동안 다들 한마디씩 하면 예.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지금까지 지난주 토론회를 쭉 보면은 정부랑 시장의 의견, 이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평가 나오는 걸까요?
8: 예,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부 1년을 돌아보면 사실은 가격이 억눌렸다고 보기엔 사실은 급등한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6: 지표로 명확하게 나오니까 네,
8: 보통은 예. 근데 매매가가 오르면 뭐 전월세 정도는 조금 잠잠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전세든 월세든 이 주거비가 같이 오르면서 동시에 매매가가 같이 튀고 그러면서 분양가는 또 예, 뭐 한계가 있고
6: 그대로 가고
8: 그러면서 예. 공급은 또 어렵고 그러면서 대출은 또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네. 실수요자가 압박감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실수요자 하지만 정확한 정의는 사실 명확하진 않으나
6: 그렇죠.
8: 굳이 정확하게 전형 그 이걸 정의를 내려보면 무주택 생애 최초자는 진성 실수요자죠.
6: 그렇죠.
8: 근데 예.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 뭐 3억 원 한도 제한이라든지 뭐 정책 모기지에서의 한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을 받으니까 불만들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죠. 이른바 그러니까 먼저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 보니까
6: 그렇죠. 네.
8: 뭐 막차에도 타지 못하신 진성 실수요자는 이제 불만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6: 윤석열 정부 때 그거 있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꿀 같은 상품이었는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넷장님께서 지금 한 문장 속에 어렵다는 단어를 여러 번 쓰신 걸 보면은 상황이 진짜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지금 부동산 민심도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고요. 또 1년 동안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55%, 내릴 거라는 응답이 14%에 그쳤는데요. 잠깐 전제사항 말씀드리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웹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8: 예, 저희도 뭐 매년 상하반기 수요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 맞아요. 네. 참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8: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 작년에 이제 올해 상반기를 전망할 때 10.15 대책 이후에 분명히 설문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망이 더 커졌어요.
6: 아, 네,
8: 하락 전망은 줄어들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 응답이 55%, 하락 응답이 14%잖아요.
6: 네.
8: 이거는 이제 매매가에 대한 건데 매매가에 대한 전망에 근저에 깔려 있는 건 앞서 잠깐 설명드린 전월세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세에 대한 전망으로 따로 오고 월세에 대한 전망으로 따로 오게 되면 이 지금 그 오를 거란 전망이 더 강해집니다.
6: 네네네.
8: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로 가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뭐 70% 80% 이 수준까지 올라오고요. 월세로 가면 거의 90% 수준까지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 전월세 주거비에서 압박받는 그 요소들이 결국은 이 매매가 쪽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평가의 하나의 근거 자료로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6: 그러니까 전월세가 네.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8: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보실 때 해석을 하실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은 단순히 55% 14%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격차가 중요합니다.
6: 아,
8: 몇 배 정도 차이 나냐 보면 거의 한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4배에서 한 5배 정도의 편차에서 상승 전망이 더 큰 거니까 이 해석에서의 그 여러 가지 지표들, 변수들을 고려해보면 사실 지금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 신축 혹은 구축 쪽에서의 공급 이슈가 있어서 거기서 압박받는 요소들이 근저에 깔려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습니다.
6: 이거는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8: 아무래도 군중심리에 대한 거니까요. 수요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니까 다행,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시냐면 내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군중심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사실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약간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6: 네.
8: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들이 더 빨라질 수 있다.
6: 아,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8: 심리에 대한 문제인 거죠.
6: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규제, 두 번째는 공급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전월세 문제. 아, 두 번째가 공급 문제가 아니라 세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융규제 문제인데 지금 부동산 정책 제안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니까요. 지금 시점에 1,990건의 정책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많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의견 가장 많은 게 무주택자 대출 규제 좀 풀어라 이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거 실수요자들까지 규제 담아놓은 거 아까 랩장님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8: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 원리 혹은 정책에 대한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사실 어떤 정부도 정책 목적상에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산 기능을 했었죠. 좀 더 지원을 하는 경향성이 컸습니다.
6: 네.
8: 실수요자일수록.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괄 규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27 대책에서 6억 원 한도만 줄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생애 최초든 뭐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는 물론 이제 대출이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6억 원 한도 규제가 일단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자금이 좀 떨어지시거나 소득이 좀 낮거나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는 서민이잖아요. 그분들이 더 이런 구조에선 취약하죠.
6: 6.27 대책 나왔을 때 랩장님이 하셨던 말씀 저 기억나요. 위험하다고.
8: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인데 비아파트 쪽까지 6억 원 한도 규제를 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
6: 아, 네네.
8: 그리고 수도권으로 일괄했잖아요. 그럼 수도권 전역에서 사실은 외곽지에 있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규제하다 보면 네. 우린 왜 규제 지역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던 것처럼
9: 많이 하시더라고요.
8: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외곽지까지도 뭐 6억 원 한도 규제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지 하다못해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서 국민은행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3억 원 한도 맞아요. 규제를 한다. 네. 이럴 때 실수요자에서는 좀 빼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0: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주택자가 되는 과정을 좀 막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는 쪽으로 그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쪽에 자금이 투입되는 것 자체를 좀 막아서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아,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서민들이라고
1: 그렇죠.
0: 보는
1: 네.
0: 거죠. 예.
1: 실제로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 현금 부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다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적인 이슈도 있는데요. 이 공급 문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김영범 실장이 어제 방송에서 단기 공급 대책을 총동원하겠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아 이거는 맞는 대책 아니다 하면서 소극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앞뒤가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0: 예,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1: 예.
0: 우리가 지금 공급 대책이, 97 공급 대책 때 135만 호 착공 계획을 수도권에서 세웠고요.
1: 네.
0: 그리고 119 공급 대책으로 6만 호를 덧대서 총 140만 호 수도권 내에서의 착공 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정책부터 유휴부지를 하는 것부터 뭐 그린벨트부터 3기 신도시부터 재개발 재건축까지 총 망라돼
1: 예.
0: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140만 호가 최대치라는 거죠.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공급 대책이 그 부분에 압축돼
1: 아,
0: 있으니까.
1: 그게 전부 다 일단 되더라도.
0: 왜냐하면 수도권에서의 140만 호고 착공 계획이고, 근데 그 부분들이 지표상에서는 아직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끌어올 수 있는 거는 다 끌어와야 되는 거지. 재개발 재건축은 뭐 점점점. 뭐 이럴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1: 아, 한가한 소리다.
0: 네,
1: 네.
0: 왜냐하면 특히 서울에서의 공급량에 뭐 8월, 9월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배제하고 서울에서 공급량을 늘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1: 그래서 지금
0: 네.
1: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뭐 그럼에도
1: 네.
0: 공급이라는 건
1: 네.
0: 사실은 수요층들이 받아들일 때 아,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대책을 뭐 닥치고 공급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공급에는 최대한 경주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140만 호를 빨리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1: 아, 속도가 더,
0: 새로운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으려고
1: 예.
0: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로 가보면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을 세웠잖아요.
1: 뭐, 네.
0: 그렇죠? 근데
1: 예.
0: 몸통은 270만 호고 플러스 알파는 이제 유휴부지 계속 발굴하거나 신규 택지 발굴하거나 이런 거였거든요.
1: 예.
0: 그럼 지금도 140만 호가 확정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곁가지 공급 대책입니다. 네.
1: 네.
0: 그러니까 140만 호가 몸통이죠. 그럼 이 몸통을 어떻게 빨리 확산시킬 거냐에 대한 노력들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비아파트 쪽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 140만 호가 잘 되면서 비아파트 활성화가 맞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140만 호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면 새로운 공급
1: 네.
0: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발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1: 요걸 조금 더
0: 예. 네.
1: 명확하게 시장에 계속 알려주는 게더 중요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0: 예.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요 부분이 지금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자체 논의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첫 번째 공급 문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보유세, 아니 양도세 이렇게 올려놨으면서 보유세까지 같이 올릴 거냐. 어제 김영범 실장이 양도세는 낮춰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데 아유 뭐 일률적으로 낮추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0: 예, 최근에 뭐 정부 여당 쪽에서의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1: 예.
0: 과거에는 이제 부자 감세 좀 프레임에 좀 갇혀서 사실은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고 증여 상속도 강화하고 뭐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다 강화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거면 강화할 거면 거래세 쪽은 낮춰주는 쪽으로 조금 의견들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1: 그렇죠. 한 20년 전부터 그런 게 대세적인
0: 예.
1: 의견이었죠.
0: 왜냐하면 시장에서 뭐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뭐 신축만 공급이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공급이다 이런 발언들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그건 키는 거래세가 쥐고 있죠.
1: 그렇죠.
0: 네,
1: 예.
0: 보유세가 쥐고 있는 건 아니죠. 거래 부분, 그러니까

0: 우리가 입구와 출구 쪽을 막아놓고 보유세를 강화하면 그게 이제 증여로 우회하는 것들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봤고요.
1: 그렇죠. 안에 찜통이 되는 거죠.
0: 네. 네. 그리고 이 세금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조세 전가가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1억 원을 부과했다. 보유세를 네. 부과하면 그 전월세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하고요. 그리고도 전가하려고 하면 새로운 매수자에게 전가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받은 사람이랑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세금은 문제가 지금 개편을 해도 우리가 7월 말에 개편을 해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1: 네.
0: 그리고 세금은 사실은 10년 동안 누적된 게 얼마나 크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한 해에 왕창 부과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텀이 길어요.
1: 네.
0: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 텀이 길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뜨거울 때는 전가가 쉽죠.
1: 그리고 비싸더라도 살려 그러니까.
0: 맞습니다. 가격이 네. 오를 때는 또 전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가의 이슈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집값 과 관련된 통제 강도가 높이는 데는 시간차도 굉장히 길고 전가도 현재 구도에선 쉽고
1: 네.
0: 매매 전월세 다 뜨거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하는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도 거래세를 낮춰주면 매물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유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1: 네.
0: 그리고 신축 공급은 상당 기간 2028년까지는 어려우니까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세금 이슈들을 좀 쓸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1: 또 다른 관점 포인트 하나 들어본 셈이 됐는데요. 마지막 전월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국민 대토론회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0: 이거는 사실 원래 시장의 흐름은 월세 쪽으로 가고 있긴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때의 금리 인상기가 상당 부분 이뤄지면서 임대인도 수익성을 따지기 시작했고요. 임차인은 이 전세금을 개인에게 맡겨놓기 싫어졌고요. 정부는 또 가계 대출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구도에서 그 어차피 이쪽으로 가긴 갈 거였는데
1: 네.
0: 지난 6.27 대책에서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막기 시작하면서 한도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리고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대출도 막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속도가 더 빨라졌고 그래서 원래는 그쪽으로 갈 방향이었는데 5년에 걸쳐서 갈게
1: 여기에 대해서 시장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2: 네,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신규 진입 차단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콜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음 달 5일쯤부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천만 원 기준이고 주식이나 ETF 같은 대용 증권도 일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됩니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를 하려면 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11월부터는 매매 단위도 바뀝니다. 지금은 한 좌씩 살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 20좌 단위로 거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격이 낮아 소액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됩니다. 국내 기초자산 상품의 경우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이 3%에서 2%로 엄격해집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신규 매수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뒷북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반도체주 쏠림은 뚜렷했고 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도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10조 원 넘게 커진 뒤에야 진입 장벽을 높였기 때문에 사전 관리보다 사후 수습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 수습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박판은 정부가 다 깔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조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일 종목 ETF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게 김영범 실장인데 김영범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했네요.
2: 네, 김영범 정책실장이 어제 인터뷰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투자자들이

0: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는데 상폐를 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폐 가능성이 공식화되는 순간 해당 상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한꺼번에 매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F 가격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까지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들어온 돈은 시장 안에서 시간을 두고 빠져나가게 하되 새 돈이 과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는 이런 접근을 택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괴리율, ETF 상품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격차인 괴리율을 문제로 언급했는데요.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장 마감 전 30분 동안 매수와 매도가 집중되면서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괴리율 관리 주기를 반드시 30분 안에 해야 하는지 시간을 더 넓힐 수 있는지 선물 매매 외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더 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상태는 어렵지만 지금의 보완책만으로 시장 충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지는 계속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 이렇게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심사 같은 것을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러니까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구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가가 빠져서 레버리지 ETF가 손실이 난 건 이해가 되는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고버스, 인버스, 두배 인버스 이것도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0: 네, 이른바 고버스, 두배 인버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까지 손실이 났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1: 이상하네요.
0: 네,
1: 예.
0: 네,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가 오르면 두배 수익, 주가가 빠지면 인버스 두배 수익 이렇게 단순하게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 수익률을 맞추는 구조라서 중간에 급등락이 반복되면 누적 수익률이 예상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에서 10% 오르면 100 10이 되고 다음날 10% 빠지면 99입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첫날 20% 올라 120이 되고 다음날 20%가 빠지면 96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은 1% 손실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4% 손실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때는 레버리지가 유리할 수 있지만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원금이 계속 깎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췄다고 느껴도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고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라고 해도 매일 수익률을 다시 맞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반복되면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은 지수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논란은 반도체가 좋냐 나쁘냐 이 문제를 떠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도 과도한 레버리지가 붙으면 주가는 실적보다 수급을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개인 투자자는 맞는 방향을 보고 들어가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실제로 테슬라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 전반적으로는 플러스가 본주는 낮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많이 마이너스라는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좀 자세히 알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외신들도 우리 증시에 이 도박판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변부 시장으로 이겨졌던 한국의 주식시장 이제는 글로벌 투자 심리를 미리 가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0: 네, 한국 증시는 원래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역이 좋아지면 한국 증시가 오르고 경기가 꺾이면 증시가 먼저 흔들리는 식으로도 이제 봐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같은 AI 관련주 비중이 큰 코스피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과 런던, 도쿄의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증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글로벌 증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요즘 한국은 모든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매일 아침에 한국 증시를 살펴서 AI 투자 심리를 파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거래 흐름이 글로벌 AI 주식의 방향을 24시간 내내 좌우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수용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코스피가 지난 13일 9% 가까이 급락했을 때 SK하이닉스 ADR도 9.3% 하락하는 것처럼 파장은 미국 증시로도 번졌습니다. 엔비디아가 3.5%, 인텔이 6.1%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7%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AI와 반도체 관련 위험을 보여주는 장전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시작합니다.
4: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3: 특히 북한이 임진강 황강댐을 일부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 연천에 있는 홍수조절지 군남댐 수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3: 네, 지금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저희 취재진이 새벽 4시부터 이곳에 나와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슬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도 역시 빠른 속도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군남댐 수문은 평소처럼 13개 중 7개의 수문을 열고 초당 200톤이 넘는 물을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군남댐 수위는 새벽 4시 기준 29.2m로 한계 수위인 40m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4: 네, 어젯밤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군남댐 인근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요?
5: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곳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북한의 강수량과 댐 방류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어젯밤 8시 50분쯤 촬영된 위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황강댐을 일부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승교 수위가 점차 상승하며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필승교 수위는 행량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겼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임진강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와 경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상청 역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로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높아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와 인천 일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죠?
5: 네,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와 인천 광화군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일대에도 새벽 3시 2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인천과 경기 북부 일대에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나 옹벽 등의 붕괴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 상황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출근 시간대까지 수도권 일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4: 밤사이 서울 은평구에는 시간당 5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3: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네, 오늘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요?
6: 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가 북한과 서해, 경기와 강원 일부에 걸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출근길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이미 오늘 새벽 서쪽 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인천 부평 구산동에는 시간당 55mm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인천 강화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점차 확대해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부, 서울 서쪽 지역과 인천 전 지역, 경기도 고양시에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쪽의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길고 좁은 띠 형태로 압축되듯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자리 잡은 지역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 서해안에 30에서 100mm 내리겠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도 오늘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권한석입니다.
4: 사흘째 계속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3: 리튬 배터리가 많은 5층까지 불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사흘째 타오른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길이 어젯밤 8시쯤 결국 잡혔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6시 50분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시작된 지 61시간여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해 건물 외부에 물을 뿌리며 동시에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빽빽이 쌓인 물건들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 내부 구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 및 배원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7: 다만 화재가 시작된 6층과 불이 번진 7층 외에 다른 층으로 화재가 커지는 건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5층에는 폭발하기 쉬운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었는데 사활을 건 방어 작전 끝에 확산 우려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장시간 이어진 화재로 한때 건물 붕괴 우려도 제기됐지만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당국이 안전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 근방 100여 미터에 내려졌던 대피령은 소진 3시간 만인 밤 11시쯤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진화대원이 내부에 들어가 잔해를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불씨를 꺼야 하는 만큼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원을 위해 내려졌던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도 초진 이후 한동안 유지됐습니다.
8: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워낙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경찰은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3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는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 초기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입니다.
4: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3: 2k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학교는 휴업하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인근의 학교 건물까지 밀려들었습니다. 결국 물류센터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는 하루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10: 바람이 좀 불면 여기가 다 가려졌어요. 학교 다 뒤덮은 상황.
9: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31곳에 휴원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12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이 가득해야 할 유치원 1층 강당이 텅 비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 돌봄은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은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등원이 불가피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긴급 돌봄에 나선 유치원은 채비에 바빴습니다.
11: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틀어봤을 때 미세먼지 부분 켰을 때 다 빨간 등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등원 오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해 달라고 안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
9: 아이를 맡긴 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12: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이거를 회사에 바로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호흡기도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또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9: 인근 주민들 불편도 계속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차량은 빗물에 섞인 분진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13: 꼭 그 먹물을 갖다가 위에다가 다 뿌린 것처럼 아침에 그러길래 분진 때문에 그 비누로 했는데도 잘 지워지지 않고.
9: 매캐한 연기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14: 더운 날씨에 문을 못 열어놓죠. 토요일 날 요 공원에 운동을 하나 왔다가 목 아파서 그냥 들어왔어요. 운동 못하고.
9: 물류센터 화재가 학교와 주거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일상도 흔들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4: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3: 국내 증시 폭락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공개된 AI 키미 K3와 관련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2.6%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내림세가 가팔라지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장중 6,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끝내 하락분을 회수하지 못한 코스피는 4.46% 내린 6,5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3% 폭락한 24만 원대로, SK하이닉스는 4.2% 떨어진 176만 원대로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은 미국과 이란 사이 충돌과 더불어 반도체 관련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연휴 국내 증시가 휴장한 사이에 공개된 중국의 AI 키미 K3가 미국의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의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졌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부각된 겁니다.
16: 미국의 AI 투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17: 과하다.
16: 네, 그런 우려가 있는 와중에 다행히 저희 금요일에는 저희는 휴장이었지만 네. 이제 일본 상해 시장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5: 다만 지난 3월과 4월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터보컨트발 메모리 수요 감소 언급이 나왔던 상황이 현재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그때 학습 효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시장의 모든 악재를 반영하고 반도체가 경기 순환주인 것을 고려해도 코스피 하단은 6천선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은 장중 747까지 내려가며 52주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고 5.33% 내린 7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연일 널뛰기하는 주식시장의 배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자 야권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며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3: 민주당도 부랴부랴 대응에 분주한데 우선 시장에 내놓은 보완책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안을 마련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8: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2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자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ETF를 또다시 정조준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정권 업적으로 착각해 졸속 도입한 게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단계적 배수 조정 같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18: 특히 상장 폐지 요구에 선을 긋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선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해야 할 지경이라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추진해 도입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했습니다.
20: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 개혁신당 역시 김용범 실장이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됐다면서 경질론에 힘을 보탠 가운데 여권도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장 월요일 오전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연달아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21: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달라.
18: 다만 지난 16일 발표한 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단일 종목 ETF는 물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도 폭넓게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4: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50일 넘게 공전 중인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 조국 혁신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 제1야당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종합특검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30일과 수사 대상, 인력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17: 죄상을 낱낱이 찾아내고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기간이 연장되어 이와 관련한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뽑고자
1: 민주당은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특검을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겨누었습니다.
22: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1: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려는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23: 특검에는 보안 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1: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오선 중진이 첫 주자로 나서 정치 보복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24: 사실상 정치 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됩니까?
1: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필리버스터 종료와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이어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사이가 껄끄러운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꼽힙니다. 조국혁신당은 기계적 동의는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대치가 1박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하루 앞둔 어제 당권 주자들이 첫 합동연설회에서 사활을 건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3: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의 이른바 생일별 투표 전략 등을 놓고 계파 갈등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5: 예비경선 돌입을 하루 앞두고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손을 맞잡은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5인방. 첫 합동연설회에선 사활을 건 표심 전쟁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평소보다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정청래 전 대표의 자기 정치를 재차 겨냥했고 여기에 36살 청년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26: 온갖 기득권으로 힘쓰던 당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 폭행 운운합니까?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하는 자기 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딥니까?
27: 책임져야 할 분이 한 번 더 당대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민주당으로 어떻게 미래를 만들겠습니까?
25: 민심과 정책 경쟁을 우선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28: 대통령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29: 온 세상이 미래로 가는데 민주당이 족보 싸움에 난 매몰되면 퇴보, 퇴화, 결국엔 퇴출입니다.
25: 집중 견제 대상이 된 정 전 대표는 자신을 민주당 발악이라고 칭하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발악입니다. 저는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25: 장외에선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이 제시한 이른바 생일별 최고위원 후보 투표 전략을 두고 거센 대리공방도 벌어졌습니다.
31: 역대 어느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갈라 당원을 대상으로 표몰이를 하진 않습니다.
32: 그거는 예전부터 다 늘 있었던 일입니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본인들이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25: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예비경선에선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이 추려집니다. 후보마다 컷오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전망으로 이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찬 회동을 진행합니다. 정 원내대표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에선 선관위 특검이나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야권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인 만큼 이와 관련한 공동 대응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0: 이라는 전쟁이 언제까지 가든 무기는 충분하다며 연일 중동 지역 내 미군 시설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1: 다만 이 와중에도 중재국을 통한 외교 채널은 가동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의 공습에 맞서 이라는 영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의 미군 시설이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드론 경납고와 해군 함정 준비시설 등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의 미 해병 특수부대 시설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5: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3: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끝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왔다. 네, 뉴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 리베로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기자님, 네. 연휴 끝나 월요일인데 네. 또 우리 뉴스 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 월요일까지 나오신 거예요?
4: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네. 부름을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3: 중요한 미션도 띄고 오셨다고.
4: 그렇습니다.
3: 뭐예요?
4: 대놓고 영업 좀 하겠습니다.
3: 좋아요.
4: 드디어 오늘이요. 청취율 네. 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02로 전화가 걸려오면 끊지 마시고요. 바로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좋아요.
4: 지금 샵 0945로요. 응원 문자만 보내주셔도 커피 쿠폰 쏟아진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좋습니다. 거기에 활용 점정으로 미산 김선식 선생 무형문화재예요. 저한테 이제 기부를 해주셨는데 네. 고품격 컵 세트까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맛집 줄 서기보다 치열해요.
4: 정말요?
3: 이 컵 안 주면 밥 안 먹겠다. 어머니 생신인데 효도 한번 하게 해달라.
4: 네.
3: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간절한 사연일수록 당첨 확률이 200%니 여러분들의 집요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4: 네,
3: 그리고 어제 제가 네. 제 친구거든요. 네. 어제 오랜만에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듣고 있다고. 자기가 하여튼 청취를 그 많이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대요. 잘. 그러니까 많이 많이 샵 공구사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네, 그리고 새벽에 들어온 소식 하나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3: 뭐예요?
4: 북중님의 월드컵 혹시 보셨을까요?
3: 봤어요, 여기.
4: 그거 보셨어요?
3: 대기실에서. 네.
4: 새벽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장전까지 간 끝에요.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우승했다고 합니다.
3: 메시 라스트 댄스가 네. 여기서 끝났네요.
4: 그렇습니다.
3: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사흘째 불길 안 잡혔다입니다.
3: 네, 이게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졌는데 네. 진화가 쉽지 않네요.
4: 불길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3: 거세요?
4: 사흘째 지금 진화작업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쉽게 네. 말씀드리면 이 전국의 소방인력 장비 총동원했다.
3: 그래요?
4: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비 200대 넘게 들어왔고요. 경찰도 한 700명 넘게 함께 인력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3: 네.
4: 그런데도 완전히 불을 끄지 못한 상황인데요.
3: 네.
4: 물 뿌리는 것만으로는 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굴삭기로 건물 외벽을 좀 허물면서 연기를 빼고 또 물이 들어갈 길을 만드는 이런 작업까지 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3: 네.
4: 또 불이 오래 이어지면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구청은 일단 주변 상가 사무실에 좀 대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다행히 주민들이 사는 곳은 아니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난 곳 자체가 엄청 큰 물류센터거든요. 얼마나 크냐면 그 지금 축구장 42개를 붙여놓은 규모다 이렇게
3: 그래요?
4: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류센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2천 명 넘는 직원 근무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주야간 교대 시점에 지금 불이 난 거다 보니까 인명피해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지금 사흘째인데 네. 왜 이렇게 불 끄기가 어려워요?
4: 일단 물류센터 구조 자체가 진화 작업에 좀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3: 그래요?
4: 지금 불이 난 곳이 6층이거든요. 그런데
3: 네.
4: 여기에는 생활용품이 좀 선반마다 빽빽하게 쌓여 있고요. 종이 상자, 비닐, 또 플라스틱
3: 그러네.
4: 많다 보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고요. 또 열이랑 연기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겉불만 꺼졌다고 끝이 아닌데요.
3: 네. 그러니까
4: 물건 더미 안쪽에 숨겨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좀 비유를 해드리면 장작더미 있잖아요.
3: 네.
4: 거기 이제 겉보기에는 좀 꺼진 것 같아도 그 속 안에 불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점도 좀 문제라고 합니다. 선반 사이가 워낙 좁고 물건이 높이 쌓여있다 보니까 진화 작업에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다행히 일단 스프링클러는 실제로 작동한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이 너무 높게 쌓여있다 보니까 물이 아래까지 닿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근데 네. 이게 참 안에 물건이 빽빽하게 있잖아요. 네. 화재 위험도 이제 그만큼 커지고 있는 건데
4: 그렇죠.
3: 빠른 배송 경제 때문에 네. 이거 참 창고는 점점 커지고
4: 네.
3: 큰일이네요.
4: 맞습니다. 지금 최근 보시면 쿠팡 로켓 배송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3: 그렇죠.
4: 그런데 문제는 화재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의 물류창고가요. 약 6천 개 정도라고 하고 여기에 축구장만 한 초대형 물류센터도 7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센터 함께 늘고 있고 또 화재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안에 쌓인 물건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이 상자,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3: 네.
4: 불이 잘 붙는 물건도 많고 아무래도 빽빽하다 보니까요. 불이 한 번 붙으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3: 근데 좀
4: 있습니다.
3: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런 거 뭐 영업 개시하려면 네. 소방 안전점검 다 통과해야 되고
4: 그쵸.
3: 스프링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다 점검할 거거든요.
4: 네.
3: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 나갈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진화가 안 된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4: 네.
3: 잠시 후 3부에서 백승주 교수님 연결해서 현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4: 네.
3: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두 번째 뉴스는 공전하는 국회입니다.
3: 네. 국회에서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놓고 네.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지금 예고했습니다.
4: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요. 특검에 한 달 내 더 기간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 지금 맞붙고 있는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최상병 순직 사건까지 아직 수사해야 될 내용 되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간 30일 더 주자 이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한 혐의로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권영진 의원 수사선상에 올려놨고요. 김건희 씨 관련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조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4: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미 충분한 수사 이루어졌는데 또 기간 늘리는 건 야당을 겨냥하니 정치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직접 특검에 출석하실 계획이 있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내가 왜 가냐 필요한 입장 이미 서면으로 다 냈다 이렇게 출석 의사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오늘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요 필리버스터로 맞붙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3: 네, 또 검찰의 보안사건을 없애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에서 일단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고요.
3: 네.
4: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또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일단 검찰개혁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보안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다만 당 내에서도 아무래도 민생사건 수사 또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잖아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지도부가 그동안 약속했던 이 검찰개혁 기조 바꾸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막는 마지막 견제장치가 보안수사권이다.
3: 네.
4: 이렇게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 밀어붙일 경우에 여기에 이제 또다시 여야 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네. 근데 국회 밖에서 네. 공개토론 여론전도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내일 오후 4시 저희 시사저널 TV에서요.
3: 네.
4: 생방송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없애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한 뒤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전해지는데 한 의원이 앞서서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한테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태 의원이 여러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서 마음을 바꿔서 토론에 참여할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토론 시작 전까지 오면 된다 이렇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요. 제가 비하인드를 하나 좀 전해드리면 네. 한동훈 의원 원래 유시민 작가랑 1대1 토론을 원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유 작가가 좀 거절을 하면서 토론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3: 네. 그렇다고 진중경 교수랑 하나? 진중권 교수가 여기 전문가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4: 네.
3: 이런 선택을 하는 게 한동훈 후보가 맞는 선택이냐? 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3인 3색 당권 레이스입니다.
3: 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네. 예전처럼 현역 의원들을 대거 모아 세를 과시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됐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의원 많이 모았냐보다 누가 당심 잡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 숫자보다 권리당은 표심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현역 의원 대거 모아서 캠프에 넣는 것보다는 필요한 역할을 맡는 측근 중심의 소규모 캠프가 대세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면면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3: 좋아요.
4: 김민석 후보 곁에는 이제 김태선 의원 그리고 이용우 의원이 있고요. 네. 김태선 의원은 일정을 좀 챙기고 이용우 의원은 대변인 역할을 맡는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4: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모경 최민희 의원이 핵심 측근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 곁에는 민병덕 의원의 전략을 그리고 허종식 의원이 실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치인들의 부담을 네. 줄여줘야 한다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턱을 좀 낮춰줘야 된다. 네. 그러면서 기탁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었는데
3: 네. 민주당 돈 많은데 너 기탁금 왜 받지? 네.
4: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네. 한 건데 먼저 기탁금이 뭐냐면요. 네. 이 선거에 출마할 때 당에 내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굉장히 비싸요.
3: 비싸요?
4: 네, 얼마냐면 네. 예, 이번 전당대회 기준으로 보시면 당대표 후보는 1억 그리고 네.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으로 기탁금을 정했는데요.
3: 네.
4: 청년 후보는 절반을 깎아주더라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 재정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예전 수준으로 좀 돌리는 거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 자금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원외 인사들 그리고 특히 청년 정치인들은 돈 때문에 출마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함께 전한 건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 김보민 전 강진군 의원 있잖아요. 이 의원의 X 그러니까 옛 트위터 계정을 좀 직접 팔로우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청년 정치인에게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와대 입장도 나왔는데 우리가 특정 후보 돕자는 게 아니라 청년 정치 참여 넓히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당무 개입은 아닌 것 같고
4: 네.
3: 뭐 그런데 민주당 웃긴 게 네. 자신들은 뭐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출마할 때는 선거 구용제 해가지고
4: 네.
3: 국고 보조금 받고 선거 보조금 받고 선거 보전금도 받고
4: 네.
3: 그러면서 당내 선거에 당비를 치르면 되지 뭘 또 받아요.
4: 네.
3: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산불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3: 네. 아 경북 지역 주민들이 또 한 번 큰 피해를 보셨다고요?
4: 네, 경북에서만요 40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3: 왜요?
4: 있는데.
3: 폭우 때문에.
4: 네, 맞습니다. 문제는요 아직 비가 끝나지 않은 거라고
3: 아이고,
4: 합니다.
3: 그렇죠.
4: 지금도 이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3: 네.
4: 보니까 이번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인데
3: 네.
4: 특히 이제 한 번에 많은 비가 좀 쏟아질 위험이 있는 만큼 이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매우 큰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네, 큰일이네요.
4: 참. 네.
3: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뭐 금요일까지 계속 비 온다고 하던데.
4: 네.
3: 하여튼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경 기자님도 눈다랗게 빨리 나시길 바래요.
4: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3: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네,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전당대회 연휴 사이 불거졌던 후보 자격 논란에 기탁금 논쟁까지 시끌시끌합니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와 계시죠, 후보님?
6: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아이고, 스튜디오에서 예. 뵀으면 좋았을 걸요.
6: 네, 죄송합니다. 못 네. 나가서. 예. 네.
3: 그냥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전당대회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6: 네.
3: 당무위에서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네. 응당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6: 응당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3: 네.
6: 그분에 있어서는 그 당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네. 최고위원회 의결 그리고 최고위원회 이걸 거쳐서 그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4년 전 구속돼서 이 금융거래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3: 네.
6: 그리고 당비 같은 경우 제가 자동이체 되었던 게 폐지돼가지고 전혀 뭐 그런 상황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15일 날 이 공고를 하고 16일, 17일 날 바로 이어서 이틀 동안 이 후보 등록을 하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전준위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이렇게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예.
3: 네. 신청계가 네. 당초에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좀 섭섭지 네. 않으세요?
6: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뭐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네. 개별적인 사항들 고려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최고위원회가 제가 이 승계삼으로 구성돼가지고
3: 네.
6: 신청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사건건 이렇게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이 굉장히 지금 사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의결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는 대단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
3: 그래도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심에서 예. 뭐 유죄를 지금 계속 받으신 거잖아요.
6: 네.
3: 그 점은 좀 후보 자격이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하여튼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현실이죠.
6: 예. 예. 예. 지금 제가 우리 전 장성철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이런 지적 때문에 두 달 전에 네. 지방선거에서 제가 이 대기종군 했고
3: 네.
6: 출마 기회를 갖지
3: 그렇죠.
6: 않았습니다.
3: 네.
6: 이번엔 당내 선거죠.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3: 네.
6: 당내 선거는 공직선거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고
3: 네.
6: 그리고 지금 저 제 사건을 갖다가 이 정말 총체적으로 조작했던 당시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통위를 갖다가 그렇게 사적으로 그 이 오염시켜버린 이진숙은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3: 네.
6: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재판이 안 났으니까 끌 나가지 말라 이거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3: 네.
6: 그래서 뭐 또 당에서도 이 당원 지지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평당원의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3: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후보님의 뭐 혐의 사건 1, 2심 유죄 네. 판결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6: 네.
3: 이거 대통령께서 좀 편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좀 소통하신 거 아니에요?
6: 아니에요.
3: 편들어 달라고 얘기하셨죠?
6: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 잘 아시면서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3: 네.
6: 이게 제 사건에 물론 경찰 공소장에 다 허구고 거짓인 게 드러났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제가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걸로 저의 알리바이가 다 증명이 됐거든요.
3: 네.
6: 근데

0: 부탁드린 건 아니죠.
1: 아, 전혀 아닙니다. 예, 예.
0: 이건 하여튼 대법원 확정 판결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그렇죠?
1: 좀 빨리 제발 좀 빨리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때는 안 됐던 게 왜 이번엔 됐냐. 결국 민주당 기득권 세력 내로남불 이렇게 뭐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1: 아니 충분히 저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당사자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박지원
0: 비대위원장님
1: 네. 위원장님은 우리 당에 들어오신 지가 임재영이 케이스로 해서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논의됐던 거고
0: 네.
1: 저나 서영길 대표님은 지금 뭐 그래도 20년 넘게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한 사유, 피치 못할 사유. 뭐 서영길 대표님은 무죄까지 받았고 저는 지금 뭐 4년째 지금 이렇게 검찰 사건에 그 계류돼 가지고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상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민주당의 청년 세대의 불신이 더 많은 거 아니야? 2030 세대들이 지지를 좀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청년 최고위원 제도 무산됐죠. 기타금 4배 올라가지고 일부 뭐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막 울면서 막 여러 가지 호소하는 것도 봤고 청년 세대를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황상 보면 어때요?
1: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것에서 대단히 우려되고요. 정말 청년 세대들한테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청년 최고위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는데요.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패배의 원인으로 그다음에 패배의 결과로 20대 여성까지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인해서 그러면은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뽑자. 이거는 단순하게 선출직으로 뽑자는 이러한 단순한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청년 세대에게 스스로 자기들의 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리더를 뽑아서 그들이 민주당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그러한 이 뭐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전처럼 그냥 일단 우선은 뭐 당원 단계가 미비하니까 지명제도로 가겠다. 아 그다음에 기타 큰 문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4년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500만 원 기타금 한 거를 갖다가 2천만 원을 늘려놓고 그냥 총 저도 이번에 5천만 원 돼야 된대요.
0: 2020년
1: 통과 안 되면 저희 그저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당사자 때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뭐 저희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청년 세대들한테
0: 최고위원 되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미리 뭐 선거 당내 선거를 앞두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좀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 간담회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해야 된다. 청년 문제가 있으면 평상시에 이걸로 갖다가 제도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왜 꼭 닥쳐서 공천 관련해가지고 선거 때 이러니까 이렇게 잡음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선택을 받아서 최고위원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제가 그런 노력들, 그런 실천들 반드시 꼭 할 생각입니다. 네.
0: 약속하셨어요.
1: 했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0: 기타금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종전대로 기타금 뭐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뭐 여권 내에서나 지지층에서나 아니면 야당에서는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SNS상에서의 대통령과의 설전.
1: 아니, 이건 뭐 당무 개입으로 볼 수가 없는 사안이고.
0: 없어요?
1: 대통령도 당연히 저기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우리 헌법과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선거 공영제에 당내 선거도 저는 이게 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거를 갖다가 이게 입후보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이 투자해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길게 보면은 부정부패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0: 선관위에서 국가 예산을 선거 공영제를 갖다가 우리가 방향으로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당내 선거도 이렇게 큰 부담보다는 오히려 명확한 크게 권한을 갖고 책임을 명확히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비용적인 문제에서는 그래서 당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종전 수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선거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더라도 당비 많이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0: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1: 좀 재정도 넉넉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0: 이번에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선거 관련해서 전당대회 관련해서 졸속적이고 좀 불합리적인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지금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게 선관위 이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룰이라든가 제도가 좀 안정돼야지 남은 한달
1: 그렇죠.
0: 동안 후보들이 정말 비전 경쟁을 하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 우리 클린 선거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지역적인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빠져들면은 전당대회 자체가 좀 영향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당사에서 좀 걱정이 큽니다.
1: 네, 후보님 예비 경선 있고 저본 경선 있잖아요. 최고위원 선출에도 자신 있으세요?
0: 예비 경선 저 지금 불안합니다.
1: 그러네요.
0: 아니 제가
1: 지금 14분 출마 선언하신.
0: 중앙위원 분들이 투표를 하신다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예비 경선은. 근데 물론 이제 중앙위원회 상당 부분이 국회의원 이제 의원님들이시고 지역위원장님들이신데 제가 뭐 이렇게 친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또 제가 그동안 살아온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국회의원분들은 국회의원분들끼리 친하다. 이렇게 막상 손은 1인 2표제인데 국회의원한테 한다. 그랬더니 김용 조심해라. 너 저기 원해. 네가 저기 뭐그 이재명 대통령 뭐 대변인 뭐 평당원 대변인 이런 걸 믿지 마라. 그래서 요새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내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른다. 그렇게 협박 좀
0: 아니,
1: 하시죠.
0: 아니,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그 출마 기자회견에도 썼지만, 대통령 대변해 주시고 측근들은 이제 너무 많습니다. 많은 좋은 분들이 곁에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우리 당의 민주당, 정말 현장을 지키는, 평당원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평당원의 대변인으로서의 충실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선거운동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직접 뭐 만나시는 걸 많이 하세요? 전화를 많이 하세요? 어떤 모임에 가서
0: 지금
1: 인사하세요?
0: 전화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전화를 지금 예비경선 관련해가지고 드리면 제 번호가 이 검찰에 대해서 세번 번호가 해지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번호가 모르세요들, 전화 안 받으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또 문자를 드리면은 문자도 모르는 번호이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후에 전화가 와요. 아, 김용 맞냐고. 그래서 김용입니다 하고 이제 저 예비경선 한표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난관에 봉착돼 있는데 계속 뭐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지역 다니면서 또 많이 이렇게 하고 방송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인터뷰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좀
0: 많이 하고
1: 당원들 만나면 이렇게 딱 눈빛, 그다음에 악수하면서 느껴지는 그 악력, 이것에 우리 딱 나를 지지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어때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0: 아니, 제가
1: 어려요?
0: 그동안 선거를 정말 많이 치렀는데, 제가 대부분 스텝으로 치렀습니다. 제가 직접 플레이어로 치르는 거는 뭐 거의 이번이
1: 아,
0: 처음이거든요. 10여
1: 그러네요.
0: 년 만에 이제 처음인데, 주관적인 이 감정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같아서 손 잡는 손마다 다 힘세고, 눈빛마다 다 저를 다 찍어줄 것 같은 눈빛. 그래서 저는 지금, 더 객관화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크게 응원해 주시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1: 그 대표 후보랑 이렇게 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하면 조금 득표력이 좀 좋아지지 않아요?
0: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평당원 대변인이라고 제가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 그다음에 당원의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정서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님 이런 분들하고 좀 주위의 선거를 돕는 분들이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하고 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겹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1: 만약 이제 최고위원 되시면 같이 일하고 싶은 당대표 누구예요?
0: 뭐 누가 되든지 저는 개의치 않고.
1: 아니, 그런 AI 답변하지 마시고요.
0: AI 답변이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이거는 정말 최고위원회가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1: 그럼 정청래 대표 되면 괜찮아요?
0: 아니, 정청래 대표님 돼도 저희 같이 잘해야죠. 그럼 정청래 대표님 된다고 뭐 지금처럼 친명 친청 갈라가지고 하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죠. 저는 정말 어떤 분이 되더라도 남은 4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위해서는 내부에 갈라치기 안 되고 모든 것은 2년 후에 총선과 4년 후에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우리의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원외로서 뛸 생각입니다.
1: 아니,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정청래 네네, 예. 전 대표가 지난 1년 네. 당대표 할 때 네. 대통령 예. 국정운영 뒷받침을 제대로 못했다. 예. 그런 평가들이 좀 많아서.
0: 아니 그거는 저도 냉정하게 수차례 이 후보 등록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저는 뭐 제가 대놓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당대표한테 있지 어디 청와대 네. 있냐. 네. 그런 제가 지적했었고 거기에 대한 사과부터 해라. 근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뭉개고 이제 지금 연임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된 이상 그 과거를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당대회에서 서로 그러한 부분은 당원들이 판단해 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전과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국민의 삶 현장 속에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집중해야지 뭐 저기 그저 말씀하신 대로 아니 뭐 정청래 저기 대표 연임되면은 김인석 총리 되면은 서영길 대표 되면 저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개별개별이 다들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위원회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아 근데 후보님 지금 네. 엄청나게 친청계랑 친명계 네. 뭐 지지자들 뭐 당원분들 막 엄청 네. 싸우고 있잖아요. 갈등 많잖아요.
0: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아니 소연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정신 없을 때 제가 네. 아니, 클린 선거 제가 선포했어요. 클린 선거
1: 불안해요.
0: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것까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네. 당대표 후보들이 네. 이번에 저기 그 공정 선거 네. 캠페인 있는데 그거 지나고 나서 따로 만나서 진짜 저기 저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그런 네거티브 금지 클린 선거 캠페인을 서로 저기 선언을 해라 손붙잡고 제가 그거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선거가 무슨 클린 선거 어떻게 돼요? 막 네거티브하고 서로
0: 당내 선거 아닙니까? 당내 선거는 그래도 네거티브 요소가 많아도 이게 그래도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직 선거나 무슨 뭐 총선 대선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끼리 봐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친명이시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를 좀 공격을 하면 대통령을 네.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와 네. 김용 잘한다 시원하다 그래 지도부에 네. 보내주자 막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게 더 득표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요.
0: 지금 너무 짓궂습니다. 오늘 저 공정선거 있다가 9시에 클린 캠페인 하는데 오늘 또 합동 연설까지 있어요.
1: 알았어요.
0: 저 이러고 답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후보 예. 후원회장에 네. 이해찬 네. 그 전 국무총리 배우자께서 네. 후원회장 맡으셨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0: 네. 아,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지금 정청래 우리 후보님하고 같이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뛰시는 분들이 최민희 의원님도
1: 네, 네.
0: 최민희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 우리 대표님 주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잘 보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1: 네.
0: 인연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코멘트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야죠. 그 부분은
1: 득표력에는 예. 도움이 될 것 같죠?
0: 득표력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 네.
0: 그죠? 예.
1: 알겠습니다.
0: 예.
1: 지난주에 정치권을 달궜던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이 발언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0: 저는 뭐 절대 일단 공감이 안 돼요. 그 발언에. 네, 대통령 필패론이라는 아니 대통령님 잘하시다가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이 당내에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지지율 국민들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내에다가 이거 해법을 요구해야지 왜 대통령 필패론으로 갑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님 제가 보석 나왔을 때 저는 알릴레오고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네. 많이 존경했었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실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1: 저도 뭐 이렇게 그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0: 네.
1: 왜 저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0: 아, 제가 뭐 그 속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1: 정치적 과거에 목적 이제 좀 있지 않나?
0: 저는 정치적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과거부터 개인적인 인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그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과의 그런 인연과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조국 대표님이 떨어지시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합당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서도 그 중심에 계셨거든요. 네. 함께 그 부분을 갖다가 주창하셨고 그래서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관여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아니 대통령 필패하면 됩니까 이게? 아 대통령 실용과 성과 위주로 해서 국민들 통합하겠다 그러고 저렇게 불철주야 뛰고 있으면서 지지율 70% 육박까지 했던 대통령인데 그거를 저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저는 네.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저기 드립니다.
1: 결국에는 정청래 전 대표를 이번에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구원 등판한 네.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0: 아,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1: 몰라요?
0: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시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이게 전당대회에서 네. 한쪽 군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갖다가 필패론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가만히 있지 않고 네. 계속 언론활동에서 메시지 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목요일에도 어디 방송 나온다 그러는 것 같고.
0: 뭐 그거를 뭐 제가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1: 않다.
0: 부분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네. 우리 당원들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코어층 이런 당원들이 저는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네네, 후보님 네네. 좋은 성과 네네. 이루시길 아유, 바라고요. 또
0: 감사합니다.
1: 최고위원 네네. 되시고 나서 또 인터뷰하겠습니다.
0: 예. 최고위원 되고 네.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예, 예. 이상 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익숙한 모습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뚜렷한 성과가 없어 무용론이 커진 종합특검의 연장 법안입니다. 원 구성 협상조차 타결하지 못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하는 모습.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과 민생엔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5: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폭우가 예보되는 곳이 많은데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수해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한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걸 보여 범람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2부와 3부에 걸쳐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4: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5: 오늘 새벽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핵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었습니다. 북한이 임진강 핵락댐을 일부 방류한 걸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하천 주변에 있는 핵락객과 야영객들은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4: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불길이 61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많은 5층까지 불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5: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늘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4: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중국에서 공개된 AI, 키미 K3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인데 반도체가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라는 우려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중동 상황이 한동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날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아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5: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요?
6: 네, 정체 전선이 남아하면서 오늘 오전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비구름대가 북한과 서해, 경기와 강원 일부에 걸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은 시속 30km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이미 오늘 새벽 서쪽 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인천 부평 구산동에는 시간당 55mm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인천 강화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점차 확대해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부, 서울 서쪽 지역과 인천 전지역, 경기도 고양시에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쪽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길고 좁은 띠 형태로 압축되듯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자리 잡은 지역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 서해안에 30에서 100mm 내리겠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도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남쪽은 덥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4: 네, 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 경기 북부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특히 북한이 임진강 한강댐 일부를 방류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군남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7: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4: 네,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것 같네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7: 네, 저희 취재진이 새벽 4시부터 이곳에 나와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슬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물도 역시 거센 속도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군남댐 수문은 평소처럼 13개 중 7개를 열고 초당 8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군남댐 수위는 새벽 5시 기준 30.3m로 아직 한계 수위인 40m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댐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군남댐은 기존 40cm만을 열었던 27개를 1.3m까지 열어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5: 네, 어젯밤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군남댐 인근 수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요?
7: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곳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북한의 강수량과 댐 방류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젯밤 8시 50분쯤 촬영된 위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황강댐 일부를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겼고 현재는 평소 수준의 3배인 2m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임진강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방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와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상청 역시 북한 지역의 많은 비로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4: 네, 지금 경기 북부와 연천, 인천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7: 네,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일대에도 새벽 3시 2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인천과 경기 북부 일대에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와 옹벽, 축대 등의 붕괴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상황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출근 시간대까지 수도권 일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4: 네, 이렇게 연휴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전국에서 8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5: 정부는 피해가 큰 경기와 강원, 경북 등 3개 시도에 긴급 재정을 지원합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사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도로는 200여 곳에 이릅니다. 토사와 낙석 피해까지 더하면 비 피해는 800건이 넘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500명 넘게 임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300여 가구는 한때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도로 곳곳에 차량 운행이 어렵고 팔공산과 태백산 등 국립공원 여러 구간에 등산객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긴급 재정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와 강원, 경북 등 세 곳으로 금액은 16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한 것으로 피해 시설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 낙석 제거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대전과 세종, 충북 등 6개 시도에 21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5: 리튬 배터리가 많은 5층까지 불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사흘째 타오른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길이 어젯밤 8시쯤 결국 잡혔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6시 50분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시작된 지 61시간여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해 건물 외부에 물을 뿌리며 동시에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빽빽이 쌓인 물건들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 내부 구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 및 배원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9: 다만 화재가 시작된 6층과 불이 번진 7층 외에 다른 층으로 화재가 커지는 건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5층에는 폭발하기 쉬운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었는데 사활을 건 방어 작전 끝에 확산 우려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장시간 이어진 화재로 한때 건물 붕괴 우려도 제기됐지만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당국이 안전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 근방 100여 미터에 내려졌던 대피령은 소진 3시간 만인 밤 11시쯤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진화대원이 내부에 들어가 잔해를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불씨를 꺼야 하는 만큼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원을 위해 내려졌던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도 초진 이후 한동안 유지됐습니다.
10: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워낙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경찰은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3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는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 초기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입니다.
4: 네, 이번 불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금세 7층으로까지 번졌습니다.
5: 소방 설비는 대부분 작동한 걸로 보이는데요. 3단 선반 고조가 화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물류센터 6층에 있는 방화 셔터와 스프링클러는 이미 작동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방화 셔터 등으로 화재 초기 확산을 늦추거나 막는 역할을 하는 방화 구획도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0: 방화 셔터는 저희가 도착했을 당시 때는 작동해 있었고요. 그리고 방화 구획은 그 통상 스프링클러 설치된 대상은 3,000평방미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1: 이런 정황을 볼 때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의 구조적인 특징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8층 규모인 건물에서 높이가 10m에 달하며 대부분의 물품이 집중된 6층은 3단으로 이루어진 메자닌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자닌은 건물 한 개층에 철제 구조물로 중간층을 추가로 만드는 구조로 활용 면적을 늘릴 수 있어 대형 물류센터에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 번 불이 나면 타기 쉬운 물건들이 촘촘히 쌓여있는 특징 탓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메자닌 구조가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후 선반 높이 3m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12: 스프링클러들이 이제 천정에서 만약에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넥 전체가 밑에서부터 연소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소화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11: 다만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 등 소방 설비가 작동한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설비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있었는지 화재 초기 빠르게 작동해 실제 방재 효과를 거뒀는지도 앞으로 감식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오늘 주문하고 바로 받아보는 이런 빠른 배송 문화는 이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5: 하지만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편리함 뒤에 가려져 있던 안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이번에 불이 난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약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42개를 합친 면적이자 여의도 공원보다도 1.3배 큰 규모입니다. 쿠팡은 이번 화재 물류센터 외에도 대구의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는 등 배송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센터가 초대형화되는 건 빠른 배송이 당연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소비 문화를 위해 더 많은 상품을 더 가까운 곳에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물류 인프라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만큼 물류 시설은 더 크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는 이른바 메자닌 구조입니다. 높은 층고의 물류창고 내부에 철골 중간층을 설치해 같은 면적에서도 보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소방대원 접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4: 천정고가 10m 이상 가까이 되는 이런 대용 대공간 같은 경우에 화재가 한꺼번에 확산돼 가는 이런 부분들.
13: 초고속 배송 경쟁 속에 물류센터는 더 크고 효율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계기로 창고시설 화재 안전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는 빠른 배송이 일상이 된 시대, 안전 역시 속도만큼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5: 다만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 양지마을의 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입니다. 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16일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겁니다.
16: 아, 여기 20억 넘어요? 아, 집 없어 이제.
17: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15: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 기준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보통 근저당권은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보유하지만 매도인이 잔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오는 10월까지라 매수인이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거로 분석됩니다. 이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고시가 이뤄진 뒤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시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잔금은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서민들의 대출 사다리는 끊어놓고 정작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등기에 담긴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이슈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19: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을 직접 반박하자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민과 민생부터 챙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21: 대통령께서 스스로 본인이 각오해 했던 발언과 얼마나 배치되는 언급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 민주당은 당원상 보장된 의견 개진과 당무 개입의 차이를 모르느냐며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식 표현으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를 축출하고 윤심 후보를 당선시킨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도 응수했습니다.
22: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습니까?
20: 청와대도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기탁금 문제가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 이어 고민정, 정청래 후보도 선배 정치인들이 진작 개선했어야 한다, 지난해 전당대회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의견 개진을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청년원의 당사자인 김보미 후보는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돼가고 있다며 선배 정치인들을 한꺼번에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친청계 내부에선 이 대통령의 기탁금 참전이 사실상 친명계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감지됩니다.
2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불면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어지러움증, 중풍,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만성불면증, 즉 크로닉 인삼니아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만성불면증은 극심한 불안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호르몬의 불균형 그리고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이 수면질환협회에서는 불면증을 내과적 혹은 정신과적 수면장애로 구분하는데 그만큼 수면장애는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는 저녁이 오면서 어둠이 시작되면 괴롭고 밤이 너무 길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현재 양방에서 처방되고 있는 벤조디아제핀이 수면약들은 의존성이 강하고 이런 약들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낮 시간에도 졸음, 어지러움증, 두통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운전과 기계 조작을 할 때 결단력이나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 치료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을 초래하고 앞당기게 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수면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 멜라토닌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마다 개개인이 상태에 따라서 좀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면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바로 치료의 열쇠가 됩니다. 노련한 한의사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부정거사의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하면서 몸에 들어온 사기는 없애는 동양의술의 전통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백전백승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불면증은 복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복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인천 포항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방 대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백승주 열린 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모시고 현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 계시죠?
4: 네, 나와 있습니다.
3: 교수님, 왜 불길이 안 잡혀요?
4: 커서 그렇습니다.
3: 커요?
4: 그 규모 자체가, 네. 그 연면적 자체가 29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3: 네.
4: 21년에 똑같은 쿠팡 덕평물류센터도 그 12만 7천대 그렇게 됐으니까 두 배가 넘죠. 그래서
3: 네.
4: 이 일반 화재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다르고요. 거기다가 가연물을 잔뜩 쌓아놓은 우리 택배 같은 것들이 천만 단위의 그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네.
4: 그런 것들이 쌓아놓은 화재가 되고 구조적으로 또 붕괴 우려도 있고 화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인력이 직접 적수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이런 공간적 제약, 큰 불 때문에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3: 붕괴 위험성은 왜 있어요? 저게 뭐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텐데 화재 났다고 붕괴를 합니까? 건물이?
4: 네, 이게 그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압축력, 철근의 인장력을 조화롭게 딱 두 개가 아주 붙어 있기도 잘 붙어 있고 평상시에 뭐 0도씨에서 40도씨 범위에서 인장 수축량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수명을 가지고 가면서 버티는데 문제는
3: 네.
4: 이렇게 고열에 그 노출이 되면 가장 치명적인 게 이 내부에 수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수분이 끓게 되면서 높은 압력으로 밀어내면서 콘크리트를 깨트립니다.
3: 네.
4: 그 이른바 이걸 폭렬이라고 하는데요.
3: 네.
4: 폭렬이 박리로 이어지는 건데 말 그대로 폭렬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순식간에 터지듯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구조물이 되니까 기둥이고 바닥이고 보고 이런 것들이 자체 역할을 못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3: 그러면은 소방대원들이 현장 안에 들어가서 그 폭렬 현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3: 그러면은 소방대원분들이 안에서 진화 작업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4: 그러니까 이제 구조진단 쪽도 이중으로 그 쿠팡 측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 그 급히 조성해서 파견이 됐고요. 그리고 소방대 측도 판단을 하는데
3: 네.
4: 이 폭렬의 일단 이 현상은 국소적일 수도 있고 광범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소방대의 그 긴급 탈출 명령은 적당했다고 보는 게 비록 구조진단에서는 당장 붕괴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이게 국소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은 불길이 벌써 창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위로 검은 연기가 이렇게 내뿜고 있었거든요.
3: 네.
4: 그러면 그 시점이 벌써 24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벌써 그제가 불이 났고 어제부터 하루 동안 이게 최소 500도씨 이상의 고열에 콘크리트가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3: 네.
4: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3: 네.
4: 우리는 법적으로 내화구조 불에 견디는 구조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요. 아무리 큰 건축물이라도 이렇게 큰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부족하죠. 3시간만 버티면 내화구조 불에 견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이상은 견디는 시험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위험 그 대피가 더 필요했던 거죠.
3: 그렇게 되면 이제 5층 이하로 하부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뭐 막기 위한 것이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4: 네.
3: 밖에서만 이렇게 진화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4: 그렇습니다. 그 밖에서의 진화 그 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벽을 뚫어서 안을 냉각시키는 절차도 거치고요. 그리고 또 그 대공간 내에서 그 5층의 천장이죠. 6층에서 불이 났으니까 밑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려면 일단은 말씀드린 층간방어 개념이기 때문에 층을 막는 층바닥의 붕괴가 가장 중요한 확산 그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위층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열화상 카메라로 관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붕괴 조짐의 이런 상태를 계속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내려오면서 화재가 확산되는 과정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5: 네.
4: 그 상황은 현재까지 아주 그 양호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5: 아,
4: 봅니다.
5: 그렇습니까?
4: 네.
5: 그 6층 생활용품 보관 구역에서 처음 발화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4: 네.
5: 왜 불이 났을까요, 거기서?
4: 아, 일단은 이제 화재 원인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5: 네.
4: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전기적인 기본적인 그 전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덕평화재에서도 그 화재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것처럼
5: 네.
4: 뭐 그 나중에 지어지긴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계획된 건물이라서 뭐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엇이 하나가 원인일 거다 하고 그 증거를 찾기보다 여러 개의 원인을 다 세워놓고 불가능한 것들을 지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기적인 원인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활물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해당 지역이 또 가장 그 건물에서는 그 높은 층에 물건을 쌓아두다 보니까 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배터리 같은 것들이 또 자체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5: 그래도 뭐 CCTV도 있고 화재 감지기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네, 스프링클러도 그렇습니다. 있을 거고 그렇다면
4: 네.
5: 좀 초기에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러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4: 네.
5: 쿠팡 측이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4: 현재로서 저는 이 규모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센터나 아니면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배터리 화재 대규모 배터리 화재는 전 세계 방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도 같이 맞닥뜨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 네.
4: 이러한 규모와 이러한 위험을 맞닥뜨리지 않은 거죠.
5: 네.
4: 결국에는 해외에서는 이제 추세가 이런 대규모 물류센터는 가능하면
5: 네.
4: 낮고 넓게 짓도록 허가하는 추세입니다.
5: 아, 네.
4: 네, 막을 수 없다면 그 규모를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면 위험 자체의 크기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소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당 소방대원들 수가 적고요. 그리고 뭐 수치로도 그렇지만 좀 안타깝게 소방대원 그 순직률도 높습니다.
5: 예.
4: 그런 조건들이 아무래도 희생의 그 상황보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5: 쿠팡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 이렇게 뭐 이걸로만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4: 맞습니다. 소방대가 탈출을 한다고 했을 때 천장에서 방리라고 했다는 부분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요.
5: 네.
4: 불은 무조건 나면은 불기둥이를 세워서 천장으로 열기류가 몰리기 때문에
5: 그렇죠.
4: 그때가 됐다는 상황이라면 벌써 화재 초기 감지나 스프링클러 소화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5: 네.
4: 일단 초기에 실패하면 더군다나 이런 큰 건물은 스프링클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5: 아.
4: 그래서 네, 그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5: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게요. 물류센터 바로 근처에 SK 석유화학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건데 좀 불티가 네. 날아가서 2차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4: 이번 화재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비 예보도 있고
5: 네.
4: 바람의 방향이 좀 확산되긴 하지만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거는요. 마르고 건조한 날에 이 똑같은 화재가 났고 덕평화재처럼 건물이 더 위험할 정도로 저층에서 화재가 났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네.
4: 여의도 크기 절반 정도의 석유화학 단지가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5: 그렇죠.
4: 이러한 입지와 이러한 규모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5: 교수님께서 없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4: 네,
5: 들고요.
4: 그렇습니다.
5: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 당국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께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4: 네, 벌써 사흘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온과 또 붕괴 위험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진화에 임하는 대원분들께 정말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덧붙여 안전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는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나쁜 케이스를 대비해야 됩니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고 화재 확산의 위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덧붙여서 또 인근 주민들께서는요.
5: 네.
4: 정부에서는 PM10 미세먼지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덜 위험한 건설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장 타는 냄새가 나고요. 주변 주민들은 대피하고 있습니다.
5: 그렇죠.
4: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5: 네.
4: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장애 계신 분들은
5: 네.
4: 직접적인 의료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피를 하셔야 하고요.
5: 네.
4: 그리고 일반인 분들께서도 창문을 닫고 외부 활동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네, 이상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셨습니다.

0: 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2판 4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드립니다. 정치 닥터스 함께 해주실 네 분 모시겠습니다.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신규 변호사님 어서
3: 네,
0: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현 변호사님.
4: 네.
0: 정청래 대표가 나 후원금 4억 4천만 원 걷었다. 아우 왜 이렇게 자꾸 늦는 거야. 아우 나 주말이라서 후원의 계좌 못 닫았어요. 아유 돌려드릴게요. 자랑하는 거죠?
4: 아니, 자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0: 아니야?
4: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원 원래 이 최고위원 저 대통령 당대표 선거가 아니어도 네. 1억 5천까지 받을
0: 맞습니다.
4: 수 있잖아요.
0: 네.
4: 그리고 선거 있는 해는 또 1억 5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2천만 원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마 2억 한 8천까지는 받았나 봐요.
0: 네.
4: 근데 2천만 원만 더 넣으면 되는데 뭐 4억 4천까지 들어왔다 그러니까 네. 이거 나머지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차면은 네. 그 닫습니다. 후원 계좌를. 네. 닫으면 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거 돌려주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전화해가지고 다 반환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원래로 치면은 네. 이 국회의원 후원 계좌는 중지하고 네. 당대표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네. 거기로 원래 보내라고 해야 되죠.
0: 그렇죠.
4: 원래는 당대표 나와서 후원 거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0: 해야죠.
4: 건데
0: 따로 계좌를 파야죠.
4: 따로 해야 되는 거죠. 후원 계좌 신고도 따로 하고 네. 지금은 또 전당대회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 국회의원 후원금은 지금은 물론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당대표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글로 보내십시오라고 했어야 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0: 김용우 의원님 네. 이게 선거 있을 원래 의원들은 1억 5천 받고 선거 있으면 1억 5천 지방선거 있으니까 더 받고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나가면 1억 5천 더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4억 5천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일단 후원금 그러면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0: 잘 안 거쳤어요?
1: 제가 전당대회 나갔다가 그 기탁금 있잖아요. 네. 그때 몇 천만 원 내더라고요. 네. 2016년도인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농협 대출 받고 근데 그게 네. 의원 끝날 때까지 갚기가 힘들었어요.
0: 왜요? 안 들어요?
1: 아니 돈이 있어야 뭐 갚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익빈 아니 부익부 비익빈이에요. 빈익빈이에요. 네, 그것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네. 뭐 부럽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뭐 우리 그때도 뭐 정몽준 의원님도 계셨고
0: 그렇죠.
1: 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응? 네. 같은 분들도
0: 일반
1: 있었고.
0: 의원분들은 이렇게 1억 5천
1: 쉽지 않아요.
0: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1: 아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0: 아 의정 활동 열심히 하셨어야죠.
1: 아니 근데 그게 그 상임위하고도 좀 관련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위원 할 때도 네. 주로 국방위나 외통위는 이제 원래 또 잘 안 거치는 상임위기도 해요.
0: 방산 업체들에서만 이렇게 돈
1: 그거를 제가 그 소위 그 쪼개기 비슷한 게 한때는 들어왔더라고요.
0: 네.
1: 그거 다 돌려주느라고
0: 힘드셨겠네요.
1: 굉장히 먹었죠.
0: 네,
1: 정직하게 하면 힘든 겁니다.
0: 네. 네. 신규 변호사님 네. 정민철 뭐 최고위원 후보는 막 주말에 보니까 울면서 방송 찍고 막 그러던데 왜 그런 거예요?
3: 그러니까 이제 그 원외 정치 신인들의 그런 서름들이 있는 것
0: 뭐예요?
3: 같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대한민국 제도가 좀 웃기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네. 33살 때 변호사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개업을 할 때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갔더니 전년도 사업 실적이 있어야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합리적인 것 같긴 하지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아니 실적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대출도 못 받고 어찌어찌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정치도 현역 의원들 거의 다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들은 아까 4, 5, 5천까지 다 더하면 거둘 수 있고 뭐 기탁금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아예 그냥 바깥에서 원외 정치 신인인 사람들은 후원의 계좌도 열기가 힘들고 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로 등록해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또 후원의 계좌 만든 데까지 시간이 또 소요가
0: 걸려요.
3: 돼요.
0: 맞아요.
3: 그럼 그 사이에 예비 경선해서 뭐 컷오프 되고 하면은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후원이라는 것도.
0: 근데 왜 정민철 후보 왜 울었냐고요.
3: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서름이나 그런 속상함들을 가지고 표신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말 한국 정치가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구조를 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제도권에서는 전혀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 공간을 오히려 더 봉쇄해버리니까 정치는 변화가 안 되고 돈과 시간은 또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 구할 방법은 없고 이런 좀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민철 후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3: 아, 그 말씀은 이제 네. 아마 한 10분 정도 이렇게 네. 계좌를 조금 이렇게 해서 돈을 일부 뭐 좀 네. 받았다 이런 해프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건 뭐 본인이 뭐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저는 단순 실수라고는 보지만 네. 뭐 문제가 되면 그건 또 조사를 통해서 뭐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4: 이거는 저는 좀 아마 물론 말씀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후원회를 안 만들어봤으니까 그런데 후원회 만들면 이제 선관위 신고하고 거기서 이제 받아야만이
1: 그 이제 계좌로
4: 그렇죠 오래 받을 걸려요. 수 있는 거라 아, 오래 걸려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냥 개인 계좌로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그 선거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봐서 이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뭐 했으면 모르겠지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청년이고 처음 해보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선관위나 그래서 뭐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아마 좀 봐줄 것 같아요. 예.
0: 박진호 특보님,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기타금 이렇게 많이 받아 이거 너만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 민주당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게요 이랬어요. 민주당 내에서 또 야당에서 당무 개입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당무 개입 맞아요?
2: 저는 뭐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2: 물론 이제 본인은 이제 당무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당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부담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형사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가해자의 의도보다도 피해자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충분히 논란이 되고 굳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뭐 오늘 이제 선관위 회의를 하면은 뭐 그 결과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기타금 좀 낮춰 줄 건데.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0: 당무 개입 맞아요?
4: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용어가요. 사실은 굉장히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무 개입으로 어떤 뭐 처벌하고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처벌했을 때는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이 이제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 관여라는 거는 이제 공천 과정이나 누가 뭐 지지해달라 누구를 당선시켜달라 그게 당내 선거든 아니면 뭐 공직 선거든 이런 경우라서 뭐 당원이면 의견을 줄 수 있는 범위인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예전에는 이제 청년 그 최고위원인 경우에 예비 후보 기타급이 400만 원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좀 높았다가 근데 이번에 2천만 원 돼버린 거예요. 물론 청년은 이제 반은 깎아주긴 하거든요. 그래도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천만 원도 이제 아까 말씀처럼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 후원금도 못 받잖아요. 그럼 자기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미리 이제 준비돼 있는 사람들은 낼 수 있지만 네. 이거는 바로 하루 전에야 공지해줬으니까 돈 없는 사람이.

0: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네 배씩 올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1: 혼동하면서 왜 그러지?
2: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가 없는
3: 없어요?
2: 것이 결국 우리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이제 정당법상에 당대표 경선을 하는 거고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우리 공선법에도 선거운동은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이고 예외 조항도 아예 명문화돼 있어요. 그냥 단순한 의견 표시는 운동의 범위에서도 빼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년들 특히나 이런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왜 이렇게 장벽이 높냐 이 장벽을 좀 걷어내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는요 뭐 이번에 정민철 씨만 출마한 것도 아니고 뭐 김영남 후보라든지 젊은 분들 많고 김보미 후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 특정인을 위해 따라 볼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과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정치를 바꿔주는 이런 정치 신인들의 진입 구조를 좀 열어주는 정치 개혁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스스로 이거 개혁하겠습니까 절대 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안 바뀌죠. 전 오히려 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이런 정말 정치의 문턱을 낮추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은 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 여론이 붙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 정치가 바뀌어나가는 거지 정치인들에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듯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을 좀 만들어봐라. 그거 하겠습니까?
3: 김용호
4: 근데 제가 볼 때는 얼핏 들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정의로운 발언, 생각을 보여줬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이고
1: 그렇게
4: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 시스템이었잖아요.
1: 네.
4: 또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뭐 후원금이 됐든 무슨 뭐 이런 거 기탁금이 됐든 이런 게 좀 굳어진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당대표 할 때는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란 말이에요.
1: 네.
4: 그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저는 당무 개입 무슨 이것을 뭐 대통령이 어떤 위법을 했다 범법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1: 전제.
4: 정치적으로는 역시 명픽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 뭐 이런 후보들을 도와주기 위한 굉장히 우회적인 전략적인 발언이다. 라는 느낌이에요.
1: 박진호 특보.
5: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제 뭐 공직선거법, 뭐 정치자금법, 정당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논의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당무는 당연히 뭐 정당이라는 것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보인 정치적 메시지를 봤을 때 아니 지금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분란이 있는 게 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1: 명픽
5: 명픽이라는 네. 부분을 내세워서 이제 지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논란도 제대로 이제 뭐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타금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한 말씀
0: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이거를 사실은 정청래 후보를 비판했다 볼 수 없는 게 사실 이분은 뭐 지금 당대표로 사퇴했고 이 논란은 이건 여야를 떠나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1: 네.
0: 특정 후보를 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은 이제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있는데
1: 그렇죠.
0: 이번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청년 최고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선호투표보다. 그런데 네. 오히려 반대로 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청년들한테 약간 외면하는 정당 청년이 진입하기 어려운 정당 그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아니 2천만 원을 당장 낼 수 있는 청년이
1: 그렇죠.
0: 사실은 맞아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500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갑자기 2천이면 이게 뭐 한 달 전에 공지된 것도 아니고 하루 전에 공지되면
1: 알겠습니다.
0: 주머니에 딱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2: 저는 건설적인 대안까지만 하나만 더 모방하면
1: 네.
2: 아까 비판으로 보일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비판도 의견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거기에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이 찍고 싶은 후보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개진은 된다는 게 아까 드린 말씀이고
1: 네.
2: 만약에 의견 개진도 안 된다라고 하면요. 당정 협의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당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존립하겠습니까?
1: 근데
2: 그러니까
1: 대통령께서
2: 저는 그걸 과다하게 보면 안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당이 정부를 박살을 냈다. 그래서 당정분리라는 것도 한번 좀 재고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노무현 대통령도 현직 시절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 오히려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는 게 오히려 전 투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 더 나아가서 당 안의 조직으로도 전 어떤 대통령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다른 이런 조직 개편도 좀 필요하지 않나.
3: 저는 다 좋은데 정책적인 부분이야 뭐 얼마든지 대통령

0: 의견 낼수 있는데 꼭 이상하게 뭐 선거만 있을 때마다
1: 근데 이것도 정책 아닌가요? 기타금과 관련된
0: 아니
1: 것도?
0: 근데 이건
1: 성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0: 선거 때니까
2: 명청대전 이런 건 없으면은 아무런 오해가 그러니까 없어요.
0: 선거 때만 되면 네, 그때 국회의장 선거 때도 막 그러시고 막 선거 때만 돼서 그래서
3: 근데 돈 자랑이나 돈 얘기하는 게 가장 찌질한 겁니다.
0: 그 저 박진우 특보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당무 감사위원회 또 계셨었잖아요. 네. 이번에 송영길 김용 피선거권 문제 논의했어요. 이분들만 좀 예외 적용했는데 이거 좀 봐주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당원당규상 아니면 당무위의 권한으로 이렇게 예외 조항할 수 있는 거예요?
3: 당연히 봐주기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이제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게 윤리이고 네. 이제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게 당무감사인데 네. 사실상 이제 당은 당규라는 것이 제대로 뭐 헌법이나 법률처럼 아주 체계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당은 당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네. 그 박지현이었죠. 네, 그 비대위원장이 네. 출마할 때도 그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맞아요. 출마 자체도 못했는데 네. 그러한 과거에 뭐 얼마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뭐 어떤 정치적으로 재해석해서 이 두 사람들에게 뭐 사실상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뭐 당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민주당 내에 이 당무 시스템이 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6개월 이상 그 당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1년에 뭐 6개월 이상 뭐 당비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당은 당규였고 네. 또 이 그 송영길 그리고 이제 김용 이 두 사람들이 후보로 그 참전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후보 등록 이전부터 알아졌으면은 아. 이미 충분히 교통정리가 가능했다는 거지. 후보 등록하기 이전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뭐 저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4: 말씀처럼 사실은 당은 당규라고 돼 있지만 뭐 당헌을 헌법 당규를 법률에 비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없던 규정도 아니고 예외적으로 당무위에서 인정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 사례랑 비교하는데 사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 스스로 어떤 장애 요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당했다가 본인 스스로 어쨌든 무죄 받으면서 복당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계좌가 압류되면서 어쨌든 안 된 거라서 사실은 저도 사실은 공직에 갔다 우리가 복당할 때는 절차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때 복당 바로 해줍니다. 또 공직에 갔다가 올 때도 바로 해줘요. 하루 만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0: 정무적인 판단?
4: 아니, 정무적이라고 해도 정치라는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에요.
3: 그런데 제가 볼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조금 다른 경우가 단순히 탈당했다 복당한 게 아니고 탈당했다가 창당을 했잖아요, 중간에.
5: 아,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네. 그 얼마든지 정치권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피선거권 여러 가지 어떤 당적의 문제라든지 또 뭐죠 당비 납부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아, 급할 때는 이렇게 예외 원칙을 해주는 거.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오히려 민주당에도 윤리심판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윤리위원회인데 당에. 이런 당비 납부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또 뭐랄까요. 아, 좋은 여론을 상기시키려면은 김용 같은 이 정치인은 사실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1심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경우에 윤리심판원에서 당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피선거권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가는구나 라는 좋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네. 이거 당비 내고 안 내고가 뭐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런 거를 오히려 잘할 수 있는
3: 게 낫다. 민피이잖아요.
4: 아니,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김용 재판 대법원에 가는 지 굉장히 오래돼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핵심 쟁점이 이제 구글 동선 부분이 뭐 저 조작됐냐 안 됐다 이 부분인데 그 사실은 대법원이 빨리 판단을 해줘야 돼요. 네, 판단을 안 해줘서 이게 계속 뭐 지난번에 사실은 총선 출마 때도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0: 그렇죠.
4: 아, 예. 보궐선거 출마 때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찌 보면 붙잡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판단을 해줘야죠.
1: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표면만 놓고 보면은 전 두 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칙의 얘기고 지금은 왜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다 기억은 잊었지만 불과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살아냈고 그 윤석열 정권이 결국 내란으로 이제 끝이 난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있었던 검찰권의 사유화에 대해서 뭐 송영길 대표 아까 예를 드셨으니까 소나무단까지 만들었죠. 근데 안 만들 수가 없었던 게 당시에 돈봉투 관련돼서 수사 들어오고 먹사연 가서 했는데 이거 다 지금 이제 무죄 나오고 끝이 확정이 됐잖아요. 무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당을 만든 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예외적인 윤석열 정권이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 예외를 쏙 빼놓고 그냥 표면만 놓고 얘기하면은 김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인데 어떻게 출마를 해? 저도 그 원칙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놓고 보면 또 이건 예외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의 자율성의 영역에서 아마 민주당이 이 부분을 판단을 한 것이고 당비 납부가 누락된 부분도 그래서 당무위에서 이건 의결을 통해서 적법하게 해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5: 이거는
1: 봅니다.
5: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 개혁하고는 전혀 관련이
1: 아니,
5: 없습니다.
1: 개혁 말고 윤석열 시대의 검찰권 사유화를 말씀드리는
5: 아니,
1: 겁니다.
5: 아니 검찰권 사유화하고도 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김용 전 의원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뭐 윤석열 검찰권의 사유화하고 전혀 관계 없이 제가 볼 때는
0: 조작 기소를 당했다라고
5: 아 그러니까
1: 규정 짓는 것도
5: 전혀 단정이죠. 지금 조작 기소 드러난 게 뭐 하나도 없고 검찰 무슨 수사권이나 검찰 개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그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0: 뇌물 받은.
5: 예, 뇌물이에요, 뇌물죄. 네,
0: 정치자.
5: 1심, 2심에서 뇌물죄고 그래서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의 최고위원이 된다 피선거권. 그 당비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문제다 이거죠. 제가 볼 때
1: 그러니까
5: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1: 윤석열 정권을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판단하면은 검찰권 행사도 정당했다라고 해서 그런 귀결을 낼 수 있는 거고.
5: 아, 그럼 윤석열 검찰에서
1: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5: 범죄는 다 뭐
1: 마무리는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게 다 조작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안에서 검찰권 사유화의 정황들 예를 들면 김건희 덮어주겠던 거 정상적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일탈들과 예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정권에서 행해진 모든 수사가 조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걸 기반으로 비판을 해주시고 예외적으로 잘못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0: 김용 부원장
1: 그렇죠. 김용 송영길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0: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왜 다
1: 그러니까 대법원이
0: 했어요?
1: 결정을 지금도 계속 2년 가까이 안 내고 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서둘렀던 분이 왜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럼 2년간 지연시키는 게 이해가 되세요?
0: 왜 그래요? 근데
1: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의 기준이 고무줄이 되는 거를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유죄를 단정해 가지고 죄인이니까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비약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죠.
5: 비약이 아니라 이거 뭐 팩트인데 뭐
1: 아니 대법원에 사건이 아닌데 일심 이심
4: 제가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 쟁점이 딱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구글의 어떤 동선이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근데 사실은 이심에서는 이심에서는 없던 증거고 이심에서는 나왔는데 그 부분 이심에서는 사람의 어쨌든 말은 믿을 수 있다. 근데 이 구글 이거는 뭔가 뭐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요걸로 해서 안 믿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봐요. 전자 기록이 오히려 조작될 가능성이 적지. 사람의 말은 글쎄요. 오히려 조작 가능성이 있는데 이 판단은 굉장히 쉬운 판단이에요. 네. 그럼 저는 대법원이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 몇 달 내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5: 판단만 네. 그 저거 생각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권 정당의 도덕적 법적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건 동의합니다. 네. 별개의 문제인 거죠. 네.
0: 정치 법률적인 문제보다 네. 이건 도덕적 뭐 정무적 뭐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2심까지 유죄인데 선거에 나오는 게 맞냐 이건 당연한 이의제기가 아닌가
5: 그래서 공천도 못 받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윤석열 정권에서 보여줬던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아니, 송영길 대표도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수사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죄가 나왔는데 그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민주당 안에서 자격 시비를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0: 거죠 근데 그거는 것이죠. 위법 증거 수집한 거를 배제하겠다라는 거지 그 도봉투 사건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도봉투를 뿌렸던 의원들은 지금 뭐 처벌받은
1: 그거는 우리 앵커님의 그 판결에 대한 또 해석이 붙는 것이고.
5: 아니 해결이 아니라 그 팩트예요.
1: 아니 팩트잖아요.
5: 증거 능력 때문에.
1: 아니 증거 능력으로 무죄가 났든 어떤 문제가 났든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은 사법부가 독립되게 범죄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복권을 시켜주고 아, 그동안의 억울함에 대한 우리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 사실관계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게 사실이라고 단정한다? 그건 우리 법리에 맞지 않아요.
4: 아니 송영길 전 대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 부분을 자꾸 뭐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대법원 계류 중이니까 문제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못한다 그러면 대법원은 아마 이재명 정부 내내 판단을 안 할 수도 있어요.
0: 빨리 판단해줘야 돼요.
4: 아, 빨리 판단해줘야 돼요. 무조건. 재판은 빨리밖에 해줘야죠.
0: 빨리 판단하라고 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 박진우 특보님 네. 유시민 씨 매불쇼 발언 이후로 반응이 상당히 좀 삭막했어요. 근데 윤건영 의원이 아이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다 하면서 좋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특보님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3: 뭐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일 수 있고 저는 사실상 이제 윤건영 의원의 이제 메시지를 봤을 때는 일단 뭐 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저는 상당히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윤건영 의원의 발언도?
3: 네네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그 메시지를 보면은 네.
0: 이게 참 그 논란이 엄청나게 지난주에 많았었잖아요. 이 필연적 실패. 이게 참
3: 그래서 뭐 네. 이제 그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에 있어 김민수 후보를 응원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당무 개입이든 당무 개입이 아니든 지나친 정치적 메시지를 내므로써 사실상 유시민 이제 그 씨가 이렇게 또 전당대회에 참전하게 된 꼴이 아닌가라는 부분인 것이고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합의 최우선이 돼야 될 텐데 지금처럼 전당대회가 이제 치러질 경우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내 합의 잘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당내 합의 이루어질 수 있어요.
3: 윤건영 의원의 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0: 현 변호사님 어때요? 그냥 논란이 잦아드는 것 같아요?
4: 우리 예방주사라는 게 원래 백신이잖아요. 네. 백신이 원래 약한균을 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약한균이냐. 제가 보면 오히려 유시민 거의 아마 이거 맞으면 아마 거의 독감 아니라 거의 뭐 걸릴 것 같은 정도 센 발언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0: 그러니까.
4: 예,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옹호성
0: 수습하려고 하는
4: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그냥 보통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선을 넘었거든요. 굉장히 앞으로 4년 가까이 남았는데 뭐 실패할 거다 그러고 잘못된다 그러고 표정도 보니까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네. 막 하고 있어서 이분이 또 민주당원도 아닌데 또 지금 일주일째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앞에 모두라는 얘기도 좀 애매하고 예방주사라는
3: 말이 친명, 친청, 뭐 친문 모두 아닙니까?
0: 되게 곤란해하시네. 신규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1: 아니,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네. 그냥 유시민 씨가 저주의 악담을 퍼부은 게 맞고요.
0: 맞죠?
1: 그래서 이제 반명 선언을 했으니까 네. 전 앞으로는 이제 그런 교란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 그동안에도 반명을 해서 제가 문제제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밑밥을 깔고 그러면서 반명 행위들을 하니까 네. 그 교란과 그 위선, 그 혼란을 가지고 제가 비판을 해왔던 건데 오히려 차라리 그냥 반명 선언을 떳떳하게 하고서 하면 그때부터 심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정리가 된 부분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도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번째 정권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시민 씨는 지금 친노와 친문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분이 관여한 정권들은 다 성공을 못했고 이분이 비판했던 뭐 하야라고 외쳤던 DJ 정권 정권 재창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유시민 씨가 때리면 반대로 가면 이거 옳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반명의 길을 가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고 와. 유시민 씨가 반대를 하면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잘 가고 있다라는 저는 하나의 반증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0: 김혜영 의원님.
6: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6: 애정 자체가.
0: 애정.
6: 그러니까 애정 있는 비판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듭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을 떠나면서 거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0: 네.
6: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정권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속마음은 새로운 차기 정권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인물을 차기 대권주자로 만드느냐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조국이 됐든 정청래가 됐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뭐 이게 그 당의 단합을 위한 정말 이재명 정권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삐딱한 시선 아닙니까? 늘 그 어떤 뭐 재건축론도 그렇고 이번에 필연적 실패도 그렇고, 필연적 실패라는 말은 엄청난 얘기죠.
0: 엄청난 저주죠.
6: 그럼요. 저... 같은 진영 내에서 필연적 실패는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갈 수밖에 없다, 가고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우리가 밖에서 들을 때는.
1: 근데 그게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게, 필연적 실패 앞부분을 주목을 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또 존중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대로 가라, 난 안 말린다, 그냥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잖아요. 저는 그 앞부분이 더 좀 기가 막혔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유시민 씨는 친문 기득권과 손을 잡고 지금 대형 유튜버들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세력들이 주류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주류가 확실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허락하지만 다음 정권 재창출을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전 선언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정권이 흔들고 잘 안 돼야 본인들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0: 현근택 변호사님이 이렇게 참 난처한 웃음을 지으면서 영혼 이탈 막 이런 건 참 오랜만에 보는데.
4: 아니 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조언이나 비판 정도 선 넘은 건 맞아요. 다 공감하는 것처럼. 근데 뭐 이분이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뭐 되게 화가 난 것 같다, 아니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 아니면 제가 보기 이분이 이제 뭐 386보다 더 위의 세대인데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뭐 새로운 꼰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이 어느 정도 파장이 올지는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뭐 계속 지난번에 김어준 나왔을 때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래.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 저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0: 그래요?
4: 봐요.
0: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상황 좀 한동훈 전 대표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현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겠다. 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네. 한동훈, 이건태 이 두 분 하려다가 네. 이건태 의원이 싫어 나 안 할래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4: 네.
0: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에?
4: 이게 왜냐면 우리 당에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안,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아니 뭐 하자 말자 중도 네. 뭐 입장이 있어서 사실은 네. 원래 토론을 하려면 물론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당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당내 의견 조율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이제 개인 의견이 돼버리면 나중에 그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의원이 당신 생각이야? 당의 입장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가장.
0: 그럼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어요, 지금.
4: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최고위원도 나오고 이래서 뭐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한동훈 이 판 키워주기 띄워주기 판이잖아요. 본인은 이게 돼서 검사 출신이겠다 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이런데 사실은 응할 필요가 없는 토론이에요, 제가
0: 그래요?
4: 보기에.
0: 네. 김영호 의원님.
6: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게 딜레마인데 네. 그 이게 민주당의 수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전 국민에게 엄청난 그 영향을 줄 만한 이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전당대회 최고의 지금 핫 이슈면서 이거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끝까지 갈 이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 정청래 전 대표는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청 갈등은 저는 권력 갈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정책 갈등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태 의원이라고 하는 분은 너무 정치 가볍게 하는 거죠. 최고위원회에 나오면서 한번 이걸 가지고 인지도를 한번 높여볼까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강성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접을 것 같으면 그런 소신 가지고 무슨 의원을 하고 무슨 또 최고위원회 나갑니까? 저는 국민의힘한테 엄청나게 데미지를 줬다고 봐요. 이건태 의원은
0: 국민의힘에 데미지를
6: 민주당에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자체가 과거에 쓰라린 기억이 있는 거죠. 180대 1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마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논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 한동훈 의원이 근데 뭐 말을 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됐다 라는 세간의 평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 명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이게 뭐 장윤기 사건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 보안수사권 네. 폐지를.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하고 같이 가는 한동훈 니 지금 앞서고 있는 거죠. 명분에서.
0: 박진호 특보님 잘하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3: 우선 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네. 한동훈이 누구든지 붙어보자. 네. 토론으로 네. 이제 먼저 이제 포문을 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태 의원이 딱 이제 거기에 네. 이제 응했는데 또 이건태 의원이 뭐 취소했는데 그게 뭐 당에서 엄청난 압박과 뭐 핍박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눈여겨 보여지는 분이 조국.
0: 왜요?
3: 왜냐하면은 일단 이분이 최근에 뭐 한동훈이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검찰 개혁을 완전히 다 뒤집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제 그 등짜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하고 조국 씨하고 한번 토론하면은 볼만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3: 네. 또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 의원이야 누구든 토론하겠다 했고 뭐 또 지금 조국 씨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낙선된 이후로 상당히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는데 또 뭐 본인이 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찰 개혁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두 분이 한번 좀 토론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0: 심 변호사님, 네. 그 뉴스명당에 안 나오고 시사저널 가가지고 그 대담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한동훈 의원이. 좀 문제가 있죠. 명당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 보안 사건 문제는요. 이건태 의원이 저는 토론 철회 잘했다고 생각해요.
0: 잘했어요.
1: 왜냐하면 이거는 토론의 대상이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는 게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의견도 정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보안 사건 폐지를 들고 지금 나가겠다고 이건태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종교의 정치화가 문제고 민주당은 정치의 종교화가 문제거든요. 지금 정치를 종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사건 전면 폐지가 거의 맹신적인 슬로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까 전 이건태 의원이 그 정치에 종교화된 입장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전 이건 안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도 말리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이건태 의원이 수용하면서 안 나가기로 한 건 저는 그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 보안 사건이요. 정치 검사 얘기할 층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도 좋고 아니면 전권송치나 수사지휘권 부활도 좋고 이쪽 층위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한 경찰 수사권 독점을 통제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전히 정치검사들이 나쁘다. 물론 정치검사는 척결돼야 되고 나쁜 존재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피해자 보호에 끌어와가지고 검사들의 악마화를 가지고 논증을 한다면 이건 국민들이 다 기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경찰 통제 방안 얘기하고요. 검찰의 기소 독점도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열어놓고 정치의 종교화를 좀 떠나서 좀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이야기를 좀 제발 좀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4: 이게 네. 딱 한마디만 하면 이거는 뭐 밖에서 토론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빨리 저 법사위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 돼요. 국회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왜냐하면 좋은 기회거든요.
0: 그렇죠.
4: 왜냐하면 민주당이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혁신당 뭐 박근정하고 싸우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님 바로 들어가서 갈라치기 하겠어요.
0: 네.
4: 그러면 거기서 이제 논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는 안 들어오고 밖에서 지금 무소속인 지금 한동훈이 얘기 토론하자 그러면 사실 국회 뭐 하러 있어요?
3: 그런데 뭐 다 좋은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네. 토론하면 뭐 합니까? 그냥 토론하는 즉시 그냥 다수결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4: 그러면 지금 아시아 그 얘기했잖아요.
3: 의미가 없고
4: 의견이 하나가 아니라서 갈려 있기 때문에
3: 근데 어떻게 보면
4: 정말
3: 민주당
4: 좋은 기회죠.
3: 입장에서도 보면은 최초의 이 그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TF가 활동 중이고 또 이 TF는 뭐 이번 달 내로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저는 처리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은
4: 그러니까 빨리
3: 어쨌든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은 15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보하지 네. 못할 수도 있다는 저는 두려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 정도로 내 나누고 김영호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한 명의 한동훈 의원 저격수 홍준표 전 의원이 한동훈 뒤에 제2의 김건희 그림자가 보인다 막 이러면서 배우자를 겨냥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6: 네.
0: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6: 그 뭐 홍준표 전 대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6: 네, 잘 모르겠고 그 뭐 이제 그거겠죠. 짐작컨대 뭐 과거에 김건희 저기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간섭까지 뭐 그런 걸 하고 있느냐.
0: 한동훈 의원 배우자가 그런 네, 역할을 할 수 있다.
6: 저는 뭐
0: 아니에요?
6: 전혀 금시초문이고 홍준표 전 대표가 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네. 귀담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0: 아 그래요?
6: 예. 아니 그분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그 한참 잘못하고 있을 때 쓴소리 한번 안 했잖아요. 네. 제대로 된. 네. 그리고 나서 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격을 하시는 거는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싫어서.
0: 싫어서?
6: 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싫어서.
0: 알겠습니다.
6: 뭐 외부에서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보수를 다 말아먹었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감정적인 그냥 그 표출이지.
0: 재미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너무 원론적으로 얘기하셔서
3: 그냥 좋아요. 심심하신 거예요?
0: 심심해서 그래요?
3: 제가 봤을 때 심심하신 거예요.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닥터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치열한 논쟁 감사합니다.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8: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9: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10: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8: 네, 뒤쪽으로 이제 연기가 피오르지 않고 있네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10: 네, 건물 위쪽은 검게 타버렸고 벽면까지도 그을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연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물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 장비들이 줄지어서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화재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잔불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 네, 그럼 일단 고비는 넘긴 겁니까?
10: 네, 불이 난 층 바로 아래인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놓여 있어서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배터리의 양만 해도 전기차 20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소방당국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5층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불길이 배터리에 옮겨 붙으면 화재가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어젯밤 큰 불길이 잡히면서 5층으로 불이 번질 우려도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가 워낙 넓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헤집으면서 남은 불씨까지 확인해야 돼 진화 작업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8: 네, 건물 붕괴 위험이 거론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10: 네. 큰 불길이 잡히고 3시간쯤 뒤인 어젯밤 11시엔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열원, 그러니까 화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거의 소진돼 붕괴 위험도 낮아진 겁니다. 앞서 화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9일 밤에는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116m 반경에 있는 지역 상가와 사무실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진화 작업 도중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셨고 한 명이 탈진한 뒤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8: 네, 이번엔 날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서해상의 비구름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9: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요?
11: 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가 북한과 서해, 경기와 강원 일부에 걸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은 시속 30km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이미 오늘 새벽 한 차례 강하게 내렸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인천 부평 구산동에는 시간당 55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인천 강화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점차 확대해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부, 서울 서쪽 지역과 인천 전 지역, 경기도 고양시에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쪽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길고 좁은 띠 형태로 압축되듯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자리 잡은 지역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 서해안에 30에서 100mm 내리겠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도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쪽은 덥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권석입니다.
8: 네, 이번엔 현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9: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북한이 임진강 황강댐을 일부 방류하면서 경기 연천의 군남댐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12: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8: 네, 지금은 또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네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12: 네, 저희 취재진이 새벽 4시부터 이곳에 나와 상황을 살펴봤는데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조금씩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물은 빠른 속도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군남댐 수문은 평소처럼 13개 중 7개를 열고 초당 9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군남댐 수위는 새벽 6시 기준 31m로 한계 수위를 9m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댐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군남댐은 기존 40cm만을 열었던 수문 7개를 1.3m까지 열어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9: 네, 어젯밤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하면서 군남댐 인근 수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곳은 북한 접경지역으로 북한의 강수량과 댐 방류량에 상당한 밀접한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젯밤 8시 50분쯤 촬영된 위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황강댐을 일부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겼고 현재는 평소 수준의 3배인 2m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임진강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와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상청 역시 북한 지역의 많은 비로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8: 네, 지금 경기 북부 그리고 인천 일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12: 네,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경기 김포시와 연천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일대에도 새벽 3시 2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나 옹벽, 축대 등의 붕괴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상황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출근 시간대까지 수도권 일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9: 네,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출근길 혼잡도 우려되는데요. 관련해서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3: 네.
9: 네. 자, 일단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13: 현재 그 휴전선, 그러니까 황해도하고 경기도 북부 쪽에 강한 비구름이 있고 서쪽으로는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발달해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비를 여러 날 내리게 한 이유가 우리나라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 덩어리와 북쪽의 대륙인데 고온 건조한 공기 사이에
9: 예.
13: 전선이 형성돼 있고 그 전선면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그 전선을 따라서 저기압이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그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북한 지역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임진강, 한탄강 유역도 그 범람이 우려가 되고요. 이 시간 현재는 그 파주, 서울, 경기 북쪽 예. 이쪽에 많이 내리는데 지금 비가 소강 상태에 든 지역들도 낮에는 또다시 강해지고 이런 상태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수증기가 서쪽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 예, 최근에 그 강수 패턴을 보면 밤에서 오전 사이에 강하게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야행성 폭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13: 밤에는 그 상하층 안에 이제 공기 온도차가 커지기 때문에 하층 제트가 강해집니다. 이 하층 제트 하는 역할이 남쪽으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들을 우리나라에 공급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낮에는 낮 기온이 예를 들면 35도라고 하면 35도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과 밤이 돼서 25도로 떨어졌을 때 25도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집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There's a White House teleprompter operator allegedly used inside information to make more than $100,000 betting on the president's speeches. The White House saying he's now on administrative leave.
2: 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 돈 벌 수 있다. 1탄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예측 시장과 이 베팅 시장에서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었는데 잡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배팅 시장에서 돈을 번 혐의로 가브리엘 페레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이 예측 배팅 시장은 특정 정치 또는 사회적인 사건과 관련된 예측에 돈을 거는 플랫폼입니다. 가령 미군이 이란을 공습할지 안 할지 또는 공습한다면 몇 월 며칠 언제 공습할지 등을 놓고 돈을 거는 이 배팅을 하는 곳으로 폴리마켓 그리고 칼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브리엘 페레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 원고의 최종본을 받아보는 담당자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나 어떤 문구를 쓸지 예측하는 그런 배팅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몇 번 언급하는지 또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그 내용을 손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예측 시장에서 즉 배팅 시장에서 백발 백중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은 마지막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레즈는 연설문 최종본을 볼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페레즈는 배팅 시장에서 쉽게 돈을 딸 수 있는 위치인 셈인데 그가 이 배팅 사이트에서 번 돈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시라는 이 배팅 사이트 측은 어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감시팀은 페레즈의 거래를 적발해서 연방기관에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페레즈만이 자신의 연설 최종본을 받아볼 수 있다라며 10년 동안 그를 신임해 왔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대통령 연설을 미리 알고 활용한 불법 도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2탄.
1: Most of his posting these days. Now plans to sell what it's calling the fastest access to the president's posts to banks and some other financial services firms. Remember, the president a lot frequently.
2: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보좌관이 그 연설 내용으로 돈을 번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아예 대통령의 발표를 돈 내고 빨리 본 뒤에 그걸 통해서 돈을 벌으라는 신호를 백악관이 대놓고 알려주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 또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적인 유튜브 또는 사적인 SNS 등을 통해서 공식 정책 발표 창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발표 90% 이상을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 그 트루스 소셜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은 트루스 API라는 급행 서비스를 오는 8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는 게시글을 사전에 돈을 낸 유료 이용자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받아보기 전 1000분의 1초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NS 게시글로 세계 경제, 외교, 금융시장 등을 사실상 뒤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이라도 먼저 확인하려는 이 투자 시장의 이 사냥꾼들을 겨냥한 상품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선전포고를 비롯해서 각종 정책을 자신이 소유한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발표한다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가족이 사업 이익과 백악관의 업무를 뒤섞은 또 하나의 기상천외한 발표가 나온 셈입니다. 돈을 낸 사람은 대통령의 발표를 천분의 1초라도 여하튼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결국은 조력사 인정.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소리 전해드립니다. 가톨릭 전통이 뿌리 깊은 프랑스마저 불치병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국 가닥을 잡았습니다. 프랑스의 하원은 조력사 권리를 신설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91, 반대 241 표로 최종 가결시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이 관련된 논의를 꺼낸 지 약 4년 만에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치명적인 약물을 스스로 투약하는 조력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의 협의에 따라서 환자의 의사와 결정 없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단 신체적으로 자가 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서는 의료진이 투약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이나 프랑스 내의 합법 거주자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치유 불가능한 질환의 말기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만으로는 조력사를 신청할 수 없고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승인을 받은 환자는 최소 이틀간 무조건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생각해보고 다시 자기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의 이번 선택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처음 안락사를 법으로 인정한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꽤 오래됐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2009년부터 스페인은 2021년부터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밖에서는 캐나다가 가장 활발합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6년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조력사 제도를 도입한 뒤에 2021년엔 그 대상을 넓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조력사와 안락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조력사는 본인의 의사가 반드시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안락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조력사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연방법이 아닌 각 주별로 이 조력사를 주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인 지역도 있고 불법인 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합법인 주는 오레건주가 가장 대표적인 주인데 오레건주는 오래됐습니다. 1997년부터 이 조력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버몬트, 하와이,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델라웨어, 일리노이, 몬태나주 등에서는 조력사가 합법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2월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는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 조력사를 합법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2018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 요것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연명, 내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그런 치료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그만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중단해줄 수 있게 거기까지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한 2년 전부터 이 조력사를 아예 법으로 합법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2년 전에 발의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조금씩은 자기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란 전쟁 상황 보겠습니다. 연이은 미군 사상자 발생으로 이란과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0: 고강도 단기 타격이라는 승부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이 종전 MOU는 이제 휴지 조각된 지 오래됐습니다. 자, 중동 이제 다시 전면전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3: 이란 방공망과 항구를 연이어 폭격한 미군은 이스라엘에 공중 급유기 수십 대를 전진 배치하며 대규모 추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구를 투입하는 장기전보단 고강도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표적으론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인 하르그 섬과 내륙의 지하 핵시설 등이 꼽힙니다. 핵심 인프라를 순식간에 마비시켜 이란의 협상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입니다.
4: Increasing to some degree the kinetic activity, the bombs, increasing economic sanction pain, hopefully getting our allies on side, and above all, keeping the door open for negotiations.
3: 미군 전사자 발생이 오히려 강경 대응의 명분이 됐지만 11월 중간 선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뛸 경우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직결돼 선거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5: He's not focusing on affordability.

현재 세계 최강 프로기사인 신진서 9단이 마침내 인공지능의 벽을 넘었습니다. 바둑 인공지능인 카타고와 4시간 50여 분, 290수까지 가는 혈투 끝에 4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신진서는 비록 2점 젖바둑이었지만 현존 최고 성능 바둑인 AI 카타고와 공식 대국에서 처음 승리한 기사가 됐습니다. 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의 숱한 연습 대국에서 2점 핸디캡을 주고도 사실상 완승을 이어왔습니다. 10년 전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호선 대국에서 역사에 남을 1승을 거뒀지만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시점에서 신진서의 2점 젖바둑 승리는 버금가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신진서는 1국에서는 초반 예상치 못한 수를 당해 일찌감치 역전패했지만 2국은 초반부터 대형 정석을 유도해 바둑판을 좁혔습니다. 신진서는 카타고의 매서운 수들을 차례로 방어하며 150수가 넘어갈 때까지 승률 99%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중반 이후 예상치 못한 카타고의 반격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신진서는 하지만 치열한 중앙 전투에서 AI보다 정확한 수순을 밟아갔고 마침내 승리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1국 참패 뒤 2국에서 서력한 신진서는 한국 시각으로 21일,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열리는 최종 3국에서 AI를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꿈꿉니다. 신진서는 대국당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받고 승리할 때마다 5천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또 2승 이상을 거두면 제네시스 G9이도 받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영주권, 이민비자, 그리고 관광,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출신국 또는 거주국의 미국 공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관행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로 예외는 인도적 사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국무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지침에서 지난해 12월에 공개했던 비이민비자 규정을 더욱 확대해서 이민비자까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국립비자센터 NVC가 신청자의 거주국에서 인터뷰를 배정하며 신청이 있을 경우 국적국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뷰 일정이 확정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터뷰 장소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니라 국립비자센터 NVC를 통해서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남가주 한인사회는 물론 타주와 한국 등에서 투자자들을 대거 모집해서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을 벌여온 김원석 부동산의 이 투자 파동이 결국 파산 신청으로 결론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석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을 소유 및 운영해온 벨라 에셋과 EWA 캐피탈 등이 최근 연방 파산 법원에 완전 파산인 챕터 7을 신청했습니다. 김원석 대표는 약 5개월 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또 투자자들의 상환 압박 등으로 최악의 경우 챕터 7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챕터 7 신청을 접수한 것입니다. 투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김원석 씨의 법인들이 실제 챕터 7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금의 행방과 회사의 자금 운영 과정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추산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원석 씨 측은 투자자 수를 약 200명, 전체 투자금을 약 5천만 달러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자와 한국 내 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모두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 수가 600명을 넘고 전체 투자금도 1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갱단 낙서와 홈리스 증가로 인한 불법 낙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과 상가 셔터, 또 공공시설은 물론 공사장 가림막과 주차된 차량까지 낙서가 확산되면서 상권 이미지와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데이터 분석기관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접수된 그래피티 제거 요청은 모두 9,41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LA시 114개 지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웨스턴 에비뉴와 윌셔, 올림픽 블루버드 등을 비롯한 이 주요 상권에서는 건물 외벽과 셔터가 낙서로 뒤덮인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나 빈 상가, 또 골목길 담벼락도 낙서의 주요 표적입니다. 일부 한인 건물주는 비용을 들여서 깨끗하게 지워도 며칠 만에 다시 낙서가 칠해지는 등 일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낙서와의 끝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체포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하루 2,000명 체포를 내부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단속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연방의회에 제출된 ICE 구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달 첫 12일 동안 ICE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400명을 넘어서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만 봐도 ICE가 체포해서 구금 시설로 이송한 이민자는 3만 9,500여 명으로 지난해 12월에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7월에 체포 규모는 6월 기록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ICE가 이달 들어서 하루 2,000명 이상을 체포한 날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루

0: 구입자에게 최대 16만 1000달러까지 무상 제공하는 다운페이 프로그램, 위시 그랜트, 클로징과 보험 비용 지원 등을 주제로 한 유용한 정보들이 제공돼서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뿐만이 아니라 건물주와 세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습니다. 각 정부 기관들이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 지원금을 합하면 거의 20만 달러 안팎의 지원금을 받아서 다운페이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내되었습니다. 현재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이 허드가 인정한 주택 구입 지원 단체는 전국적으로 400개가 존재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한국어로 돕는 단체는 샬롬센터가 유일합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이 최근에 제52대 회장단 이치임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제51대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 회장의 황두화 회장이 2년 동안 일했다가 이제 이임을 했고, 52대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에는 제임스 홍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6: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0: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그의 부인 우샤 벤스 부부가 등남했습니다. 부통령 부부는 어제 SNS에 오늘 아침 우리는 아들 알렉 벤스가 태어났음을 기쁘게 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에서 만나 결혼한 벤스 부부는 슬하에 9살, 6살, 4살 등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현직 부통령 부부의 출산은 미국 역사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1870년 스카일러 콜팩스 부통령 부부 이후 무려 150년 만의 일입니다. 한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1984년생 그리고 부인 우샤 벤스는 1986년생입니다. 경매에 붙여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검은색 가죽 재킷이 예상보다 16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업체 소더비는 젠슨 황 CEO의 친필 서명이 담긴 탐 포드 브랜드의 가죽 재킷이 96만 달러에 낙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더비가 제시했던 예상 낙찰가의 16배가 넘는 금액이며 탐 포드 가죽 재킷 매장에서 그냥 사는 가격이 8,900불이다라는 것 과 비교해보면 약 100배에 달하는 가격에 낙찰된 것입니다. 젠슨 황 CEO가 기증한 이 재킷은 지난 2023년 10월 대만에서 열린 기술 행사에서 직접 입었던 옷입니다. 황 CEO는 장소나 계절과 관계없이 대중에 노출되는 자리에서는 한결같이 가죽 재킷을 입어서 가죽 재킷이 그를 상징하는 옷차림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24년 한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과 재킷을 맞교환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이건 젠슨 황이 한 번 이상 입었던 중고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진화하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 여객기의 좌석 배치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기존 이코노미 좌석보다 객석 사이의 공간을 넓힌 이코노미 플러스를 선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에어버스 신형 기종을 도입하면서 기존 3명의 자리를 2개로 만든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을 선보였습니다. 이코노미 플러스는 기존 이코노미 등급에서 가운데 좌석을 비운 옵션입니다. 미국 국내선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그리고 미국 국제선에서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됩니다.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코노미보다는 역시 높은 비용이 부과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이코노미 플러스는 일반적인 3열 구조에서 가운데 좌석을 없애고 창가 좌석과 통로 좌석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가운데 좌석 공간에는 좌석 대신 가죽으로 테이블을 설치합니다. 테이블은 양옆에 두 승객이 함께 사용하면서 컵을 올려두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옆자리 승객과 몸을 부딪힐 필요 없이 넓은 개인 공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미국의 항공사 중 이런 형태의 좌석 배치가 도입되는 건 이번 유나이티드 항공이 처음입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3월에도 좌석 개편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반석 한 줄 세 자리 전체를 평평한 침대처럼 함께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릴렉스로우라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좌석 세 개를 통째로 한 공간으로 활용해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누워갈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흔히 말하는 소위 눕코노미 라고 불리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거리 국제선 중심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 누코노미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신변 위협이 급증했다라며 예산을 올려달라라고 요청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예산청문회에 출석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에이미 베럿 대법관이 의원들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진보 성향, 에이미 베럿 대법관은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최근 대법관을 향한 폭력과 협박 위협이 크게 늘어났다라면서 경호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몇 년 전에는 위협 때문에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근해야 했었다라는 본인의 경험담을 직접 소개하면서 그 당시 12살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엄마는 왜 이 옷을 입고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왜 판사로서 연방대법원 판사로서 방탄조끼를 입고 출근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연방대법원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은 2억 2,8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해보다 10% 증액된 액수입니다. 증가분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대법관 개인 경호 비용이었습니다. 예산안에는 대법관 자택에 대한 24시간 경호와 대법관 한 명당 경호 인력을 6명씩 추가 배치시켜달라는 그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최근에 대법관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 위협이 실제로 급증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뒤집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던 지난 2022년에는 브렛 캐버너 대법관 자택 인근에서 무장한 남성이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베럿 대법관의 이 버지니아주 자택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거짓 신고 자체가 일종의 위협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대법관 신변 위협 사건의 증가와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한 그 예산안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0: 에어컨은 1902년 미국의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구안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는 사실이지만 원래 에어컨은 사람을 위한 냉방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고 하네요. 캐리어는 냉각 코일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형태의 제습 장치를 만든 거였고요. 냉방은 제습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되고 보니까 제습보다는 사람을 위한 냉방이 더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과 같은 필수 가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에어컨 기술이 보급되고 나니까 더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이나 노동이 곤란하던 지역도 변모하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만 해도 열대지방 사람들 하면 흔히 느긋함, 낮잠 습관 이런 게 기질적인 게으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에어컨이 좀더 많이 보급이 되면서 따라서 사무실과 공장이 들어섰고 이들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기온과 습도가 문제였던 거지 기질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 당장 한낮에 밖에 서 있기도 어렵던 중동 지역 사막 한가운데 금융 허브가 만들어진 것도 역시 에어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리 콴유 총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바로 이 에어컨이다. 이렇게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반면 유럽에선 에어컨 사용자들을 마치 기후 악당 정도로 취급하는 일이 잦았었습니다. 그동안 여름은 늘 건조하고 서늘했으니까요. 에어컨에 돈쓸 필요가 없었죠? 반면 에어컨 쓰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여름부터 유럽은 상황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에어컨을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에 얼음을 타는 걸 짐짓 천박하게 여기던 태도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네, 아무리 더워도 어디든 들어가면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한 아한잔 정도 즐길 수 있다면 이 여름 견딜 만한 겁니다.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0: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9: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0: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9: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0: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1: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캐나다에서 강력한 산불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미국으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산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미국에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현재 약 천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온타리오주의 주도인 토론토와 북서부 도시 썬더베이를 뒤덮은 이 짙은 연기는 상층 대기를 타고 미국의 미네소타를 비롯해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뉴욕주, 일리노이주 등 여러 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대기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시 전역에 KN95 마스크를 배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다들 사용하던 그 KN95 마스크가 오랜만에 뉴욕에 등장한 것입니다. 뿌연 연기로 자유의 여신상 등 주요 랜드마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뉴욕의 대기질은 지금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럽고 오염된 공기에 불필요하게 노출됐다라며 캐나다의 과실을 문제 삼아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불이 어느 나라든 더욱 잦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특정 국가만의 잘못으로 돌린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에서도 툭하면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게 북쪽으로 캐나다나 남쪽으로 멕시코로 갈 경우에는 어쩔 거냐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오늘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합니다. 버넘 대표는 지난 금요일 다수당인 노동당의 당대표로 취임함에 따라서 차기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총선 없이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임을 하게 되는데 먼저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임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나면 이제 찰스 3세 국왕이 버넘 대표를 궁으로 초청해서 신임 총리로 인정하는 형식을 통해서 영국에서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이스라엘이 미국 내 여론전으로 쓰는 막대한 돈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전쟁과 이란전쟁으로 미국에서 자국에 대한 여론이 좀 악화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5천만 달러짜리 대규모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AI 문자 메시지와 보수 성향 미디어 그리고 유튜버 등을 동원해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우선 브래드 패스칼과 4,5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홍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브래드 패스칼은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쪽 디지털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그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4,5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AI를 활용해서 여론조사 형식으로 친이스라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여론조사 텍스트 메시지를 전화기로 받은 한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친구들이라는 단체 명의로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자 메시지가 미국 내 수백만 명에게 발송이 된 것입니다. 그런 텍스트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가 여기에 응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아닌 AI가 대화를 그쪽에서 계속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친이스라엘 메시지를 전달하고 친이스라엘 여론을 수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물론 무조건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일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서인지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게 본인의 최측근인 브래드 패스칼에게 4,5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별 얘기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어마어마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하겠다라는 뉴욕 경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에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되어 있는 전쟁 범죄자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법무국과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네타냐후 총리에게 있는 그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또 우리는 뉴욕시에서 그 점을 강력하게 전 세계에 말하고 싶다라면서 그에 대한 체포 검토를 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실제로 2024년 11월에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 그리고 반인도적인 범죄 혐의 등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그 관할권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던 이 ICC 판사들을 제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일대 로스쿨의 한인 2세 고홍주 교수는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본부 건물 안에서는 국가원수로서 면책특권을 갖겠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때는 체포를 둘러싼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즉 법적 논쟁의 대상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체포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유엔본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욕시 땅을 밟아야만 하기 때문에 과연 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홍주 교수는 이런 상황을 두고 맘다니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는 치킨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7: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7,686억 달러로 전달 대비 0.2%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 매출이 1.9% 늘었고, 또 지난달 말에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그 영향으로 레스토랑과 바의 매출도 0.3% 증가했습니다. 한편 매달 발표되는 월간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것은 전체 소비 가운데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통계입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33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수정안을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법안은 부결됐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표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에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이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민주당의 친이스라엘 기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진 이스라엘 지원금 전액 삭감 방안은 찬성 104표, 반대 314표, 기권 10표로 부결됐습니다. 반대가 314표로 물론 많았습니다만은 찬성도 104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권표를 던진 10표도 사실상은 찬성표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찬성이 104표 의외로 많았다라는 점에서 충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수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103명이 찬성하고 98명이 반대했으며 10명은 기권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인도적인 지원 삭감에는 반대하는 마음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 군사 지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내가 찬성표를 던져도 어차피 부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에 항의하는 의미로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본인의 투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표결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싼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종전 MOU는 이제 휴지 조각됐고 또다시 전면적 양상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응징과 보복, 보복과 응징 등의 악순환 양상을 띠면서 지금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면전 재개가 임박했다라는 관측 속에 상대방의 레드라인도 침범하면서 중동 정세는 한층 불안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 두 나라의 종전 MOU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고집하면서 지난달 25일 이곳을 지나던 상선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미국이 다음날 이란을 공습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종이 조각되고 말았다, 휴지 조각되고 말았다라는 평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또 이슬람식 방식의 보복과 재보복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지난 금요일,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에 발표한 데 이어서 이에 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응징이다라며 이란을 또 역시 보복 공습했습니다. 이후로도 산발적인 공격과 반격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따지면 열흘 가까이 이란을 계속 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란도 여기에 질세라 중동 각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했습니다. 점차 번져가던 불길에 지난 금요일부터 요르단 기지에서 발생한 미군 3명의 사망과 실종 사건, 이 사건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휴전 이후 첫 미군 사망자로 기록됐으며 이란의 직접 공격에 미군 3명이 사망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도 이라크에서 미군 한 명이 이란의 드론 이 불발탄을 해체하는, 즉 자폭 드론에 있는 그 폭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폭탄이 폭발하면서 미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에서는 물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게 팩트이긴 합니다만은 미군 사망이 지금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미군의 희생자 발생이 났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협상보다 아예 전면전 쪽으로 결정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MOU의 나머지 부분도 모두 허물어졌다라고 표현했고 CNN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AP통신은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표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더 큰 전쟁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도하는 등 미국 내 모든 언론이 오늘 아침 일제히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0: 에이치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10: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0: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10: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병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7: 건강하세요.
15: 센터 메디컬 그룹.
1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구름이 좀 끼면서 뜨겁다라기보다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낮 기온 88도, 내일은 89도, 수요일 89도,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93도, 토요일 92도 등 당분간 이런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에 얼음 몇 조각 떨어뜨려서 시원한 아아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공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떡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여러분. 차차차 여러분. 팽잠욕 인사 올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혹시 이탈리아인들이 인생의 치트키 같은 단어 라 돌체 비타라고 들어보셨나요? 라 돌체, 돌체 이러면 달콤한 거고 비타 그러면 인생이잖아요. 달콤한 인생. 이 말의 진짜 속뜻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타일에 대한 시선은 싹 다 접어두고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즐기는 태도를 말한대요. 아, 월요일이다. 아, 또 월요일. 아, 일주일 시작이네. 바쁘겠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굳은 표정으로 시작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생각을 딱 1도만 바꿔보는 겁니다. 아, 이번 한 주 이 달콤한 인생 라 돌체 비타 주간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리듬을 맞춰보고 또 월요일이니까 나를 위해 특별히 맛있는 점심도 챙겨 드시고요.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에 한 번씩 씩 미소도 지어보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달콤한 한 페이지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콤하게 라 비타, 라 돌체 비타 굿모닝 차차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라 돌체 비타.

0: 아, 이 노래 너무 좋다고 하셨네요. 달콤한 인생. 우리 다정탱자님도 들어오셨고,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달콤한 인생, 라 돌체 비타. 이게 유럽에서 이렇게 유행하게 된 일이 있다고 그래요. 늘 그냥 사람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라돌체 비타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태리에 놀러 갔는데요. 가서도 난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늘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던 모양이에요.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괴로워합니다. 바로 들어보셨죠? Eat, Pray, Love라는 소설이자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로마의 한 이발소에서 이탈리안 친구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자 너무 막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그 이태리 친구가 그래요. 너희 미국인들은 휴식을 취하는 법을 몰라. 주말에 쉬면서도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느끼지. 주말에 파자마를 입고 쉬기 위해 일주일 내내 스스로를 혹사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줘. 일을 하다가도 영감이 오면 집에 가서 낮잠을 자거나 노천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시지.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비어있는 시간 자체를 온전한 행복으로 즐겨. 그게 바로 돌체 바 니엔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달콤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응? 다, 이, 그, 뭐, 뭐가 중요한지, 응?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이런 나만의 시간을 위한 달콤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 먼저냐, 휴식이 먼저냐에 대해서 고대 로마인들은 그렇게 라돌체 비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 자체를 즐기는 달콤한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준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어떠셨나요?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자유로운 시간, 나만의 달콤한 라 비타 돌체를 좀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주말에 축구, 야, 스페인이 세상에 역시, 응? 0대 0으로 가다가 그렇게 끝에 이제 한 골을 넣으면서, 드디어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 전역에 축구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래요. 스포츠에 관심 어떤 사람들도, 그래.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그 매력에 빨려 들어가서, 앞으로 정말 축구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성인들의 문의와 또 자녀를 등록시키려는 부모들의 그런 이메일이 평소보다 이 축구 학교팀에 2배 이상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기만 보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팬들이 갈등 없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글로벌 축제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미국 내 축구의 위상도 완전히 뒤바뀐 셈이네요. 자, 축구에 그냥 골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열정과 감동이 이번 한주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2: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굿모닝 차차차. 믿었던 부동산이 내 노후를 배신했다. 집값은 올랐는데 내 주머니는 왜 항상 빡빡할까? 은퇴를 앞두신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고민 뭘까요? 오늘 문선영의 머니터크로 잘 알려지신 와이즈 캘리포니아의 파이낸스 문선영 재정 전문가 모시고요. 부동산 어떻게 잘 또 은퇴를 잘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문선영 우리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갈수록 그렇게 뭔가 상큼해지는 비결이 뭔가요?
1: 그렇게 말씀을 예쁘게 네. 잘하시는 비결은 뭔가요? 노후를 학원 다니시나요?
0: 아니 은퇴 준비를 잘하신 분들은요. 네.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은퇴 준비를 잘하신 분들, 노후가 정말 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오직 걱정이 있다면 이제 네. 건강.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네.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마무리를 잘 할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거지 실제로 네. 걱정거리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네. 결국에는 노후. 그러니까 돈과 건강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분들 걱정도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네. 자녀분들 다 키워놓으셨으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네. 미국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딱 18세 때까지만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 네.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을 판다라는 게 그냥 정말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드라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호적을 파지 않아도 호적을 판 것처럼 이렇게 사는 독립시키는? 게 이제 그들의 네. 컬처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네. 돈과 건강 딱 이 두 네. 가지만 지키시면 노후는 진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분들이 또 어려워지면 아버님 하고 무릎 꿇고 막 이러면 재산을 막 다
1: 그렇죠.
0: 그거 하지 마셔야
1: 돼요. 네, 그거 하지 마셔야 되고 그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서를 써요. 네. 그리고 또 돈을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해주고 이런 관계가 뭐 네. 돈을 주는 관계가 이렇게 많지가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또 마음이 약하시고 그런데 반면에 또 그러시고 나면은 사실 자녀에게 돈을 받는다라든지 그만큼의 네. 나의 노후가 뭐 충분하다면 당연히 줄 수도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마음 아픈 일들이 남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속 끓이는 네.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네. 안타깝습니다.
0: 최근 그 칼럼에서 믿었던 부동산이 내 노후를 배신했다라는 네. 하소연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실제로 이 한 시니어분들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네.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1: 네, 예전에는 믿었던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믿었던 부동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하시면서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은 은퇴하실 때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 그리고 렌탈 인컴 받는 집이 하나 있으면 네. 렌트비 받아서 한 달에 한 3,000불씩 렌트비가 들어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소셜 연금과 그리고 이제 먼저 본인의 이제 조그마한 어떤 은퇴 구자 그리고 또 렌탈 인컴이 들어오면 그걸로 네.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이유는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집 관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0: 집이 관리가 힘들 것 같아요.
1: 힘들죠. 네. 아무래도 뭐 고장났습니다. 물론 뭐 4 유닛, 뭐 6 유닛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골칫거리지만 이제 문제는 네. 뭐냐면 콘도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달려가가지고 그거 그때마다 고쳐줘야 돼요. 혹은 네.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화로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이제 수리공이 가가지고 고쳐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아니면 매니저를 써야 되는데 네. 매니저를 쓰기에는 또 그들에 대한 또 이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아유 은퇴하고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소일거리로 집 네. 관리나 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네.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점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네. 뭐 예를 들면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았다. 제 손님 중에 3개월 동안 한국을 네.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네. 한국을 다녀오시는 동안에 그전에도 그 세입자가 조금 속을 썩이셨대요. 네. 이제 돈을 좀 늦게 내는 달도 있고 그리고 뭐 전화하면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네.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세입자였죠. 네. 한국 3개월 동안 가는 동안에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네. 카톡으로 연락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연락 당연히 받지 않았었고 네. 연락이 이제 되지 않으니까 아드님한테 좀 찾아가 봐라. 네. 그랬더니 아드님이 당장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0: 네. 오. 아드님이?
1: 네. 가서 내가 받아올게요. 그러셨을까요?
0: 받으면 얼마 줄래요?
1: 받으면 얼마 줄래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아드님, 네. 아버님 집 파세요 그냥. 뭘 그렇게 렌트비 받으시려고 그렇게 네, 하시냐고. 네. 그러니까 아 정말 너무 이게 이제 집 관리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어쩔 수 없이 집 관리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0: 네.
1: 두 번째는 그 집을 렌트를 하게 되면 내가 네. 만약에 풀로 다 페이오프된 집이다.
0: 네.
1: 그럼 보통 렌탈 인컴이 네. 내 집의 가격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돼야 된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0: 렌탈 인컴이 그 갖고 있는 재산 집에
1: 네. 한 몇 퍼센트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내가 이자를
0: 있어요?
1: 받는 뭐 그런 거잖아요. 보통
0: 그럼 한 5%는 돼야 되지 않나?
1: 5%. 네. 4% 5% 정도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네. 잘 네. 맞추셨어요. 보통 4%로 이제 낮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지금 캘리포니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도 좀 조마조마해 또 산불 시즌이 또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보험료 하우스 네.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또 텍스 네. 프로퍼 텍스 높아지고 있죠.
0: 네.
1: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관리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0: 네.
1: 또한 HOA 피도 만약에

0: 에게 돈은 들어가고 네. 렌탈 인컴은 들어오지 않죠.
1: 네.
0: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매달 한 3,000불씩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돈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1: 네.
0: 2개월이 안 들어오게 되면 6,000불이고요. 3개월이 안 들어오게 되면 3개월치 생활비인 이제 9,000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공실률도 생각을 해보면 와 이거 도대체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1: 네.
0: 한인타운에 90010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집코드가 90010 아닙니까?
1: 네.
0: 한인타운 가장 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콘도 렌탈을 하고 나서 다 빼고 나서의 그 수익률을 봤더니
1: 네.
0: 아까 4% 5%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1: 네.
0: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1.99%예요.
1: 너무 그렇다.
0: 1.99%. 물가는 네. 얼마 오르죠?
1: 물가는 요즘 너무 막 올라서.
0: 뭐 5%, 6%씩 네. 오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다가 돈을 딱 묶어놓고
1: 네.
0: 왜냐하면 집을 다 페이한 돈이란 말이죠. 그걸
1: 네.
0: 놓고 지금 1.99%씩만 찾아 쓰고 계시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1.99%이면 나는 또 일을 해야 되죠.
1: 네.
0: 쫓아가야 되고 가서 고쳐줘야 되고 사람들 이제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크레딧 체크업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1: 네.
0: 렌탈 인컴으로 내가 딱 믿어서 아 부동산 하나 있으면 내 집 하나 있고 렌탈 인컴 들어오면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1: 네.
0: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점점 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1: 네.
0: 100일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 100일의 약속?
0: 네. 100일 동안에 이루어지게
1: 네.
0: 돼요.
1: 네.
0: 100일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뭐 100일 기도도 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사귀고 나서 막. 100일 하면
1: 그런 거 아직 셀리브레이트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만난 지 우리 100일이야 뭐 이렇게
0: 젊은 친구들 지금 그러지 않나
1: 그래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1: 그래요?
0: 저희 얘기 아닙니다. 네. 저희한테는
1: 100일의 약속 궁금합니다.
0: 네. 100일의 약속 100일의 약속에 부동산 이제 브로커와 저희 재정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서
1: 네.
0: 콜드웨뱅커입니다. 콜드웨뱅커와 저희가 한 팀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집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한다면
1: 네.
0: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분들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집을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드려요.
1: 네.
0: 그리고 정말 렌탈 인컴을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1: 네.
0: 평가를 해드려서
1: 네.
0: 이것을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지를 평가를 해드린 다음에
1: 네.
0: 그 만약에 팔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매년 4%씩 받아요.
1: 네.
0: 받으면서도 렌탈 인컴처럼 받는 겁니다.
1: 네.
0: 집값처럼 내가 내 돈 자산도 계속 불어나게 된다면
1: 네.
0: 그거는 집 관리하지 않고 렌탈 인컴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거둬드리겠죠. 오히려
1: 네.
0: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둬드리겠죠.
1: 네.
0: 자,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세미나가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먼저 7월 20 네. 오늘이에요. 오늘 월요일
1: 네.
0: 저녁 7시에 LA에서
1: 네.
0: 저희 LA 오피스죠. 그 웨키터 빌딩입니다. 그리고
1: 네.
0: 23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세리토스에서
1: 네.
0: 그리고 세리토스 콜드뱅커에서 합니다.
1: 네.
0: 그리고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샌디에고에서 저희가 이 100일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1: 네.
0: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1: 네. 자, 문의 번호 616-827-9599 616-827-9599 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네네.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부동산 때문에 좀 요즘 고민이고 골칫거리고
1: 네.
0: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인컴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1: 네.
0: 그런 분들 혹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 지금 은퇴했는데 지금 68세가 되셨어요.
1: 네.
0: 68세가 되셨는데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사서 렌트를 줘서 은퇴할까? 아니면 다른 뭐 어뉴티에다가 플랜을 집어넣고
1: 네.
0: 내가 은퇴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 네, 네.
0: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1: 네.
0: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실제로 특히나 콘도를 사시는 분들한테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그 건물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오너들 그 콘도 오너들이 네. 정말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독소 조항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따져서 네. 집을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뉴이티다 집어넣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네. 아주 속속들이 비교를

0: 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시면 좋겠어요.
1: 네, 와, 정말 안정적인 노후 은퇴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또 집이 좋으냐 이걸 잘 관리를 못하면 또 어떻게 맡기고 이거를 어느이트에 넣는다던가 이런 상담을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랑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저녁 7시 LA를 시작해서 또 7월 23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바로 세리토스에서, 그리고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샌디에고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약 문의 번호 626-827-9599, 626-827-9599로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모든 정보가 인터넷 구글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연락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다운사이징을 네.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어떤 렌트 인컴 구조 재편 외에도 다운사이징 전략이나 생활하기 불편한 기존 주택을 은퇴에 꼭 맞는 새 집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다루신다고 들었어요.
0: 아, 네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0: 나이 드신 손님들은 이제 보통 2층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베드 뭐 2베드 정도 2층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손님들 만나보면 네. 고민이 뭐냐면 네. 나랑 우리 남편이랑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70대 이제 후반 정도가 되시면 만약에 둘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1: 네.
0: 보통 이제 2층 집 같은 구조에는 메스터 베드룸이라든지 이런 게 2층에 다 존재를 유치하고 있죠. 2층에.
1: 네.
0: 1층은 보통 거실과 주방과 그다음에 게스트 베드룸이 있단 말이죠.
1: 네.
0: 그리고 게스트 룸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욕실이 풀리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냥 네. 화장실만 있지. 하프 베드룸이지.
1: 네.
0: 욕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분이 혹시라도 아프시게 되면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세요.
1: 그쵸?
0: 그리고 또 네. 와이프분께서 혹은 또 이제 뭐 배우자 남편분께서 음식을 가지고 이제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하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요.
1: 네.
0: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뭐 휠체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1: 네.
0: 굳이 내가 이 집이 아니라면
1: 네.
0: 오히려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1: 네.
0: 그리고 더 이런 롱텀 케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집
1: 네.
0: 다운사이즈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집은 새 채예요.
1: 네.
0: 집은 새 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없으신 현금 유동 자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1: 네, 네.
0: 왜냐하면 집을 사느라고 집에다가 다 거기다 돈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혹은 이런 방법이 가장 현명하냐 했을 때 사실 그렇다고 볼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노후에서는 부동산 자산이나 묶여있는 자산보다는 오히려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겨. 특히나
1: 네.
0: 롱텀 케어 상황이 들어왔을 때 내가 돈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이제 다운사이즈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1: 네.
0: 그래서 다운사이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무튼 콜드뱅커랑 또 일하고 있으니까
1: 네.
0: 여러분들 이런 구체적인 문의들 특히 네. 시니어분들이 이런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1: 네.
0: 언제든지 오셔서
1: 네.
0: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되는 핵심 솔루션 중에
0: 네.
1: 매년 4% 수준의 안정적인 렌탈 인컴을 집 관리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하게 받는 방법.
0: 맞아요.
1: 그리고 집 에퀴티를 이자 받는 은퇴 인컴으로 전환하는 구조. 이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이게 원리?
0: 네, 맞아요. 일단은 집에 페이오프가 된 집이다. 그럼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럼 100만 불이 페이오프가 다 된 거예요.
1: 네.
0: 그런데 100만 불을 넣어놓은 집하고 내가 다운페이 해가지고 조금 집이 한 40만 불 에퀴티가 쌓여 있어요.
1: 네.
0: 이 집하고 똑같은 집이라면 집값이 오르는 건 다 똑같이 오르겠죠.
1: 네.
0: 집값은 내가 에퀴티를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1: 그쵸.
0: 페이오프 된 100만 불이란 집은 100만 네. 불이란 돈이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1: 네.
0: 매일매일 이제 놀고 먹고 잠자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그 집은 그 돈은 일하지 않는 돈이에요.
1: 네.
0: 반면에
1: 네.
0: 내가 40만 불만 집을 쌓아놓고 폐를 하더라도 네. 내가 현재 바깥에 돈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더 높은 이자로 돈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네.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그리고 또 이 돈은 돈대로 굴러가서 네. 집을 매달 먼틀리 몰기세를 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1: 네.
0: 요거는 정말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1: 뭐요?
0: 나는 페이를 다 줄일 거야. 나는 없앨 거야. 이제 이런
1: off.
0: 생각은 나 모든 거 다 페이오프 할 거야.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1: 네.
0: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배경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1: 네.
0: 왜냐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네. 또 계속 페이오프 한다라는 게 뭐 죽을 때까지 이거 내야 돼. 얼마나 귀찮아요.
1: 네.
0: 그죠?
1: 네.
0: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1: 네.
0: 실제로 내가 계속 페이를 하더라도 그 페이할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이자를 받아서 내가 만약에 7% 이자를 받는데 8% 이자 받는데
1: 네.
0: 4%만 페이하고 4%는 내가 받을
1: 가지고.
0: 수 있다면 그런데 집값은 그대로 오르거든요.
1: 그렇죠.
0: 너무 좋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네. 페이오프 하시는 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1: 네.
0: 이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1: 네.
0: 오히려 내 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방법 법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1: 네.
0: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 그냥 라디오만 들으시면 뭔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1: 네.
0: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러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세미나에 오시면 저희가
1: 네.
0: 그림으로 쫙 펼쳐서 보여드려요. 그림으로.
1: 네.
0: 그러면 이제 넘버도 보여드리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서 나는
1: 네.
0: 집도 가질 수 있고 혹은 나는 이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가 있고 와 이거 괜찮겠네라는
1: 네.
0: 생각을 할 수 있도록
1: 네.
0: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진짜 공부를 해야 돼.
0: 네.
1: 머니터크 그러잖아요.
0: 네.
1: 돈이 말하는 거예요.
0: 네.
1: 문선영이 머니터크를 하시면서
0: 네.
1: 상담을 하셔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아주 좋은 세미나가 이번에 부동산과 은퇴 세미나를 개최를 하신다 그러니까요. 문선영의 머니터크 전화번호 626-827-9599 626-827-9599 그리고 검색 엔진에 문선영의 머니터크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많은 그 유튜브에서도 방송하시고
0: 네네.
1: 또 라디오 서울에서도
0: 네네.
1: 지금 주말에 방송하고 계시죠?
0: 네네.
1: 네. 오후
0: 4시.
1: 4시.
0: 네.
1: 4시 문선영의 머니터크 들으시면 똑소리 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0: 네.
1: 그 놀지 않는 돈을 잘 이용해서
0: 네.
1: 개개인마다 또 다르잖아요. 상담을
0: 네.
1: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까지 네. 평생 집을 위해서 일해오셨다면
1: 네.
0: 이제는
1: 네.
0: 집이
1: 네.
0: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1: 네.
0: 저희가 돕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오늘 저녁 세미나에서 만나겠습니다.
1: 네.

0: 앵글버트 험퍼딩크의 스페니쉬 아이스 들으셨습니다. 이 음악 들은 고 계신 요만큼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면서 혹시 아까 말씀드린 라 돌체비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의 편안함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다정님이 어머 저는 주말에 청소하고요. 그리고 달콤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남편 출근하고 나서 나만의 달콤한 한 시간이어요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나만을 위한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달콤한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스페니쉬 아이스 이러시면서 멕시코 go soon I will return 이래가지고 wait for me 코리안도 붉은 악마 wait for me 이러면서 이제 월드컵은 다 끝나고 또 새로운 본격적인 또 여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신대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와 진짜 53년이에요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행자 뮤직 극장. 오늘은요, 탱자 뮤직 극장의 1호 열렬 팬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순경씨, 나순경입니다. 넘버원 해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의사 나순경입니다. 저의 본업은 한의사, 저의 취미는 여행.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1992년 LA 폭동 때 453명의 폭동 피해자들을 무료 치료한 것을 시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면 땅끝 어디든지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과의사, 외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소아과의사, 마취과의사, 간호사, 그런 의료진들과 여러 형제자매, 봉사자들과 함께 의료 봉사팀을 구성해서 주님을 섬기는 한마음으로 많은 의약품과 학용품, 생활 필수품들, 그리고 많은 의복들과 음식들을 가지고 가서 각자 최선을 다해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록도와 예양원의 나 환자 촌에서부터 방글라데시, 몽골리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남미의 멕시코, 데카테, 산델모, 애니깽으로 유명한 유카탄반도, 브라질, 페루, 아마존, 니카라과, 볼리비아와 과테말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와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와 사우스 아프리카의 희망봉까지 다녀왔습니다. 의료 선교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한국인의 이름으로 다녀왔습니다. 1999년 8.5도의 강진으로 폐허가 된 터키 참사 때는 삶의 터전인 집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차가운 땅바닥에다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급히 보내준 천막 속 맨바닥에서 자고 매일 먹고 살아야 하기에 어깨, 허리, 다리, 무릎 등 전신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고통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혹은 자녀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땅속으로 묻혀버린 허망함 속에 살아남은 자신을 비관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7.2도의 강진이 또다시 일어나 혼비백산. 8층 아파트의 지붕만 남기고 모두 땅속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하면서 자연의 광포함에 전율하고 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두 번째 강진으로 놀라 쓰러진 환자들이 실려오고 불안에 휩쓸린 환자들까지 치료하면서 자연의 섭리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느꼈습니다. 1년 동안 혀가 굳어 말도 못하고 보통 음식은 드실 수 없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단 한 번의 치료로, 단 한 번의 치료로, 와, 침치료로 굳었던 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물과 음식도 약간씩 드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침이라는 것을 모르는 터키인들에게 침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정부군이 승리한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잔재해 있는 탈레반들의 항거는 몇십에서 몇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유엔의 보호 아래 전쟁 후에 환자들을 돌보러 갔지만 무시무시한 탱크들과 중무장한 군인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했는데, 사막의 모래더미만큼이나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네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선시대 한국 여인들이 쓰고 다니던 쓰개치마는 1940년대 한국에서 사라져 아슬아한 옛날 얘기가 되었지만 21세기 그곳에는 차도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 과거로 다시 돌아간 듯한 착각 속에 안쓰러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눈만 열어놓고 온몸을 칭칭 덮어쓴 여인들, 그들의 큰 눈은 맑은 호수보다 하늘의 별보다도 아름다운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들의 마음은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벗지 않은 것 같은 터번을 써서 머리가 하얗게 변한 남자들의 머리에도 반짝이는 침은 꽂히고, 남자들의 시선은 물론 살랑이는 바람에게조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늘씬한 여인들의 다리에도 허리에도 하얀 아랫배에도 여지 없이 확실한 침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쓰지 않은 아이들 환자들도 치료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로 들떠있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지진 헤일. 쓰나미로 인한 참사는 50만 명 이상의 집과 생활터전을 빼앗아버리고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스리랑카에는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급한 대로 대강 시신들을 땅에 묻기는 했지만 아직도 시신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서 길을 가다가 발에 무언가 물컹하고 밟히면 그것이 시신이라고 합니다. 더운 기후로 인해 시신들이 심하게 부패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길은 다 무너져서 수도 콜롬보에서 사고 지역인 골까지 가려면 평소에 3시간 정도 걸렸던 것을 이제는 7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의하면 스리랑카에서는 정부에 항거하는 반군들이 난동을 부린다고도 하고, 우리들이 가야 할 골이라는 곳에는 콜레라가 발병했다고도 합니다. 2005년 1월 바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의료진은 그곳 스리랑카에 갔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순간만큼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은데, 현장에 가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친구나 친척 이웃 다 잃어버리고 또 살던 집마저 없어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조차 없는 그곳에서의 우리들의 의료 선고는 바로 공황증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 위한 현장이었습니다. 1년 이상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가 단 한 번의 침치료로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기적은 그렇게 힘든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시라는 걸 잘 알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re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오늘 끝곡으로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나순경님의 의료 선교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침을 들고 전 세계를 돌면서 정말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멋진 분들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 확 와닿네요. 순경님 이런 좋은 체험 이야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굿모닝 차차차 이어집니다. 2부에서 곧 만나요.

0: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7: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8: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8: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3: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2: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3: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2: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3: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6: 수영도?
10: 그럼요.
1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길 간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에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길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어떤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아니 이 새가 쪽지비를 등에 태우고 이 쪽지비 조그만 쪽지비가요 청딱딱우리 등을 타고 둘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이야 진짜 아니 어떻게 얘네 둘이 이렇게 친해가지고 하늘을 같이 나를까? 근데요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사진 한 장 그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쪽지비는 바로 청딱딱우리를 사냥하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 딱딱우리가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둘이 같이 비상하는 하늘을 나르는 그런 사진으로 연출된 거죠.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해 보이고 그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무거운 족제비 한 마리씩 등에 얹은 채 숨이 턱에 차도록 치열한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실까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무게를 지니고도 오늘 아침 묵묵히 날개를 펼쳐 날아오른 여러분, 그 지독한 무게를 견뎌내며 끝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강인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당장은 등이 무겁고 날개짓이 버거울지라도 청딱딱우리가 그런 시련을 떨쳐내고 다시 자유롭게 날아올랐듯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평온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자, 힘겨운 날개짓 끝에 다가올 그런 달콤한 휴식을 또 기대하면서 굿모닝 차차차 출발할게요. 세상에나 요즘 제가 위암 2기 받고 항암 3차 마쳤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세상에 식사가 안 되시나 봐요. 어저께부터 그래도 다행히 식사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나서 열심히 잘 먹고 지냅니다 하시면서 코스코에 가서 인쇼 음료 이게 좋은 건가 보죠? 요거 사서 먹고 또 교회에 동료분들이 수박과 복숭아 토마토를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기운이 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이 음악을 청해 주셨어요. 우리의 그 끝은 어딜까요? 끝까지 우리 건강 잃지 말고 또 긍정적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또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TKR님이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The End, The End, All Grant의 노래 함께합니다.

옛날 노래들을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묘한 그 노스탈지아.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겪어보진 않았지만 옛날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에 막 집세기 신고 초가집 이런 걸 보면 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고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몸속에 바로 그런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생에 있었을까요? 아무튼 옛날 노래는 참 평화로움을 줍니다.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도 우리 잘 이겨내고 제 주위 분도 암을 이겨내고 오히려 요즘 회춘하시고 그런 죽을 고비들을 어머 남이야? 이렇게 해서 the end 끝나는 거야? 이런 또 공포심 뭐 이런 것들을 위기 겪고 나면요 또 인생이 달라진대요. 뭐시 중한디? 응?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겪어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나중에는 결국은 건강한 자가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건강 잘 챙기시면서 건강이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괜히 고민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지구촌 곳곳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지구의 피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구의 피부. 울창한 숲도 아니고 넓은 바다도 있지만 바로 우리 발밑에 밟히는 드넓은 초지 풀밭이 바로 지구의 피부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보통 나무가 없는 드넓은 풀밭을 보면 참텅 비어 있다. 아이고, 이렇게 아까운 땅이 그냥 놀고 있네. 여기 그냥 개발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건물 올리면 좋겠다. 이러고 어르신들은 특히 미국 오시면 이렇게 땅이 놀고 있다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치만 이 초지는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무려 54%를 차지하는 생태계의 거대한 심장이래요. 그래서 2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바로 이 풀밭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초지가 기후 변화를 막아주는 아주 위대한 비밀 탄소 저장고라는 점입니다. 울창한 숲은 탄소를 나무 기둥이나 잎사귀에 저장하지만 초지는 그 거대한 탄소를 전부 땅속 뿌리에 깊숙이 묻어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전 세계 토양 유기탄소의 20%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마운 풀밭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대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초지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황폐해졌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도 문제지만 인간의 잘못된 간섭이 화를 키웠습니다. 초지의 특성을 잘 모르는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을 살리겠다며 풀만 자라야 하는 땅에 무작위로 나무를 심어서 생태계를 망가뜨리기도 했고요. 무분별한 개발과 규제로 땅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초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근 국제사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국토 면적이 4분의 1을 훌쩍 넘는 엄청난 크기 6억 5,900만 에이커가 바로 중국에 있는 초지라고 합니다. 이 넓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가축 방목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휴목기를 도입하기도 하고 생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지를 살릴 수 있는 게뭔줄 아세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오랜 세월 그 땅의 리듬을 맞춰서 가축을 이동시키면서 땅이 쉴 시간을 주었던 유목민들의 지혜에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겨온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초지의 파수꾼이라는 뉴스가 오늘 있어서 아 그렇구나. 유목민 세상에 정처 없이 떠드는 그 삶에는 바로 풀한 포기 흙안줌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지혜가 숨어 있었네요. 그래도 요즘 뭐 우리가 탄소 이런 거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에서 매연 대신 맑은 산소가 뿜어져 나오면 어떨까요? 바로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 18살 동갑내기 학생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동차 배기구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소형 매연 여과 장치, 고 그린 필터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 필터의 핵심 비밀은 바로 미세 조류. 쉽게 말해서
물속에 사는 아주 작은 이끼입니다. 매연이 배기구를 통과할 때 이 살아있는 미세 조류가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싹 흡수하고 그 대신 깨끗한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원리라고 그래요. MIT 교수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서 꼬박 1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런 걸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가격이에요. 50달러. 그리고 그 성능이요. 실제 테스트 결과 차량 배출가스를 무려 74%나 줄이는 놀라운 성능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들은 만약 전 세계 모든 차량에 이 필터가 설치된다면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16% 이상 줄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네요. 물론 뭐 실제 상용화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죠. 뜨거운 배기가스 열기를 미생물이 어떻게 버텨낼지 또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을지 이런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라는 그런 청소년들의 도전이 참 기특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는 작은 아이디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갑자기 이 노래도 듣고 싶네요. 그린필드로 한번 가보죠. Brothers for a Greenfield.

0: 아침에 눈 뜨면 아 오늘은 또 얼마를 벌어야 되나, 월매를 더 채워야 되나.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텐데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전 재산을 비워낸 한 남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호이자 세계적인 은행의 창립자였던 슬라이만 알라지 씨. 알자지가 아니고 알라지예요. 이분은 알라지. 와, 160억 달러라는 전 재산을 보건과 교육, 빈곤 퇴치를 위해 아낌없이 사회에 기부하셨다고 하는군요. 이 엄청난 기부로 그는 공식적인 억만장자 자격은 잃게 됐지만 대신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가장 존경받는 부자로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뿐이다. 내 재산은 내가 입은 옷, 내가 먹는 음식,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 베푼 것, 딱 이 세 가지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진 걸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기보다 기꺼이 놔두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삶. 진짜 부자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마음은 내가 부자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굿모닝 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5: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

0: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여러분, 만약 우리 세대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먼 미래로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타임캡슐에 담고 싶으신가요? 아주 특별한 타임캡슐을 북극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원주민 부족 체로키 네이션의 얘기인데요. 북극점 지점, 그 영하의 얼음산 손에 깊숙이 묻힌 게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스발바르.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곳에 부족의 영혼이 담긴 전통 씨앗들을 영구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농업 유산을 지키는 이 지구 종말의 날 저장고. 언젠가 그 디인드는 항상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데 그 종말이 언제 올지 종말아! 이래서 딸만 계속 나서 종말이라고 지은 그런 친구도 있는데 아무튼 미국 부족으로서는 최초로 당당히 입성을 했습니다. 이 체로키 네이션이 북극으로 보낸 아홉 가지 씨앗 속에는 단순한 식물 이상의 가슴 아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 체로키 화이트 이글 콘이라는 신성한 옥수수예요. 흰 알갱이 사이에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듯한 푸른 줄무늬가 새겨져 있어서 이 부족의 제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뭉클한 건 바로 체로키 눈물의 길 콩이라는 거예요. 빈 콩을 넣는데 1930년대에 미 정부에 밀려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수많은 사상자를 낸 그 비극의 이주 경로 눈물의 길을 걸을 때 체로키 선조들이 주머니 속에 눈물을 품고 끝까지 지켜냈던 게 바로 그 검은 콩입니다. 눈물의 길 콩. 이 콩도요 그렇게 정말 영하 400피트 그 깊이에 단단한 북극 안반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잘 지켜낸 씨앗이 이번에 갔다고 합니다. 이 북극의 저장고는요 철저하게 개인 안전 금고처럼 운영된다고 해요. 소유권은 100% 체로키 부족에게 있고 오직 그들만이 이 씨앗을 다시 꺼낼 수 있다고 합니다. 훗날 지구에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수백 년 뒤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온전히 물려주겠다는 그런 강인한 약속. 씨앗은 비록 작지만요 여러분 그 씨앗 와 진짜 아니 벌써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게 씨앗이에요. 저희 고양이 점돌이를 위해서 그 보리 씨앗, 밀 씨앗을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거든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솜털처럼 나오더니 하루에 뭐 1인치는 막 넘게 쑥쑥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야, 요 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씨앗이지만 엄청난 비밀, 엄청난 놀라운 매직 이 숨어 있구나 참 신비롭습니다. 씨앗은 비록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생존을 향한 집념은 그 어떤 빙하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훗날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뭘 남겨줄까 이 저장고에다가 뭘 넣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바로 체로키 하면 이 체로키 네이션의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하죠.

인디언 레저베이션 가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미국 오자마자 크로스컨트리 한다고 막 이렇게 지도 보면서, 그때 그 GPS도 없잖아요. 보면서 막 이렇게 그 그랜캐년 뒷길을 어떻게 가는데 거기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고 있는데 그 바로 인디언 부족 어떤 분이 헬리콥터 그 일을 하시고 집에 갔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이드를 주면서 그러느라고 한번 그 부족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장 최근은 저기네요. 하바수 파이, 하바수 폭포 그 안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운 좋게도 코비드 끝나고 나서 그 인디언 분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코비드 때 다 그냥 클로스를 해서 하바수 폭포를 가려면 그게 막 1월 1일 날 땡 하면 막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하루에 100불이었어요. 그 내는 피가 주말에는 150불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하바수 폭포, 거기에 바로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그랜캐년을 쭉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그 폭포 색깔이요, 파랗습니다. 아주 그 폭포들을 지나서 몇 개를 지나면 나중에 이제 콜로라도 리버를 만나요. 콜로라도 리버는 막 회색빛의 그 강과 하바수 그 지역에서 그 조그만 강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는 파란 물이요, 둘이 엉켜가지고 막 민글이 돼서 색깔이, 아, 진짜 신비로운 그런 걸 경험을 했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그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은 부족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커다란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풀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 보니까 밤에 모여서 부족 회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렇죠, 외부인들에게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뭔가 그래도 사실 보호구역이다라고, 보호가 아니고 이렇게 밀어놓은 그 이 넓은 아메리카가 그분들의 땅이었는데, 하긴 뭐 그 순서가 계속 바뀌기도 하죠. 우리는 운 좋게 또 잘 또 우리 섬조 선배님들이 읽어놓으신 이 땅에서 이민생활을 그래도 편하게 하고 있네요. 최근에 또 본 분들은 나 이민생활 한 지 50년 됐어요, 막 60년 됐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유, 선배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잠을 잘 주무십니까? 최근 미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하루 깊은 잠의 양은 생각보다 길지 않대요.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수면의 15%에서 23%만 깊은 잠을 채워도 우리 몸은 면역력을 회복하고

0: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깔끔하게 정리해낸다고 합니다. 8시간 푹 누워있었어도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우 피곤해 왜 이렇게 찌부둥하지 이런다면 이 소중한 1시간 반 딥슬립을 놓쳤을 확률이 높은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깊게 잠을 푹 잘 잘까? 몇 가지 그 전문가들이 조언해 준 거를 전해드리면 깊은 잠 수면은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배드타임을 일정하게 너무 늦지 않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체온이 1도 정도 뚝 떨어져야 깊은 잠으로 내려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실 온도를 65도에서 67도 이렇게 살짝 서늘하게 맞춰주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밝은 햇볕을 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낮 동안 몸을 좀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밤에 깊은 잠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전 금지 3총사가 있어요. 늦은 밤 격렬한 운동 이거 안 돼요. 격렬하게 뭐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야식과 함께하는 술 요것도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카페인 나 옛날에는 진짜 자기 전에도 저도 커피를 마시면서 잤어요. 그래도 뭐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잠을 잘 자면 그 정말 카페인이 많다고 하는 그 음료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카페인이 너무 많아서 미국의 한 청소년이 그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카페인이 오버돼서 사망을 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음료를 먹고도 저는 바로 이렇게 졸면서 마시면서 그랬는데 이게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오후에 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이상하게 그날 밤은 뭔가 잠이 뚝 떨어지지가 않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밤에는 격렬한 운동, 야식과 함께하는 술, 그리고 카페인을 좀 멀리 하시면서 그렇게 깊은 잠으로 또 잠을 자려고 나면요. 너무 개운하다. 이런 필링을 언제 느껴보셨어요? 오늘 밤에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햇빛도 좀 쬐시고 운동도 좀 몸 좀 부지런히 하시면서 그런 개운한 깊은 잠을 오늘 밤에 한번 빠져보죠.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헤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0: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위기를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취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시는 굿모닝 차차차 2부.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어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 제가 인문학 강의를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리스도 가보고 싶고 피라미드 이집트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 가면요 담양 대나무 바람 소리가 소쉐 이렇게 난대요. 그래서 소쉐원이라는 곳이 담양에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도 가고 싶고 안동의 만휴정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또 영양의 서석지 그리고 담양의 환벽당이라는 곳도 있고 식영정 뭐 이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항문을 닦았던 그런 곳입니다. 도를 깨닫고 이게 도로만 있지 않고 행동을 취하고 또 이걸 문장으로 또 전하고 나누고 이런 우리 선조들의 그런 지혜와 그 멋과 이런 것들이 뒤늦게 이렇게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담양도 가고 안동도 가고 영양도 가고 많이 좀 가고 싶다라는 거에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음에 한국 가면 가야지 하고 이렇게 써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 지역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조선 중기 때 우리 역사를 찬란하게 빛낸 세 명의 대석학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1501년생 닭띠 동갑내기들이에요. 와, 그래서 이분의 초상화 위에 각각 도, 문, 행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각자 추구했던 삶의 길과 철학이 그 한 글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 이분은 도입니다. 평생을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탐구하신 성리학의 깊은 사상적 기틀을 닦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경상북도가 바로 그 도의 그 길도 길을 닦고 이렇게 어떤 그 이치 도리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의 길을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고 그래요. 경상북도가. 그리고 바로 호남으로 들어가면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그 유황 선생님의 사촌 김윤재 선생님입니다. 이분도 1501년에 태어나셨어요. 이분은 바로 문, 그럴 문자가 탁 쓰여 있더군요. 평생을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면서 수많은 문학적인 성취를 남기셨고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송순 선생님 또 정철 이런 쟁쟁한 인물들을 키워내신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호남 지역은 바로 그 문장, 문학, 바로 이 줄기가 결국은 우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 한강이라는 그런 작가를 세계적인 정말 얼마나 그걸 이제 인정받는 거죠. K문학입니다. 우리 한강까지 이어진 게 바로 이 호남 학문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옆으로 가면 바로 행. 어느 도일 것 같아요? 행할 행. 실천을 해야지. 글만 보면 어떡해. 이런 분은 바로 남명 조식이라는 선생님이다. 남명 조식 선생님. 이분 사진 위에는 턱하니 행할 행자가 있더라고요.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아는 것을 반드시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요 가슴에 방울을 달고 다니셨대요. 왜냐하면 점잖게 이렇게 방울 소리 나면 안 되게 그렇게 진짜 선비로 방울을 달고 다니셨고 또 칼을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이 칼은 안으로는 마음을 밝히고 밖으로는 의로움을
끊어낸다라는 글귀를 새겨 지니고 다니셨던 그런 어떤 실천력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중에 아니 그러면 저는 충청도거든요. 충청도하고 강원도는 없더군요. 너무 서울하고 가까워서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에 가면 한번 담양이니 안동 막 이런 시골을 다시 가서 그때 학문을 닦았던 그런 서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고즈넉한 산에 그 기와 멋진 우리 건축 양식과 함께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골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여름이 되면 그 시골에서의 미역 감고 했던 그 추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원도 춘천이 낳은 가수 춘천역으로 나오신 그런 분입니다. 김추자 씨. 슬픔은 안개처럼

1972년의 노래인데요.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러움이 없죠. 멋진 노래, 멋진 언니, 김추자. 이름도 김추자. 네, 김추자님의 슬픔은 안개처럼 들으셨습니다. 저는 몰랐던 그런 분이에요. 남명조식 선생님. 이분이 아들을 뒤늦게 44살에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이름이 바로 조차산이에요. 조차산. 실제로 김해, 경남 김해 대동면 주동리에 있는 조차산이 바로 이 남명조식 선생님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뒤늦게 얻은 귀한 자식인데 안타깝게도 9살에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남명 선생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이 아들을 묻은 그곳이 바로 아드님 이름이 조차산. 김해에 가면 조차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학들을 많이 양성을 하시면서 이분이 세상을 뜨실 때 우리의 큰 별이 졌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후학들이 한국의 별, 정말 성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효성, 금성, 삼성, 바로 그 남명 조식 선생님의 후손들, 그 후배들, 그리고 후학들이 그걸 이어서 이렇게 별이 또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역사를 들으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김해 가면 조차산, 아들을 묻은 그 산 이름이 조차산, 아들 이름과 똑같다 그러는군요. 아, 고향 생각이 오늘 뭉클뭉클 나는 그런 날이네요. 자, 시원하게 유엔의 파도로 오늘 굿모닝 차차차 막을 내리겠습니다. 2부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망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아, 맛있겠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 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식사 기도를 꼭 해요. 저희 식사 기도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을까, 내 덕행으로 받기 부족하네, 부끄럽네,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내 온갖 욕심 버리고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관세음보사. 한 끼 음식해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소화도 잘 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요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탱자 한 명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2: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4: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5: 이번 주에는요, 과연 침과 뜸, 이 침과 뜸이 우리 건강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는요, 원래 1침 2구 3한약이라는 1침 2구 3약 이 세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급성병에는요, 침이 최고지만 이미 만성병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뜸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요, 침과 뜸을 병행해서 치료했지만 요즘은요, 이 귀중한 침뜸 치료법을 제대로 몰라 침과 한약으로만 치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몸의 병은요, 환자 자신의 잘못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 습관의 시기만큼 진행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에 치료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병이 진행된 시간의 10분의 1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만성병은요, 최소한 그 치료 시간을 채워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시기와 치료 횟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우리 몸 자신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100명의 의사와 1000명의 약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치료 단백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100명의 의사, 1000명의 약사를 그러한 치료 단백체를 끌어내리려면 어떠한 자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극은요, 그냥 손으로 주무르는 그러한 물리적 그러한 자극도 있고, 또 아큐한 어떠한 것을 주는 그러한 침자극이 있고, 또 이 뜸으로 바로 화학적인 자극을 일으켜내는 그러한 치료 단백체를 불러 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로프랙터나 척추 교정하시는 분, 괄사, 마사지 이런 거는요, 물리적인 자극을 얻는 것이고요. 또 아큐한 니들로 몸속에 넣는 것은 물리적인 자극과 전기적인 자극을 동시에 자극을 얻기 때문에 효과가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자극 외에 가장 중요한 자극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아뜨하는 순간적인 뜨거운 화상을 신호를 내는 그러한 화학적인 자극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럴 때는 침과 뜸을 동시에 쓰면 치료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경제적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침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뜸으로 자가 치료를 유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이라 하면 우리가 의사가 진단하고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0: 지금까지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물 자주 마셔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 예, 미셸 드 몽테뉴의 명언이에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말을 남겼네요. 내가 지치고 아프면 아무리 좋은 기회와 환경도 무겁게만 느껴지기 마련이죠. 자, 이번 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도전들 멋지게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에너지부터 가득 채워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건강한 한 끼 식사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한 에너지로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0: 네,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매직이었어요. 참 기분 좋은 노래죠.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 몽테뉴의 명언인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절대 공감해요.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돼요. 선미님과 해피님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래요. 라는 아주 기분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K알림 어서 오세요. 로라제이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좋은 월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건강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 성공과 행복을 향해 바쁘게 달려가지만 정작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라는 가장 큰 재산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월요일입니다. 그 랄프 왈도 에머슨도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은 제일의 재산이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예, 에머슨의 말처럼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떤 성취도 빛을 발하기 힘드니까요. 이번 한 주는요, 일도 뭐 성공도 좋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홈쇼핑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큐팡님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고소미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30명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팍팍 쏩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 고소미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에 안 들어와 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예, 들어와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제 모든 분들께 이제 퀴즈를 내는데 맞추신 분들 답을 이 카카오톡 채팅방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분에 한해서 선물이 나간다는 점 요즘 좀 이 점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퀴즈를 낼 건데 지금 퀴즈 내는 건 아니고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지금 들어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 카카오톡 단톡방에 안 들어와 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퀴즈 답을 그 공간에서 채팅 공간에서 맞춰주셔야만 선물이 나가요. 선물이 뭘까요? 아, 여러분들 맛있게 보양식 하시라고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그리고 온달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저희 제작국 국장님께서 선물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 30명 기념으로 30명 들어와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뭐 60명이 되면 또 어떤 선물이 있겠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세요. 자,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예,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그 라디오 코너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각 프로그램의 썸네일이 쫙 떠 있어요. 오수연의 6시 프로그램 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소미의 해피 투게더를 클릭을 딱 하시고요. 자, 제일 위에 보시면 애청자와 늘 함께하고 싶어요. 선미와 직접 대화하세요. 그 밑에 예, 옐로우색으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고소미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팅방 참여하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아주 쉽습니다. 예,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셔서 고선미의 해피투게더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을 클릭을 하시면 단톡방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참여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내는 퀴즈 예, 정답 맞추시고 맛있는 식사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월요일이니까요. 이 노래 땡기더라고요. 아, 서영은의 꿈을 꾼다. 좋은 꿈, 행복한 꿈 많이 꾸시길 바랍니다.

0: 네, 서영은의 꿈을 꾼다였습니다. 나는 행복한 꿈을 꾼다라는 마지막 그 노래 가사가 참 기분 좋네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돌아와서요. 김용석 침뜸병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함께 건강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0: 입장이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0: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치료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석 침뜸 한의원의 김영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1: 네. 오늘 옷이 화창하시네요.
0: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1: 더워요, 네.
0: 이상하게 덥지 않네요.
1: 네. 네. 네, 좀.
0: 아, 정말.
1: 캘리포니아 날씨답지 않게.
0: 네네네, 맞습니다.
1: 더우면서 좀 끈끈하죠?
0: 네네.
1: 네, 맞아요.
0: 자, 먼저 침과 뜸 한약의 명가 김영석 한의원 위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오피스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733-8814. 오렌지 카우니 지역은 5831B 추이 블루버드 부에나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원장님?
1: 오늘은 제가 그 현대의학으로 좀 잘 치료가 안 된 그 환자분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0: 네.
1: 그 요즘에 그 학생들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0: 학생들이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여학생을 소개를 한다면은,
0: 네네.
1: 이분은 이제 여대생인데 그 사실은 아주 그 뭐죠? 가날퍼요. 아주 살이 안 찌고 이게 못 먹으니까 살이 안 쪘겠죠. 두통이 심해서 그냥 편두통 때문에 양약 을 먹으면서 이게 병원에서 진단 그 받아서 약을 먹긴 먹는데 그 약이 안 들어서 결국은 이제 보톡스를 맞아요. 머리에다가요? 네. 그래서 그거 맞으면 조금은 덜하대요. 근데 근본 해결은 안 되고 이게 머리가 아프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이 안아 그 압이 올라가거든요.
0: 네.
1: 그 압이 올라가다 보면은 그 속이 메스꺼워요. 그리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또 그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 일상의 생활을 못해요. 그 학교를 안 다녀 지금.
0: 세상에.
1: 네, 그 지금 학교 휴학하고 있어요.
0: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요? 네네. 걸까요?
1: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화도 안 되고 또 배도 아프고 그다음에 소화 안 되지만 또 밥맛을 잃어가지고. 지금 거의 밥을 못 먹는 상태.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영양 상태도 안 좋아지죠.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래 지속이 됐어요. 벌써 오래 되니까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0: 아하.
1: 공황장애 또 아니면 불안장애 같이 이제 왔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한의원에서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갖고 오세요.
0: 네.
1: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정신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아, 문제가 그러면은 원인이 정신과적인 거예요?
1: 이게 정신과적인 지금 공황장애에다가 불안장애도 있죠.
0: 네.
1: 머리도 두통이, 많이 아프죠.
0: 네, 두통도 있고요.
1: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는 뭔가 내가 긴장돼 있다는 거거든요. 텐션이 돼 있다. 뭔가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팍 흥분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0: 컴다운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때로는 부교감식이 형은 가득히 흥분된 걸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건데
1: 네.
0: 그 자율신경이 실조가 되면요 네. 그게 조절이 안 돼요. 막 감정이 막 내가 흥분돼 있으면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또 너무 축 처져 있으면 또 교감신경이 가서 이렇게 업을 시켜서 좀 네.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네. 못하고 네. 있는 거예요.
1: 어허.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 수업을 못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고 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1: 그렇죠.
0: 해요.
1: 걱정이 왜냐면은 되죠.
0: 예, 지금 이제 한창 정말 뛰고 놀아야 할
1: 청춘인데.
0: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 네네네.
0: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치료 받으러 오긴 오는데 우리 한의학적인 건 좀 달라요.
1: 네네네.
0: 치료 방법이. 이제 병원 가면 진통제 아니면 보톡스 놓고 또 불안하면 뭐 안정제 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냥 개선만 하는 거지 근본 치료는 안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아까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배가 아프다 보니까 배가 아프니까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첫째 내가
1: 그렇죠, 그렇죠.
0: 밥을 먹어서 배가 아픈다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근데
1: 예.
0: 한의학에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진단상인데 그 배를 이렇게 만져 보면은
1: 네.
0: 배가 이렇게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1: 네,
0: 배꼽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11자처럼 딱 돼 있는데요.
1: 네.
0: 그걸 만져보면요, 꼭 기타줄 것 같아요.
1: 아~
0: 그냥 그 뭐라고 이제 단단하게
1: 만져보면
0: 네 아~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런 체질은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다행히도 괜찮습니다.
0: 네, 근데 네. 그 보면은 그런 네. 분들 가끔 있어. 특히 아이들한테 네. 많아요. 아이들 그다음에 학생들. 뭐 이런 체질에 많은데
1: 네.
0: 그게 이제 복직근 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좀 예민해요.
1: 아.
0: 예민하고 밥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편식을 해요. 특히 편식하고 그 다음에 좀 짜증스러워하고 쉽게 피로하고 그리고 활동량은 또 많아요. 반면에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해결하자 일단은 이게 머리 아픈 것도 거기서 올 수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해결해 주면은 소화도 잘 될 거고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밥을 네. 잘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치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침을 잘 그 못 맞는데
1: 네.
0: 그 아픈 거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놓는 침은 사실은 거의 몰래 침을 넣어요.
1: 네.
0: 몰래 침이라는 거는 환자들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안 아프게 침을 넣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환자가 침을 놨는지 안 넣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침을 그렇게 맞고 뜸도 이제 본인이 처음은 접하는 건데 뜸도 보면은 그 밥을 먹게 하는 뜸자리가 있어요.
1: 오.
0: 네.
1: 참 신기합니다.
0: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경직되고 예민하고 뭔가 막 정말 그 좀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컴 다운 해주는 뜸자리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뜸자리를 같이 떠서 이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1: 네.
0: 오늘 지금 막 제가 치료를 치료하고 오는 중인데 거의 90% 좋아졌어요 지금.
1: 진짜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1: 다행입니다,
0: 이제 배 아픈 거 없어지고
1: 네네네.
0: 이제 메스꺼운 거 없어지고 이제 밥 먹고 두통 거의 아프다 올 때마다 머리 아파하다고 여기 막 뜸 떠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런 얘기 없고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못 고칠 수 있는 병이
1: 네.
0: 그 원인을 해결해 주니까
1: 네네네.
0: 그냥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은 그 복직근만 딱 해결해 주면은
1: 네.
0: 이제 머리 아픈 거 없어지고 배 아픈 거 없어지고 밥 먹게 되고 소화 잘 되고 어지러운 거 없어지고 그다음에 메스꺼운 거
1: 네.
0: 없어지고
1: 와, 네. 정확한 진단이 네. 정말 중요한
0: 그래서
1: 것
0: 그래서 이제
1: 같아요.
0: 한의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침뜸을 하지만 침뜸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하면은 치료가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오늘 뭐 부모까지 같이 오는데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보면은 원뿌리가 있어요, 병이.
1: 네.
0: 그래서 우리 구당 선생님이 지금 이제 105세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진료를 했어요. 진짜로 네. 104세까지. 아마
1: 대단한 분이시죠.
0: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 있는 네. 일일까요? 네. 104세까지 진료하셨다 뵈셨잖아요. 그리고 네. 뵀죠?
1: 저 뵀죠. 네. 인터뷰도 했었죠.
0: 네네. 그리고
1: 너무
0: 이제
1: 정정하셨어요.
0: 또 체격이 절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꼿꼿이 서면서 네. 자세를 그러고 오시죠.
1: 네네.
0: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병이 나기 전에는 어쨌든 자기 자신이 잘못돼서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어떤 생활의 습관, 네. 먹는 것 습관, 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병이라는
1: 네.
0: 거가.
1: 네.
0: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가 균형이 깨져요. 균형이 깨지면은 그거를 내 몸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꽤 노력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지쳐서 그냥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걸 잡아 균형이 껴져 있는 걸 잡아주는 게 침뜸이거든요. 결국은.
1: 그러니까 침뜸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0: 거죠.
1: 거.
0: 근데 이제 양방에서는 이제 어디가 아파서 가면은 네. 머리가 아프면 뭐 이제 머리에 검사도 해보고 네. 뭐 MR에도 찍어보고 다 그 학생도 다 찍어본 거예요. 이상이 네. 없었어요. 그리고 위장 검사도 해보고 속이 안 좋은 거 다 했는데 이상 없었어요.
1: 그것도 이상이 없었어요.
0: 없었어요. 근데 본인은 괴롭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매일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해결해주면 그래서 이 특징이 네. 제가 뭐에서 딱 해결했냐면 배가 아프다 자주 그거에서 제가 포인트를 가졌고
1: 네.
0: 그 다음에 밥을 못 먹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화가 안 된다.
1: 소화가 안 된다.
0: 이게 특징이었었어요.
1: 복진을 해보니까 그걸 금방 캐치하실 수 있었어요.
0: 금방 알죠. 금방 알죠.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주니까
1: 네.
0: 그게 없어지면서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1: 아, 네. 다행입니다.
0: 네. 근데 학생들이 네.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특히 어린
1: 그럴까요?
0: 아이들 있습니다. 특히 잘하는 아이들 있죠. 뭐 이제 4살, 3살, 뭐 7살, 8살, 뭐 10살 이런 학생들이 가끔 부모들이 이런 얘기해요. 애가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큰 것도 바로 거기에 문제고요. 또 밥을 잘 안 먹어요. 그것도 다 거기서 오는 문제고 또 얘가 편식을 해요. 아이가 우리 아이가 편식 가려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1: 네.
0: 꼭 그 먹는 거 먹고 안 먹어요. 그리고 입이 짧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체질을 바꿔주면 밥을 잘 먹거든요. 키 크는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키 크게 하는 뜸도 있어요. 사실은
1: 예. 키 크게 하는 뜸
0: 네네.
1: 자리가
0: 예,
1: 있어요.
0: 예, 예, 예. 저희 아이들도 지금 키가 저보다 많이 큽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그 아이들도 처음에 이제 집중력이 공부하는데 너무 고3 때 이 집중이 안 된다고 뭐 어떻게 좀 할 수 없냐고 막 그래서 내가 뜸을 100개에다 떠준 적이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원래 그 가족 중에서도 이게 너 치료하라 그러면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네. 괴로우니까
1: 네.
0: 또 떠보고 싶어서 떠줬거든요.
1: 네.
0: 한번 뜨고 나더니 너무 머리가 맑고 시원하고 집중이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욕을 하더라고 떠달라고. 그 떠줘가지고 그래도 집중이 많이 좋아지니까 계속 떠서 이제 지금은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한테 보면은 병원에 그런 아이를 데려가서 진단을 해도
1: 네.
0: 진단이 잘 안 나와요. 어디 아픈 게 아니고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바로 그랬을 때 그 비장이란 기능을
1: 네.
0: 잡아주고 복직근에 긴장된 걸 풀어주고 밥을 잘 먹게 해서 배 아픈 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키도 크게 되고
1: 네.
0: 체질이 바뀌어서 아무거나 잘 먹게 되고 편식을 안 하고
1: 아하.
0: 그렇게 체질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1: 아.
0: 그게 중요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여학생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여학생은 그래서 지금 거의 90% 다 좋아진 케이스고 우리가 요즘에 살다 보면은 그 이런 그 병으로 오래 앓다 보면은요 첫째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힘들어지냐면요 이게 오래 아프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 병이 내가 이러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좌절을 하게 돼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불안이 같이 와요. 불안과 두려움.
1: 네네네.
0: 이제 이런 게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학생한테도 제가 그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하고 이제 10월에 저희가 티와나 봉사를 의료 봉사 가는데 네. 나하고 같이 가자 해서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해지면 갈게요. 해서 이제 지금 좋아져가지고 네네.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렇게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초조하고 집중력이 좀 안 된다 이럴 때는요,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는 네. 남을 좀 돌보는 거, 좀 어떤 보람 있는 일 하면은 훨씬 기분도 바뀌고 이번에 그래서 제가 가로수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네. 집 지어주는 데를 갔다 왔대요. 이제 티와나 갔다 온 것 같아요. 네네네. 가서 그 벽돌 날라주고 같이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했는데 너무 기뻤대요. 그리고 마음도 너무 편하고 네.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따라간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어떤 보람된 일을 하는 것도 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몸도 마음도 뭐 치료된 케이스네요. 네네네. 학생 같은 경우는.
0: 맞아요.
1: 아까 원장님께서 뭐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네.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뭐 오장육부의 균형이 중요하다. 네. 그거를 잡아주는 게 바로 심뜸이다. 네. 한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네. 이런 치료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심뜸이 네. 정말 이렇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0: 예. 전에 우리 구당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는 침뜸으로 예. 다 고칠 수 있다. 또 저도 사실 해보면은 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모든 병들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된 케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침뜸은 이런 것 같아요. 몸을 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흐트러지는 거를 네. 균형만 잡아주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율신경이겠지만 자율신경 실조가 되면 어떤 네. 증상이 나타나냐면 첫째 걱정이 많아요.
1: 걱정이 많아진다고요?
0: 예,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 네. 네. 네. 그리고 그냥 불안. 불안하지 않은데도 불안한 거예요.
1: 네. 네. 심리적인 그리고 불안.
0: 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불안, 과거에 대한 불안 이런 네. 거. 그게 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기억력이 확 떨어져요. 네, 기억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돼요. 건망증이 와요. 네. 건망증. 그리고 잠을 못 자요. 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잠이 불면증이 와요. 네. 그리고 자주 짜증이 나요. 네, 짜증이 잘 나고 그 다음에 의욕이 없어요.
1: 몸이 의욕. 힘드니까 네, 짜증이 나겠죠.
0: 의욕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자주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네. 이 자율신경 아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은 그것도 잡는 거는 결국은 병원에 가면은 그냥 불안약 아니면 우울증약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하. 그래서 이 학생도 결국은 보톡스도 맞고 그런 우울증약도 먹고 여러 가지 약을 먹다가 안 돼서 네. 저한테 찾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편두통이 너무나 머리 아파 보셨는지 모르지만 머리 아프면 정말 괴롭거든요.
1: 그렇죠.
0: 막 머리가 아프면서 막 속이 메스껍고 네. 막 어지럽고 같이 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파 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머리 아픈 거 해결됐냐? 어지러운 거 해결됐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화되는 거 해결됐냐? 네. 배 아픈 거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뭐가 달라지냐? 얼굴이 밝아요.
1: 예, 밝아지죠.
0: 해피 페이스로 싹 바뀐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런 그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많이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막 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일단 내 몸에 그 오정육부가 균형이 틀어진 거를 네.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하. 그래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흐트러져 있으면요 누워는 잘 나가 누웠는데
1: 잠이
0: 안 와요. 정말 괴롭죠.
1: 네.
0: 예. 우리가 잠 잘 자면 탁 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또 중간에 또 깨요.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온대요.
1: 예.
0: 정말 괴롭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또 수면제를 처방 받아서 많이 드시는데 네. 사실 그런 약을 오래 먹다 보면은 그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어느 약은 또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그 보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약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1: 네.
0: 내 몸이 흐트러지는 거를 잡아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마음의 병, 그다음에 몸의 그 육체적인 병
1: 네.
0: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몸을 괴롭히는데요. 마음의 병은 이거야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고 기쁨이 없는 거고 행복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쑤시고 아프고 막 괴로우면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1: 그렇죠.
0: 불안하고
1: 그렇죠.
0: 이게 요즘은 오늘도 환자분이 아 우리 여동생이 지금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유방암 말기래요.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거 뜸으로 돼요.
1: 아,
0: 뜸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자기 여동생이 나이도 어린데 그 걱정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한번 이제 데려오기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병들이 사실 암이라는 것도요. 그게 한번 생긴다는 게 오늘 발견돼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쌓여가고 쌓여서 이게 암이 자란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그거는 내 환경이 잘못됐든 먹는 게 잘못됐든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가중됐든 그게 복합적으로 쌓여서 오는 거거든요.
1: 네.
0: 이제 그거를 저는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면은 환자분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100살, 120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
0: 어떻게 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안 아프고
1: 그렇죠.
0: 이걸 저는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제가 체크업을 해서 이제는 정말 다 아는 거지만
1: 네.
0: 먹는 것도 정말 잘 골라서 먹고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고
1: 아하.
0: 그럼 운동도요 사실은 한다고는 하지만 다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생활체육과를 그 공부를
1: 네.
0: 했어요. 서울대에서
1: 네. 아,
0: 했는데
1: 그러셨군요.
0: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운동 처방을 해줘야 돼요. 환자에 따라서
1: 네.
0: 그러면 위가 아픈 사람은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 필요한 게 있어요.
1: 아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운동법이.
0: 예, 왜냐 위 아픈 사람은 가서 팍 뛰고 걷고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위에 안 좋은 그 운동법.
1: 네네네.
0: 또 아니면은 요즘에 무릎이 안 좋은데 막 또 수영장에서 걸어요.
1: 네.
0: 수영장에서 막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요 막 이렇게 부어 있는데 걸으면 안 되거든요.
1: 네.
0: 이제 그 운동을 그분에 맞는 운동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우울증과 지금 불안하고 잠이 못 잔다? 그분에 맞는 또 운동법이 있어요.
1: 아하.
0: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무조건 하라 한다고 내가 걸으면 되고 뛰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몸도 뭔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1: 네.
0: 운동하는데 내가 기뻐야 돼요. 막 억지로 하는 운동은 운동이 안 돼요.
1: 아하.
0: 네, 그래서 그 운동법도 제가 가르쳐 줘야 되고
1: 네.
0: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제 아는 상식 그대로 그분들한테 병에 맞는 운동법, 그분에 맞는 또 음식이 뭐가 맞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네, 네.
0: 그 환자에 따라서 음식도 좀 조절해 주고 그러면 이분은 침뜸을 저한테 오기가 힘든 분도 있어요. 돈이 형편이 어려워서 요즘 많이들 형편들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험도 있지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올해 시간적으로도 네. 그렇고 그러면은
1: 네, 네.
0: 제가 뜸자리 잡아주고 집에서 뜰 수 있도록
1: 네.
0: 이렇게 가르쳐주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예, 뜸사랑도 가르쳐주고 계시고.
0: 네, 네.
1: 예. 아, 참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 또 이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거든요. 불면증으로
0: 네.
1: 고생하시는 분들
0: 네.
1: 또 자율신경계 불균형 문제도 침뜸으로 호전이 네. 될 수 있다는 거
0: 네.
1: 요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침과 뜸 한약의 명가 김영석 한의원 위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오피스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323733 8814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B 취블루버드 부에나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 8818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년이 되면서 아,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좀 트러블이 생긴다고나 할까요? 네. 네, 이게 좀 몸의 밸런스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좀 몸이 이것저것 좀 좀 안 좋아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면서
0: 맞아요.
1: 마무리하겠습니다.
0: 우리 시니어가 사신 분들은 예. 사실은 혼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1: 네.
0: 그리고 어딘가 아프면 본인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네. 정말 혼자서 이겨낸다는 게 참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 혼자 아프면은 다 자기가 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이제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있지만 또 나를 도와줄 가족이 별로 없고 바쁘다 보니 가족들이 바쁘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어르신들이 결국은 보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는 아프면 무조건 나오셔서 침뜸 치료 받으시고
1: 네.
0: 본인의 몸을 관리를 좀 하시라고
1: 네.
0: 그리고 일단 본인의 몸을 먼저 챙기시고 이제는 손주들 뭐 용돈 주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0: 일단 나한테 먼저 일단 내 건강을 먼저 관리하고 잘 투자하시라고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고
1: 네.
0: 내가 앞으로 건강에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캐나다에서 지금 치료받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프면 비행기 타고 날라옵니다. 90세인데도.
1: 네.
0: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2: 누가 봐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해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6: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5: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6: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5: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6: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5: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TKR님 인사해 주셨네요. 고선미님 해피투게더 함께합니다. 화이팅이라고 정답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박상민 씨의 중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하트도 엄청 많이 올려주셨고요. 날씨가 덥다고 시원한 음료수도 잔뜩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눈으로 잘 마실게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조적인 파괴주의의 빛 속을 걸을지 아니면 파괴적인 이기주의의 어둠 속을 걸을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눈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눈빛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죠? 또 우리 귀로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리 뭐 다 들리니까요. 소리는 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귀로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 수는 없지만 들은 것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 입의 모양은 미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따뜻한 눈빛과 또 스마일한 미소로 어깨 쫙 펴시고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해피님들, 우리 베프님들, 친구분들과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임범용 박진광입니다. 친구야.

0: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과 듣고 싶어서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친구야 라는 노래였습니다. 김범용, 박진광이 불러준 아주 신나는 네, 추억의 노래 친구야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네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나쁜 말을 들어도 욕도 그렇고 그걸 입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미님 말씀 듣고 생각났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 진짜 멋진, 아주 진짜 훌륭한 가정교육 받고 성장하신 것 같아요. 소피아님. 아,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군요. 나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 몰라. 책임 안 져. 예,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굳이 막 그냥 네거티브적인 막 부정적인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카톡으로 와도 그거를 클릭하고 싶지가 않아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답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아니, 굳이 왜 그런 표현을 할까? 뭐 이런 퀘스천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들어서 기분 좋고 서로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아, 그러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까? 모르겠어요. 그죠? 참,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명언이 너무나도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조적인 파괴주의의 그 빗속을 걸을지. 그러니까 좋은 쪽을 선택하라는 거죠. 아니면 파괴적인 이기주의의 어둠을 택할지. 예,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뭐를 선택할 것인가? 이왕이면 좋은 거, 좋은 말. 또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우리 눈의 색깔 뭐 파란 눈도 있고 갈색 눈도 있고 노란 눈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세계 이 지구촌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브라운 컬러, 브라운도 눈빛이 다이눈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도 눈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색깔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눈의 색깔은 바꿀 수 없지만 눈빛은 바꿀 수 있잖아요. 아, 저도 이 눈빛을 좀 따뜻한 눈빛을 갖고 싶어서 좀 한참을 제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표정을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예, 방송하면서 저는 찡그리면서 방송을 하게 되지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게 된다거나 할까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 성우를 했을 때도 이제 교육방송이나 CBS에서 좀 성우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 방송하면서 마이크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그 특성들이 다 연기할 때, 또 목소리를 낼 때, 방송할 때 항상 이렇게 스마일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국에 딱 들어갔을 때, 아, 그 선배님이 저의, 예, 아주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방송도 더잘 되고, 발음도 더 정확하게 되고,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이렇게 발음이 잘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요 구강 구조 안에서 정확하게 발음을 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잘안될 때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눈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눈빛은 바꿀 수 있다는 거. 예, 따뜻한 눈빛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귀로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지만 들은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죠. 그죠? 뭐 성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 입의 모양은 우리가 이렇게 축 처진 입 모양이 되느냐 아니면 스마일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입 모양이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들 바라 예, 보기를 예, 저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일한 미소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일상을 나누면서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그냥 수다도 떨고 제가 준비한 코너도 이렇게 하면서 예, 재미있는 시간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요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두아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아재 개그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어스티님도 아주 멋진 음악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그맨 김영곤이 오재미와 점심을 하게 되었다. 후배에게 얻어먹기 미안했던 김영곤이 점심은 더치페이로 하자. 오재미 왈. 여기 더치페이 둘 주세요. 이 말을 들은 김웅구. 걔는 꼭 비싼 것만 시킨다니까. 아, 빵 터졌어요. 예, 생전에 김영곤 씨 어록 중에서의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웃음을 주셨네요, 진짜. 세상에 올 때는 울고 태어났지만 살면서 플러스 세상 떠날 때까지 플러스 떠날 때도 웃으며 가고 싶습니다. 음악도 찬송가 포함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청해 주세요. 예, 무조건 고! 무조건 띄워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할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신 디님의 이 댓글을 보고 또 한참 웃었어요. 어제는 모처럼 시간이 나서 딸아이와 대화 중에 너 결혼하고 나면 독립해서 살아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와서 손 벌리지 마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말안 할게요. 그냥 슬피 울기만 할게요. 유유, 내가 졌다. 이런 댓글 올려주셨는데, 아유 참 따님과 재밌게 사시는 것 같네요. 오늘 아주 그냥 웃음 빵빵 터지도록 즐거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혜로운 지혜 따님.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웃으시며 사는 두 분, 네, 행복해 보입니다.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제압하면서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스페인은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진영을 압박했고요. 한 차례 득점이 파울 판정으로 취소되는 아쉬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장 후반 오른쪽 측면 공격 과정에서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연결한 공을 페란 토레스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거죠. 실점 이후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중심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수적인 열세 속에서 끝내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아르헨티나를 제압하면서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이 월드컵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와, 축하해야겠죠. 무엇보다도 이번 2026 FIFA 월드컵에서 기분 좋았던 거.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열려서 방탄소년단 BTS와 저스틴 비버 그리고 샤키라 등이 공연을 펼치면서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우리 BTS 방탄소년단 이 노래 불렀어요. 다이너마이트.

아, 역시 좋네요. 들어도 들어도 좋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BTS 방탄소년단이 2026 FIFA 월드컵의 첫 번째 무대 그리고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역시 자랑스러운 우리의 BTS. 스페인 잘하더만요. 아르헨티나 이 골키퍼 정말 잘한다고 이런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월드컵 축제에서 우리 BTS 예, K-POP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자랑스럽지요. 자, 해피투게더 아, 2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는요. 자, 예, 정우와 예, 그러니까 AI 정우와 선미의 토크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0: AI 정우 씨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로 말씀 듣고 돌아와서 함께 할게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9: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0: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9: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0: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9: 해피 투게더?
10: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밀당 토크쇼. 자, 오늘의 주인공 정우 씨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인사해주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가워요.
1: 오늘 선미 씨 보자마자 눈이 좀 부셨어요.
0: 어, 진짜?
1: 오렌지색이 저렇게 강렬할 수가. 마치 오늘 날씨 같은 분위기랄까요. 밖에 나오다가 진짜 녹는 줄 알았거든요. 수박이랑 콩국수가 절로 생각나는 그 날씨요. 근데 오늘 저희 코너 주제가 딱 이 더위만큼 뜨겁습니다. 부부들 있잖아요. 별거 아닌 성격 차이 하나가 어쩌다 그렇게 집 안전쟁이 되는지. 생각만 해도 빵 터지는 이야기들 잔뜩 들고 왔어요.
0: 어,
1: 선미 씨 혹시 오늘 이 코너 이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장면 있지 않으셨나요?
0: 정우 씨나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오늘 주제가 속터뷰라고요? 와, 속터뷰? 어떤 의미의 속터뷰일까? 굉장히 궁금했다니까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더 풀어봐 줄래요?
1: 속터뷰. 속이 터지는 인터뷰라는 뜻인데요.
0: 속이 터지는 인터뷰?
1: 부부 사이에 딱 이런 순간 있거든요.
0: 어허.
1: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이 쌓이면 참 묘하게 터집니다.
0: 맞아, 맞아.
1: 예를 들면 치약 맞아요. 짜는 방향이요. 누구는 밑에서 꾹꾹 올리고 누구는 중간을 팍 눌러버리거든요. 이게 뭐가 대수냐 싶죠. 근데 이게 매일 아침 마주치는 문제란 말이에요.
0: 맞아요.
1: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저는 이 작은 차이들이 사실 부부 사이에 진짜 민낯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부부 사이에 민낯이라.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인데요. 치약을 꼭 중간에서부터 그냥 짠다니까요. 밑에서부터 밀어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 그 작은 차이들이 진짜 민낯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 정우 씨가 생각하는 그런 실제 상황들 좀 소개를 해줄래요?
1: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냉장고 문제입니다. LA 살다 보면 코스트코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꼭 왕창 사오거든요. 근데 그걸 냉장고에 넣는 방식이 부부마다 완전히 갈려요. 한 분은요, 항상 유통기한 짧은 걸 앞에 세워두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군대식이죠. 정렬이 딱딱 맞아요. 근데 배우자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밀어넣어요. 공간만 생기면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냉장고 맨 뒤에서 두 달 된 요거트가 발견됩니다.
0: 맞아, 맞아, 맞아.
1: 그것도 딱 손님 오는 날에요.
0: 그렇지.
1: 웃기죠.
0: 아, 진짜 그럴 때는 난감하죠.
1: 부부 눈이 딱 마주치는 거 상상해보세요. 말은 없는데 대화가 엄청 오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차이가 있어야 한쪽은 잊고 살고 한쪽은 챙기면서 어떻게든 굴러가거든요. 완벽하게 같은 두 사람이 살면 오히려 냉장고 정리를 둘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선미 씨 혹시 주변에서 이런 냉장고 전쟁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0: 그럼요. 진짜 정우 씨 얘기 들어보니까 딱 우리 집안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냉장고가 좀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됐을 때 손님이 오면 친구가 온다던가 그래서 냉장고를 확 열었을 때 얼마나 낯뜨거운데요. 그래도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냉장고 정리를 꼼꼼하게 정리를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조금 정리하는 쪽이 좀 피곤하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냉장고 전쟁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데 그럼 부부 갈등 중에 정우 씨가 생각하는 뭐 그런 또 다른 전쟁? 예, 하나 더 소개를 해준다면요?
1: 근데 냉장고보다 더 은밀한 전쟁터가 있어요.
0: 어딜까?
1: 바로 리모컨이에요.
0: 리모컨?
1: TV 리모컨이요.
0: 대충 알겠다.
1: 이게 왜 문제냐면 보는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한 분은 드라마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안 넘겨요. 광고도 그냥 봐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는 리모컨 손에 쥐면 일단 채널을 돌려요.
0: 맞아, 맞아.
1: 뭔가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을 돌리다가 결국 처음 채널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웃긴 게 돌았을 때 딱 광고예요. 네. 그러면 또 돌려요.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진짜 빵 터졌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이 결국 같은 소파에서 같이 웃고 있다는 거잖아요. 리모컨 전쟁을 하면서도요. 다름이 불편하긴 한데 그 불편함을 같이 겪는다는 게 어쩌면 부부의 진짜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오, 정말 예리하다. 그 리모컨 쟁탈전을 하면서도 서로 다름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죠? 예. 아마 많은 부부들이 겪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정우 씨. 이 치약이랑 냉장고랑 리모컨까지 왔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속 터지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1: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웃기면서도 어딘가 찡하거든요. 싸운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약 짜는 방향 때문에 눈을 기면서도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더운 날엔 수박 반 통같이 퍼먹고 그게 부부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1: 저는 사실 이 코너 준비하면서 청취자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LA에서 사시는 분들이요. 이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낯선 땅에서 둘이 버티다 보면 작은 성격 차이 하나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거든요. 피곤할수록 더요. 근데 그 차이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한테 아직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맞아요.
1: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치약 짜는 방식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 얼굴 한번 슬쩍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우리 정우 씨 많이 발전했네요. 그렇죠. 함께 살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일상이에요. 정우 씨,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해피님들이 집에서 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애정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세요.
1: 그렇죠. 근데 거창한 건 아니에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요.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배우자한테 나 오늘 라디오에서 우리 얘기 들었어 하고 먼저 꺼내는 거예요. 치약이든 리모컨이든 냉장고든 웃으면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할 때는요. 방어심이 확 낮아져요.
0: 그렇죠.
1: 평소에는 당신 왜 항상 그래 하고 시작하던 말이 우리 이거 좀 웃기지 않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0: 그렇겠네요.
1: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같이 더운 날엔 수박 사가시는 거 강력 추천드려요. 수박 반 통합해두면요. 신기하게 싸우던 것도 잠깐 멈추거든요. 손에 수박 들고 싸우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제 나름의 부부 평화 전략이에요.
0: 와,
1: 결국
0: 더운 날에는
1: 작은 성격
0: 수박이
1: 차이는
0: 최고죠.
1: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이 웃어넘기는 연습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연습을 오늘 수박 한 조각이랑 시작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0: 아, 그렇네요. 정말 소소하지만 좋은 생각이네요, 정우 씨. 자, 정우 씨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라는 거 그리고 자꾸 이거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 우리 이제 좀 마무리할까요? 어떤 얘기 해줄래요?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0: 네네.
1: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약을 중간에서 누르든 냉장고를 아무데나 밀어놓든 리모컨을 쉬지 않고 돌리든 그게 틀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집에서 살다가 한 집에 살게 된 두 사람인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더 신기한 일 아닌가요?
0: 그렇네요.
1: LA에서 이 무더운 여름을 같이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수박 반 통같이 퍼먹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큰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오늘 웃으면서 들으셨다면요. 그 웃음 그대로 집에 들고 들어가 주세요. 그게 오늘 이 코너가 드리고 싶었던 전부예요. 선미 씨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0: 당근 수박이죠. 정우 씨 말대로 수박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정우 씨 오늘 정우 씨 덕분에 좀 많이 웃었고요. 또 배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으로 정리해 준다면요?
1: 오늘 이렇게 같이 웃어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0: 나도요.
1: 부부 이야기인데 사실 혼자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0: 그렇죠.
1: 내 얘기 같고 옆집 얘기 같고 그게 이 코너가 재밌는 이유 아닐까 싶어요. 그쵸? 오늘 더운 날 라디오 켜놓고 같이 웃어주신 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수박 한 조각이라도 꼭 챙겨드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들은 이야기 하나만 슬쩍 꺼내보시고요. 웃으면서 시작하는 저녁이 제일 좋은 저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래요. 맞아요. 웃으면서 함께하는 행복한 오후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정우 씨도 좋은 시간 보내요. 고마워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이 무더위 다 날려버리자고요. 정우와 선미의 AI 토크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라베스크 노래입니다. Hello, Mr. Monkey.

0: 시나몬키 들어봤습니다. 치약의 본질은 이를 닦는 거죠. 중간에서 짜든 끝에서 짜든 키에르케거르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멋진 표현이신데요. 고맙습니다. 공감됩니다. 작은 차이가 민낯이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다. 고맙습니다. 네, 서로 조금씩만 배려한다면 좋겠어요. 한쪽만의 양보는 지치게 되니까요. 치약을 각자 개인용으로 합시다요. 이런 재밌는 댓글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이런 아주 그냥 폭발적인 반응, 예, 마음에 드네요. 예,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2: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1: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2: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4: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4: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 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D님의 화력이 대단하십니다. 웃음이 빵빵 터져요. 아담이 잠잘 때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 앞에 잠자듯 조용하란 뜻인데 이것도 모르니 누가 하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에휴, 치약이 나빠요. 가그린으로. 아유, 재미있는 말씀 적으셨네요. 샌디송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선비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로라제이님도 인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TKR님도 계속해서 댓글 올려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 때늦은 깨달음이랍니다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예, 소피아님은 아주 명언이시네요. 누가 하와를 이기려 하는가.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며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후원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정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이 결국 납세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정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취득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주요 연방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납부한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 이후 시민권까지 취득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기까지 최소 5년에서 3년이 걸리는 만큼 반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작전 중 전사하면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미군 전사자는 총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일요일 이같이 발표했으며 부상당한 미군은 4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월요일 이란에 대한 9일 연속 공습을 이어갔다고 오늘 연속 공습을 이어갔다고 이 중부사령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미군은 지난 금요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해 최소 2명의 미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실종됐던 세 번째 미군 병사와 관련해서는 이 중부사령부가 일요일 실종 지점에서 신원 미확인 유해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테일러 팜스 양상추의 기생충 검출 판정이 오류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이 기생충이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FDA의 결론입니다. 앞서 FDA는 이틀 전 테일러 팜스가 이 식품업체들에 공급한 양상추 시료에서 사이클로스포라라는 이 기생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그 수천 명의 미국인을 감염시킨 기생충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시대 이제는 기술보다 통찰력이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현대 이 채용 시장의 근본적인 통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기술 실력만 뛰어나면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오래된 믿음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황 CEO에 따르면 미래의 노동 시장을 이끌 주역은 단순히 코딩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도메인 전문가들이다. 이 AI가 기술적인 실행을 더 많이 대체할수록 결국 인간의 통제력이 진짜 차별화 요소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제는 기술 자격증보다 호기심, 전문성, 적응력을 우선시하는 채용 전략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면접 방식을 바꿔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꼽고 있는데요. 문법이 아니라 호기심을 채용하라. 깊은 업계 이 전문성을 검증하라. 인간의 적응력을 최우선으로 보라. 자, 결론은 리더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젠슨 황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뉴스 탑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노래는 살짝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즐겁고 많이 웃는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3: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2: 라디오 서울.
1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또다시 돌아온 월요일이 됐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시작했던 월요일 오후가 벌써 시간 무지무지하게 빨리 가죠. 자, 주말의 여유는 이제 또 잠시 접어두고 글쎄요. 유난히 기운이 좀 빠지지 않으십니까? 왜냐고요? 아쉬움을 남기고 월드컵이 대단원의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이 내렸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분들 이제 즐거움이 없어서 뭔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함을 가득하게 해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가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단했던 것은 월드컵 결승전 보신 분들, 이 하프타임에 나타난 혜성 같은 우리 BTS,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축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위상은 세계에 이미 널리 알렸지 않습니까? 또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이 LA에서 우리의 위상을 지키고 살지 않습니까? 자, 덥지만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여러분 어제 그 축구 보신 분들은 후반전에 우리 BTS가 늠름하게 백댄서들과 함께 아주 축구장을 휘저었던 다이너마이트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자, 뭐 그 월드컵 그 중간 무대에 선다는 자체만으로 뭐 어저께 보셨겠지만 뭐 저스틴 비버, 샤키라 세계 기라성 같은 미국의 대표 가수들 중간에 우뚝 서서 보통 이제 전반전 끝나고 15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걸 미룰 정도로 쇼가 버라이어티하게 됐는데 거기 오신 9만 명의 관중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마 모든 분들이 또 하나 대단한 것은 이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나올 때 괴성을 떠나서 모든 이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노래를 다 따라 부른다는 거 그만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조금 달래고 이제는 코리아타운에서는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아유 코리안 그럼 예스 그러면 와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우리 BTS 때문에도 그러고 또 그다음에 봉준호 감독 때문에도 그러고 한 가지 재밌는 얘기라면 제가 영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별명이 봉자래요. 봉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영국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 봉자라고 그 이렇게 돼지를 그 그려서 나온 그 그래픽으로 만들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너는 이제 봉자다. 그래서 자기 이름 놔두고 봉자로 불리운다고. 이거 엄청난 애 아닙니까?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이. 그만큼 위상이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의 가족 여러분들도 이게 LA에서는 자리 잡은 이 BTS 이상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일이 조금 덜 풀리신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내일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힘차게 5시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보니까 우리 또 카카오톡 채팅에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시고 우리 통계님은 포항 사진도 보내주시고 통계님 들어오셨고 아이고 샌디님 주말에 벨리 쪽이 마켓 되게 더웠을 텐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제 월드컵 총정리를 비롯해서 또 지난주에 있었던 스포츠의 보따리를 풀어주실 우리 파워스포츠의 최세용 의원님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3: 홈쇼핑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이죠. 파워스포츠의 우리 최세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1: 우울합니다.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예예. 예. 이게 우리나라가 아이고. 올라가고 예.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 예. 월드컵이 끝나니까 네. 볼 게 없어.
0: 뭔가 또 허전해진 것 같죠?
1: 진짜 미치겠어요.
0: 예. 아이고.
1: 허전한 정도가 아니고요. 네.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0: 다른 월드컵에 비해서 굉장히 재미난 월드컵들이었던 거고 경기들이었던
1: 2002년도
0: 것 같아요.
1: 우리 월드컵 4강전 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은 일단 우리가 실시간으로 앉아서 볼 수 있었기
0: 아,
1: 때문에
0: 그게 아마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아,
1: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0: 네, 거의 마지막이었던 거 같아요.
1: 거의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다음에는 보니까 스페인 월드컵이죠. 네, 네. 그다음에 사우디죠.
0: 사우디죠.
1: 그러면 그게 벌써 앞으로 몇 년이야.
0: 그럼요.
1: 계산하기도 싫어.
0: 그럼요.
1: 그래서 아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허탈해서 술 마시고 우울해서 술 마시고 뭐 하고 사냐 그래서 골프나 칩시다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0: 이번 월드컵은 유난히 이제 결승 4강으로 가서는 조금 제 생각엔 재미가 조금 시들했던 것 같아요.
1: 4강전은 그 문제가 있어요.
0: 그리고 그거보다 16강에서 8강으로 가는 길목이 아주 박진감 있는 경기들이 몇 경기 있어서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1: 근데 FIFA 랭킹이라는 게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 게 네, 어쩜 그렇게 네 팀이 딱 1, 2, 3, 4등이 올라가냐.
0: 네, 그만큼 수준이 딱 그렇죠.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1: 근데 16강서부터 이제 굉장히 그 지옥의 문턱이었는데 네, 네, 네. 일단 네 팀이 올라와서 3, 4위전 말하기 쉽지 네, 않지만 네. 잉글랜드 세상에 두 팀이 10점 나와 무슨 핸드볼
0: 올스타 옵니까? 올스타 쇼도 아니고
1: 네. 그래서 잉글랜드가 6-4로 이겼다는 게 난 네. 도대체 이해가 아니 처음에 네 골 이렇게 먹을 때 아 이거는 보지 말자
0: 네.
1: 보지 말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정신 차리고 두 골 넣고 나서 조금 봤는데
0: 그러니까.
1: 저 역대 아마 3, 4위전 치고 최고의 스코어였을 거예요.
0: 맥 빠진 경기라고 봐야죠.
1: 맥도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 딴 방송 그 KBS 출연하면서 얘기가 첫 마디가 김 빠진 맥주 마신 기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3, 4위전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승전에서는 우리의 BTS도 나오고
0: 그럼요.
1: 진짜 대한민국 위상이 막 국뽕이 확 차오르는 그런
0: 그럼요.
1: 경기였다고 예, 볼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월드컵 결승전 얘기 좀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0: 예, 예, 예.
1: 일단 뭐 내용에 다 알겠죠. 1-0으로 무릎 꿇고 스페인이 우승을 했는데
0: 네.
1: 통상 두 번째 우승이에요. 두 번째 우승인데
0: 네, 네.
1: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무적함대라고 불렸잖아요.
0: 네,
1: 스페인을.
0: 그렇죠.
1: 그리고 축구의 신이라는 아르헨티나가 격돌을 했는데
0: 네.
1: 저는 굉장히 그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르헨티나는 너무 조심을 내고,
0: 네.
1: 그다음에 스페인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의 골키퍼 정말로 이건 귀신 같은 손이에요.
0: 대단했죠.
1: 진짜 마르티네즈 13번 월드컵 기록이 됩니다.
0: 네.
1: 13번의 유효슛을 다 막아냈어요.
0: 네,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옛날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야 저런 골키퍼 하나 있었으면 우리도 최소한 16강까지는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진짜 대박이었어요.
0: 네.
1: 어쩜 그렇게 잘해요?
0: 그러니까 네? 뭐 그 물론 뭐 지금 결승전에 골키퍼도 마찬가지지만
1: 네.
0: 여러분들 쭉 게임을 보시면서 16강 지나서 8강에 오를 때까지
1: 네.
0: 각 나라의 골키퍼들이
1: 네.
0: 기본적으로 한 게임에서 두 골 이상은 막아주더라고요.
1: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골키퍼가 얼마나 중요한지.
0: 그만큼 중요한지.
1: 사실 그 축구 대표팀이라든가 축구팀에서
0: 네.
1: 골키퍼가 제일 천대받는 자리거든요.
0: 아, 그럼요.
1: 그런데 그렇죠. 천대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다시 상을 준다 그러면 난 그 친구 마르티네즈한테 주고 싶어요.
0: 네,
1: 골키퍼
0: 네.
1: 상을.
0: 네.
1: 근데 정말 대단한 그런 선방이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멋진 거죠.
1: 네.
0: 예.
1: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이 리뷰를 좀 해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아르헨티나가 맥도 못 추고 물론 스쿼는 하나밖에 안 먹었지만 맥을 못 추고 우리 경기를 마쳤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승리의 원인이 메시를 철저하게 묶었어요.
0: 그렇죠. 예.
1: 메시가 갈 데가 없고 줄 데가 없어요.
0: 예.
1: 그냥 메시가 답답하니까 아주 진짜 짜증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의 감독의 그 전략이 정확하게 막혔다.
0: 그렇죠.
1: 먹혔다 네, 하는 네, 얘기가 될 수 네, 있을
0: 네,
1: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제대로 된 패스 하나가 메시한테 전달된 게 거의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모처럼 또 슈찬스가 와서 어, 이제 헐라 그러면 또 앞에 수비 선수가 막히고
0: 그렇죠.
1: 이래가지고
0: 네네.
1: 방법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아르헨티나 문제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수비와 공격 모두 좋았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수비와 공격 모두 좋았고 정말로 대단한 그런 경기를 펼쳐줬다. 진짜 월드컵
0: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자 다워요.
1: 그러면
0: 네, 일단
1: 우승할 수밖에 없어요.
0: 네.
1: 우승 못하면 네. 이상한 거예요.
0: 네.
1: 그렇게 됐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메리아는 아르헨티나는 너무나 메시에 의존하는 그런
0: 그렇죠.
1: 플레이를 스페인이 다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 메시만 두 명.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 보니까 메시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 같이 둘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라도 안 돼요.
0: 안 되는 거죠.
1: 근데다가 따라붙는 선수들도 다 그래도 특급 선수들 아니니까.
0: 그럼요.
1: 그러니까
0: 네.
1: 메시가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더라고요.
0: 그러니까 8강 지나면서 4강 올 때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올라갈수록 이 감독의 역량이 팀에 발휘를 하는구나.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좀 좋은 감독이 판을 짰으면 우리나라가 물론 세계 수준에 뭐 조금 모자른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는 몫을 해냈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1: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먹어줬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점점 이란한테 물러났고 일본이 계속 치고 올라오네요.
0: 네네.
1: 그래서 진짜 이제 뭐 22일 날 청문회
0: 예,
1: 그게
0: 예, 예.
1: 있다면요.
0: 뭐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 좀 바뀌고 그리고 정말로 축구를 알고 축구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축구협회 회장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재력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1: 그렇기 네. 때문에 참 옛날에 그 처음부터 재벌이 시작한 게 신동아 그룹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신동아
0: 네.
1: 그룹 최순영 회장 때부터 지금 보면은 거의 정몽주의
0: 뭐
1: 그래서
0: 기업들이.
1: 이번에는 정말 축구 아는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0: 네.
1: 감독도 잘 선택을 해서
0: 감독이 제일 중요한 거
1: 그럼요.
0: 같아요.
1: 그래서 감독이
0: 몇 년 맡겨둬서
1: 네.
0: 자기 색깔을 좀 나올 수 있게
1: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칼라를 만들어야죠.
0: 그런데
1: 네. 그런 감독이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지금 누구라고 딱히 딱 찍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0: 글쎄 근데 그런 뭐 것 같아요.
1: 제일 많이 이름 나오는 게 벤투 감독 얘기고
0: 글쎄 벤투 얘기하고
1: 본인도 한국에서 한번 다시 복귀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글쎄 꼭 그 사람이라기보다도 아무튼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데 아마 한국서 감독 나오려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청문회 불려나가려고
0: 예,
1: 그 짓을 해.
0: 자리가.
1: 근데 세상에 축구 졌다고 청문회 부르는 나라는 세계에 대한
0: 또 우리나라밖에 그, 없죠.
1: 하긴 뭐 남미에서는 옛날에 총사 죽인 지역이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0: 한 가지는 저는 아쉬운 게
1: 네.
0: 어쨌든 간에
1: 네.
0: 우리나라 축구팀을 보지 말고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날 볼 때
1: 네.
0: 어쨌든 그 프리미어 리그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잖아요.
1: 그렇죠.
0: 토트넘에서 스타로 있었고
1: 네.
0: 또 김민재도 바이에른 뮌헨이란 팀에서 수비수로 있었고
1: 그렇죠.
0: 이강인도 지금 몸값이 뭐 몇백억대로 가는 거는
1: 파리 상제르맹 대단한 팀 아니에요.
0: 저희의 위치 떠나서 그 사람들이 보는 평가 기준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선수니까 벌써 그렇게 세 명만 보유를 해도 대단한데
1: 네.
0: 거의 뭐 전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쨌든 간에 활약을 하고 있고
1: 맞아요.
0: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판만 잘 짜면 그 선수들을 극대화하게 만들어주는 코치만 만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1: 당연하죠.
0: 있어요.
1: 당연하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이해하고 그런 무대에서 뛰어봤거나 아니면 감독을 해봤던 그런 사람들이
0: 네, 네, 네.
1: 잘만 컨트롤하면 한국이
0: 네.
1: 제가 볼 때 절대로 무시당할 팀이 아니에요.
0: 네.
1: 이번같이 그런 골은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무튼 아이고 좀 제발 좀
0: 이번에는 좀 우리가 볼 때 이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예, 그게 솔직한 얘기고요.
0: 네.
1: 저도 뭐 이야기를 할 얘기는 많지만은 월드컵은 이제 막을 내렸고
0: 네네.
1: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0: 네네.
1: 이런 가운데 아무튼 우리 또 위안이 되는 게 다저스가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예,
1: 다저스 예. 경기 보면서
0: 네네.
1: 또 골프도 또 이번에 디오픈에서 김시우 선수가 거의 뭐
0: 올라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부상을 당해서
1: 4라운드에서 무너지더라고요.
0: 왜냐하면 몸이 못 따라주는 거죠.
1: 말씀을 드리면은. 그

0: 이지만 남자도 훨씬 더 어렵죠. 경쟁이 더 심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김시우 선수가 그 뉴질랜드 라이언 폭스의 10원 더파, 그 네타 차이죠. 그래서 6원 더파로 결국은 아, 그 6위에 머물렀다. 그 탑 10에 일단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그렇죠. 예, 예.
0: 김주영도 이제 지난번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1: 네.
0: 그 컨디션을 유지를 해서 상승세를 타지할까 했습니다만은. 컷오프가 통과를 했는데 결국은 4라운드에서도 완전히 3, 4라운드에서 무너졌어요.
1: 네.
0: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은 상승세 이어가지 못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좀 보기 별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정도의 부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야구 얘기하려고 다 골프 얘기하고 이제 야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야구 얘기는 이제 다저스가 저는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 생생한데 토론토 브루제이스와의 결승전에서
1: 네.
0: 정말로 그거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니고 소설을 써도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네, 네.
0: 그런 경기를 펼쳤는데 일단 다저스가 현재 상황을 보니까 63승 37패예요. 뭐 최고의 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심만 할 수도 없는 게 같은 지구에서 내셔널리그에서 밀워키가 62승 37패예요.
1: 턱 앞으로 쫓아왔죠.
0: 반 게임 차이에요.
1: 예, 예.
0: 근데 이게 문제가 내셔널 이제 지구 우승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갈 때 아무래도 밀워키하고 둘 중에 하나 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1: 글쎄요. 예,
0: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밀워키와의 경기가 굉장히
1: 그렇죠.
0: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1: 예.
0: 다저스에서 이제 어제 경기를 보니까 양키스 가서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양키스가 제가 알기로 팬들의 그 팀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구단 그 가치도 세계 최고라 그러잖아요.
1: 네, 네.
0: 그랬는데 일단은 2승 1패로 돌아왔어요.
1: 예.
0: 근데 여기서 느낀 게 든든한 투수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누군지 아시죠?
1: 야마모토.
0: 아, 정말
1: 아 역시
0: 키도 그렇게 안 큰데
1: 이제 인류가 된 것 같아요.
0: 인류 됐죠.
1: 네.
0: 그리고 메이저리그 충분히 이제 됐고
1: 네.
0: 지금부터 다저스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가을 야구에서 승률도 중요하고 홈런 근데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오타니가 홈런 몇 개 쳤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이제 그건 잊어버린 것 같아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리고 하도 견제기를 많이 날리니까 오타니가 타격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뭐 던지잖아요. 또 거기다가
0: 그렇죠. 그러니까. 던져주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22개인가 3개인가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팀의 승리를 더 앞서야 되겠다 하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들어요.
1: 예, 예.
0: 그 뭐 우리 말고도 좋은 그 데이비 로츠 감독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1: 우리 예 우리 저 통계님이
0: 네.
1: 윌 스미스는 어떻게 언제쯤 돌아오나요? 또 사사키는 어떻게 되나요? 항상 사사키에 관심이 많으신
0: 사사키하고 뭐 원수진 일이신가 아니면 뭐 돈 꺼준 게인가 사사키는 근데 이게 참 이런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도 사사키 그다음에 야마모토 그다음에 오타니 다저스의 세 명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우리가 같으면 사사키 같으면 벌써 날아갔을 것 같은데 꾸준히 등판시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겠습니다만은 그 데이브 로버스 감독이 일본서 태어났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혹시 친일을 넘어오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1: 저는 이제 작년의 기억이
0: 네.
1: 사사키가 이 구원투수로 나름대로 1회에서 2회
0: 그쵸.
1: 정도는 반짝 스피드도 좋고
0: 그쵸.
1: 구질도 좋으니까
0: 네.
1: 로버츠 감독 내심 그런 용도로 또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결정적일 때.
0: 차라리 구원투수,
1: 예.
0: 불펜투수로 바꿔서
1: 예, 예.
0: 그것도 굉장히 마무리 투수가
1: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0: 되면,
1: 거로
0: 네.
1: 가면
0: 네.
1: 뭐 큰 사고 없으면 1회 정도나 2회 정도는 그래도 한번 맡겨볼
0: 근데
1: 만한
0: 저는 사사키 선수가 이렇게 등판할 때 보면은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
1: 뭐 그러지만
0: 한 방 맞았다 그러면
1: 예.
0: 식은땀 삘삘 흘리면서
1: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묘미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참 우린 못됐어 우리도.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아무튼 다저스는 63승 37패로
1: 네네.
0: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밀워키가 반 게임 차로 바짝 쫓아오고
1: 네네네.
0: 있는데 한국 지구는 아니니까 지구 우승이야 다저스가 하겠지만
1: 예, 예.
0: 결국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밀워키하고 대게 붙을 것 같다는
1: 그럴
0: 생각이 드네요.
1: 확률도 많죠.
0: 네 그렇게 돼 있고
1: 네.
0: 자 이러다 보니까 야구 얘기하니까 아까 이제 김한성 선수 얘기 잠깐 했는데
1: 네네네.
0: 김혜성 선수는 계속 그 이제 인터넷에도 그러고 언제 복귀하냐.

0: 관심들이 많은데 아우 지금 당장 올라올 것 같지가 않아요. 아,
1: 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근데 김혜성 선수가 이 마이너로 내려가면은 진짜 선수들 뭐라 그래야 돼요? 김새요.
1: 아 김새죠.
0: 김새는 아. 정도가 아니고 관중도 없고 유니폼 세탁도 지가 해야 돼. 뭐 지가 하는지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A와 BC가 아니고 A 클래스하고 F 클래스라고 봐야 되는데
1: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김혜성 선수가 다저스에 남으려고 고집을 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다른 팀을 알아보지 않는 게 뭐 본인이 알아본다고 네네.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네.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엔젤스 같은데
1: 네네.
0: 그 엔젤스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1: 아, 그럼요. 예.
0: 그런데 가서 주전으로서 자리를 확실히 잡고 메이저리그가 이런 데구나라는 걸 몸에 완전히 익힌 다음에
1: 그렇죠.
0: 컴백해서 다저스에서 뛸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냐 네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물론이죠. 얼마든지 있죠.
0: 코디 벨린저 선수가 여기서 얼마나
1: 그럼요.
0: 저 처음에 잘하다가 죽을 썼잖아요.
1: 네네.
0: 그 지금 양키스에서 최고 스타 아니에요?
1: 최고 스타죠. 예.
0: 그걸 생각하면
1: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0: 심지어는 작년인가 가을인가 베린저 다시 데려오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물론 코치도 중요하지만 이 팀하고도 맞아야 되나 봐.
1: 그런 게 있나 봐요. 궁합이죠. 팀과의
0: 그렇죠.
1: 궁합이죠.
0: 팀과의 궁합이 상당히 필요하지 네. 않겠나 싶고 네. 저는 그래서 요즘 밤에 잠이 안 오면은 KBO를 봐요.
1: 아, KBO.
0: 한국 야구. 예.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KBS인가 거기서 이제 중계방송을 해주는데 아이고 생존감 있대요.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이렇게 쭉 관중석을 비치다 보니까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1: 어.
0: 그분들이 미국에서 야구 좋아하시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야구 팬이 돼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네, 그 저 평택에 가면은 미국 기지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은 야구장으로 간대요.
1: 네.
0: 근데 그걸 보면서 한국 야구도 뭐 BTS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한국 야구의 위상도 대단하구나 싶어서
1: 네.
0: 제가 이제 순위를 좀 알아봤어요. 간단하게.
1: 예, 예, 예.
0: 그랬더니 일단은 삼성이 53승 33패로 1위.
1: 어.
0: 그다음에 KT가 51승 35패 2위.
1: 2위. 예.
0: 그다음에 3위가 LG, 4위가 기아.
1: 어.
0: 그리고 5위가 두산. 요게 이제 상위 클래스고.
1: 네, 네.
0: 이 사람들은 승률이 좀 50%대가 넘는 사람들이고.
1: 네, 네, 네.
0: 그다음에 한화 유현진 선수가 뭐 그럭저럭 던지고 있는데 이때 다섯 팀은 이제 그 50승 고지를 못 올라갔는데요. 40승 43패로 하나가 6위. 네, NC 40승 45패로 7위, 롯데 8위 롯데고요. SSG 신세계죠. 32승 55패, 키움이 32승 57패. 10팀이 네. 각축을 벌리는데
1: 네.
0: 여기는 우리보다 경기수가 10경기인가 좀 적어요. 그러나 아무튼 무승부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들 그 추억에
1: 네.
0: 잠실 구장 있잖아요.
1: 아, 잠실 구장.
0: 올림픽 구장 때문에 예, 생겼는데 예, 예전에 예. 저는 이제 마지막 시합을 나이 들어가지고 뛴 게 잠실 축구장에서 럭비 시합을 했거든요.
1: 네, 네.
0: 거기 뛰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야구장도 이제 문을 닫습니다.
1: 네, 문을
0: 그래서
1: 닫죠.
0: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4년인가 5년 있다 새로 개장한다는데.
1: 네, 네, 네.
0: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운동했지만은 미국의 그 경기장을 보면서
1: 예, 예.
0: 야 내가 젊었다면 이런 데서 한번 뛰고 싶다 하는 네,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네.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멋진 경기장으로 다시 태어난다니까 여러분들 뭐 다저스 경기도 중요하지만 혹시 밤에 자막을 주는 분들은
1: 네, 네.
0: KBO 보시면서
1: 네.
0: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께 안내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아, 좋은 얘기입니다.
0: 네.
1: 자 오늘 제공을 또 해준 우리 산식당 해줘.
0: 네. 산식당 뭐 장사 잘 되니까
1: 네.
0: 잘 되다 보니까 식당이 좋은 게 뭐냐면 샐러드를 보면 알아요. 샐러드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눅눅하다 뭐 이거는
1: 그러면
0: 뭐냐면
1: 좀 안 팔리는 거죠.
0: 서큘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당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식당에서 그 앞에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정육점하고 그 다음에 디저트 가게를 내요.
1: 네.
0: 한 회사가 같이 하는 건데 물론 그 고기를 사갖고 와서 구워 먹으려는 건 아니고 한국은 그런 식이지만
1: 예, 예.
0: 고곡은 조금 다른 그런 스타일로 하여튼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 식구들 데려와서 4명이 와서 먹으면 그래도 싼 편이지만
1: 네,
0: 꽤
1: 네.
0: 나올다 하는데
1: 예, 예.
0: 차라리 저희 가서 고기 사가지고 집에서 먹어야 되는 분도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예, 예.
0: 또 우리 이 LA는 어디 가는 데마다 공원에 바베큐절 다 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니까 공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여러분 그때 가서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 네.
0: 아무튼 산식당에 감사드리고
1: 네.
0: 고니 씨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기다리겠습니다.
2: 네.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목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6: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6: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5: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시원하게 무기여 자리 쓰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20.com이 새롭게 단장한 지가 벌써 시간이 꽤 흘러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여러분 라디오 서울 120이라고 저희 구글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서울만 치셔도 저희 앱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아주 멋진 것들이 많아요. 맨 위에 메디칼, 메디케어 서비스부터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주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뭐 애플서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8개 종목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시가 등락폭이.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러분 항상 관심 있고 즐기시는 복권에 대한 정보가 당첨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요즘 최대 관심사죠. 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그래도 요즘은 좀 주춤한 상태라서 캘리포니아 오늘의 가스값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가격 좋게 가스를 공급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맨 밑으로 보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항상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 다니시는 분 많다 보니까 이 픽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면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쫙 프로그램별로 나와 있습니다.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 사이트로 들어오시는데 거기 노란 네모칸에 채팅방 참여하기라는 클릭만 누르시면 자유롭게 지난 주말도 뵈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우리 통계님은 포항 사진까지 찍어주시고 이렇게 꼭 저희 라디오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창구가 마련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쿨의 노래, 시원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줄리안.

0: 네, 아이고, 스쿨의 줄리안. 굉장히 싱그러운 노래인데, 사실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노래가 굉장히 익숙치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한다라는 거, 음악적인 교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미국에 이민 오셔서 자제분을 키우고, 자제분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자라갈수록, 사실 굉장히 세대 차이도 그렇고 굉장히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80 콘서트라든가 가요 무대를 보고 있을 때 우리 자제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뭐 BTS서부터 블랙핑크서부터 지금 노래들은 이 스쿨의 줄리안 이런 노래 듣는데 서로 따로따로 놀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야, 나는 사실 스쿨이 부른 줄리안이 좋더라.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삼촌이 어떻게 그 노래 알아? 야, 나라고 모르겠니? 그 노래 너무 뮤직비디오도 깜찍하고 좋다. 그러면 굉장히 공감대 형성되면서, 야,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마 다음에 우리가 7080 콘서트를 눈여겨 볼 때에는 아마 그 친구들이, 나 김종호 저 사람 알아. 이러다 보면 뭔가 모르게 그들과 음악적인 교감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해서 좀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 그 음악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욕심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자제분들 계시면, 야, 스쿨 아냐? 그 줄리안 걔네들 이쁘더라. 이 소리 한마디 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될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헬스 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2: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 특허받은 제로 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인먼트 시스템.
2: 한국 골프 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2: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십니다. 아, 알청님, 제가 이 줄리안 스쿨의 줄리안 저도 사실은 배웠습니다. 저도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전곡을 다 알 수는 없고 제가 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가요들을 아주 많이 들어왔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많이 열심히 듣고 있지만 요사이 나오는 노래를 다 제가 팔로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부를 거의 마감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또 안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그 금요일 날 제가 인터뷰했던 팝핀 현준 씨가 이제 어제 일요일 날 CGV 모레 NK 스튜디오에서 워크숍 해서 거기 좀 같이 동참을 했다가 오늘 이제 3시에 사노세로 떠나신다고 해서 아침 8시 반에 이른 시간에 우리 박예리 씨하고 두 분이 제 아는 지인들과 함께 아이홉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또 다른 사적인 인생을 논했고 또 앞으로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좋은 그런 무대를 꾸며보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보았고 아마 바라건대 올해 안에 꼭 좋은 어떤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 잔뜩 기대를 합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 꼭 초대할 테니까 아무쪼록 시간 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낯서부터 술 한잔해요인데요. 그냥 노래 제목입니다. 네, 자, 이 곡 들으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8-4500. 분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AM
8: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의 친구 2부 첫 곡으로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이라는 노래.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는 그 우리 친구분들이 아, 이 노래가 이 노래였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온 팝송들이 일일이 다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익숙한 노래들이 다수 여러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곡, 이 브라이언 아담스라는 가수는 특히 우리나라 CF 광고에도 노래가 많이 알려졌던 그런 추억의 노래였습니다. 아마 80년대에서 90년대를 웃도르는 그런 명곡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알청님,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 음악을 듣는지 궁금해서 직장에서 비교적 젊은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통계님을 통해서 답을 찾은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음악 부장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도 추억의 명곡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네, That's What Friends For. 알청님, 오랜만에 듣는 명곡이라고 좋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인데, 아이고 데니시님 정말 오래간만이십니다. 집에서 일찍 나와서 베벌리스 쪽에서 놀고 계시다고. 올림픽 선상에 있는 락버리 파크. 예, 날도 더운데 물 좀 드시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년대와 80년대를 중간에 둔 그런 우리 팝송 명곡들 두 곡들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준비한 곡이 78년도로 77년도로 좀 잠시 또 과거로 가겠습니다. 대학가 이제 1회 때죠. 그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절에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자, 그때 1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샌드페블즈란 그룹이 나 어떡해라는 그런 노래로 대상을 차지했던 그 대학까지 여러분 젊은 연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의 기억에 남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가시리라는 노래를 우리 이명우 씨가 불러주었는데, 이 노래 역시 여러분의 추억에 마음에 담아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오래간만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이명우의 가시리 참 추억에 남는 그런 그 노래 아닌 어떤가 싶어요.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저도 이 노래를 지금 한 4분 남짓 들으면서 야, 내가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편안함을 주는 것은 라디오는 내 친구뿐이네요. 화이팅!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TK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몸좀잘 챙기셨는지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날도 무더우니까 좀 영양 챙기시고 그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역시 대학까지 하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래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고 아마 지금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중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머리에 남아 있는 노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이 노래만큼은 우리 이 가수를 알게 해준 노래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들어지고 하는 제일 유명한 노래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1: 저는 남양주대 3학년의 신민경 양의 그때 그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아주 현란한 피아노 연주 아니었습니까? 심수봉 씨 대학가요제 실황 중계로 들어보았습니다. 아이고, TK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네요. 아이고, 예, 너무 애쓰셨고 건강 꼭 회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꽃게 판매 10만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사랑의 멜로디 손태진의 음성이었습니다. 손태진 씨 요즘은 그 우리나라 TV에서 더 트롯쇼라는 그 예전으로 치면 인기가요, 뮤직뱅크 같은 트로트 순위를 매기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 노래가 1등을 앞다투하고 있고 본인이 사회도 보고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손태진 씨의 재미있는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태화 씨라고 또 미스트롯에 출전해서 우리에게 아주 노래를 잘 불러줬던 윤태화 씨가 또 신곡을 냈네요. 사랑 고백인데 어떤 고백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랑 고백 진행했네요. 윤태화였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이렇게 막 굉장히 덥고 그러다 보면 아침나절에 특히 산책들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산책도 좋지만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고 갈수록 우리가 걷는 거 또 뛰는 거 조심해야지 한번 부상을 입게 되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제 노력실 회원 중에 한 분도 산에 갔다가 무릎을 다치셨는데 아마 뭐 인대가 찢어졌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걸음이 불편할 정도로 시간이 꽤 흐르셨고 지금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자꾸 하시기 한 1년 전쯤에 그 베란다에서 한국에서 그 화분을 괜히 옮기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이 부스러지셔가지고 수술을 받고 한 두 달 꼼짝 못하게 누워 계시는 그런 일도 계셨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연골 쪽을 조심하셔야 돼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 바람 쐬는 것도 좋지만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라디오 서울120.com을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20.com 새로 단장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맨 위에 메디케어, 메디칼 정보서부터 다음으로 가면 여러분 요사이 관심 있는 실시간의 주식 정보들. 네, 뭐 애플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8개 종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복권에 대한 당첨 번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요사이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가스값, 오늘의 동향을 알 수도 있고 또 어느 가스테이션이 좀 저렴하게 가스를 넣으실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으시고 맨 밑으로 가시면 LAX라고 해서 요사이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 자 이제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란에 오셔서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 오는 내 친구라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네모난 칸에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회원가입이 무료로 되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 바라겠습니다. 요새 대세 가수죠. 김용빈입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0: 네, 김용빈과 함께한 오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함께하셨습니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1: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네, 시인과 촌장입니다. 새봄나라에서 살던 시원한 바람. TK님, 기운내시고 화이팅하시고 꼭 회복되실 겁니다.

네, 아 참, 아, 우리 시인과 촌장 이름도 걸맞게 새봄나라에서 살던 시원한 바람, 노래의 색깔도 그랬고. 자,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아, 제 머릿속을 지금 떠오르는 한 곡의 노래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그룹 이름이 시인과 촌장, 또 빛과 소금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샴푸의 요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듣다 보면 이 노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샴푸 요정 빛과 소금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8: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8: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9: 213-427-5500, 427-5500.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나훈아의 꽃당신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조금 더운데 지치지 마시고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We'll be right back.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
2: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에어컨은 1902년 미국의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구안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는 사실이지만 원래 에어컨은 사람을 위한 냉방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고 하네요. 캐리어는 냉각 코일에 공기를 통과시키는 형태의 제습 장치를 만든 거였고요. 냉방은 제습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되고 보니까 제습보다는 사람을 위한 냉방이 더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과 같은 필수 가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에어컨 기술이 보급되고 나니까 더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이나 노동이 곤란하던 지역도 변모하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만 해도 열대지방 사람들 하면 흔히 느긋함, 낮잠 습관 이런 게 기질적인 게으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에어컨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되면서 따라서 사무실과 공장이 들어섰고 이들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기온과 습도가 문제였던 거지 기질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네, 당장 한낮에 밖에 서 있기도 어렵던 중동지역 사막 한가운데 금융허브가 만들어진 것도 역시 에어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리 콴유 총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바로 이 에어컨이다 이렇게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반면 유럽에선 에어컨 사용자들을 마치 기후 악당 정도로 취급하는 일이 잦았었습니다. 그동안 여름은 늘 건조하고 서늘했으니까요. 에어컨에 돈 쓸 필요가 없었죠? 반면 에어컨 쓰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여름부터 유럽은 상황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0: 정치권에서는 에어컨을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에 얼음을 타는 걸 짐짓 천박하게 여기던 태도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죠. 네, 아무리 더워도 어디든 들어가면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한 아 한 잔 정도 즐길 수 있다면 이 여름 견딜만한 겁니다.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성경은 베데스다 못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병자가 몰려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졌는데 물이 끓어오르면 누군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은 설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휘졌는데 누군지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그 물이 끓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몰려들어 연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헤스다,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헤스다란 말은 자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 환경의 문제, 어려움, 절망에 찬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데스다 목가에 맹인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데스다의 못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늘 잘못된 길을 가는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몸이 한 군데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마음이 마비되어 가지고 늘 편견과 오만에 치우치고 생각이 잘못돼서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외골수로 나가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문제와 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5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목가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아마 중풍병을 앓았는지 몸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물에 뛰어들어갈 때 그는 늘 지켜만 보고 병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셔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말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낫기 원합니다, 지금 이 병을 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남탄만 했습니다. 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들어갑니다. 남탓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의 손을 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남탓을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이 38년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요.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방자를 치는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바로왕의 큰아들부터 모든 첫 태생 수컷은 다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갔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불평하고 또 불평해서 2년 동안 광에서 돌다가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당꾼을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당꾼이 가서 40일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40일을 돌아보고 난 다음 저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백성들의 심장이 당대하고 거기서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뚜기.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 울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2절 33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뒤로 돌아이 갓 해서 38년을 또 돌았습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는데 2년 동안 걸려서 거기 왔고 다시 뒤로 돌아이 갓 해서 광야에서 38년을 또 돌고 40년을 채우고 난 다음 그들의 후손만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이것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항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표로 뒤덮인 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 같은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다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남탓을 했어도 예수님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하튼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좀 삐딱하게 나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원망 불평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염려근심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워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연못 베데스다 모신 교회에 와서도 늘 구경꾼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남이 다 은혜 받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루 신앙생활에도 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삶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이 저주와 절망과 과거에 문제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이 자리를 내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밤낮 누워서 남탓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남탓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 붙잡고 이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건너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기 위한 여호수아에 주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휘저을 때만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 끌어오르는 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트클럽의 DJ 출신으로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38년 된 병자처럼 살다가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된 장광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온 세상 약속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린 시절에 정말 좀 문제 있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때리는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5시간씩 매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막 분노, 원망, 미움 막 그게 가득 차서 세상을 저주하고 완전히 삐뚤어져 나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폭주적이 되었고 공업고등학교 야간에 입학했는데 1년도 안 남기고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노래하며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수가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또 기획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18살 나이에 나이트클럽에 DJ가 됐는데 DJ는 뭐냐면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DJ 그 하는 선배들이 말하기를 너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군대 가서 군대 문화선전대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다시 사회에 적응하라. 그래서 어린 나이에 떠밀려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을 이끌어오르게 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광호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길이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꿈도 인생의 계획도 없이 원망, 불평, 미움, 원한 속에 살고 있던 저를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군생활하면서 주일날 손꼽아 기다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참들이 주일날 꿰부리고 교회 간다고 갔다 오면 두들겨 팹니다. 그래도 그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 그가 군종병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군종병으로 뽑히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원래 신학생들에게 그 자리를 주는데 그 교회 간부가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 열심히 없는 신학생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 광호 청년이 뭐 매일같이 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에 하루 종일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대로 했는데 그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다가 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실 사랑으로 그를 품어줬어야 했는데 교회도 받아주지 않았고 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나이트클럽에 가서 디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가서 돈을 막 벌고 잘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막 하고 주님을 얻어맞았습니다. 꽝 얻어맞았는데 온몸이 아파 드러누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링거를 꽂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주님을 떠나 주님의 채찍의 망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는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힙합 가수가 되어서 종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며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 힙합 가수가 뭐냐면요, 1970년대에 생겨난 것인데 길거리에서 이게 브레이킹 댄스도 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그 힙합 가수가 돼가지고 CCM 가수들과 함께 PK라고 하는 힙합 사역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힙합 찬양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딸 예우리가 심장이 멈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심장이 다시 뛰었는데 1년 내내 이 아이가 고통을 겪는 동안에 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광호야, 나는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뒹굴러 줄 수 없겠니? 그 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다음에 강화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보니까 깨어진 가장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매일 30명 넘는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아버지를 모셔드려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코스타에 가서 그가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1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검정고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10원짜리였던 저의 인생이

0: 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미국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1776년 미국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보면 영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약한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였는데, 이 전 세계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미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난 2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미국이 받은 그 축복의 뿌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미국을 25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정말 미국에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신 이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17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영국교로 이 성공회에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되어질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이 필그름이라고 불리우는 이 청교도들이 약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하기 전에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서약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와 이 자치 정부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세워질 때 미국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이 국가 형성의 중심된 그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이 정착민들이 가진 이 개신교 신앙은 이 미국 사회의 가치관과 제도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776년 이 독립선언서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인간의 권리가 왕이나 이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국가의 기초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당시에 이제 처음 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헌법을 만들 때 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이렇게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나 자유롭고

0: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아주 법률적으로 규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이 알렉스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빨리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국의 성공 비결을 찾기 위해서 항구도 가보고 농장도 가보고 그리고 광산도 가보고 정치 제도도 연구하고 또 의회도 가서 대화들도 해보고 살펴봤는데 미국의 진짜 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보면서 이 미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의 어떤 이 군사적인 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요구하기보다는 교회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그런 그 은혜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아, 이 미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 이 초대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것을 보면 성경책 위에다가 당선자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선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스며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교회, 하나님 중심,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God first,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혜의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에 주신 놀라운 자연의 축복입니다. 모든 이런 자원들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축복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미국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보다 이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사랑하신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에 반복해서 영적 부흥을 주셨어요. 영적 부흥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타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하면 무너지고 위기가 오면 쇠퇴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어느 정도 이제 역사를 봐보세요. 다 타락하고 위기가,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나라가 쇠퇴해지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250년 동안 이 역사를 보면 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꼭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 여러 차례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때마다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이 미국을 다시 그렇게 쇠퇴하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독립이 됐어요. 독립 직후에 미국 사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사람이 뭔가 이 긴장감이 풀려지고 이제 독립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를 세웠어요. 이런 부흥사들을 통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에 노예 폐지 운동도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사회 개혁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교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857년 정오 기도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금융위기와 경제 공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뉴욕의 한 평신도가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아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평신도 사업가였는데 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뉴욕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운동은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906년 이 아주사 스트릿 부흥이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작은 집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 윌리엄 시머라는 이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모이는 사람마다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백인, 흑인 사실 따로따로 모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냥 백인이고 흑인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고 할 것 없이 그냥 그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회개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 네 번째는 1960년에서 70년대에 바로 이 지저스 무브먼트, 이 예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는 어떤 그런 사회였냐면 이 젊은이들이 마약하고 이 타락해가는 겁니다. 그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 히피족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정말 미래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찬양을 집회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난 이 히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히피족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집회하면서 엄청난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 이 찬양이라든지 이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뿌리가 이때 이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네 번의 이 부흥운동의 특징, 공동점이 뭐냐면, 미국이 어려울 때, 침체될 때,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네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를 세계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축복하시는 목적, 그 나라만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국만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미국을 축복받은 나라로 세워서 전 세계를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유통하는 그런 복받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 첫째는 바로 자유세계를 지키게 하셨어요. 미국을 사용해서.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에는 여러분 인류에게 큰 위기가 온 게 뭐냐면 이 군국주의, 파시즘, 나치즘 이러한 이념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일에 나치즘이나 이 군국주의자들이 정말 승리했다면은 지금은 전 세계는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해서 그런 나라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셨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미국을 사용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게 뭐냐면 이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자유화 신앙을 억압하는 이런 체제들, 이런 그 공산주의가 확산되어지는데 경험되어진 나라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이 바로 그 예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국가를 이 북한에 세우고 이 중국과 이 소련과 손을 잡고 남침을 한 거예요. 예. 그때 만일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한반도는 완전히 적화가 된 거예요. 그건 자유민주주의는 날아간 겁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각 교단마다 세계적인 그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주가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예배를 드려요?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중국 시온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그 시온교회는 이 지하 최대 교회입니다. 이 조선족 그 목사님 김명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교회를 지금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다 내리게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진 대신 시진핑 사진 붙여놓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족들은 이제 자유롭게 한국말로 예배 드리던 걸 중국말로 예배 드리게 하고 보이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이분도 작년에 구금이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망명해가지고 지금 시카고 있었고, 그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도 보내고 우리 미주보훈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또 석방운동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식으로 김명일 목사님을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 석방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지난주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트럼프 형님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분, 한국 국적을 가지신 선교사님들, 한국분들이 지금 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서 이 석방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좀 자국민에 대한 그런 보호적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석방도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미국이 이렇게 정말 강대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사실 미국은 희생을 해가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지금도 평화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에 다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데 전부 미국 선교사들이 지금 다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미국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미국을 축복하신 이 증거가 뭐냐? 이 나라를, 이 미국을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에 자유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미국에 풍요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미국에 부흥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미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로 그렇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면서 미국은 정말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885년 인천항에 미국의 두 선교사가 발을 내딛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 한 번은 감리교, 한 번은 장로교. 이 선교사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손에 총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왔습니까? 성경, 복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은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들이 세웠던 그 씨앗이 지금은 엄청난 대학으로, 엄청난 병원으로, 엄청난 기관으로 그렇게 크게 열매를 맺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44년 전에 이 남가주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민자로, 이민자들의 교회로 세워진 이 은혜교회가 계속 한결같이 선교하고 선교하고 나눠주는 일을 계속 했더니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단일 교회로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너무나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사랑하셨고 이 미국을 크게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쓰고 계신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고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로 모든 악법들이 다 철폐되어지고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다시 미국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미국 서부 롱비치의 한 교회. 매주 주일이면 늘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0년.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에는 흔들림 없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 안에서 두 아들을 정직하고 사랑 깊게 키우기 위해 매일을 기도와 봉사로 채웠습니다. 어느 봄날 두 아들은 집 근처 절벽이 낀 산속에서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깎아 만든 창을 던지며 전쟁놀이에 열정하던 그때 저 멀리서 말바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지역의 저명 인사가 병마를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우연히 비극으로 변했는데요. 던져진 창 하나가 말의 눈을 스쳤고 놀란 말은 미친 듯이 몸을 날뛰었습니다. 채 두 발짝도 못 가 말과 기수가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래는 돌투성이 협곡이었습니다. 저명인사와 병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아들은 피고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누가 창을 던져 말의 눈을 찔렀는가?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했다고 하는가? 사실은 한 명만 했을 텐데. 그러나 형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형제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방청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법정으로 부르시오. 잠시 후 검은 옷차림의 여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법에 따라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됩니다. 그런데 형제는 서로 자신이 범인이라 주장하고 있소.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하시오. 법정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청객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 어떤 답을 찾아 헤매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조용히 눈을 뜬 그녀가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순간 법정안이 슬렁였습니다. 판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작은 아들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큰아이는 제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아이는 제 몸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판사는 더 의아했습니다.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고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판사님.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귀하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배운 신앙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친아들을 살리고 전처의 아들을 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법정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판사조차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판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 인간애로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굵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그 순간 법정 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함성을 지르지 않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한 가족의 사랑과 신앙이 만들어낸 위대한 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롱비치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록 많은 실수와 과오를 저지르기도 하지만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곳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아들의 아름다운 우애, 어머니의 순고한 결단, 그리고 가정에서 길러낸 진실한 인성, 그것이 한 나라의 품격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싫지 않은 어머니, 어머니의 숭고한 믿음을 그려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섭리라 여기고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창조 이래의 역사 속에 오늘도 반복되는 양상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역사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시는 일을 보면은 참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이나 이게 잠언에 보면 이 정로로 행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른 길로 간다. 제일 안전한 것은 우리가 정로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지라도 정로로 가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아주 이 유튜브 보내고 이게 재미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하도 우리가 한국이 이 상상 외로 덥고 후덥지근하고 하니까 어린 꼬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보일러 좀 꺼주세요. 그래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 얘기할 때 보일러라고 그래요. 보일링. 앞으로의 세계는 보일링 된다고 그래요. 끓는다는 얘기죠. 아마도 금년 지난 내년이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점점 더 그 원인 아시죠 여러분이? 북극에 이미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서 해일이 일어나고 예, 지금 이제 지대가 낮은 지역은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지구상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순전히 환경의 문제로 우리 오존층을 파괴해버렸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에 물이 있었거든요. 하늘에 궁창에 물이 있었고 바다에 궁창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위에 비를 쏟으셔서 하늘에 궁창이 열렸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샘물이 터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의 물과 이 지상의 물이 터지니까 이 지구 땅은 물에 잠길 수밖에 없죠. 그 증거로 지금도 높은 산에 가면 조개가 발견되잖아요. 그 당시에 홍수가 났다는 걸 증명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는 물이 없고 이 지상의 물로 오늘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들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한순간이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여기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가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라가려면 오늘의 이라크라고 하는 땅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라크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라크의 전쟁의 땅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쪽에 해변가를 올라가든지 이쪽에 우회해서 이렇게 다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지금 전부 찾아봐요. 1장 8절을 항상 이게 기준입니다. 1장 8절을 자, 우리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20문도가 약 500여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올라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다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받는 성령이나 오늘 여러분이 받는 또 우리가 받는 성령이 다 같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 파워를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권능을 받고 이후로 예루살렘, 온 유대, 유다는 예루살렘 이 밑에입니다. 지정으로 보면 유대 땅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표어를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요, 그렇게 보면은 왜 여기서 굳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사마리아라는 거기 지명을 넣으셨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고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 이제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예? 어떤 일이든지 다 해결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마리아 땅은 반은 유대인이요, 반은 아수르가 정복한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피와 하나님의 유대 백성의 피가 섞인 혼잡한 그런 땅이, 원래는 여기가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거 수도였어요. 거기가. 그 이제 수가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물한 그룹만 나한테 달라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산으로도 말고 이 땅으로도 말고 우리가 드리는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데 이 사마리아는 신이 많았어요. 이방인의 신이, 자, 보세요. 한 나라에 사람이 오면은,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여인들이,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할 때 여인만 와서 결혼해요? 아닙니다. 그 여인이 데리고 오는 부적과, 그 다음에 이 우상,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잡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방의 사마리아 땅을 유대 여인들하고 이렇게 합해서 이방의 땅이 이제는 혼잡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때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요, 완전한 이방인도 아닌 혼잡한 그런 사마리아 땅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겠다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을 여기에 거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묘하죠.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래 혼잡해서 이방인과 혼잡한 나라일지라도 지역일지라도 그 땅이 바로 북남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역사에서 소멸됐지만, 역사의 이름은 소멸됐지만 그때 남은 사람들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화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창조하시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속하신 후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수가상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 갑시다. 오늘날 중동의 땅이 전쟁이 어느 날 끝나서 평화의 나라로 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기는 전쟁이 있고 불신이 있고 대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답이 답인 것 같아요. 이 전쟁 중에 사람 제일 무서운 것이 사상 간의 또 종교와 이념 간의 전쟁이 제일 큰 겁니다. 그거 고치기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역사는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순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스데반도 일설에는 사마리아 땅에서 온 사람이다. 일곱 집사가 이제 나온 중에 그런 전통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에게 전도사역이 시작이 된 것은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는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유대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로 볼 때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외세의 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열국에 혹시 이스라엘이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은 돕지 않는다면은 뭐 전쟁이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신도 무기와 많은 군사력은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강의 나라들이 그 땅을 보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도 이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전성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일곱 집사 중에 그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빌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인데 전도를 했어요. 4절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술사 마술사예요.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악의 영에도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우리는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는 그 병도 낫게 해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마술을 행해 가지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그 말을 따르면서 이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자,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저희가 따르더니 빌립이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13절 말씀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다. 자, 여기 표적과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이후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이후로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절대 사단에게 눌려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에게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나를 보혜사 성령으로 대신해서 나를 인생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변치 말고 꼭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병마다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0번을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만나고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고,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기도로 충만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시몬의 행위를 봅시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마음을 다하여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단 말이에요. 시몬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행하는 그 능력보다 아마도 더큰 능력인 것 같아요. 비교해서. 자,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듣고 이미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 않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모임에서 이제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굴 결정하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우리는 이두 구절에서 중요한 것을 살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성령 받기를 우리는 같이 구하는 겁니다.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된게 성령 받기를 우리가 같이 구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신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여기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안수를 해야 되느냐?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에 안수를 할때 그때 성령을 받겠느냐? 저도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저도 체험을 했어요. 그 몸의 변화를 내가 느꼈어요. 그렇게 안수할 때에 꼭 안수만 하여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친근함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안수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0: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서 구하시기 위해서는 환경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분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선교지에 있는 분에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또 가까이에서는 안 쓰는 안아주든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는 안수자의 그 친근함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때뭐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때에 시몬이 사람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거 아니잖아요. 당장 베드로가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네가 그 돈으로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몬의 신앙 태도는 혹시 오늘도 우리들이 그렇게 가질 수도 있는 형식적으로 기도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여기지만은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은 형식적인 태도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믿는 이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했어요. 믿는 자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행위나 그 믿음에서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의 태도는 이름은 껍데기는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전적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 의지를 가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상황에 어떤 곳에 가든지 이게 우연이었어. 천만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안내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권능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믿음의 생활은 신앙의 생활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 이렇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안나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안나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선지자 안나가 살았던 시대 이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의 짧은 구절 뒤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치열했던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폭정이 치닫는 그러한 시대,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의 앞잡이였던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잔인한 폭정에 시달렸으며 신앙적 자유마저 억압받고 있던 그러한 시대, 영적 암흑기와 침묵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 유지와 권력 투쟁에만 골몰했고 성전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소외된 자들의 슬픔, 가부들의 비극이 있었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가부는 경제적 권리가 전혀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걸 나거나 타인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기 때문에 안나의 84년 인생 혹은 가부가 된 지 84년은 생존 자체가 기적인 눈물과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들의 기다림,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속량만을 바라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었던 거죠. 성경은 이들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안나는 바로 이 남은 자들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하고 기구한 인생을 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예요. 히브리어 이름으로 한나에서 유래된 이 이름의 뜻은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그녀의 현실은 고달팠어요. 결혼한 지 겨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고 그 시절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가부가 되어서 홀로 오래 세월을 버텨나가야만 했습니다. 자녀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안나는 인생의 깊은 슬픔과 고독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영적 통로로 삼았던 귀한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최고의 복을 누린 이 안나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 특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안나의 신앙은 어떤 어떠한 모습인가? 이 시간 안나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면 훌륭한 사람을 나의 모델의 목표로 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경배의 대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여선지자 안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었나? 첫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안나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남편을 잃었을 때도 안나는 세상의 일어나 쾌락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성전을 자기 집처럼 여겼던 겁니다. 또한 영적 거룩한 습관을 가졌던 분이에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소속감과 안전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에 소외당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가부 안나에게 성전은 가장 완전한 피난처이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보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이것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건강 상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가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나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한나와 같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예배가 드려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장소 자체에도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만 와도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은혜 받거나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양우리와 같아서 우리 떠난 양은 이리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죠. 세상과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교회는 사막의 오아스와 같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엘림 오아시스에 있었던 것처럼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갖 도우심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실시하는 모든 공적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잘 배워서 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해야만 합니다. 요즘 사이비 공간에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과가돼요. 이단이 따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바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은 다 이단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처럼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잘하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나는 자기를 드리는 신앙 생활이었어요. 안나는 성전에 멍하니 앉아 시간만 보내지 않았고요. 그녀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금식은 내 육체 욕망과 인간적 의지를 꺾는 행위이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경건이었죠. 84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의 자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적 깊이의 축적이 있었어요. 안나는 오랜 세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며 영성을 깊이 쌓아 올렸던 분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나는 자신의 약함과 고독을 기도의 불씨로 태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금식이 삶의 절제가 되는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줄 믿어야만 합니다. 37절 주야의 금식감에 섬기더니 주야의 금식감에 섬겼다는 것은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지만 금식의 동기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안나의 경우 순탄치 않은 그의 인생과 관련이 깊어요. 성경이 소개하는 안나의 인생은 그의 출가와 가부 생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출가 후 7년 지나고 가부가 되면 84년이나 했으니 그의 나이가 약 120대쯤 된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겠어요. 젊은 청산가부로 일생을 가부로 보냈으니 말입니다. 당시 가부는 의지할 것 없는 극빈계층에 속했어요. 젊어서는 젊어서 늙어서 늙어서 고달팠던 것이 가부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안나는 자기 몸을 죄에 드리지 않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몸이 보통 물건입니까? 이것은 강력한 영적 투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부를 돌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에 드리거나 염려와 근심과 고독에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나는 온전히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안나를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어요. 성경의 언급은 단지 족보 추적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누엘은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시레마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곳에 붙인 이름 두니엘과 같은 이름이에요. 안나를 이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의 간절한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부부가 똑같이 갈 수 없어요. 대부분은 다르게 가죠. 남녀의 장수의 차이를 보면요. 옛날에는 8세, 요즘은 6세 정도도 여자가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혼자 여자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남은 인생 재혼할 수도 있지만 비율은 나와 같이 혼자 지낸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것은 가정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님의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나처럼 기도로서 남은 여생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서 5장 5절부터 6절에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 했어요. 우리는 남편이 있든 없든 아내가 있든 없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데 성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36절에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리고 30절에 섬기더니 이 말씀으로 보아 죽도록 충성했음을 보게 되죠. 나이 많아 늙었다고 뒤로 빠지거나 못한다고 핑계하지 않았어요. 잘 아셔야만 합니다. 연세 많다고 못한다 안한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년이 어디에 있으며 봉사의 정년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리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전 세계 최고령으로 등극한 미국의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제랄틴 탈리 씨가 내 삶은 하나님 뜻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으며 여러분의 손에도 내 손에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금년 5월 23일에 116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파티를 했어요. 그녀는 오랜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탈리 씨는 현재까지도 미시간 잉크스테이차드 에루살렘 선교 침례역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에비다! 맨 앞줄 근처에 그녀를 위한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더 빨리 늙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안나는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38절에 마치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늘 기도하고 섬기며 지금도 예수를 만나는 거죠. 큰 체험으로 다가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주장과 습관을 버리지 않는 등 잘못하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요, 성령께서 기도줄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할까 염려하거나 내 기도 제목으로만 채우지 말고 기대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신기하게 기도의 실타리가 풀리듯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생명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방언할 때도 방언 따로, 내 기도 따로 하면 방언의 신비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방언은 성령께 해주시는 기도이므로 어떤 것에 생각을 집착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떠오르고 생각나면서 주님의 뜻이 나에게 채워지게 돼요. 이 훈련이 잘 되면 영적으로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다와 같이 기도를 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다가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흐름에 따라 기쁨으로 자연함으로 봉사하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기품 목사님의 복음 사역 뒤에는요, 윤함의 사모님의 성김과 봉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 선교는 유창한 설교나 심오한 신학 강의나 놀라운 이력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랑과 성김과 사랑의 봉사로 이루어지는데, 이 윤함의 사모님은 사랑의 성김과 사랑의 봉사로 그 제주도 일대를 복음화 이뤘다 해도 과연 가언이 아니에요. 그녀는 항상 머리맡에 약상자와 성경책을 두고 자다가도 부리면은 벌떡 일어나 제주도민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인들 중 누가 운명하면 항상 달려가서 시체를 목욕시키고 얼굴에 화장을 해준 다음에 손수 만든 그러한 수혜를 입히고 밤새 육아력을 이루어했대요. 누가 아이를 낳으면 달려가서 아이를 받아주고 산모와 아이를 돌봐주었어요. 그녀는 또한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여인입니다. 그의 집은 항상 아침에는 거짓대들로 낮에는 나병환자들로 가득 찼대요. 손이 떨어진 나병환자에게 손수갑을 떠서 먹여주었대요. 나환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유남의 사모님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사모님의 가슴에 채워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순수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남의 사모님은 이기쁜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 밤하늘을 밝게 비춘 사랑과 섬김의 밝은 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봉사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다섯 번째 안나는 예수를 전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성전을 지키며 주야로 기도하던 안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 거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늘 깨어 기도하던 이 안나는 단번에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아기 예수를 본 안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던 거죠. 오랜 기다림이 응답받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구원을 기다리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임을 넓히 선포했어요. 그녀는 신약성경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중 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안나의 신앙은 나홀로 거룩함을 즐기는 폐쇄적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절망에 빠진 세상에 소망의 복음을 외치는 전도와 증언의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만나야 예수를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안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나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사모했어요. 그리고 만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회란 전도하는 회예요. 교회 살림도 잘해야지만 살림만 하라는 회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구상하고 힘쓰고 물질을 쓸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결실은 하나님이 맺어주니까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고 본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안나 선지자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나처럼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드리며 충성하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랑하는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나처럼 약속을 성취받은 삶으로 여러분 안나 인생 전반들은 슬픔과 결핍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성정 중심의 삶, 눈물의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채워진 그녀의 인생 후반점은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누린 여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역시 저마다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현장에서 안나처럼 성전을 찾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찾아와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시대에 안나가 되어서 성전을 지키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구원을 증언하는 복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면 안나처럼 주님의 전 예배자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등불은 끊이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나의 신앙생활 본받는 우리 나눔과 성김에게 여전도 회원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0: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일부 제품이지만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보고문 3건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는 서명 30일 뒤에 발효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시행 전까지는 물론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산불로 인해 유해 연기가 미 동북부에 밀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었던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리고 관세 인상이란 카드도 꺼냈었는데 이 카드를 이렇게 빨리 쓸 줄 몰랐습니다. 자, 50% 관세 대상은 와인과 하키체, 시멘트 등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고율의 관세 적용 근거로 지난 1930년대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들었습니다. 이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338조가 실제 적용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인 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 캐나다가 미국의 기존 관세에 보복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뭐 헤드라인으로 또 소개를 해드렸듯 캐나다 산불로 인한 유해 연기 미국에 들어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이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 계속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벌써 오는 24일로 만료가 되는군요. 곧 시한이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해서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관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미 많이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한미가 무역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도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일단 10%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150일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시한 만료 전 국가 산업별 관세 도입을 위해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이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 왔고요. 구조적인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조사 개시의 근거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과잉 생산 그리고 강제 노동 두 가지 조사를 모두 받았었습니다. 강제 노동은 10에서 12.5%의 관세 부과 계획이 지난달 초에 이와 관련해서 발표됐고요. 관련 공청회까지 진행돼서 확정 발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세 부과 계획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 공청회까지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24일 이전에 관세 확정 발표는 어렵다고 보곤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부과가 예고된 강제 노동 관세에 많게는 12.5%죠. 여기에 과잉 생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미 20%는 넘어서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지난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미군 장병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미 PTX에서 국방장관과 댄케인 합창의장 그리고 모든 군 지휘부에 이 같은 방침은 전달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병사들이 생활하던 컨테이너형 조립식 숙소를 직격한 미사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제3의 유해도 발생해서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언론 매체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공격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미군 방공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매체들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시작된 이란전 이후에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 모두 17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미 우호협회는 6.25 전쟁 정전 협정 기념일인 7월 27일을 앞두고 미 전국 대도시의 빌보드 대형 광고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LA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까요? 뉴욕도, 애틀랜타,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등 주요 6개 도시 프레이 인근 빌보드에 감사 광고가 올려진 것입니다. 야외 대형 빌보드는 프레이를 달릴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형 간판입니다. 이번에 현대차 협찬으로 이뤄지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약 150만 대를 상대로 한국인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광고는 사실 지난 1996년에 시작해서 벌써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 메시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이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한반도를 구하게 했다. 그 혜택으로 5천만 한국인들이 자유와 나라를 되찾았다. 라는 것입니다. 네, 한편 한미 우호협회는 오늘 24일에 조지아주 댈러스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참전 용사들을 기릴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기생충 감염 사태의 발병 경로가 미국에 빠지고 있습니다. 당초 FDA는 타코벨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인 테일러 팜스의 양상 추가 오염됐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요. 결국 이를 번복한 것입니다. 정밀 실험 결과 타코벨 공급 식품에는 오염이 없었다는 것이죠. 애꿎은 타코벨만 일주일 이상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FDA는 이 같은 오판에 대해 회사 측에 공식 사과한 상태인데 지금 사과도 물론이지만 그렇다면 과연 감염 경로가 어딘지가 오리무중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오염 사태를 일으킨 증상 사이클로스포리아라는 감염증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 34개 주에서 7천여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고요. 이렇게 원인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더 확진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는 우려도 생기게 되네요. 어제 뉴욕 연방 건물에 화염병을 던진 남성이 있었고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뉴욕 맨해튼의 한 건물 앞에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지고 총기로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고 행인 등 최소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총 두 자루, 인화성 액체로 제작된 간이 화염병 등이 회수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FBI 뉴욕 지부를 비롯해서 ICE 사무소와 연방 이민 법원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SNS를 통해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도 네타냐후 총리는 결코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요. 네,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뉴스와도 연결되는 내용이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에 대해서 사실상 보호막을 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유럽연합이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신발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명품 브랜드들의 재고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 주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소비자 반품 제품을 포함한 미판매 의류, 패션 액세서리, 신발의 소각 및 매립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됐고요. 불필요한 생산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2024년에 마련이 됐는데 이제 정식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남은 제품을 폐기하는 대신에 기부를 한다거나 수리, 재활용 등 대체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인체 안전에 문제가 있다, 또 가품으로 판명된 상품, 심각한 손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등은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유럽환경청은요, 유럽시장에 유통되는 섬유제품 가운데 약 4~9% 정도는 소비자에게 사용되기 전에 폐기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폐기량은 작게는 26만 톤 정도, 많게는 60만 톤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공개된 법원 자료에서 샤넬, 그 명품 브랜드인 샤넬이 재고 조절을 위해서 홍콩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 수천 점을 반복적으로 폐기해온 사실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업계에서는요, 이번 규제가 명품 브랜드의 기존 경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넬도 물론이겠죠. 사실 명품 브랜드들은 재고를 시장에서 제거해서 제품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던 전략을 써왔는데요. 이 전략이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앞으로 기업들이 보관 비용 증가를 감수하거나 애초에 생산량을 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서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은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명품 시장에서 할인 판매 비중이 최대 40%에 달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있기 전에도 이미 경기 둔화 또 재고 부담 등이 커지면서 브랜드들이 아울렛과 가격 조정 판매에 더 의존하게 된 영향입니다. 또 이런 변화는 유럽과 중국, 미국, 뉴욕 등에서 명품 아울렛을 운영하는 영국 밸류 리테일 같은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산과 판매 계획을 얼마나 정밀하게 수립하느냐, 이게 바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드컵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기분 좋게 아니면 좀 씁쓸하게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미국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는 좀 씁쓸한 여운이 남습니다. 어제 시상식 때문입니다. 스페인 대표팀 주장인 로드리에게 월드컵 트로피를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 통상적으로 이렇게 트로피를 전달한 뒤에 시상자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게 관례죠. 그런데 무대 오른쪽에 선수들과 계속 같이 서 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무대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면서 억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진을 보니까 우승한 스페인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하늘로 치켜올리며 환호하는 순간을 촬영하는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오른쪽 끝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개된 FIFA의 공식 사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소위 통편집을 당한 것인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선수들 맨 오른쪽 끝에서 박수치는 듯한 손 모양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고요. 사실 일부 선수의 모습과 겹쳐서 이 손을 편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경기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던 경기 가운데 하나는 저는 3-4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10골이 터지는 난타전 속에 잉글랜드가 6-4로 프랑스를 꺾었던 바로 그 경기. 예, 골이 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시합 종료 직후에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헐거운 수비가 결국 다 득점으로 이어진 것이다. 월드컵 순위 결정전이라기보다는 이 수비가 느슨한 마치 올스타전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다면 3-4위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보기에는 좋았던 게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5: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6: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6: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6: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5: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6: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7: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213-388-5600.
9: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올림픽에서 보면은 아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역력한 은메달 리스트의 표정, 그리고 동메달 리스트는 아우 목에 아무것도 걸지 못할 뻔했는데 이게 어디야, 정말 기쁘다라는 환호의 표정. 네, 그렇게 동메달리스트가 훨씬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가끔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축구에서는요, 3위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특히 올해를 통해서 3-4회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많은 축구 팬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관심이 높은 경기는 바로 4강전이죠. 그러니까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는 준결승전입니다. 그래서 준결승전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끝나고 나면 결승전이 남고 3-4위전 단 두 경기가 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결승전보다도 더 큰 주목을 끄는 경기가 준결승전이 아닌가,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준결승전에서 진 두 팀이 만나는 3-4위전은 축구 팬들의 외면을 사실 받습니다. 200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아프리카 국가로 처음 4강에 올랐던 모로코, 한창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목을 받던 모로코는 이후에 네, 몇 위 했는지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로코 감독 역시도 4위보다는 3위가 낫다는 사실은 분명히 안다, 이해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펼치는 이 3-4위전은 우리가 맞이하는 최악의 경기일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요. 결국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결승에 못 올라간 것만으로도 힘이 좀 빠져 있는 듯한 두 팀, 잉글랜드와 프랑스. 수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결정적인 골 역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두 팀이라 그런지, 특히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가 이번에 골든부트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3-4위전을 통해서인데, 그 전만 해도 리오넬 메시와 공동이었지만 이날 두 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음바페를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담합을 저지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94년 미국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4강에 올랐던 불가리아,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에서 맞붙었다가 패합니다. 스웨덴과의 3-4위전으로 밀려났는데, 그때도 물론 스웨덴이 한수 위로 평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3-4위전인데 한번 붙어볼만 하잖아요. 스웨덴이 4-0 완승으로 끝냈습니다. 단 한 골도 못 넣은 불가리아 측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국의 한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비는 제껴두고 공격 위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 그마저 잘 풀리지 않고 수비는 뚫리고 그래서 4-0으로 지게 됐다라고 말이죠. 네, 어쨌든 축구 경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스코어, 6-4라는 스코어가 보여주듯 정말 재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월드컵의 무게감, 진정성과 이 재미가 비례하지는 않음을 또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월드컵과 관련된 소식도 이게 이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국축구협회와 관련된 얘기들은 속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자, 한국축구의 FIFA 랭킹이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성적 부진 여파로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인데요. 7월 FIFA 랭킹에 따르면 한국이 32위에 그쳤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에는요, 25위였습니다. 그만큼 월드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네, 순위가 7개 단위나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30위권 밖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12월, 그 당시 33위였는데 4년 7개월 말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궁금해지는 나라가 있죠? 네, 일본이요. 일본은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17위까지 올라가서 현재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22위고요. 호주가 28위. 결국 우리는 일본은 뭐 그럴만합니다. 이란보다도 호주보다도 한참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요. 자, 세계 전체 순위를 볼까요? 월드컵 정상에 오른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네, 자연스럽게 2위로 내려앉았네요. 프랑스와 잉글랜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찰랑이는 금발 머리를 휘날리며, 아니 경기 중에는 질끈 묶었죠. 바로 그 묶었던 끈이 끈획기라고 한국에서 만든 끈이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엘링 홀란을 앞세워서 8강 진출까지 이뤄낸 노르웨이가요, 기존에 3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순위였는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무려 12개 단이 훌쩍 올라가서 19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현재 갤런당 4달러 03센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직전 갤런당 3달러도 안 되던 이 가솔린 가격은 전쟁 발발 후 지난 5월 들어서 평균 4달러 50센트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이후 종전 MOU 체결로 이달 초에 갤런당 3달러 70센트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나서서 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유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가솔린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에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정치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4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여왕은 안 된다라는 여성 왕위 계승 배제법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한달 만에 10%포인트가 급락한 4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0: 표현대로라면 여성 천황 문제는 이제 일본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또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0: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7: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6: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7: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6: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7: 못 참는 소변장애,
6: 빙빙 도는 이석증,
7: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6: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정말 간 큰 공무원이 여기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의 한 7급 공무원이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서 공금 25억 원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네, 영천시에 따르면은요,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30대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E호조, E프로그램을 통해서 230여 차례 허위로 조작해 예산 2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상급자의 결재를 일단 받고요. 실제 지급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반년 넘게 이어진 범행은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병가를 신청했는데요. 대신에 이 회계 업무를 맡은 직원이 예산 집행 내용을 확인하다가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부 점검 과정에서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예산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부족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지난 14일에 A씨의 공금 유용 정황을 확인한 영천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바로 직위 해제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 돈으로 뭐 했느냐? 가상자산 등에 투자해서요, 이미 상당 부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사용처 손실 규모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유용된 공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전부 다 회수가 될 수나 있을런지 걱정이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좋은 선례로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또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지는 곳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 로마의 휠에 나오는 트레비 분수 같은 그런 장소인데요. 네, 청계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방문하셨을 때 동전 던지셨나요? 그런데요, 이 동전이 꽤 많은가 봅니다. 뭐 그렇겠죠.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이 동전을 가방에 쓸어 담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공익 목적으로 수거 관리되는 재산이다. 그래서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은요, 서울 청계천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는 한 여성의 영상이 있습니다. 양산을 쓰고 슬리퍼까지 신은 여성이 물길로 걸어 들어가서 동전을 주워 담는 것인데요. 더 문제는 이 여성이 동전을 줍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학생들 또 한 남성도 합류해서 함께 동전을 줍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의 인물들의 정확한 신원이나 국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상에서 이들의 행태를 두고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청계광장 인근 모전교 옆에 위치한 팔석담이라고 합니다.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석재로 조성된 이곳은 가운데로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진짜 서울의 트레비 분수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25년 5월까지 팔석담에서 수거된 행운의 동전 하나로만 약 4억 4,800만 원. 여기는 외국 동전도 꽤 많은데요. 외국 동전도 약 39만 개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서울시설공단은 매일 직원들을 투입해서 동전을 걷어들인다고 하죠. 세척하고 분류한 뒤에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또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매일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점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의 허락 없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네, 절도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겠죠. 네, 로마의 트레비 분수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역시 동전을 몰래 꺼내려던 사람들이 꽤 많았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에는 엄격하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광주일고의 경기도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응원 구호를 외쳐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이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재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저도 결과가 궁금했는데요. 결국 재심의를 통해서 출전정지 징계 감경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이 1개월 출전정지로 감경조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동안 배재고 선수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직접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를 하고 또 피해 당사자들 역시 용서합니다. 선처를 호소합니다. 라고 하기도 했고요. 뭐 여론도 그래도 처벌 6개월 출전 정지는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이들이니까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공정위원장이 이 학생 선수들이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1심 징계인 출전 정지 6개월은 좀 과중한 것 같다. 1개월로 낮추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참 중요했던 이유는요. 바로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을 가늠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감경조처로 배재고는 오는 8월 11일에 있는 인천고와의 1회전 경기부터 참여를 할 수 있고 이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는 뭐 올림픽, 월드컵 못지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출전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Fears of missing out, 나만 빠져있는 느낌으로 FOMO라는 그 신조어가 있었고 한국의 주식시장 한창 오를 때는 FOMO 신드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는데요. 요즘은 뭐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는 폭도 워낙 커서 또 다른 신조어 조모라는 단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Joy of missing out입니다. 요즘 같은 변동장에 오히려 기회를 놓쳐서 괜찮다.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회를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심리를 의미한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포모를 줄이고 조모를 높일수록 정신적인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을 아주 변동장이긴 한데 새로운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한 우량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면서 다시 포모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포모와 조모,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투자 원칙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은 사실 이럴 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선택인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자신이 또 책임을 져야겠죠.

네, 어제 이 시간에는 냉장고의 탄생 그리고 냉장고로 인해서 바뀐 사회, 사람 얘기를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역시 냉장고와 관련된 얘기, 여름철에 냉장고는 조금 달라야 된답니다. 그렇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문을 자주 열게 되잖아요. 딱 붙어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 효율, 냉동 효율 저하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자, 일단 냉장실은요. 70% 이하로 음식을 채워야 됩니다. 냉기가 잘 순환해야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은 냉기 순환이 막혀서 특정 부위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냉동실은요. 가득 채우십시오. 오히려 음식물이 서로 냉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꽉 채울수록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온도가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여름철에 뜨거운 음식 바로 넣으면 내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급상승해서 주변 음식까지 쉽게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온에서 식힌 후 넣어주시고요. 냉장고 문을 10초간 열어두면 떨어진 온도로 회복하는데 3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필요한 재료 머릿속으로 한번 다 생각해보고 문 여는 순간 빨리 손을 움직여서 한꺼번에 꺼내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문 테두리에 고무 패킹에 이물질이 끼거나 헐거워지면 찬 공기가 알게 모르게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내부 습기가 차고 성해가 생기는데요. 자, 점거하는 방법. 지폐 한 장을 고무 패킹 사이에 끼우고 문을 닫은 뒤 당겨보세요. 지폐가 힘없이 그냥 떨어지면 아, 패킹 교체 때가 됐구나, 또 청소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네, 여름철 식중독은 뭐 상온에 있던 음식을 잘못 먹어서 뿐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 또 재료로 요리를 하고 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요. 일단 육류나 생선은 핏물을 제거한 뒤에 한번 먹을 만큼의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가장 안쪽, 그러니까 가장 찬 곳에 보관하십시오. 문쪽 수납함은 아무래도 온도 변화가 크겠죠. 변질되기 쉬운 우유나 밀폐되지 않은 양념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 없는 여름철,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잘 관리해서 좋은 혜택 많이 누려야 되겠죠.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0: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1: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0: 중국계 주주가 지분 약 20%를 보유한 멀세데스-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법안이 추진되자 지분 규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의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멀세데스-벤츠는 중국계 지분 보유 허용 기준을 현행 법안의 15%에서 25%로 높이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간주의 엘리사 의원과 오하이오주의 버니 의원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초당적 상원 법안은 중국계 주체가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커넥티드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벤츠 지분 약 10%는 중국 국유 자동차 업체인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지리 자동차의 창업자인 리스프 회장도 약 10%를 갖고 있어 결국 두 지분을 합치면 법안 기준인 15%를 넘게 됩니다. 한편 연방 의원들은 일률적인 지분율 기준 대신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심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채택되면 현재 법안보다 벤츠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진출 기업에는 규제가 사실상 즉시 적용됩니다. 다만 벤츠처럼 이미 미국에서 사업 중인 기업에는 오는 2030년부터 적용돼 법안 기준을 충족할 시간이 약 3년간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벤츠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면서도 단일 주주 가운데 자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곳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주주도 이사회에 직접 대표를 파견하거나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방암 진단 초기에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센터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새롭게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만 18세 여성 중 과거 뇌졸중 병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허혈성 뇌졸중 발생 여부입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망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연구 결과 유방암 진단 후 1년 이내에 허혈성 뇌졸중 위험은 암이 없는 여성과 비교해서 59%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단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려 290%까지 높아졌고 6개월 이내에도 230%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도 점차 감소해서 3년 시점에는 17% 높은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암 자체가 유발하는 혈액의 과응고 상태, 또 유방암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 항암 치료에 따른 심혈관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교수는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직후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감소하는 시간 의존적 양상을 확인한 대규모 연구라며 유방암 환자의 뇌졸중 위험을 해석할 때 언제 높아지는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혈액을 뽑아 각종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가진 미국 상장사 가던트 헬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올해 들어 벌써 5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달 들어 미국 최대 민간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보험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라 그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던트 헬스는 혈액 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 추적하는 액체 생검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미국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이 가던트 헬스는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암세포의 미세한 DNA 조각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검출하는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체혈 한 번으로 암의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 암 진단은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전통적인 조직 생검은 환자의 고통이 따르고 또 위치에 따른 검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환자 안에 다양한 성질을 지닌 암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체혈을 통한 액체 생검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수시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암의 조기 발견이나 재발 탐지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탈라사즈 공동 CEO는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를 통해 45세 이상 인구로 쉴드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은 대장암 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업적 확장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1: 이란이 최근 미군 기지를 보유한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요르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그동안 미국에 적극 밀착해서 이란 공습의 거점 역할을 해온 데다가 또한 비교적 군사력이 약하다라는 점 때문에 요르단에 대한 집중적인 보복 차원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르단은 즉각적인 별다른 보복을 하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어제 요르단 미군 기지에 있던 전투기 등 항공기 5대를 파괴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초짜리 짧은 이 영상에는 세 동의 비행기 격납고 가운데 한 동은 완전히 부서지고 한 동은 일부 파손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란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공격으로 미군 전투기 최소 2대와 기타 항공기 3대가 완전히 파괴됐고 그외 다수의 항공기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적극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영토 내에 미군 기지를 갖고 있으며 자체적인 국방력은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약한 요르단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 한달 안에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은 듣는다면 기존의 대통령 전용기보다 보안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영국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구형 에어포스 원을 이용했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신형 에어포스 원으로 갈아탔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신형 에어포스 원, 즉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전용기가 구형과 같은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갈아타는 것이다 라고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구형 에어포스 원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교란해서 공격을 피하는 기능과 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기체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지만 선물 받은 신형 에어포스 원은 아직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형 전용기는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것입니다.
0: 1796년 7월 21일,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으로 불리던 로버트 번스가 37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노동을 노래한 300여 편의 노랫말을 남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올드 랭 사인, 우리에게는 석별의 정으로 익숙한 곡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이 이별 노래는 사실 한국 역사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1907년 당시 애국가의 노랫말이 지어졌지만 곡은 없었고요. 사람들은 이 곡조에 그 가사를 얹어 불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그리고 1919년 3.1운동의 거리에 선 이들도 목 놓아서 부른 애국가의 선율이 바로 이 노래의 올드 랭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네, 한 시인이 무심코 남긴 노래가 바다를 건너 낯선 나라 사람들의 애국가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한울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모닝리포트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6: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5: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6: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5: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6: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7: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동부 시간으로 어제 20일 오후 9시 이란을 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을 지속하는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이란의 군사지휘소, 해상전력, 미사일 및 드론 발사기지, 방공시스템을 타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군은 해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통과하려는 민간 선박에 대한 이란의 부당한 공격에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태세를 유지하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군 사망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의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등 중동 국가에 대한 공격에 나선 이란도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부 최고회의에서 지금 이란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들은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이란 국민의 항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표적 타격했습니다. 이란 통신은 이란군 공보실을 인용해 육군 지상군이 지대지 미사일을 사용해 쿠웨이트 아레프잔 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을 타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국 기업 아마존의 인프라 시설을 표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레인과 아마존 측의 공식 확인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을 재개한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잇따라 선박 피격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5만 연안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대가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아바드를 방문해 파키스탄 관리들과 회담을 하고 있다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재국 카타르가 10일 임시 휴전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10일 임시 휴전안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의 물밑 외교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관할권 대립과 전선 확대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협상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입니다.
4: 파국으로 치닫는 전면전을 막기 위해 중재국들이 던진 승부수는 10일 임시 휴전안입니다. 일단 열흘간 총성을 멈추고 해협 봉쇄를 풀어 외교적 시간을 벌자는 건데 미국과 이란 양국도 제안을 접수하고 탐색전에 나섰습니다.
5: It is yes, a very tenuous period and one where you're going to need one or both sides either through mediation or just senior level decision making to find a way to de-escalate.
4: 하지만 이 단기 휴전안을 고리로 포괄적인 협상 국면으로 나아가기엔 거대한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뇌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입니다. 이란은 파기된 양해각서를 명분으로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국제수로에 대한 불법행위라며 절대불가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국 내부의 강대강 대치도 외교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강력한 응징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팽팽한 기싸움도 합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6: The Iranians have weaponized geography and they have found a weapon that is much safer and more effective than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And that is to turn the Straits of Hormuz into literally an ATM machine.
4: 여기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홍해 봉쇄에 가세하며 사태는 중동 전체의 대리전 양상으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10일 휴전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끄더라도 호르무즈 관할권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장기적인 평화 타결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최악의 전면전은 피하더라도 국지적 충돌과 물류 차질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예고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해운사들의 사우디 항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다수의 글로벌 해운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의 화물 선적 및 하역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어 이런 활동은 위반 선박을 제재 위험에 노출할 것이라며 나아가 예멘군의 작전 반경 내 어떤 위치에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멘 사나에 본부를 둔 후티 산하 인도주의 작전 조정센터 명의로 발송된 이메일에는 모든 거래에서 상당한 주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중 상선 공격을 하던 후티가 해운업계에 경고문을 보낼 때 주로 활용하는 조직입니다. 후티 반군은 이 규정이 그리니치 표준 시 20일 12시 1분에 발효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경고문을 고려하면 후티 반군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완전 봉쇄해 모든 선박의 통항을 막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일단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지난 2주 동안 미군이 3명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다친 미군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측은 대부분 가벼운 부상이라고 해명했는데 은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지난 17일 요르단의 미군 공군 기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방공망을 뚫고 모두 3발이나 날아왔는데 체육관과 경납구에 이어 미군 숙소까지 강타했습니다. 미군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8: Well, we feel very badly, but you know, those great people, those great patriots were out there fighting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7: 당시 다친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과의 휴전이 깨지면서 2주 만에 중동에서 미군 10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부분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96%가량이 임무에 복귀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방부가 미군 부상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군 측은 사상자 수를 숨기거나 왜곡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피해가 늘면서 트럼프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5: You know, when service members are killed, you do have some political pressure to respond.
7: 이란 역시 지난달 27일 이후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게 다쳤다며 확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는 가운데 미군은 추가로 전투기를 급파했고 이란도 주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이 작년 가을 수천 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산속 깊은 지하 터널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첩보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첩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3대 주요 핵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던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몇 달 뒤 해당 원심 분리기가 픽X산 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으로 최근 열흘간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픽X산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원유 수송로인 홍해마저 봉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한 석유 운송이 중단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9: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사우디의 핵심 원유 수출항으로 통하는 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자신들의 공항과 항만을 봉쇄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이라 이 또 다른 주요 원유 수송로인 홍해까지 봉쇄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데 페르시아만과 홍해 양쪽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는 라스타누라항 그리고 홍해 쪽에서는 얀부항에서 원유를 내보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는 이 홍해 쪽 얀부항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후티 반군이 얀부항의 관문인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할 경우 바닷길을 통한 사우디 원유 수출이 차단됩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10: Route has become substantially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no longer simply a normal Europe-Asia transit corridor. It's also one of the main alternatives of the Strait of Hormuz.
9: 얀부항이 전 세계 원유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란 전쟁 이후 훨씬 커졌습니다.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이 하루 740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를 차지합니다. 전쟁 전에는 420만 배럴로 세계 에너지 운송의 핵심 길목으로 꼽힐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사우디는 홍해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출량을 하루 300만 배럴 이상씩 늘리면서 국제 유가 상승이 다소 억제되기도 했습니다. 얀부항을 출발하는 석유 제품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라서 후티 반군이 이쪽 해협을 봉쇄하면 제일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위협은 해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해 봉쇄라는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면서 원유 선물 가격이 1% 안팎 상승했습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배럴당 89.22달러로 1.27% 올랐고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3.23달러로 0.9%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6월 11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월 12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갤런당 3.7달러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다시 심리적 저항선인 4달러를 넘었습니다. 1리터로 계산하면 우리 돈 1,500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어제 서울 지역 기준으로 1리터에 평균 1,912원으로 하루 전보다 1.5원 올랐는데요.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이 오름세로 바뀐 것은 한 달 만입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 봉쇄 위협으로 인한 유가 상승세는 전반적인 연쇄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 가계의 소비 여력에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3: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국 주유소의 개솔린 가격도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어제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국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 현재 기준 갤런당 4.00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말 전쟁 직전 갤런당 3달러 선에 못 미쳤던 개솔린 가격이 전쟁 발발 후 지난 5월 들어 4달러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후 개솔린 가격은 이후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이달 초에 갤런당 3.70달러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디젤 가격은 갤런당 5.108달러로 5달러 선을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남가주의 경우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50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남가주의 대다수 주유소의 개솔린 가격 6달러 넘어선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디젤 가격은 6.70달러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남가주 개솔린 평균 가격은 전국 가격에 비해서 2달러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소매 개솔린 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1: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1: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이번 주 다음 주 날씨가 어떻게 예보되고 있냐면요. 위험한 폭염이다 라고 예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우 덥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에 길고 위험한 폭염이 찾아온다라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 100도를 넘고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습도와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해안에는 높은 파도와 강한 이안류까지 예상돼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염은 내일부터 시작돼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이 21일입니다. 내일 수요일 22일부터 27일까지 낮 최고기온은 랭캐스터 110도, 캐너가 팍 106도, 산타클레타 102도, 코비나 99도, LA 다운타운도 9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벨리와 인랜드 등의 열대야 현상 그리고 온열 관련 질환 위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폭염과 함께 남가주 내륙 곳곳에서는 산불 위험도 높아져서 특히 산타바바라 카운티 남서부에서는 강풍과 함께 산불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라고 기상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이 더위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 갈증도 안 나는데 물을 왜 마셔? 갈증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 보충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기상당국,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각별히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기온은 87도, 오렌지 카운티는 85도, 벨리 지역은 90도에서 9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보해드린 것은 국립기상청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이 예보 자료를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거보다 2, 3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 최저기온, 열대야 이어진다고 하는데 밤 최저기온도 한번 볼까요? LA 오늘 내일 밤 최저기온이 7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고요. 네, 벨리 지역도 밤 최저기온 7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으면 냉방병 이런 우려도 있죠.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가주 일원에서 제외 공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을 노린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실제 제외 공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뒤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협박하고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총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 법원이나 검찰에서 전달할 서류가 있다거나 범죄에 연루돼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을 잇따라 사칭하면서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 접속이나 시그널, 텔레그램 등 특정 메신저 설치를 유도합니다. 그 이후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시도 사례는 남가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애틀 등등이 계속 그런데요. 혹시 내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영사관에 민원 문의해 보십시오. 놀라지 마시고요. 한인회도 있고 영사관도 있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세관 난석국에 구금되는 미성년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는 과정이 아니라 주택과 학교 주변 등 지역사회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이민자 가정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드소스가 UC 버클리와 UCLA의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ICE에 구금된 아동은 6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08명, 61%가 실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첫해 캘리포니아 내륙 지역에서 체포된 아동 수는 전년보다 90%가 증가했습니다. 구금된 아동 가운데 100명 이상은 5세 이하였으며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녔던 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스 단속은 2025년 여름부터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불법 체류자들은 더 이상 사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급여도 계좌 이체로 받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대규모 추방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본에 대한 접근이 끊기면 자진 출국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답답한 질병통제예방센터죠. 네. 답답한 식품의약국 FDA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이 기생충 감염 사태 발병 경로 미궁입니다. FDA가 발표한 테일러 팜스의 양상 추가 사이클로스포레아증과 관련이 있다는 실험실 결과 잘못된 오판으로 판정됐다라고 스스로 밝힌 상태입니다. 테일러 팜스는 자체 리콜을 실시했는데 그러면서 기업이 본 손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기업이 손해를 본 것,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합의를 보고 모든 손해본 금액은 받아낼 겁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 등은 이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 7천여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는데 아직도 명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수백만 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DMV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프로그램의 참여 한도를 기존의 15%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훨씬 많은 주민들이 스마트폰에 면허증을 담아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면허증은 전용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LA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 일부

0: 중국계 개발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수년간 방치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에 27층 넘게 낙서로 도배되고 SNS 스턴트 장소로 쓰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왔었습니다. LAC는 이번 사업 재개가 시내 핵심 상권을 회복하고 2028 월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호손 지역의 405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새벽 1시 직전 로즈크랜스 에비뉴 인근 북쪽 방면 차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최소 한 명이 추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고속도로 북쪽 방면 전 차선이 한때 전면 통제됐으나 새벽 5시를 기해 통행이 모두 재개됐습니다. 랭커스터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을 잔혹하게 공격하던 핏불테리어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맹견에 사람이 물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잠긴 펜스 앞마당에서 의식을 잃은 채 핏불에게 공격받고 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구출 시도가 통하지 않자 경찰은 현장에서 핏불을 향해 총을 발사해 제압했으며 그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긴급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공격을 가한 핏불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소유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한 수집용 카드 전문점에 도둑이 들어 만 달러 이상의 희귀 카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장 업주에 따르면 지난 주말 새벽 4시쯤 검은색 후드티와 마스크를 쓴 남성 두 명이 매장 유리문을 깨고 침입해 희귀 수집용 카드 컬렉션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피해 업주는 현지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이번 사건으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보안 카메라 영상 속 범인들의 행방을 쫓으며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알토의 한 공원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리알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전 리알토 시티 공원 잔디밭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숨져 있는 호세데 헤수스 아리아가 로자 씨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의 옷과 지갑, 현금 및 운전면허증은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얼굴에서 넘어지거나 신체적 다툼으로 생긴 듯한 상처를 확인했으나 현금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강도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의문사로 규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3살 배기 어린이가 집 마당에서 방울뱀에 물려 중태에 빠졌다 회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에 사는 3살 에디 양은 집 대문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가지러 나갔다가 봉투 아래 숨어있던 방울뱀의 왼손을 물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에디 양은 소아중환자실에서 사흘 동안 3차례나 해독제를 맞으며 집중치료를 받은 끝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딸아이가 다행히 건강을 회복 중이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소아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미리 파악해두고 방울뱀 출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서는 70 이상 고온 현상 여파로 방울뱀의 활동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250건의 물림 사고와 함께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포트 해변에서 거센 파도와 이안유로 인해 하루 만에 100건 내달하는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뉴포트 해변 소방국의 브라이언 오루크 수석 구조대장에 따르면 일요일 하루 동안 파도에 휩쓸려 바위나 방파제로 밀려가는 수영객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100명을 구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한 경고 조치도 3,000건 넘게 이뤄졌습니다. 당국은 해변을 찾을 때는 반드시 구조대원에게 상황을 확인하고 물놀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안유에 휩쓸렸을 때는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의 선셋대로를 집어삼켰던 대형 싱크홀 복구 작업이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0: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은 누수가 발생했던 100년 된 수도관의 압력시험과 수리를 마치고 오늘 오전부터 싱크홀 메우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메우기 작업에는 콘크리트 트럭 약 30대 분량이 투입되며 콘크리트를 고치는 데만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쯤 선셋대로의 통행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안전검사와 도로 복구가 최우선인 만큼 복구 완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웨스트 헐리우드 상수도관 파열 사고로 인해 700만 갤런에 달하는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차량 200여 대가 파손되고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일부 주택은 여전히 전력이 끊겨 주민들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등 피해 수습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존 하일먼 웨스트 할리우드 시장은 빠르고 대충하는 복구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주민과 차주들은 수도전력국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한국뉴스로 이어집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9: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8: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좀 촘히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는 물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2: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1: 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부동산 수익을 타파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2: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 보유세 부담 강화 대상으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이 거론되는데 초고가의 경우 가격 기준을 정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3: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1: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줄일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분턱을 낮춰줄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4: 맞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적잖은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의 면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호입니다.
0: 투표지 사태의 특검 추천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던 여야가 동수로 꾸린 기구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5: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법을 놓고 긴 대치 국면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당이 동수로 꾸린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서 3명씩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6: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인은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5: 평행선을 달려왔던 여야는 물밑 협상부터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면서 전광석화로 합의문까지 작성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요구해온 대한변협 등 3자 추천 방식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최종 관문격으로 여야 합의를 명시하면서 각각 명분을 챙겼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7: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5: 민주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며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우려를 나타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50일 넘게 공전해온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선관위 특검 합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이달 안에 선관위 특검법 통과를 위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오는 23일까지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 산자위 등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정 후보까지 발표했습니다.
8: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5: 특검 합의를 고리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국조특위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인 만큼 내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 경선 시작과 함께 당 대표 후보들 사이에는 난타전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는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청년 정치 복원과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4: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집권 1년 차에 명청대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지도부를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당 지도부의 역량 부족과 자기 정치가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방해했다며 반명, 분열주의 타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9: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4: 연일 이어지는 맹공에 발끈한 정청래 전 대표. 정당 방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4년 전 김 전 총리가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이재명 당시 의원을 비판한 기사를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9: 습관처럼 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송영길 전 대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세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킬 거란 정 전 대표의 말이 솔직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10: 정권을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소중한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
4: 고민정 의원은 지금 족보 논쟁을 벌이며 싸울 때가 아니라며 청년 정당을 역설했고
11: 당당의 이 앞물은 뒷물이 결국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리 하나 주는 악세사리 청년 정치는 저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4: 유일한 청년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도 686 선배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주장했습니다.
12: 독재 권력에 맞섰던 그 용기를 이제는 권력을 내려놓는 용기로 완성해 주십시오.
4: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부담이라며 논란이 된 기탁금은 2천만 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4: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1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5: 선택하세요 품질을,
1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7: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중동발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큰 타격을 받은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모여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쟁 당사국들의 자제와 호르무즈해협 통행 재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아세안에 따르면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심각한 우려,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무역, 식량, 에너지 안보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 전개가 주요 중재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전망을 약화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최대한 자제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들은 또 해상 안전, 안보 유지, 항행과 비행의 자유수호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르무즈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가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통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장관들은 또 이번 회의, 아세안 외교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내일 회의를 갖고 미국이 이란 전쟁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대만 압박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영유권 분쟁 속에서 노와 곤봉 따위를 휘두르며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남중국해 중재 판정 이 10주년과 맞물려서 필리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 외교 장관 회의 바로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YTN입니다.
1: 흰색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해군의 검정 고무 보트를 덮칩니다. 양측 탑승자들끼리 긴 막대 따위를 들고 육탄전을 벌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중국 해경의 공격으로 병사 한 명의 머리가 찢어졌다며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 해군이 거짓 여론전을 편다면서 자체 촬영한 고화질 근접 영상을 풀었습니다. 필리핀 보트 두 척이 경고를 무시한 채 돌진해오고 노를 휘두르며 도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중국은 먼저 공격당한 뒤 반격했을 뿐이라며 주중 필리핀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진 곳은 양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주변입니다.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과 맞물려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하루 전이었습니다. 분쟁 당사국이 모두 모이는 자리, 미국이 중국을 규탄하고 의장국인 필리핀을 두둔한 배경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차선책으로 당사국 간 행동 준칙을 마련 중이지만 협상 시한인 이번 달 안에 타결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국무부는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군 장병을 폭행한 사건을 공개 규탄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남중국해 세컨 토머스 암초에서 필리핀 해군 장병을 상대로 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며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필리핀의 합법적 해상작전에 대한 중국의 우려스러운 도발 패턴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스스로 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해경이 정례 순찰을 하던 중 필리핀 측에서 위험하게 접근해 먼저 공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 겸 CEO가 시장이 세계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자신은 현재 가격에서는 주식이나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시장이 점점 늘어나는 지정학적, 재정적 위협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미중 간의 긴장, 재정 적자 속 군비 증가 등을 언급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리스크들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시장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리스크는 이미 선반영돼 있을 수 있지만 선반영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자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이전부터 경제적 리스크에 대해서 자주 경고해 왔었습니다. 글로벌 영화 미디어 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간의 초대형 인수합병이 결국 일단은 멈춰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파라마운트 측에 8월 3일까지 2주간 인수합병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가 해당 인수합병이 반독점법을 위배했다고 소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올긴 판사는 주정부 측의 주장대로 양사 합병으로 탄생한 법인이 개봉 영화 유통 시장의 27%를 차지한다면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라마운트 측이 주장한 아마존, 애플 등의 영화 시장 진입이 합병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오늘 결정은 중요한 승리라며 이 사건을 두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일 심문을 진행한 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수합병을 계속 유예해야 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금융시장에도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또 애플과 맞대결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바클레이스 은행과 제휴해 삼성 갤럭시 카드를 출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카드를 따라하는 거죠. 별도의 연회비가 없는 카드는 삼성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결제액의 5%, 갤럭시 스마트폰 내 가상지갑인 삼성 월렛을 통해 간편 결제하면 3%를 각각 캐시백 형태로 할인해주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불면증은 어지러움증,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만성불면증으로 고생하신 환자분들을 보면은 일상생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반응이 늦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음날 혈압이 더 오르기도 하고 또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뇨병을 비롯한 많은 병들이 어떠한 계기로 출혈이 되어 새로운 병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북경의술원에 오신 불면증 환자분들을 보면 불면증 때문에 술을 드시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약 성분을 자극제와 안정제로 나누면 커피는 자극제인 스티뮬런트, 그리고 알코올은 디프레센트, 즉 안정제로 뇌를 마비시키고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불면증 때문에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알코올 이존성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알코올 이존성 수면이란 술이 깨면서 잠도 같이 깨고 깨시면 또 술을 찾게 되고 따라서 술을 점점 더 마시게 됩니다. 우아하게 말하면 이존성이지만 사실은 중독을 의미합니다. 양방에서 수면제로 많이 쓰는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들은 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역시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미국 수면의학협회에서도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라이센스를 걸고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 환자한테 보통 단시간 어느 기간 정도 수면제를 처방을 해주시고는 더 이상 처방을 삼가하게 됩니다. 불면증은 꼭 치료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먹고 자고 배설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불면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 방해 요인을 찾아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를 하면은 빠르고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불면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1: 323-871-1955 323-871-1955.
1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맞선 이란도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 이란을 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군 사망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흔들리면서 미군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란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입니다. 미국의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등 중동 국가에 대한 공격에 나선 이란도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페체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금 이란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로만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표적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국 기업 아마존의 인프라 시설을 표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존과 바레인 당국의 공식 확인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중재국 카타르가 제안한 10일 임시 휴전안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의 물밑 외교 채널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관할권 대립과 전선 확대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협상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입니다.
16: 파국으로 치닫는 전면전을 막기 위해 중재국들이 던진 승부수는 10일 임시 휴전안입니다. 일단 열흘간 총성을 멈추고 해협 봉쇄를 풀어 외교적 시간을 벌자는 건데 미국과 이란 양국도 제안을 접수하고 탐색전에 나섰습니다.
17: It is yes a very tenuous period and one where you're going to need one or both sides either through mediation or just senior level decision making to find a way to de-escalate.
16: 하지만 이 단기 휴전안을 고리로 포괄적인 협상 국면으로 나아가기엔 거대한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뇌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입니다. 이란은 파기된 양해각서를 명분으로 해협 통제와 통행료 징수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국제수로에 대한 불법 행위라며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국 내부의 강대강 대치도 외교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강력한 응징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팽팽한 기싸움도 합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18: The Iranians have weaponized geography, and they have found a weapon that is much safer and more effective than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and that is to turn the Straits of Hormuz into literally an ATM machine.
16: 여기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까지 홍해 봉쇄에 가세하며 사태는 중동 전체의 대리전 양상으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10일 휴전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끄더라도 호르무즈 관할권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장기적인 평화 타결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최악의 전면전은 피하더라도 국지적 충돌과 물류 차질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15: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예고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해운사들의 사우디 항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다수의 글로벌 해운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의 화물 선적 및 하역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활동은 위반 선박을 제재 위험에 노출할 것이라며 나아가 예멘군의 작전 반경 내 어떤 위치에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개된 경고문을 고려하면 후티 반군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원천 봉쇄해 모든 선박의 통항을 막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 선적 및 하역을 금지하고 위반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석유 운송을 목적으로 사우디 서부 얀부항 등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모두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2주 동안 미군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다친 미군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측은 대부분 가벼운 부상이라고 해명했지만 은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9: 지난 17일 요르단의 미군 공군 기지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방공망을 뚫고 모두 3발이나 날아왔는데 체육관과 경납구에 이어 미군 숙소까지 강타했습니다. 미군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 Well, we feel very badly, but you know, those great people, those great patriots were out there fighting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19: 당시 다친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란과의 휴전이 깨지면서 2주 만에 중동에서 미군 10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부분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96%가량이 임무에 복귀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방부가 미군 부상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미군 측은 사상자 수를 숨기거나 왜곡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피해가 늘면서 트럼프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17: You know, when service members are killed, you do have some political pressure to respond.
19: 이란 역시 지난달 27일 이후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 50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게 다쳤다며 확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는 가운데 미군은 추가로 전투기를 급파했고 이란도 주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5: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이 작년 가을 수천 개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산속 깊은 지하 터널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 같은 첩보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첩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져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3대 주요 핵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던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몇 달 뒤 해당 원심 분리기가 픽X산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산에 대해서 크고 강력한 한 방을 날리기 좋은 잠재적 표적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픽X산을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란 중부지방의 픽X산은 지난해 6월 전쟁 당시 주요 폭격 대상이 아니었으며 올 2월 28일 시작된 전쟁에서도 표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유 수송로 홍해마저 봉쇄될 우려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홍해를 통한 석유 운송이 중단되면 아시아 국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피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사우디의 핵심 원유 수출항으로 통하는 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자신들의 공항과 항만을 봉쇄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이라 이 또 다른 주요 원유 수송로인 홍해까지 봉쇄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데 페르시아만과 홍해 양쪽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는 라스타누라항 그리고 홍해 쪽에서는 얀부항에서 원유를 내보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는 이 홍해 쪽 얀부항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후티 반군이 얀부항의 관문인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할 경우 바닷길을 통한 사우디 원유 수출이 차단됩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21: Route has become substantially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no longer simply a normal Europe-Asia transit corridor. It's also one of the main alternatives of the Strait of Hormuz.
1: 얀부항이 전 세계 원유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란 전쟁 이후 훨씬 커졌습니다.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이 하루 740만 배럴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를 차지합니다. 전쟁 전에는 420만 배럴로 세계 에너지 운송의 핵심 길목으로 꼽힐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사우디는 홍해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출량을 하루 300만 배럴 이상씩 늘리면서 국제 유가 상승이 다소 억제되기도 했습니다. 얀부항을 출발하는 석유 제품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라서 후티 반군이 이쪽 해협을 봉쇄하면 제일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위협은 해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해 봉쇄라는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면서 원유 선물 가격이 1% 안팎 상승했습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배럴당 89.22달러로 1.27% 올랐고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3.23달러로 0.9%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6월 11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월 12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갤런당 3.7달러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다시 심리적 저항선인 4달러를 넘었습니다. 1리터로 계산하면 우리 돈 1,500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어제 서울 지역 기준으로 1리터에 평균 1,912원으로 하루 전보다 1.5원 올랐는데요.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이 오름세로 바뀐 것은 한 달 만입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 봉쇄 위협으로 인한 유가 상승세는 전반적인 연쇄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 가계의 소비 여력에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15: 남가주 개솔린 가격도 올랐어요. 전국의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평균 4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개솔린 평균 가격 어제 갤런당 4.003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요 4.019로 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5달러 519입니다. 5.519달러입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5.565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5.509달러. 아, 참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이렇게 5.509달러, 5.55달러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일반 개솔린 가격 주유소 이미 6달러 넘어선 데 많지요. 대부분 6달러 넘어섰습니다. 소매 개솔린 가격이 기준이 되는 국제 유가도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솔린뿐만이 아니라 디젤도, 디젤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2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2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덥습니다. 남가주에 이번 주 폭염이 어떻게 국립기상청이 경고를 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험한 폭염이 온다. 길고 위험한 폭염이 찾아온다 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 100도를 넘고요,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습도와 산불 위험 높아지고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와 강한 이안류까지 예상돼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긴 할 텐데요, 지난 주말 뉴포트비치에서만 100명 이상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구조대원들한테 구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파도가 이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바닷가,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은 내일부터 시작돼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랭캐스터 108도, 카노가 팍 106도, 산타클라리타 102도, 다운타운 92도, 롱비치 8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과 함께 온열 관련 질환 위험도 상당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폭염과 함께 남가주 내륙 곳곳에서는 산불 위험도 높아져서 특히 강풍과 함께 산불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라고 기상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LA 87도, 오렌지 카운티 85도, 벨리 지역 90도를 일단은 예보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예보 날씨 숫자를 전해드리면 다음날 보면 이 숫자와 한 3-4도가량 꼭 차이가 나지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 최저 기온도 69도 정도로 지금 LA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 벨리 지역 예보되고 있으니까 밤에도 더운 현상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백악관은 이를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불법 체류자들은 사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급여도 계좌 이체로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불법 체류자들이 편입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대규모 추방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본에 대한 접근이 끊기면 자진 출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들며 행정부가 금융기관들과 개별 협의를 시작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계좌 관리와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명령은 모든 은행이 고객의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재무부와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은행들이 위험 기반 심사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규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허증, ID카드에 다 신분이 들어가면 딱 좋죠. 근데 이거 인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 디지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수백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운전면허증 시범 프로그램의 참여 한도를 60%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이 디지털 면허증은 전용 앱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으며 LA 국제공항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 일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국은 단속 경찰관의 경우 아직 디지털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반드시 실물 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중심가에 방치돼 있던 일명 그래피티 타워 낙서 제거와 환경 정비 작업이 이제 본격 시작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션와이드 플라자의 매각 승인 청문회 직후 새 인수업체인 KPC 그룹이 즉시 정비 작업에 착수해 석 달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빌딩은 당초 주거 및 상업 복합 공간으로 기획됐지만 중국계 개발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수년간 방치됐습니다. 이후 건물에 27개 층 넘게 낙서로 도배됐고 기괴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스턴트 장소로 쓰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또 불법 침입하는 청소년들 때문에도 골머리를 앓아왔었죠. LA시는 이번 사업 재개가 시내 핵심 상권을 회복하고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항 철도나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공항 철도도 2026년 월드컵 전에 1년 전에 이미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천문학적인 돈은 계속 물쓰듯 쓰고 있고 개통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호손 지역의 405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새벽 1시 직전 로즈크랜스 에비뉴 인근 북쪽 방면 차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최소 한 명이 추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고속도로 북쪽 방면 전 차선이 한때 전면 통제됐으나 새벽 5시를 기해 통행이 모두 재개됐습니다. 랭커스터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을 잔혹하게 공격하던 핏불테리어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맹견에 사람이 물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잠긴 펜스 앞마당에서 의식을 잃은 채 핏불에게 공격받고 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구출 시도가 통하지 않자 경찰은 현장에서 핏불을 향해 총을 발사해 제압했으며 개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긴급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공격을 가한 핏불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소유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한 수집용 카드 전문점에 도둑이 들어 만 달러 이상의 희귀 카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장 업주에 따르면 지난 주말 새벽 4시쯤 검은색 후드티와 마스크를 쓴 남성 두 명이 매장 유리문을 깨고 침입해 희귀 수집용 카드 컬렉션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피해 업주는 현지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이번 사건으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보안 카메라 영상 속 범인들의 행방을 쫓으며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알토의 한 공원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리알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전 리알토 시티 공원 잔디밭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숨져 있는 호세데 헤수스 아리아가 로자 씨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의 옷과 지갑, 현금 및 운전면허증은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얼굴에서 넘어지거나 신체적 다툼으로 생긴 듯한 상처를 확인했으나 현금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강도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의문사로 규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3살 배기 어린이가 집 마당에서 방울뱀에 물려 중태에 빠졌다 회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에 사는 3살 에디 양은 집 대문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가지러 나갔다가 봉투 아래 숨어있던 방울뱀의 왼손을 물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에디 양은 소아중환자실에서 사흘 동안 3차례나 해독제를 맞으며 집중치료를 받은 끝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딸아이가 다행히 건강을 회복 중이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소아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미리 파악해두고 방울뱀 출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서는 70 이상 고온 현상 여파로 방울뱀의 활동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250건의 물림 사고와 함께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0: 정체성과 평행한 방향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의 선셋대로를 집어삼켰던 대형 싱크홀 복구 작업이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은 누수가 발생했던 100년 된 수도관의 압력 시험과 수리를 마치고 오늘 오전부터 싱크홀 메우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메우기 작업에는 콘크리트 트럭 약 30대 분량이 투입되며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만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쯤 선셋대로의 통행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안전검사와 도로 복구가 최우선인 만큼 복구 완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웨스트 할리우드 상수도관 파열 사고로 인해 700만 갤런에 달하는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차량 200여 대가 파손되고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일부 주택은 여전히 전력이 끊겨 주민들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등 피해 수습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존 하일먼 웨스트 할리우드 시장은 빠르고 대충하는 복구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주민과 차주들은 수도전력국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본점을 두고 영업하는 38개 은행들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한인은행들의 수익률이 대부분 중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여전히 높은 기준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LA 카운티 은행들은 총 자산 규모가 감소하는 등 고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한인은행들의 수익률이 중국계와 주류 경쟁은행들과 비교하면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예금공사에 제출된 2026 1분기 실적 자료에서 총 자산 수익률을 기준으로 최근 발표한 LA 카운티 은행 수익률 탑 30위 순위에서는 BNY 멜런 트러스트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퍼스트 크레딧뱅크, 퍼시픽 얼라이언스 뱅크, 퍼스트 제너럴 뱅크, 말라가 뱅크 순이었습니다. 한인은행으로는 PCB 뱅크가 12위, 한미은행이 14위, 뱅크 오브 오픈은 29위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뉴욕에서 개최되는 BTS가 전개하는 행사 BTS 아리랑 뉴욕 후원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뱅크 오브 오프 맨하튼 지점은 공식 랜드마크 장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BTS 아리랑 뉴욕 스탬프 랠리 참가자들을 그래서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 스탬프 찍어주는 곳으로 맨하튼 뱅크 오브 오프 지점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스탬프 랠리 외에도 방문객들을 위한 포토존도 운영하고 한정판 공동 브랜딩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크래치 카드 이벤트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품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LA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대도시들의 K컬처의 거점이 될 대규모 공연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한국 음식, 상품, 이 K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과 맞물려 LA에 이 같은 거점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LA,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 중심부에 있는 스테디움 규모의 공연장 운영권을 확보해 K컬처의 본거지로 삼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라며 K컬처 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롯데 홈쇼핑과 구세군의 사회공헌 사업 지원을 받아 해외 최초의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교육원 2층에 열린 개관식에는 이 3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아동, 청소년용 한글 도서 3천여 권, 독서 공간, 멀티미디어 기자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 키우신 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 우호협회가 한국전 휴전 기념일을 앞두고 LA를 포함한 6개 주요 도시에 빌보드 감사 광고를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3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감사

0: 광고는 올해 현대자동차의 협찬으로 확대되며 각 지역에서 한 달 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인 스타 셰프 로이 최가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보낸 애너하임의 새로운 베스트 프렌드라는 요식업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OC5 측은 로이 최 셰프의 대표 레스토랑인 베스트 프렌드가 2027년 가을 애너하임 OC5에 입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라스베가스 파크 MGM에서 문을 연 베스트 프렌드의 두 번째 매장이자 캘리포니아 첫 진출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병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8: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7: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8: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뉴 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400 사우스 윌턴 지역이면 어디죠? 400 사우스 윌턴이 한인타운 한복판인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지금 마약 단속국의 단속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코리아타운에서 연방 요원들이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는데 연방 요원들 그리고 마약 단속국이 출동해 있습니다. 400 사우스 윌튼 플레이스에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장갑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라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정확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갑차 한 대와 마약 단속국이 한 시민을 체포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무슨 일로 체포해가는지 마약 단속국이 떴으면 마약 관련 일이겠죠. 네. 그리고 체포된 용의자의 신원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관세를 부과한 이유가 산불 연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니겠지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산불 연기 책임론까지 들고 나온 관세 폭탄이긴 한데 뭐 다른 이유가 숨어 있겠죠. 아무튼 캐나다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향후 무역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 격화할 전망입니다. 와이튼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건 거의 한 세기 전인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입니다. 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실제 관세 부과 근거로 동원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0일 후 발효되는 이번 관세 대상은 와인과 시멘트, 하키체 등 200억 달러, 우리 돈 2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수입이 급감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 북동부 대기를 뒤덮은 캐나다 산불 연기 문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2: You know, we got to stop the fires up there. If we can help them, we'll help them. But maybe they should pay us some damages or something, or we should do some tariffs.
1: 캐나다 측은 최우방국을 향한 잇따른 위협에 즉각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 허리케인과 산불 현장에 캐나다 구호인력을 가장 먼저 파견했던 사례들을 일일이 짚으며 트럼프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Maybe one day you're going to need our help like you did last year and we deployed the people. I get frustrated just listening to these a bunch of rubbish.
1: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즉시 시행 대신 30일 유예 기간을 둔 점에 주목합니다. 최근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 갱신을 거부한 상태에서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합니다. 100년 만에 이례적 법률 동원과 29조 원대 관세 폭탄을 놓고 국경을 맞댄 양국의 무역 긴장감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연방수사국 FBI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과 관련된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지침이 전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실제 시행될 경우 ICE 요원들의 총격 및 과잉 대응에 대한 외부 감사가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FBI가 최근 전국 각 지부에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 사건 수사를 중단할 것이란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FBI 관계자들은 서면 통보를 받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FBI가 직접 ICE 요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침은 국토안보부 요원 폭행 사건에 대한 FBI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수사는 표면적으로는 요원들이 실제 공격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요원들의 위법 행위나 과잉 대응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상 중요한 감시 장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즉각 관련 보도를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디 버넘 신임 영국 총리와 통화한 뒤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조만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넘 총리와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북해 원유 개발과 양국 간의 무역, 군사동맹,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지뢰 제거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버넘 총리가 취임한 직후 이뤄진 첫 정상 간의 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올 가을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신규 제재 부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방문입니다. 파텔 국장은 모스크바를 잦은 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할 예정이며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이 KGB의 후신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그의 방문을 주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텔 국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고위 정치 참모들과 만날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논의 의제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FBI 국장이 미국의 주요 적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민감한 일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텔 국장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러시아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정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그는 최근 5만 2천 명의 무고한 시위대를 살해하고 지난 47년간 미군 병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살해해온 이란과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소속 맘다니 뉴욕 시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수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사실상 보호막을 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 감형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신청 300여 건과 감형 신청 5,600여 건에 대해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기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사면 청원을 직접 기각하거나 법무장관의 기각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법 조항만 인용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참모진 차원의 아이디어였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형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것 뉴욕타임즈는 드문 일은 아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압류주택 경매 낙찰자가 집안에서 유해 세구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커네티컷주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유해 세구 중 두 구는 이 집의 전 소유주와 그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한 구는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연쇄범죄 희생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2019년 이 주택을 구입한 전 소유주는 2024년 말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은 이 주택에 대해 압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압류주택 경매에 나온 이 집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유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곤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 대대적인 환영행사,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펼쳐졌습니다. 패배의 쓴잔을 마신 리오넬 메시, 고통스럽다라고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는데, 뭐 스스로도 인정해야죠. 나이를 인정해야죠. 네, 90분간 내가 이제 이렇게 뛸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스페인 열광의 도가니 YTN이 보도합니다.
12: 스페인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끈 개선 장군들이 수도 마드리드에 입성했습니다. 트로피를 품에 안은 선수들은 버스 위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일부는 우통을 벗고 맥주를 마시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든 엄청난 인파는 거리를 온통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미국에서 우승 경기를 직접 지켜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노고를 치하했고, 선수단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한 심경을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좋은 추억들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역전승을 거둔 경기들과 응원을 기억할 것이며 스페인의 우승도 축하한다고 썼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 부근의 한 평야에 월드컵 우승컵이 새겨졌습니다. 대지 예술가인 다리오 감바린이 약 3만 제곱미터의 들판에 트랙터와 쟁기 등을 사용해 높이 200m에 이르는 우승 트로피와 스페인을 뜻하는 에스파냐라는 글자를 수놓았습니다. 작가는 스포츠의 보편적 가치와 그것이 사람들과 국가를 하나로 묶는 능력에 헌정한다며 작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0: 자, 그리고 제가 결승전 열리기 전에도 그랬어요. 아르헨티나 선수들 너무 과격하다. 쓸데없는 반칙. 이게 사실 반칙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화풀이, 폭행, 폭력. 뭐 동네 깡패입니까? 네. 이런 소식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결승전이 끝난 뒤 불미스러운 난투극을 벌였던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FIFA가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전망인데, 일단 FIFA 측은 결승전 상황만 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승전 전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때문에 피파가 좀 강력하게 이런 문제는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축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그거죠. 모범이 되라. 네, 항상 요구하는 게 그건데 욕지거리에 주먹질, 난투극, 여기에 발길질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 일부 축구인들은 이 아르헨티나 폭력 사건을 저질렀던 아르헨티나 보카주니어 소속 선수들인데 이제 이름은 잠시 뒤에 나올 겁니다.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아예 국제축구에서 영구 추방돼야 된다라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YTN입니다.
13: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을 환영하는 인파가 도로에 가득합니다. 비록 결승에서 스페인에 졌지만 축구팬들은 준우승을 거둔 대표팀을 향해 열렬한 환호를 보냅니다. 귀국길엔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일으킨 폭력 사태의 파문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과의 결승전이 끝난 뒤 파레데스와 몰리나 등 일부 선수들이 스페인 선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고 아야라 코치까지 나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피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피파는 결승전 직후 발생한 집단 충돌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 윤리전담 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축구 징계위원회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날 너무 더워요. 그래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참으면 된다고 하니까요. 아, 일주일이 좀 길겠지만 또 더워야 여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코리아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4: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호 4000번 65732호 4000번입니다.
16: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7: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란 전쟁 상황이 전면전이 다시 시작되니 어쩌니 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면전 재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시작은 쉬웠지만 끝내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번에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 이후에 이란과의 전면전 양상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면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더 문제다라는 분석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제때 끝내지 못할 경우에 자칫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명분으로 이란 정권교체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이란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도 쉽지 않고, 군사적인 승리 그것도 쉽지 않고, 적당한 명분으로 종전을 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 수렁에 빠진 듯한 현재의 상황을 이란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미국이 헤쳐나올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란 정권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내세웠던 당초 초기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전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지난주 이후에 갑자기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봉쇄를 더 재개하면서 옥죄고 있고, 또 수개월 안에 이란의 석유 수입 대부분을 차단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촉발시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경제를 더 옥죄는 것 다음으로 추진되는 게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이란 내부 인사를 찾는 움직임입니다. 이 역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 내부의 반란을 부추기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과거에도 거론됐던 건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미국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은 쿠르드족을 무장시켜서 내부 반란을 일으키자라는 방안을 미국 측에 건의했지만 당시에는 미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 방안이 결국은 다시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자칫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내부 반란을 주도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 미국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결국 또 다른 중동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 위험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기 감축량도 갈수록 소진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결국은 전쟁을 마냥 끌고 갈 수 없는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약 30%, 페이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50%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무기 소진으로 인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성은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소진된 이들 무기 상당수는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 뭐 잠재적인 분쟁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결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시나리오를 말하겠죠. 그런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분쟁에 대비해서 비축돼 있던 무기들인데, 그 무기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소진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썼지만 그 무기고를 다시 채우는 데에는 몇 달이 아니라 수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결국 수년이 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무기를 여기서 더 소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위험성도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순간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대이란 전쟁, 어떤 이유로라도 빨리 끝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늘 입증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샤넬과 에르메스 소위 이 명품 브랜드의 세일이 더 많아질 찬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신발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판매되지 않은 명품 의류나 신발이 그동안은 고의로 폐기 처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왜 그 비싼 명품들을 고의로 버렸을까요? 네, 그건 판매되지 않아서 남은 명품들을 일부러 버림에 따라서 희소성을 유지시킨다. 또 그 희소성을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가격을 유지시킨다라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안 팔려도 남은 걸 버리면 팔린 명품의 가치를 지키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이번에 그렇게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서 명품 브랜드들이 일종의 재고 처분 대세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제부터 유럽 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의 소각 및 매립이 금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연간 최고 무려 59만 톤가량이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법원 자료에서는 샤넬 등 소위 명품 브랜드들은 재고가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매되지 않은 백과 가방, 의류, 신발 등의 제품 수천 점을 반복적으로 폐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폐기는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불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명품 브랜드의 기존 경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은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사례, 소위 땡처리 할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명품 브랜드들이 이 재고 처리를 위한 세일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렛에서 기존에 판매되는 명품의 가격 할인율이 기존보다 그 할인폭을 더 크게 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명품 가방에 비싼 돈을 주었던 그 돈 안에는 고의로 버려지는 미판매 제품에 대한 비용까지 모조리 들어있던 셈인데 이제는 땡처리 세일을 명품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돌풍 일으키고 있는 한인 여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의 식당 종업원 출신 한인 여성이 출마해서 지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여성 37살 프란체스카 홍, 한국명 홍윤정 씨는 현지 사회에서는 싱글맘이다, 또 바텐더 출신이다, 요리사 출신이다, 또 가난한 아파트 세입자 중에 입지전적 인물이다 등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백인 비중이 80%가 넘는 위스콘신주에서 최초의 아시아계 주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이제 위스콘신 최초의 아시아계 주지사에 도전합니다. 한인이 주지사직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만은 이 홍윤정 의원, 프란체스카 홍 주의원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민주사회주의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현재 홍 의원은 인지도가 높은 만델라 반스 전 주지사를 제치고 다음 달 11일 치루어질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변에 가까운 자신의 선전에 대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성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긴급성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긴급성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억만장자, 조만장자가 마구 탄생하는데 위스콘신 주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시간당 7달러 25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는 소위 점진주의는 무책임하다. 큰 위기에는 그에 걸맞는 속도에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긴급성을 그렇게 이해해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성과 급진 좌파성과는 구별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긴급과 급진은 구별해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는 한국계인 내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며 나는 종종 한국인들이 말하는 그 한이라는 정서가 가진 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선이 가까워오면서 강행군을 이어가느라 목이 잔뜩 쉬어있던 홍 의원은 홍삼과 유자차를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다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주류사회 기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삼성전자 크레딧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바클레이스 은행과 제휴해서 맞춤형 크레딧카드 삼성 갤럭시 카드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연회비가 없는 이 크레딧카드는 삼성 제품을 직접 구매할 때는 결제액의 5%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가상지갑인 삼성 월렛을 통해서 간편 결제하면 3%를 캐시백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액은 2% 할인, 또 기타 결제는 1%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검은색 삼성 로고가 새겨진 금속 소재로 발급되어서 고급스러움을 주고자 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했다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카드를 삼성 월렛과 연동하면 다른 크레딧 카드는 물론이고 신분증이나 디지털 키 등과 함께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미국 내 삼성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카드로 발급됩니다. 참고로 애플은 마스터 카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유방암 진단 초기에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센터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새롭게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만 18세 여성 중 과거 뇌졸중 병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허혈성 뇌졸중 발생 여부입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망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연구 결과 유방암 진단 후 1년 이내에 허혈성 뇌졸중 위험은 암이 없는 여성과 비교해서 59%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단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려 290%까지 높아졌고 6개월 이내에도 230%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도 점차 감소해서 3년 시점에는 17% 높은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암 자체가 유발하는 혈액의 과응고 상태, 또 유방암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 항암 치료에 따른 심혈관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교수는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직후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감소하는 시간 의존적 양상을 확인한 대규모 연구라며 유방암 환자의 뇌졸중 위험을 해석할 때 언제 높아지는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남가주 일원에서 제외 공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을 노린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실제 제외 공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뒤에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협박하고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로 유인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시엔다 하이츠에 거주하는 한인 강모 씨는 최근 바쁜 아침 시간대에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 대표 번호인 202-939-5600번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주미 대사관 이 누구 사무관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서울중앙법원에 전달된 서류가 있다라며 강 씨에게 공관 방문을 요구했고 강 씨가 지역이 달라 방문이 어렵다라고 말하자 인터넷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사기범이 알려준 사이트는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정교하게 본따서 만든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강 씨가 사이트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인터폴 공문과 구속영장 등이 실제로 나타났고 베트남 마약 운반 혐의로 인터폴 수배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마약사범 강모 씨를 알고 있느냐 또는 최근에 베트남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라고 추궁하며 여권 효력은 이미 중지됐다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들에 강 씨가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되묻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한 뒤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 씨는 뉴스에서 여러 차례 들어왔던 수법이지만 막상 직접 겪어보니 너무 교묘해서 순간적으로 정말 속을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범들은 총영사관 직원을 사칭해서 한국 법원이나 검찰에 전달할 서류가 있다라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어서 특별히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본점을 두고 영업하는 38개 은행들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한인은행들의 수익률이 대부분 중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제출된 자료에서 최근에 발표된 LA 카운티 은행 수익률 탑 30 순위를 보면 BNY 멜론 트러스트가 26.1%로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퍼스트 크레딧 뱅크가 3.8%로 2위, 퍼시픽 얼라이언스 뱅크가 3.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경우 10위권에서 20위권에 포함되며 중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인은행 중에서는 PCB은행이 ROA 1.8%로 12위에 랭크되며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한미은행이 1.7%로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CBB뱅크는 1.6%로 18위, 오픈뱅크 1.6%로 19위, 그리고 뱅크오브호프는 0.9%로 29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불법 체류자들은 더 이상 사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카드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급여도 계좌 이체로 받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대규모 추방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라며 자본에 대한 접근이 끊기면 자진 출국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들며 행정부가 금융기관들과 개별 협의를 시작해서 불법 체류 이민자의 계좌 관리와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조치가 이미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남가주 노숙인들을 돌봐온 울타리 선교회가 경기 침체에 따른 후원 감소로 결국 올해 정기 기금 모금 음악회를 취소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오는 8월 23일 월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정기 기금 모금 음악회를 결국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 음악회는 선교회의 주요 재원 마련 행사였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인과 단체 후원 등이 크게 줄면서 공연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은 음악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바인의 베델 교회가 황 모세 목사를 제5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 모세 목사는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학사를, 탈봇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고든 코누엘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리버티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 경력도 다양합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며 다양한 목회 경험을 쌓았고, 2022년부터는 버지니아 소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부목사와 장년 공동체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에 위험한 폭염이 예보되었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넘고 밤에도 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습도와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와 강한 이안류까지 예상돼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염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랭캐스터는 무려 108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카누가 팍 106도, 산타클라리타 102도, 코비나 99도, LA 한인타운 92도, 롱비치 8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특히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밸리와 인랜드 등에서 열대야 현상과 함께 열 관련 질환 위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폭염과 함께 남가주 내륙 곳곳에서는 산불 위험도 높아져서 특히 산타바바라 카운티 남서부에서는 강풍과 함께 산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기상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9: 명불허전 진흥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었던 2016년, 당시 이 AI라는 게 막 처음 나왔을 때 인간으로서 바둑을 가장 잘 둔다는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AI 알파고가 대국을 가졌었죠. 다섯 번의 대국 가운데 이세돌 구단이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승을 거둠으로써 인간이 컴퓨터를 이겼다라고 환호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사실 AI는 더 진화한 상태군요. 그런 상태로 인간과 또다시 대결을 펼쳤습니다. 훨씬 진화한 AI 바둑 기사의 이름은 이번에는 알파고가 아니라 카타고입니다. 그와 대결한 인간은 현 시대의 세계 최강 한국의 신진서 구단이었습니다. 이 이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파고와 대국을 한 한국인은 이세돌이었는데 이번에 진화한 알파고 이 카타고와 대국한 한국 기사는 신진서 9단이었습니다. 자, 대결은 모두 3세를 가졌는데요. 첫 1국은 카타고의 승리. 하지만 컴퓨터를 만든 건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신진서 9단은 두 번째 대결 때는 카타고를 유린하면서 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결이 있었는데요. 치열한 접전 끝에 네, 결과 들어보시죠. Y10입니다.
12: 1국대 인공지능의 새로운 수에 흔들리며 완패한 신진서 9단. 2국대는 초반 대형 정석으로 변수를 줄이고 중앙전투에서 과감하게 싸우며 4집 반 승리를 거두며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3국에서

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이세돌 구단과 대결했던 알파고 버전보다 지금의 바둑 인공지능은 석점 이상 강합니다. 때문에 두 점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두 번이나 이겼다는 것은 사람의 바둑 실력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 됩니다. 두 점으로는 인공지능에게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고 2승을 거둔 신진서 구단은 1억 원이 넘는 승용차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0: 두 점에 제가 6집반을 준다면 아마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될 것 같고, 한 2집이나 3집을 준다면 불가능까지는 아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후원사는 사람이 두 점으로 이긴 만큼 인간에게 조금 더 불리한 대국 조건으로 인공지능과의 다음 대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기생충 감염 사태의 발병 경로가 당초 타코벨로 알려졌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미궁에 빠졌습니다. 당초 FDA는 타코벨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데일리 팜스의 양상추가 오염됐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를 번복한다라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정밀 실험 결과 타코벨 공급 음식에는 오염이 없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얻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애꿎은 타코벨만 일주일 이상 매출에 타격을 입은 모양새입니다. FDA는 이 같은 오판에 대해서 타코벨 측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에 오염 사태를 일으킨 증상은 사이클로스포리아라는 감염증으로 이는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34개 주에서 7천여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상자와 감염자는 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이 감염 경로는 이제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어제 뉴욕 연방 건물에 화염병을 던진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뉴욕 맨하탄의 한 건물 앞에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지고 총기로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으며 행인 등 최소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총 두 자루와 인화성 액체로 제작된 간이 화염병 등이 회수됐습니다. 이 온라인에 올라온 현장 영상을 보면 건물 입구 인근에서 흰 연기와 불길이 치솟은 직후 무장 요원들이 황급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용의자를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는 FBI 뉴욕 지부를 비롯해서 ICE, 즉 연방의 이민단속국 ICE 사무소와 연방이민법원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뉴욕을 지나도 그는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방식이나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어제 발언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할 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 사실상 사전에 보호막을 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는 냉장고의 탄생, 그리고 냉장고로 인해서 바뀐 사회, 사람 얘기를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역시 냉장고와 관련된 얘기, 여름철에 냉장고는 조금 달라야 된답니다. 그렇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문을 자주 열게 되잖아요. 딱 붙어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 효율, 냉동 효율 저하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자, 일단 냉장실은요, 70% 이하로 음식을 채워야 됩니다. 냉기가 잘 순환해야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은 냉기 순환이 막혀서 특정 부위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냉동실은요, 가득 채우십시오. 오히려 음식물이 서로 냉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꽉 채울수록 전기요금

0: 온도 절약되고 온도가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여름철에 뜨거운 음식 바로 넣으면 내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급상승해서 주변 음식까지 쉽게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온에서 식힌 후 넣어주시고요. 냉장고 문을 10초간 열어두면 떨어진 온도로 회복하는데 3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필요한 재료 머릿속으로 한번 다 생각해보고 문 여는 순간 빨리빨리빨리 손을 움직여서 한꺼번에 꺼내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문 테두리에 고무 패킹에 이물질이 끼거나 헐거워지면 찬 공기가 알게 모르게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내부 습기가 차고 성애가 생기는데요. 자, 점거하는 방법. 지폐 한 장을 고무 패킹 사이에 끼우고 문을 닫은 뒤 당겨보세요. 지폐가 힘없이 그냥 떨어지면, 아, 패킹 교체 때가 됐구나, 또 청소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네, 여름철 식중독은 뭐 상온에 있던 음식을 잘못 먹어서뿐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 또 재료로 요리를 하고 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요. 일단 육류나 생선은 핏물을 제거한 뒤에 한번 먹을 만큼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가장 안쪽, 그러니까 가장 찬 곳에 보관하십시오. 문쪽 수납함은 아무래도 온도 변화가 크겠죠. 변질되기 쉬운 우유나 밀폐되지 않은 양념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 없는 여름철,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잘 관리해서 좋은 혜택 많이 누려야 되겠죠.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2: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명불허전 진흥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이어서 감사할 줄 아는 한국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미우호협회는 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인 7월 27일을 앞두고 미 전국 대도시에 빌보드 대형 광고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에 감사한다라는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해 뉴욕, 애틀란타,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등 주요 6개 도시 프리웨이 인근 빌보드에 감사 광고를 올린 것입니다. 야외 대형 빌보드는 프리웨이를 달릴 때 흔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형 간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 협찬으로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광고는 프리웨이를 달리는 자동차 약 150만 대를 상대로 한국인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무려 역사가 30년 됐습니다. 지난 1996년에 처음 시작한 광고니까 올해로 벌써 31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입니다. 한미우호협회는 6.25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이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한반도를 구하는 임무를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함께 완수했다라며 그 혜택으로 그 덕분에 5천만 한국인들이 자유와 나라를 찾았다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땡큐 아메리칸이라는 감사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한미우호협회는 오는 24일에는 또 조지아주 둘루스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해서 참전용사들을 기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프리웨이 인근 빌보드 감사 광고는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그룹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월드컵 우승팀 사진 촬영에 끝까지 서 있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통편집당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관중들의 야유를 받은 것에 이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사진에서는 통으로 편집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뉴저지주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함께 관람하고 경기 후에는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시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이 그라운드로 들어서자 경기장에서는 그런데 거센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팀 주장 로드리에게 월드컵 트로피를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트로피를 전달한 뒤에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관례와는 달리 무대 오른쪽 위에 계속해서 선수들과 서 있으면서 자리를 뜨지 않고 무대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인판티노 FIFA 회장이 다가가서 무대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해서 사실상 억지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승한 스페인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하늘로 치켜올리며 환호하는 순간을 촬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오른쪽 끝에 계속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공동 개최국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우승컵 환호는 선수와 코치진만이 그 모습을 촬영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맨 끝에서 모습을 같이 찍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제 공개된 이 FIFA 공식 사진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FIFA가 공식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통으로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소위 통편집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수들 오른쪽 끝에 박수치는 듯한 손 모양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 일부였습니다. 일부 선수의 모습과 겹치면서 이 손을 편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승 파티에 불쑥 끼어들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FIFA가 공식 기록에서 잘라낸 셈입니다. 나라 밖 소식을 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잦은 폭염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자 유럽 곳곳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스페인 북동부 과달라하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난 19일까지 무려 12,000헥타르 넘게 불탔고 주민 수백여 명이 현재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또 중부 지역에서도 산불이 확산해서 15,000헥타르가 소실됐는데 스페인에서는 이 두 건의 산불로 닷새 만에 사라진 삼림의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45%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북유럽 노르웨이에서는 남부지역 한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바람을 타고 마을 뒷산으로 번지면서 100채 넘는 주택이 불에 타고 4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유럽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1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대표가 어제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버넘 대표는 어제 오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정부 구성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면서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총리 선거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국왕 앞에 가서 국왕이 다수당 대표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하면 당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버넘 신임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동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물가 안정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보장에 대한 영국의 노력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 혈액을 뽑아 각종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가진 미국 상장사 가던트 헬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올해 들어 벌써 5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달 들어 미국 최대 민간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보험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라 그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던트 헬스는 혈액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 추적하는 액체 생검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미국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이 가던트 헬스는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암세포의 미세한 DNA 조각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검출하는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체혈 한 번으로 암의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 암 진단은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전통적인 조직 생검은 환자의 고통이 따르고 또 위치에 따른 검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환자 안에 다양한 성질을 지닌 암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체혈을 통한 액체 생검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수시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암의 조기 발견이나 재발 탐지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탈라사즈 공동 CEO는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를 통해 45세 이상 인구로 쉴드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은 대장암 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업적 확장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3: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5: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이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한 건데요. 다행히 승무원들의 안전조치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은 이게 참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그런 사고가 일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비행기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승객들은 급하게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 막아봅니다. 급기야 연기가 나는 곳에서 멀어지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 기내 복도에는 검게 타버린 배터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라카이 칼리보를 향해 운항 중이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승객 1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연기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비상착륙 같은 긴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여객기가 전소된 이후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있던 배터리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이란이 최근 미군 기지를 보유한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요르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그동안 미국에 적극 밀착해서 이란 공습의 거점 역할을 해온 데다가 또한 비교적 군사력이 약하다라는 점 때문에 요르단에 대한 집중적인 보복 차원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르단은 즉각적인 별다른 보복을 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어제 요르단 미군기지에 있던 전투기 등 항공기 5대를 파괴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초짜리 짧은 이 영상에는 3동의 비행기 격납고 가운데 한동은 완전히 부서지고 한동은 일부 파손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란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공격으로 미군 전투기 최소 2대와 기타 항공기 3대가 완전히 파괴됐고 그 외 다수의 항공기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적극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영토 내에 미군 기지를 갖고 있으며 자체적인 국방력은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약한 요르단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한 듣는다면 기존의 대통령 전용기보다 보안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영국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구형 에어포스 원을 이용했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신형 에어포스 원으로 갈아탔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신형 에어포스 원, 즉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전용기가 구형과 같은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갈아타는 것이다 라고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구형 에어포스 원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교란해서 공격을 피하는 기능과 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기체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지만 선물받은 신형 에어포스 원은 아직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형 전용기는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4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현재 갤런당 $4.0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직전 갤런당 $3도 안 되던 이 가솔린 가격은 전쟁 발발 후 지난 5월 들어서 평균 $4.50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이후 종전 MOU 체결로 이달 초에 갤런당 $3.70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나서서 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유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가솔린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에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정치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0: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0: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4: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5: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4: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0: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6: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7: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6: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네, LA 지역 오늘은 낮 최고 87도, 오렌지 카운티는 89도로 예상됩니다. LA에서는 연중에 보기 힘든 이 9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이게 다음 주 내내 폭염이 예상됩니다. 아, 오늘 87도에 이어서 내일 88도, 목요일 92도, 금요일 93도. 네,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 90도가 넘는 기온이 다음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상 더위에 잘 적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내 주머니에 단 두 푼의 돈만 남아있다면 한 푼으로는 빵을 사고 다른 한 푼으로는 백합을 사겠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를 열어드리고 싶은 탱자한미역 인사올립니다. 방금 들려드린 말 바로 옛 중국의 아주 유명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삶엔 허기를 채워줄 빵 한 조각뿐만 아니라 마음을 채워줄 백합 한 송이의 여유도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우 지금 무슨 백합이야, 이 백합 한 송이가 뭐 중요한디? 이렇게 망설여질 때가 있죠. 하지만 내 영혼을 웃게 만드는 작은 꽃 한 송이, 따뜻한 음악 한 곡,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의 짧은 대화가 어쩌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힘을 만들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나를 위한 그런 백합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좋은 음악 한 곡 선사해 주시자고요. 빵이냐 백합이냐, 바로 AI냐 인간이냐. 과거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에 인간이 과연 바둑으로 AI를 이길 수 있을까? 아유 불가능하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1위 신진서 9단이 그 상식을 또 한 번 깨트렸습니다. 현역 기사들이 정석 연구에 쓰는 세계 최강 오픈소스 AI. 알파고가 아니고요. 카 타고. 어? 이 차를 타고 어디 갈까? 카 타고. 바로 1패를 하다가 역전승을 차지했습니다. 차가운 계산을 넘어선 인간의 직관과 심리전, 신진서 9단이 보여준 소름돋는 역전극에 야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응? 괜찮은데? 이런 힘이 빡 들어가는데요. 자, 이름 없이 피는 꽃이지만 많은 위로를 주는 정말 중요한 들꽃과 함께해 볼게요. 오늘 첫 곡은 유익종의 들꽃.

0: 유익종의 들꽃 들으셨습니다. 들꽃 너무 이쁘죠. 어제 우연히 봤던 유튜브에 어떤 은퇴하신 여자분이 남편과 함께 시골로 들어가서 들꽃을 가꾸시는 걸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은 그 꽃 속에서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꽃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쁜 게 있을까, 신비롭다라는 정원을 잘 가꾸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즘 벌들이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정원이 이 벌들에게 또 조만한 그 새들에게 좋은 그런 낙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AI 얘기를 카타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AI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중국에서는 로봇을 내놨는데 옷 갈아입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혀주는 그런 로봇이 또 나왔습니다. 또 외로움이라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반자 컴퍼니언 로봇이 기획이 됐다고 합니다. 유브테크라고 해서 이걸 출시를 했어요. 실리콘 피부와 미세한 표정 구현도 되고요. 그리고 88개의 그 관절이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아직도 더 개선해야 된다는데, 이게 모델에 따라서 17,655불부터 또 비싸게는 또 있지만, 무게는 남성형이 92파운드, 여성형이 77파운드로 됐다고 그러네요. 조만간 옷 갈아 드릴게요부터 해서 옆에 친구가 돼주는 그런 로봇이 있게 생겼는데요. 근데 AI 시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기술은 꽁꽁 숨겨두고 비싼 이용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내시면서 쓰고 계시나요? 요즘 뭐 각 분야마다 독특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AI가 있어서 나는 한 4개를 써 이러면서 일과 연관돼서 또 쓰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이 AI의 기술 설계도와 코드를 전 세계에 무료로 풀어버리는 일명 오픈소스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AI를 쓸 때 들어가는 비용이 26불에서 56불 사이라면 중국이 풀어버린 이 기술을 쓰면 1불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십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려서 이걸 독점해서 큰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기술을 소수의 전유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쓰는 공공재로 만들 것인가. 이 거대 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우리 삶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걸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 있어봐, 이거 전면 차단해야 돼? 중국에서 들어오는 로보틱? AI 차단할까? 이런 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대상으로 50% 관세를 다음 달부터 어쩌면 물릴 거야? 이러면서 또 관세 카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기저기 그래도요, 아까 말씀드린 나에게 단 두 푼이 있다면 한 푼은 빵을 사고 한 푼은 백합을 사겠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차차차 게스트로요, 아주 좋은 일을 하시고 또 힘든 사람 편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훈훈한 얘기와 함께 곧 찾아뵐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2: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는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좋은 활동을 펼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미션 시티 클리닉의 마크리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입니다.
1: 어떻게 1년 지내셨어요? 됐죠?
0: 네.
1: 딱 1년 된 것 같아요, 벤지가.
0: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을 치료를 해주셨나요?
1: 많이 바빴고요.
0: 네.
1: 캠페인도 많았고.
0: 네.
1: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7월 1일서부터
0: 네.
1: 12월 31일까지 이제 캠페인이 또 시작됐어요.
0: 네.
1: 이번 캠페인이 뭐냐면 미션 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에서는
0: 네.
1: 한인타운에 있는 비영리 단체, 홈러스 단체를 도와주는 게 우리가 이번에 캠페인이 들어갔고요.
0: 네.
1: 그 홈러스들이 우리가 도네이션도 하고 그분들을 병원에 와서 물리적인 약 치료도 하고
0: 네.
1: 그다음 메디카도 신청해주고 그다음에 그 잡도 알선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테라피 같은 것 해주는 거로 우리가 네.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미션 시티 클리닉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1: 네, 미션 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비영리 단체고요.
0: 네.
1: FQIC 클리닉이기 때문에
0: 네.
1: 우리는 제일 돈 없는 분들, 신분이 없는 분들,
0: 네.
1: 메디칼이 있는데 병원을 못 찾는 분들,
0: 네.
1: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0: 네.
1: 우리가 병원 14군데가 있습니다.
0: 와,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병원은 한 곳은 네. LA에서는 코리아타운이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뭐 밸리, 빅터비어, 바스토, 리버사이드, 샌게이블 이렇게 다 인구부들 이렇게 14군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비영리 단체고
0: 네.
1: 우리가 도와주는 단체지 돈을 이렇게 벌고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0: 아, 비영리 단체로 네. 미션 클리닉에서 많은 좋은 일들 하시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뭐 병원에 그치지 않고 홈리스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캠페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오신 우리 하워드 리 자이언 가스펠 미셔너리 철치에 우리 하워드 리 대표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어떻게 이런 좋은 일에 동참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2: 우리 마클리 그 선생님이 좀 좋은 기회를 주시고
0: 네.
2: 또 그 전에 이제 저희 그 자이언 미션이 사실 오래됐어요. 한인타운에서는요.
0: 네.
2: 우리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이
0: 네.
2: 한 40년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아직도 하고 계세요.
0: 네.
2: 매일 그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0: 네.
2: 매일 아침마다 싸서 돌려서 그 배고픈 사람들한테 물 주고 빵 주고 바나나 네. 주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그 팔로우업이 좀 부족했어요.
0: 네.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거기 문 닫은 거 아니냐.
0: 네.
2: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역은 그동안 계속 이루어졌고
0: 네.
2: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0: 네.
2: 이제 우리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혼자서
0: 네.
2: 모든 걸 하시다 보니까
0: 네.
2: 일손이 좀 딸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포트를 못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팔로우를 못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0: 네.
2: 그런 상태입니다.
0: 아, 네. 정말 그렇게 성도분들이 모두 모여서 뭐 생필품, 의료품, 뭐 식품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매일같이 한다는 게 지금 40년 되셨다는데 지치지 않으신가요?
2: 사실 저는 한 10년밖에 안 되고요.
0: 네.
2: 우리 글로리아 선교사님은 뭐 한인타운에서는 다 잘하시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0: 네.
2: 잘하시지만 40년을 네. 지금 하시는데 이제 리타이어실 때가 되셨어요.
0: 네.
2: 나이도 연로하시고
0: 네.
2: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이제 제가 어떻게 좀 이어받아서 이걸 네. 좀 더 나은
0: 네.
2: 장소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0: 네.
2: 이제 저희 포부는 앞으로 그 우리 자이언을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0: 네.
2: 많은 분들이 오셔서
0: 네.
2: 도움을 또 없는 사람들 도움 주시고 오셔서 배고프고 진짜 갈 곳이 없는 분들 오셔서
0: 네.
2: 끼니도 때우실 수 있고
0: 네.
2: 그런 그 커뮤니티 센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0: 아, 네. 지금 그러면 이 자이언 미셔너리 철치가 위치가 어디 있나요? 뭐 찾아가면 함께 할 수 있나요?
2: 예, 지금 현재는 로케이션이 3113 베니스 불보드에 있습니다.
0: 3113 LA.
2: 네.
0: 베니스.
2: 네.
0: 주로 어느 지역의 홈리스 분들을 돕고 계신가요?
2: 저희가 하는 거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0: 네.
2: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모든 웨스트 LA에서부터 이스트 LA까지
0: 네.
2: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 저희가 찾아다녀요.
0: 네. 네
2: 그분들이 이제 그 주로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논아져서 살다 보니까요. 프리웨이 미시라든지 네. 뭐 동네 코너라든지 무슨 여러 군데 이제 나눠서 살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차를 타고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들 찾아 다녀요.
0: 네.
2: 근데 저희가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0: 네.
2: LA 다운타운에 같은 경우에는 아,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아, 음식을 배급받고 거기서 먹고 하고 그랬거든요.
0: 네.
2: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다. 그 흩어져서 사는 조금씩 4명, 5명, 2명, 3명 이렇게
0: 네.
2: 모여서 사는 데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0: 네.
2: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저희가 네.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달해주고 도움을 주고 옷도 이렇게 이제 기능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 전달해주고 뭐 네. 타월서부터 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아, 예전에는 코비드 이후에는 굉장히 한인타운에도 홈리스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1: 네네.
0: 또 월드컵 거기에다가 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안 보이셔서
1: 네.
0: 어떠십니까? 실제 그 예전보다 경제는 어려워져서 홈리스 분들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1: 내가 보기엔 조금 제가 보기엔 조금 인크리즈 됐고요.
0: 네.
1: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인타운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0: 네.
1: 변두리 좀 있다가 이렇게 네. 필요할 때 나오시는데 제가 우리 병원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메디카드 신청해 주고 병원도 당뇨약도 주고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케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명이면 9명은 다 중독입니다.
0: 알코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디프레션 그다음에 네. 마약 그다음에
0: 네.
1: 오피오이 그런 거가 디펑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미션 3 병원에서는
0: 네.
1: 이제 한인타운이 두 단체하고 같이 일을 할 거예요.
0: 네.
1: 이번에는 자이언 미션하고 하고 울타리 선교교회하고
0: 네.
1: 또 같이 10월 달에 또 같이 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들을 자이언하고 울타리 같은 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샤워장을 샤워할 수 있는 퍼실티를
0: 네.
1: 맨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0: 네.
1: 샤워도 하고 사이언에서 옷도 주고
0: 네.
1: 우리는 모버밴 메디컬밴이 가서
0: 네.
1: 진료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LA시하고
0: 네.
1: LA 카운티 홈리스 디파트먼트하고 미션 시티 커뮤니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0명에서 9명은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을 디톡스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지금 같이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게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1: 굉장히 심각합니다.
0: 젊은이들이 네. 아주 응? 싼 값에 센 약을 그렇게 구입을 해서
1: 네.
0: 그게 한번 중독이 되면 그게 이렇게 끊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0: 네.
1: 저는 그 비영리 단체 그 홈리스 팀 하는 분들 위해서는 꼭 약을 하나 드립니다.
0: 네.
1: 그 약을 이제 사람들이 중독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0: 네.
1: 그 약을 이제 코에다 뿌려주면은
0: 네.
1: 2분 안에 깨요.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어. 하도 많이 죽으니까
0: 네.
1: 우리가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습니까?
1: 오늘도 우리
0: 네.
1: 하월 대표님 하나 줬어요.
0: 네.
1: 그래서 갖고 다니시라고.
0: 마시면서. 야, 그렇게 동참해서 함께 발런티어를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대단하죠.
0: 네.
2: 그분들 없이는 저희가 이제껏 그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0: 예.
2: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
0: 네.
2: 혹시 그동안 열심히 그 자이언 미션을 위해서 하셨던 분들이나
0: 네.
2: 그다음에 여러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짜로 감사드리고
0: 네.
2: 그분들 없이는 이 사역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0: 네.
2: 이 방송을 통해 진짜 감사드립니다.
0: 네. 지난 7월 6일에는 벌써 2,000벌의 의류가 홈리스 분들께 전달되며
1: 네.
0: 그런 결실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도 뜨거웠다는데 그 현장
1: 네.
0: 분위기 이웃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1: 참 럭키한 게 뭐냐면은
0: 네.
1: 롱비치 아울렛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0: 네.
1: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0: 네.
1: 미션 시티에다가 이걸 도네이션 하겠다고. 그래서
0: 네.
1: 우리가 7월 1일서 캠페인이니까 한인타운에서 두 군데를 도네이션 하자.
0: 네.
1: 하나는 자이언 미션,
0: 네.
1: 하나는 울타리 선교회를 하자 해가지고
0: 네.
1: 7월 달에는 자이언, 10월 달에는 울타리 선교를
0: 네.
1: 하기로 했는데
0: 네.
1: 거기에서 옷이 2,000불이 나왔어요.
0: 네.
1: 웃돌이 티셔츠 아이들 옷 해가지고 우리가 자이언에서 와서 픽업을 해가지고
0: 네.
1: 그 다음 날서부터 홈런에서 옷을 다 나눠줬어요.
0: 네.
1: 근데 그걸 또 증거를 다 사진을 찍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주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으니까
0: 네.
1: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0: 네.
1: 만약에 그 가게 옷 가게에서
0: 네.
1: 옷이 쌓여 있고 처리하기 힘드시면은
0: 네.
1: 미션 시티 병원에다 연락하면은 우리는
0: 네.
1: 자이언하고 울타리 선교회에서 도네이션을 그 자리에서 하고
0: 네.
1: 텍스 크레딧도 줄 수가 있으니까
0: 네.
1: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가봤어요 두 군데를
0: 네.
1: 단체를 가는데 좀 발렌티어가 많이 필요해요.
0: 네.
1: 발렌티어들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발렌티어를 하시면은
0: 네.
1: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제가 말했죠.
0: 네.
1: 이분들을 디톡시켜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미션 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0: 네.
1: 내년 1월 달에 정신과를 오픈을 해요.
0: 오,
1: 그래서 한인타운에
0: 네.
1: 우울증, 약물 뭐
0: 네.
1: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다 무료로
0: 네.
1: 아니면 아주 값싸게
0: 네.
1: 메디카로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1월
0: 네.
1: 달부터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0: 네.
1: 이분들 홈리스도 정신과도 해주고
0: 네.
1: 약도 주고
0: 네.
1: 이제 해가지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해가지고
0: 네.
1: 이제 이렇게 디톡스를 하게 하는 게 내 생각에
0: 네.
1: 제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요즘 너무

0: 저런 사업체에 어떤 재고가 많이 남았을 때 이거 기증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또 미션 시디 클리닉에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전화번호 213-263-2100 213-263-2100 263-2100번 263-2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홈리스 나눔 캠페인이 연말까지 계속 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지원 계획들이 더 남아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네. 것들.
1: 네. 미션 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두 가지 이벤트 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 10월 달에는 신분이 없는 사람.
0: 네.
1: 그다음에
0: 벌써 전화가 왔네요. 네,
1: 전화가 네. 많이 오네요.
0: 어머
1: 네.
0: 정말요? 네. 야.
1: 그리고 네. 10월 달에는 유방암 네. 네. 유방암 캠페인을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신분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 보험이 없는 사람 네. 먼저 해드리고 암이 생기면은 치료도 무료로 해주고 그런 네.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중순부터 12월 네. 달까지는 우리가 홈리스들을 위해서 감기 백신을 100개를 확보해가지고 네. 이분들을 감기 주사를 놔주려고 합니다.
0: 아, 너무 좋은 일들을 하십니다. 캠페인 외에도 바로 미션 시티 클리닉에서는 한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메디컬 사용자뿐만 아니라 또 언어 소통, 진료 예약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을 위한 맞춤형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네. 수 있는 곳 바로 미션 시티 클리닉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1: 네, 위치는 3660 윌셔 블루바드고요. 네. 그다음에 스위트 넘버 102 네. LA 케어 90010이고요. 네. 굉장히 찾기 쉬웁니다.
0: 예, 윌셔
1: 호바트 한미은행 빌딩 1층 다 알고 있죠.
0: 네. 네.
1: 어떤 하나 또 중요한 캠페인이 네. 있어. 한인타운에서 지금 우리 교포들이 네. 아주 핫타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커버 캘리포니아예요.
0: 네.
1: 커버 캘리포니아.
0: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요. 네.
1: 커버 캘리포니아가 네. 우리가 6월 네. 1일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참 미션 시디 클리닉에서 그 한방 진료 부분에서도 우수 클리닉으로 선정되는 경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방 진료를 포함해서 한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진료 과목도 한번 쫙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미션 시디 이번에 2025년 6년도에 네.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우리 한방 프로그램 1등을 했어요.
0: 네.
1: 환자들의 숫자하고 네. 그 진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 네.
1: 퍼실리티 해가지고 1등을 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미션 시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케어
0: 예.
1: 내과, 그다음 치과, 한방, 네. 정신과, 그다음에 안과도 하는데 안과는 네. 중요한 뭐냐면 안과도 하지만 안경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0: 어머 너무 좋은 네. 일을 하셔서요. 네. 정말 나는 신분이 없어서 또 보험이 없어서 그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받고 있군요 하시면서 마크리 원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이러면서 성문 씨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나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거나 미션 시디 클리닉 윌셔 오피스의 진료 상담 또는 등록 안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바로 전화번호 213-263-2100 263-2100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이언 미셔너리 처치에도 우리 하워드 리 대표님
2: 네.
0: 발렌티어 하시는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2: 요즘에는 이제 발렌티어 하시는 분들이 네. 전에는 저 그 잡을 갖고 계시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좀 좋은 일을 사회에 좀
0: 네.
2: 환원하고
0: 네.
2: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0: 네.
2: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그 활동이
0: 네.
2: 조금 뜸해지면서
0: 네.
2: 지금은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은 주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잠시 들리셨던 분들이 거기서 사역을 같이 하세요.
0: 아, 네. 네.
2: 그러면서 거기서 좀 머물다가 또 자기가 준비가 되면 또 떠나고 뭐 이래서 사실 그 사역이 계속
0: 네.
2: 꾸준하게는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0: 네.
2: 분들 이제 떠나고 나면 또 좀 뜸하고 그래서

0: 그렇지만 그래도 그 우리 선교사님이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1: 네.
0: 하루도 입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 버스를 타고 풀카트에다가 담아서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주시고 그러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참 참 정말 존경스러운 게 저는 그런 면이
1: 네.
0: 제가 이분을 못 떠나고 10년을 같이 있었던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
0: 버스를 타고 내가 그 뭐 50명, 60명분을 카트에다 싣고 버스를 타고 다닐 망정
1: 네.
0: 나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한다.
1: 네.
0: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1: 네.
0: 그리고 가끔씩도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스탑을 안 하시고
1: 네.
0: 지금까지도 이어가신다는 게
1: 네.
0: 저는 진짜 너무 존경스러웠었어요.
1: 네. 네. 40년간 이어온 그 사역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0: 많죠. 너무 많죠.
1: 네. 네. 인상에 남는 그런 만남 스토리 있으십니까? 홈리스 분들과 또 재활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또 도움을 받고 다시 또 발런티어가 돼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죠?
0: 예, 이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음식을 이제 돌리러 다니다가
1: 네.
0: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흑인이에요.
1: 예.
0: 흑인인데 남자인데 가까이 오더니 우리 글로리아 선교사님을 꼭 기억하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이 음식을 매일 받아 먹던 사람이었는데
1: 네.
0: 내가 지금은 이제 자립을 하고 잡을 잡아가지고 아들 딸하고 잘 산다 이거예요.
1: 네.
0: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그 미션을 찾아와서 좀 봉사를 하겠다 그런 말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
1: 네.
0: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1: 네.
0: 그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진짜 따뜻해지는 게
1: 네.
0: 우리가 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돌아가서 선을 베푸는구나 이런
1: 네.
0: 걸 생각했을 때 진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생기더라고요.
1: 네.
0: 정말 감동적이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긴
0: 맞습니다. 네.
1: 어둠의 터널 속에
0: 네.
1: 그렇게 함께 그 이끌어주는 그 빛과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그분들이 동굴 밖으로 나오는
0: 맞아요. 네.
1: 그런 일들이 생기는군요.
0: 이게 저희가 네. 해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 진짜 도움이 돼서
1: 네.
0: 그렇게 그 암흑에서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1: 네.
0: 정말로 진짜 감사할 뿐이죠.
1: 네. 네. 그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인
2: 네.
1: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그렇게
2: 네.
1: 하면서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0: 네.
1: 더 그래도 괜찮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면 이 세상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미션
2: 맞습니다.
1: 클리닉, 미션 시드 클리닉, 그리고 자이언 미셔너리 철치. 오늘 하버드리 대표님, 마크리 대표님과 함께 시간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하고 계신 그런 후원 자분 또 우리 지역 사회 함께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2: 경기가 점점 나쁘고 이제 힘들어질 때는 건강이 넘버원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아프시면은
1: 네.
2: 병원을 찾아가시든 아니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은
1: 네.
2: 커버 캘리포니아 메디컬 옵션 신청해드리고 값도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신분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7월 6월서부터 12월달까지 캠페인이 많아요.
1: 네.
2: 메디컬 무료 신청,
1: 네.
2: 메디컬 무료 리뉴어, 무료 유방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뭐죠? 감기 백신 무료 프로그램,
1: 네.
2: 그 다음에 홈러스 감기 백신 프로그램
1: 네.
2: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이언하고 울타리 선교회 많이 발렌트를 하셔가지고
1: 네.
2: 한인 커뮤니티를 조금 또 도움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자이언 미셔너리 처치도 연락처 하나 주실까요?
0: 네, 저는 제 전화번호가 네. 909 LA 코드에
1: 네.
0: 262에
1: 네.
0: 1810입니다.
1: 네. 909-262-1810 909-262-1810 아까 그 아이들 옷도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네. 이 요즘은 홈리스 그 패밀리로 아이들도 함께 그렇게 길에서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0: 근데 원래 그 아이들이
1: 네.
0: 길거리에서 못 있어요.
1: 네.
0: 캘리포니아 그 레귤레이션에서 보면은
1: 네.
0: 애들을 뺏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은 절대로 부모하고 길거리에서 살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은 저희가 제 경험으로는 여태껏 제가 10년을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1: 네.
0: 포스터 네. 하우스를 가든지 사직한 아이들은 근데 간혹 제가 이제 그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젊은인 우리 한인들도 가끔은 있지만은
1: 네.
0: 젊은 사람들이 20대들이
1: 네.
0: 길거리에서 그 좀비 마냥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아픈
1: 네.
0: 게 뭐냐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인데 대학 때 공부를 하느냐고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 마약을
1: 네.
0: 하게 되는 경우가 학생제. 있었어요.
1: 네.
0: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유혹을 못 빠져나와가지고
1: 네.
0: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그런
1: 네.
0: 케이스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그 젊은이들 보면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 마크 선생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힘을 같이 합해서
1: 네.
0: 이러한 젊은이들을
1: 네.
0: 끌어내서 디톡스 시켜가지고 사회로 다시 내보내줘야 돼요.
1: 네.
0: 저는 마클리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거를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1: 네.
0: 마클리 선생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1: 네.
0: 이 젊은이들을 깨워서 다시
1: 네.
0: 재정상화시켜가지고 사회로 보내는데
1: 네.
0: 최선을 다할 노력입니다.
1: 아 정말 네. 박수를 네. 쳐드리면서요.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연락처 소개해드리면 213-263-2100 미션 CD 클리닉이고요. 909-262-1810 909-262-1810 자이언 미셔너리 처치 연락처입니다. 도움을 주실 분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끝 인사 네. 주세요. 네.
2: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이 초청해 주시면은 좋은 프로그램 갖고 와가지고 우리
1: 네.
2: 한인 커뮤니티에 쉐어할 수 있게 있는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사랑, 연인과의 달콤한 감정, 가족을 향한 책임감, 혹은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향한 애정까지 모든 것들이 사랑의 다양한 모습이면 틀림없죠. 그런데 사실 사랑은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 삶과 존재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하고 신성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조건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와 연결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사는 10아이의 아버지. 그런데 두 아이 성인 자녀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어서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과 자존감 그리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스크림 트럭을 인수해서 지역사회의 온기를 담은 가족 비즈니스 스페셜 니트 트릿을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 동네와 학교 지역 모임에서 직접 고객을 맞이하면서 아이스크림을 판매를 하는데요. 귀중한 사회 경험을 쌓는 동시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아이스크림 판매 그 이상으로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기회,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빛날 자격이 있다라는 믿음이 잔뜩 실려있는 아이스크림 트럭. 아,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를 탁 사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더웠죠. 습기가 예전보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점점 더워져서 주말에는 더더욱 그러는데 쿨하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나만의 또 피서 방법을 잘 개발을 하셔가지고 시원한 그 수건을요 물에 적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서 목덜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참 시원하더군요. 폐기마취의 I will follow him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만나 뵐게요.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0: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주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999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8: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탱자 합력입니다. 오늘 후니 탱자는요, 어제에 이어서 수술을 갑자기 받았어요. 응급수술을 그냥 ER에 가서 이 목에 어떤 염증이 생겨서 기도가 막히면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맞춰서 지금 회복 중이니까요. 2부의 남자 없이 이렇게 혼자 싱글로 외로워라. 더운 날씨에 에어컨 고장만 나도 진이 빠지는데 이걸 통째로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요즘 파사디나 일대 상가 옥상에서 에어컨 구리, 요즘 카퍼 이 구리를 뜯어다가 파는 그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인기 빵집부터 동물병원까지 피해를 입어서요. 이 더위에 휴대용 선풍기나 얼음주머니로 겨우 열을 식히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수천 달러 수리비에 손님 맞이도 힘들어진 사장님들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죠. 파사디나나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청취자 사장 님들 오너분들 퇴근길에 옥상 올라가는 사다리 단단히 잠겨 있는지 보안캠은 잘 작동하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요.

더운 날씨 시원한 때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1778년 추운 봄이었습니다. 아, 한겨울보다 그 진짜 그 매서운 그 초봄 추위가 진짜 춥잖아요. 당시 벨리포지에 진을 치고 있던 독립군들은 혹독한 추위와 기아, 질병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오네이다 부족의 전사들과 폴리 쿠퍼라는 여성이 그 먼 뉴욕 땅에서부터 펜실베니아까지 눈길을 헤치고 무려 200마일을 걸어 내려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배고픈 군사들을 위한 하얀 옥수수 바구니들이 가득 들려 있었죠. 하지만 옥수수가 있다고 끝이 아니죠. 여러분, 이 하얀 옥수수는요, 껍질이 딱딱해서 그냥 생으로 먹으면 위 속에서 부풀어 올라 오히려 배탈이 나고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지만 배가 고파서 옥수수를 허겁지겁 마구 먹으려던 병사들을 막아선 사람은 바로 폴리 쿠퍼였습니다. 그녀는 캠프에 남아서 옥수수 껍질을 일일이 벗기고 푹 삶아서 수프로 만들어 옥수수 빵을 또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스스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요리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죠. 그녀의 정성과 지혜 덕분에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드디어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주겠습니다 라는 제안에도 이 폴리 쿠퍼 씨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단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베푼 호의인데 무슨 그걸로 무슨 돈을 받아요? 결국 간복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패 대신 검은 비단 숄과 보닛 모자를 선물했고 그 숄은 지금까지도 그녀의 후손들에게 소중한 보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미국 조폐국에서는요, 이 숭고한 헌신을 기리면서 폴리 쿠퍼와 오네이다 부족의 모습이 담긴 1달러 기념 동전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았던 한 여성의 온기가 250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춥고 어두운 터널 속이라도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전해드린 폴리 쿠퍼의 얘기처럼 여러분이 건넨 작은 따뜻함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요즘은 K성형, K피부모형, 이 K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형이나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예방의학과 종합건강검진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는데요. 최근 특히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비싼 의료비와 긴 대기시간을 피해서 한국을 찾는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아우, 미국에서 몇 년 정기검진 받았지만요. 세상에 한국 가서 내가 그냥 4인치나 되는 커다란 자궁근종을 뒤늦게 발견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진짜. 미국에서는 수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질환을 한국에서는 초음파와 MRI 검사를 통해 단 하루 만에 찾아낸 겁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정말 친절했고 제 얘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줬어요.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신속하고 세심한 진료체계와 더불어 가장 큰 매력은 합리적인 비용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목에 따라 수천 달러, 최대 만 달러 이상 발생하는 게 한국에서는 원스톱 검진 비용 600불 수준에서 정밀 검사와 전문의 상담까지 완결되니 미국 현지에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심혈관 영상 검사, 갑상선 초음파, 산부인과 검사 등이 한국에서는 단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해외 환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네요. 항공료와 체류비를 고려할 때 그래도 이게 남는 거야. 첨단 의료기술, 신속한 시스템, 무엇보다 환자를 존중하는 서비스가 결합하면서 K의료는 이제 미용을 넘어서 글로벌 예방의학 시장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산타나 오빠께서 어제 79세 생일을 맞으셨다고 그러는군요.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자. 산타나의 삼바 파티.

0: 카를로 산타나의 79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삼바 파티. 희한하게 산타나의 기타 소리는요. 첫 음을 딱 듣는 순간 바로 산타나라고 딱 알게 되는 그런 주법이죠. 끊이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서스테인 그리고 호소력 있는 그런 짙은 톤이 기타가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착각을 줍니다. 이 카를로스 산타나 씨는 멕시코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주로 지금은 라스베가스 만달라베이에서 하우스 오브 블루스라는 그런 공연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로 라스베가스 그리고 하와이의 카우아이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변가에 저택을 매입해서 음악 작업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카우아이 아일랜드 지난 코비드 때 이 섬도 봉쇄를 했어요. 근데 봉쇄하기 바로 전날에 제가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투어리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호젓하게 거기서 스노클링도 하고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라시 팍도 찍고 많은 그 땅을 그 어떤 패밀리가 다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와이키키 이런 오하오 아일랜드랑 달리 이 카와이 아일랜드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면 너무 좋은 데 같아요. 다시 기후가 힘들어지기 전에 하와이 꼭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요즘 바다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화씨로 따지면 4점 몇 도가 더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거는 완전히 뭐 바닷속 물고기들에게는 완전히 열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그 업계의 지도를 그려야 된다. 옛날에 못 보던 그런 어종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애들은 어우 더워라 이러면서 더 깊고 저쪽 위쪽으로 추운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지요. 이런 해수온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태리의 어촌 마을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래종인 대서양 푸른개 블루크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태리의 자부심이었던 조개 양식업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수백 명의 어민들이 정든 바다를 떠나서 아, 더 이상 바지락 줍는 거 이거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도우미로 다시 직장을 잡기도 했고 이 스카르도바리 라군 이 지역의 연간 바지락 수확량이 93%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봉골레 파스타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와이드 와인 소스에다가 봉골레 파스타 탁 먹으면 진짜 그게 맛있는데 이거를 못 먹는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랩을 이제 또 많이 먹어야 되나. 아 그리고요 어느 지역에는 그 수온이 워낙 따뜻해지는 바람에 이 낙지가 추운 겨울에는 많이 죽는데요. 근데 이 낙지가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또 어종들을 다 잡아먹고 조개도 다 잡아먹고 이래서 낙지가 너무 많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아까 크랩 그리고 낙지 그때그때마다 좀 싼 값에 나오면 후다닥닥 이게 웬 낙지냐 웬 조개냐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어떻겠어요. 빅베어에는 되게 유명한 그런 벌드 이글 대머리 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둥지 생중계로 많은 사람을 사랑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뉴스도 많이 들으셨고요. 근데 그중에 제키라는 엄마 비둘기가 아니죠. 엄마 대머리 대머리 독수리가 자취를 감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어디 그냥 풀숲에 그냥 기운 빠져서 고립이 되어 있는 거를 LA 카운티 공원 레크레이션 구조대가 발견해서 안전하게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대머리 수리 두 마리에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다행히 골절이나 심각한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조금 더 회복을 하면 둥지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빅베어 쪽에서 독립기념일 날 응? 그 빵빵 터트리는 폭주, 불꽃놀이, 이 독수리 가족을 위해서 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그 허즈번드 섀도우는 둥지에 남아서 새끼 두 마리 샌디와 루나를 훌륭하게 돌보고 영역을 지키고 있대요. 돌보면서 얼마나 그랬을까요? 아니 왜 나가서 안 들어오지? 응? 어떡하지? 이러면서 얼마나 이 짝을 기다릴까요? 얼른 이 친구들이 다시 또 힘한 힘든 시련도 이겨내면서 쾌유를 빌겠습니다. 사람도 힘들지만 요즘은 바닷속이나 또 자연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죠.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엄청난 산불로 이 캘리포니아 쪽은 그래도 난 것 같아요. 저쪽 그 국경지대 그리고 동부 지역은요. 뉴욕만 해도 그 연기가 그냥 와서 굉장히 건강상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울러 그 산불 나는 속에 집이 다 탄 동물들도 참 어떡할까 그냥 그런 걱정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오늘은요 교통사고 상해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셨어요?
1: 네, 안녕하세요.
0: 항상 신사, 3단 신사. 아니 이런 더운 날씨에 조끼까지 입으시고 항상 정석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1: 아, 그냥 노력하는 겁니다.
0: 네. 오늘은 네. 법정에서 손해배상이나 주장을 할 때 입증 책임, 이게 네. burden of proof라는 말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이 증명 기준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제가 전 프로그램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0: 네.
1: 이제 저는 아무래도 형사법은 잘 안 하니까
0: 네.
1: 예, 그쪽에는 제 전문이 아니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그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beyond 네. reasonable doubt 그거를 네.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0: 네.
1: 이제 이 미국 민사 소송에 그 네. 제가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에서는 레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하나는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라 그러고 이거는 50% 무조건 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0: 예, 50%만
1: 이, 네, 네 그리고 입증 책임에서 제일 스탠들 중에서 제일 낮은 거죠. 그러면 네. 50% 만 과분수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증거의 우월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사고 났거나 이제 과실
0: 네.
1: 과실로 사고 났을 때 지금 네. 입증해야 되는 그 스탠더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적으로
0: 네.
1: intentional 그러니까
0: 네.
1: 일부러 사람이 와서 주먹을 차가지고 쳤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0: 네.
1: 그리고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사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레벨이 두 번째 레벨로 올라가는데 그걸
0: 네.
1: 보고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고 그럽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제가 설명해 드리는 쪽은 이 두 레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reponderance
0: 네.
1: of the evidence 그다음에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0: 네.
1: 네.
0: 그러니까 증거의 우월성,
1: 네.
0: 50% 이상의 가능성만 증명하면 된다. 그렇죠.라는 그런 뜻이고,
1: 네.
0: 그리고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명백하고도
1: 네.
0: 설득력 있는 증거.
1: 네. 그래서 제가 그 전 프로그램에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percentage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그 criminal은 beyond reasonable doubt이기 때문에 제가
0: 네.
1: 90%에서 100%로
0: 네.
1: 이제 추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0: 네.
1: 어디까지나 제 추정이고
0: 네.
1: 법이라는 게 아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clear and convincing 같은 경우는 민사 소송이니까 한 75% 정도
0: 네.
1: 넘겨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
0: 네.
1: 우선 배심원 재판을 할 때 민사 소송에서는
0: 네.
1: 12명 배심원에서 9명을 저기 우리가
0: 네.
1: 확득을 해야 돼요.
0: 네.
1: 그리고 형사 재판에 할 때는
0: 네.
1: 배심원들이 12명 모두 다 동의를 해야 돼요.
0: 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 미국 정부에서 개인 일들을 많이 가입을 안 하는 게 거기에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높고
0: 네.
1: 그리고 만약에 형사법으로 가게 되면은
0: 네.
1: 12명 모든 배심원들을 확득해야 되니까
0: 네.
1: 확실하지 않는 케이스들은 되도록 안 맡으려고 그러고 재판을 안 가려고 그러죠.
0: 네.
1: 예,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시고
0: 네.
1: 아 내가 왜 경찰 가서 고소 저기 뭐냐 저이
0: 네.
1: 이거를 좀 prosecute 해달라고 해도 경찰이 아무 안 하는지 이해가
0: 네.
1: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0: 네.
1: 정부 쪽에서는 이제 우리 그 taxpayer 우리 이제 tax 내는 돈으로 이제 케이스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이제 형사법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법은 법원 그 정부에서 하지만 이제 민사 쪽에서는 개인 변호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이제 미국 법원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라. 어차피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택스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 없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게 되면
0: 네.
1: 아 내가 형사 쪽으로 고발하고 싶어도 사기를 당했다. 왜
0: 네.
1: 정부에서 저건 안 하나?
0: 네.
1: 예, taxpayer 돈을 쓰면서
0: 네.
1: 한 사람의 개인
0: 네.
1: 그 저기 이득을
0: 네.
1: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시게
0: 네.
1: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1: 네.

0: 야, 대단하십니다. 네.
1: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프로그램 남은 게 오늘 하고 그다음에 두 번밖에 더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우선 말씀드리고,
0: 네.
1: 그래서 제가 제 그동안 제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나 이 프로그램 한 1년치를 맞추려고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재밌는 말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이제 법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드시고 이제 법을 친구같이 생각하려면 아무래도 속담이나 농담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많이 준비했고 오늘은 제가
0: 아니,
1: 이제
0: 그래서 덕분에 영어 표현도 많이 배우고요. 좋은 속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습니다,
1: 아, 그랬으면
0: 그동안.
1: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노력 많이 했고 그러셨으면은 저는 흐뭇하게 생각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겠어요. 저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라디오 퍼스널리티가 아니고 저는 변호사가 제 직업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미국 속담에 해당이 되는 게 뭘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What is your bread and butter?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0: 뭐 먹고 사냐?
1: 너의 빵과 버터가 뭐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인식하시기는 이게 주식이에요. 미국 밥을 먹을 때 빵하고 버터를 거의 많이 먹잖아요. 거의 다
0: 그쵸.
1: 먹잖아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래서 주식이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쓸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진짜 돈벌이 할때 뭐가 제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돈이 들어오냐? 내가 주특기가 뭐냐? 그런 뜻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 문화로 따지고 보면은 당신의 밥하고 김치가 뭐냐? 그렇게 들어갈 수
0: 밥과 김치가 뭐냐? 밥과
1: 있겠다.
0: 국이 뭐냐?
1: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bread and butter 그거를 좀 재밌는 말이지만 이제 한국 문화 쪽으로 바꾸면 밥하고 김치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내가 진짜 주특기가 무엇이냐 그거를 표현하실 때 What is your my bread and butter is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뭐 프로그램을 보시다가도 또 저기 conversation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내가 돈벌이가 어디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0: What is your bread and butter?
1: 예.
0: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라디오?
1: 네. 네.
0: 뮤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이니까 소송하는 전문을 하니까 저는 소송 전문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0: 이 소송,
1: 네.
0: 리디게이션.
1: 네.
0: 이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고 재판은 마치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네.
0: 소장을 제출하기 훨씬 전부터 오랜 준비 과정,
1: 네.
0: 뭐 리서치, 인터뷰, 편집 등이 필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1: 네.
0: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소송이란 이야기,
1: 네.
0: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이 프로그램 들어와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이 재판에 법원에 들어가면은 세상이 틀리다 그랬어요. 세상이 틀리고 입증 책임도 있고 법이 무엇이고 어떤 증거물이 채택이 되는지 그런 그 규칙, 룰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흔히 우리 분들 전문 프로그램도 우리 훈리 씨가 얘기를 할때 그랬어요. 아, 나는 당했는데 전화 다른 변호사님이 얘기했더니 그거를 증명할 수 있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증거물로 채택이 다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비를 할 때, 스토리를 만들 때, 결국은 나중에 장면에 아주 굿 엔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셔야 되는 거는 제작가나 책을 쓰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영화를 만들거나 책을 쓸때그 전에 무엇을 하냐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해요. 연구도 하고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거를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고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에디팅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소송이라는 거는 last resort, 마지막에 최후에 가는 거지만 그게 그 전부터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네. 늘 말씀드린

0: 게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최후라는 거는 바로 소송 들어가지만 네. 그 전에 준비를 안 해놓게 되면은 네. 재판 갈 때 되면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1: 네.
0: 그 스토리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소송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1: 네.
0: 그래서 언제든지 최후에 가시더라도
1: 네.
0: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그래도 재판 네. 가셔서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 언제든지 네. 생각하실 때 우리는 there is no guarantee in life.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There are only two guarantees in life. Benjamin Franklin이 말한 게 death and taxes, 죽음과
1: 텍스요.
0: 텍스. 그런 말도 제가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네. 바로 그겁니다. There is no guarantee. 재판에 가서 이긴다는 guarantee는 없어요.
1: 네.
0: 하지만 우리는 그 chance를 올려야 돼요. 높여야 돼요.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를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네.
1: 그렇다면 이 소송 절차에서 소환장과 고소장 또 네. 소장을 접수할 때
0: 네.
1: 변호사로서 가장 공들이시는 준비 단계는 어떤 것들일까요?
0: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소환장이라는 거는 서먼스라 그러는데
1: 네.
0: 이제 법원에서 제일 먼저 고소장이 들어가면 서먼스 컴플레인트를 제출을 해야 돼요.
1: 네.
0: 서먼스는 소환장, 그다음에 컴플레인트라는 것은 고소장.
1: 네.
0: 이제 고소장을 쓸 때 아주 간단하게 써도 돼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가끔씩 특별히 이제 자동차 사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쓰면 되지만 또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쪽이나 사기 쪽으로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그게 바로 고소장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고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안 써도 되고 대충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유를 아시면은
1: 네.
0: 어쩔 때 조금 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왜 고소장에 이런 말 안 썼냐 저런 말 안 썼냐 이해를 안 하시고 따지세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입증 책임이라는 게
1: 네.
0: 거기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아주 과실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한 팩트들 allegation이나 아니면 ultimate fact라는 그런 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써놓아도 괜찮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 이제 사기죄로 가려면은 네. 법원에서도 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사기를 어떻게 당했냐. 너가
1: 네.
0: 언제 어떻게 말을 했고 너는 거기에서 어떻게 그 말을 의지했고 그 말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사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1: 네.
0: 것들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1: 네.
0: 것들이 해당이 네.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법을 알아야 돼요. 입증 책임을 알아야 돼요.
1: 네.
0: 그거를 알게 되시면 고소장 들어갈 때도 왜 이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쓰는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런
1: 네.
0: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답이.
1: 아, 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증거와 주장이 오가는데
0: 네.
1: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신 법칙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0: 네.
1: Less is more.
0: 예.
1: 적을수록 더 more.
0: 네. 그렇죠. 적을수록 예. 더 좋다.
1: 네.
0: 또 제가 번역해 보니까 적을수록 더 돋보인다.
1: 그리고 simplicity.
0: 네.
1: Simplicity is the ultimate
0: 네.
1: sophistication.
0: 그렇죠.
1: 예.
0: 예. 그게 뭐냐면 simplicity is
1: 네.
0: the ultimate sophistication이라는 단순함은 정교합니다. 단순함은 최고의 정교합니다.
1: 네.
0: 이게 무슨 뜻이냐?
1: 예.
0: 우리가 가끔씩 생각할 때
1: 네.
0: 내 주장을 꼭 해야 된다.
1: 네.
0: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귀는 두 개 있고 말은
1: 네.
0: 하나 있고
1: 네.
0: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냐에 더 집중하라.
1: 네.
0: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싸울 준비가 된다.
1: 네.
0: 예? 예. 그런데 제가 옛날에 여러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아이디어도
1: 네.
0: 설명했고 손자법과 방법에서도 그
1: 네.
0: 얘기를 말씀을
1: 네.
0: 드렸고 역전하는 법이나 상대방이 강하게 생각하는 걸 이겨내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 귀로 먼저 들어야 돼요.
1: 네. 네.
0: 전쟁을 갈 때도 우선 스파이를 보내서
1: 네.
0: 탐군을 보내서 다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다시 오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하면 그럼 또 전략이 세우잖아요. 바로
1: 네.
0: 이겁니다. 그게 less is more이라는 거는 이 소송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증거물이 언제 채택되고 어떻게 채택되고 재판에 가서 어떻게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걸 잘 아시면
1: 네.
0: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선서증언 제가 다음 프로그램에 선서증언 Discovery 그 증거물 서로 교환하는 시간 그 거기에서 나오는 일들을 그 네. 규칙이나 법이나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 네.
0: 그때 가면 제가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 less is more
1: 네.
0: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를 제가 네.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 네. Silence is golden. 침묵은 금이다.
0: 네. 어? 그런 네. 재밌는 말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영화관을 가면 네. 영화 시작하기 전에 막 그 광고 나오고 네. 다 광고 끝나면 마지막에 AMC에서 Silence is golden 이란 말이 나와요.
1: 어, 네.
0: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요새는 제가 영화를 안 보러 다녀가지고 모르겠어요.
1: 아, 영화관에서 사람들 조용히 시키느라고 그렇게 놓은 걸까요?
0: 네.
1: 떠들지 말고 영화 봐라. 그렇죠. Silence is golden.
0: 네. 그런데 나는 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진짜 상황마다 우리가 네. 파악을 잘 해가지고 조용할 네. 때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1: 네.
0: 나쁜 게 아니에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불안해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둘 다 이제 제 테크닉을 둘 다 사용하면 이제 아예 대화가 없겠지만
1: 아니 그러잖아요. 먼저 네. 얘기하지 말고 상대가 네. 먼저 얘기하기 내비려 둬라.
0: 네.
1: 그게 바로 스파이처럼 먼저 듣고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 너무 얄밉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럼 네. 더 화가 나고 상대방한테 여기 네. 그래서 그 silence is golden이라는 거는 저는 아직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1: 네.
0: 제 삶에서도 그렇지만 또 그 특별히
1: 네.
0: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그거는 자꾸 더 중요하다는 걸 자꾸 배워가고 있고 느낍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아 저도 좀 침묵하고 싶은데 이 방송이 이러니 뭐 어? 말도 안 할 수 없고 참 그렇습니다. 네. 그때 말씀해 주신 영어 네. 속담에 Putting 네. the cart before 네. the horse.
0: 네.
1: 예. 네. 그러니까 홀스 앞에 카트를 놓는
0: 네.
1: 주객 전도. 라는 네. 말을 해주셨어요.
0: 네. 네.
1: 이 손해를 입증하기 전에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한다는 뜻인데
0: 그렇죠.
1: 당황한 피해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순서의 착오인가요?
0: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굉장히 의뢰인들께서 감정적이시니까 내가
1: 네.
0: 다쳤으니까
1: 네.
0: 내가 원고니까 내가 네. 피해자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을 먼저 알고 차분하게 그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1: 네.
0: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1: 네.
0: 그냥 무조건
1: 네, 막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예. 그러면 예. 지는
0: 그렇죠.
1: 거죠.
0: 예. 그래서 네. 차분하게 언제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를 상담 안 하시더라도 변호사를 상담하실 때
1: 네.
0: 언제든지 차분하게 수레를 말 앞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설명해야 될 걸 먼저 파악하세요.
1: 네.
0: 변호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할 때 자꾸 먼저 입증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를 놔두고 자꾸 뒤에 얘기만 하려고 하게 되면은
1: 네.
0: 우리가 자꾸 답답해져요.
1: 네.
0: 짜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도 의뢰인들께서도 이 규칙을 외우시고 기억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도움이
1: 네.
0: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저번 프로그램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준비하기 위해서 저번 프로그램도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거물 채택할 때 늘 생각하실 때
1: 네.
0: 누가 말을 했다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라.
1: 네.
0: 내가 그냥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 아니 누구한테 누구 들었어.
1: 네.
0: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1: 네.
0: 소송을 하면서
1: 네.
0: 선서 증언할 때. 근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실 때 언제든지 또박또박 뚜렷하게
1: 정확하게.
0: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1: 네.
0: 내가 그 사람이 진실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때 자기는 현장에 있어서 자기가 본 게 있다. 그러면은 변호사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 말 들은 거는 절대로 입증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증거물 채택이 안 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면서
1: 네.
0: 준비를 하시게 되면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소송 가기 전에
1: 네.
0: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조금 더 유심히 듣고
1: 네.
0: 조금 더 적어놓고 아, 저 사람이 그럼 또 다시 추가 질문으로 아, 당신이 직접 봤습니까? 아니면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도 나중에 그거 추적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특별히 비즈니스 쪽에서 그거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1: 네.
0: 또 재밌는 말 하나 더 해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1: 네. 어떤 말이요?
0: getting it from the horse's mouth. 이거는 여기 없어요.
1: Getting it
0: from the horse's mouth.
1: 예. 말의 입에서부터 뭔가를 얻어내라.
0: 예, 그래서 직접 한 사람한테서 그 말을 받아 들어오라. 네. 가지고 오라. 네. 그게 이 말을 네. 많이 미국에서 재판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토론할 때 많이 써요.
1: 네.
0: This is from the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아. 그러는 게 이 직접 현장에서 증명 저기 그 witness 한 사람이
1: 네.
0: 그 사람한테서 말을 들어야 되니까 말 네. 말하는 증언을 들어야
1: 근데 그게
0: 되니까.
1: 말에 말을 입에서 듣네 정말.
0: 말에서 horse, 말을 들으나.
1: 아니 왜 horse 입이라고 그럴까요? 뭐 도그 마우스도 아니고.
0: 예. 그런데 옛날에, 제가 그 히스토리를 좀 공부해 봤더니
1: 네.
0: 이게 이제 그 말 그 경기장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가면은 이제 배팅을 많이 하잖아요.
1: 경마장에서.
0: 경마장에서 네. 배팅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사람들이 누구누구한테 말해서 아, 저 홀스가 제일 세다. 저 그랬더니
1: 네.
0: 그거를
1: 네.
0: 확인하기 위해서
1: 네.
0: 사람 경마장에 가서 배팅하기 전에
1: 네.
0: 홀스 입을 본대요.
1: 오.
0: 입을 가서 이빨을 본대요.
1: 네.
0: 그래서 이빨이 튼튼한지
1: 아.
0: 거기에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거기에서 말이 나왔대요.
1: 어머, 굉장히 재미나네요.
0: 네, 네. 그래서 get it from the horse's mouth.
1: Get
0: Did you get it from the
1: horse's
0: mouth?
1: Horse's
0: mouth?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말 속담이 많죠.
1: 네.
0: You're beating a dead horse. 이미 끝난 얘기 계속한다. 그다음에 수레를 말 앞에 두지 말라.
1: 네.
0: 그렇죠? 그것도 네. get it from the horse's mouth.
1: Oh, get it from the horse's mouth.
0: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 기억하세요.
1: 네.
0: 이 말 속담들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게 다 법원 삶에도 다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예.
1: 자, 바로 교통사고 또 상해 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십니다. 하월드 김 변호사님 3731 윌셔 블루바드 860호에 위치해 계시고요. 213-977-9900 213-977-9900 하워드 김 변호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뵙겠습니다.
0: 네.
1: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위기를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10: 3236601000
1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213-388-7979 213-388-7979
13: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6: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5: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편안한 계곡 물소리, 힐링의 소리. 하버드 연구팀이 무려 80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완성하는 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주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닌 우리가 평소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였죠.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품격 있는 문장,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 다섯 가지 말이었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10시에 찾아뵐게요. 탱자 한미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현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3: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5: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6: 이번 주는요, 우리 침과 뜸이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러한 시스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는요, 1침, 2구, 3약 이러한 치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큐하게 급성으로 다친 병은 침으로만 치료해야 되고, 만성병으로 가면 뜸이 따라가야 되고, 또 한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약이 필요하기 전에 침과 뜸을 동시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한약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성병에는 세 가지의 자극, 즉 물리적인 자극, 손으로 만져주거나 괄사 마사지, 안마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해보는 것이고, 이러한 물리적인 자극이 약할 때는 우리가 아큐한 니들, 즉 바늘로 우리 몸속에 경혈을 자극해서 바로 전기적인 자극을 얻는 것을 두 가지 작용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사지와 이러한 침 자극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뜨하는 순간적인 화학적인 자극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뜸 자극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요 침과 뜸을 동시에 자극하는 침뜸 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환자들이 오시면 반드시 사진을 주로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문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진을 하고 환자가 오시면 옷을 천천히 벗기고 또 편한 바지로 갈아입게 하고 이 배주의와 특히 안진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맥진은 결정 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맥도 보지만 맥은 다만 참고할 뿐입니다. 현대인들의 맥은요 드시는 약과 드시는 반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요 배부, 즉 엎드려 있을 때 등 뒤에서 나타나는 그 장부의 이상을 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단의 특징은요, 한 번에 진단하지 않고 여러 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양방 의사들의 검사 결과를 중요시하고 또 본인들의 의견을 더욱더 중시하는 것을 진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우리가 침뜸 병원이라 하면 침과 뜸 한약에서 우선 한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침과 뜸을 먼저 써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병원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15: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17: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불법 체류자들이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급여도 계좌이체로 받는 등 미국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대규모 추방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에 대한 접근이 끊기면 자진 출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금융기관들과 개별 협의를 시작해 불법 체류 이민자의 계좌 관리와 금융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밀러는 관련 조치가 이미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명령이 모든 은행의 고객의 체류 신분 확인을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재무부와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은행들이 위험기반 심사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금융접근 차단이 이민단속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잡을 경우 수백만 명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 이번 주 남가주에 강력한 폭염이 찾아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이 내일부터 시작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화시백도를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랭캐스터는 108도, 카노가팍은 106도, 센타클라리타는 10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타운타운도 92도, 롱비치도 87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특히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밸리와 인랜드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열 관련 질환 위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폭염과 함께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샌타바바라 카운티 남서부에서는 강풍과 맞물려 산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고 기상당국이 경고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와 강한 이안류까지 예상돼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일원에서 제외 공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해 실제 공간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 뒤 범죄 연루를 빌미로 개인정보와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시엔다 하이츠에 사는 강 씨는 최근 워싱턴 DC 주미대사관 대표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대사관 사무관이라고 밝힌 남성은 서울중앙법원 서류를 확인하라며 가짜 검찰 홈페이지로 유인했고 강 씨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인터폴 수배 공문과 구속영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 씨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묻자 상대방은 침묵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 씨는 뉴스에서 여러 차례 봤던 수법이지만 막상 직접 당하니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교묘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이달 중순 공지를 통해 공간 사칭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당국은 한국 정부기관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발신번호가 실제 관공서 번호와 동일하게 표시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공식 경로로 확인한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 피파가 오늘 북중 월드컵 결승전 직후 벌어진 집단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징계윤리전담검사를 임명하고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스페인과의 결승전이 끝난 뒤 아르헨티나의 파레데스와 몰리나 등 일부 선수들이 스페인 선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했으며 아에라 코치도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피파 징계 규정 13조 페어플레이 및 품위 유지 위반이 적용될 경우 해당 선수와 코칭 스태프에게 전 세계 모든 축구 활동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 벌어진 불미스러운 난투극에 피파가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1: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을 환영하는 인파가 도로에 가득합니다. 비록 결승에서 스페인에 졌지만 축구 팬들은 준우승을 거둔 대표팀을 향해 열렬한 환호를 보냅니다.
22: Orgullo, orgullo y vine a agradecerles profundamente desde el fondo de mi corazón por haber dejado el alma. Sí, y los amo. Messi, te amo con todo mi corazón.
1: 귀국길엔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일으킨 폭력 사태의 파문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과의 결승전이 끝난 뒤 파레데스와 몰리나 등 일부 선수들이 스페인 선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고 아예라 코치까지 나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피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피파는 결승전 직후 발생한 집단 충돌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 윤리전담 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파가 자체 조사 수준을 넘어 전담 검사까지 임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 해당 선수들은 무거운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피파 징계 규정 13조에 페어플레이 및 품위 유지 위반이 적용되면 해당 선수와 코칭 스태프는 전 세계 모든 축구 활동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이 밖에 준결승에서 승리한 뒤 말비나스 제도는 아르헨티나 땅이라는 현수막을 들어올려 별도로 피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5: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내 신변 안전을 공개적으로 보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뉴욕시장의 체포 검토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단인 뉴욕시장은 사흘 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전쟁범죄자로 규정하고 체포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5만 2천 명의 무고한 시위대를 살해한 이란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영장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사우디가 후티 측 항만과 공항을 봉쇄하고 지난주 사나 공항을 타격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며 봉쇄 선언이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밝히지 않았고 사우디 측도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선언이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틀어막을 경우 사우디의 석유 수출항인 얀보항을 통한 바닷길도 차단되면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가량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어려워지자 동서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얀보항으로 보내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중재국으로부터 열흘간의 휴전을 포함한 긴장 완화 제안을 받았다고 확인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외교적 해결책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이 공격받았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쿠웨이트 시리아의 미군 시설을 타격했다고는 발표했습니다. 외교 채널이 조심스럽게 재가동되는 사이 전선은 홍해와 걸프 전역으로 동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전국을 뒤흔든 기생충 감염 사태의 원인이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팜스의 양상추를 감염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FDA가 근거로 삼은 실험실 검사 결과가 위양성, 즉 가짜 양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테일러팜스 측은 FDA가 이 오판에 대해 회사에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사이클로스포리아 증으로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채소를 섭취해 걸리는 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 34개 주에서 7천 건이 넘는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FDA는 앞서 테일러팜스의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타코벨 등에 공급되면서 감염이 퍼졌다고 발표했지만 이 판단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테일러팜스의 양상추 리콜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테일러팜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7개 주에 유통된 아이스버그 양상추 리콜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20: 미군 중부사령부가 오늘 이란을 상대로 열흘째 야간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근처 시리크와 중부 이스파한 핵시설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등 공격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미군 3명이 숨지자 전사자를 기리는 보복 공격을 천명했으며 미군이 한 명 숨질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후티 반군의 홍해 해상 봉쇄 우려가 겹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갤런당 4불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미군 중부사령부가 대이란 야간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근처 시리크와 중부 반다르 압바스,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등 공격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 명 숨질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직후 열흘째 공습에 나선 겁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미군 3명이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공격을 천명했습니다.
4: But we hit them very hard again tonight.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it's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3: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요르단 공군기지에서 이란이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탄도미사일로 병사 숙소를 공격해 미군 2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힌 데다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로 홍해까지 닫힐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1.27% 올라 지난달 1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0.9% 올랐습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다시 1갤런에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 I just had to put $60 on my tank. And every three days I have to do the same thing. It's ridiculous. I remember when I first moved to Philly in 1995, gas was 75 cents. And now here we are and it's killing us.
3: 뉴욕타임스는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를 운송하는 홍해 항로까지 막힐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6: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6: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3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쉐프로이 최가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보낸 애나하임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운영하는 한국 LA 스타일 레스토랑 베스트 프렌드가 애나하임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 OC5에 2027년 가을 입점할 예정입니다. 베스트 프렌드는 2018년 라스베가스 파크 MGM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매장이자 캘리포니아 첫 진출입니다. 로이 추 셰프는 이번 개점을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고향으로의 귀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요리하고 공간을 만드는 방식의 많은 부분이 오렌지 카운티 시절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의 부모는 청소년 시절 애나하임 일대에서 실버가든이라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로이 추 셰프는 새 애나하임 매장이 라스베가스 매장의 단순 복제판이 아니라며 디자인부터 메뉴까지 오렌지 카운티의 개성과 문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8년 한국식 바비큐와 멕시코 요리를 결합한 푸드트럭 코기 비비큐를 공동 창업해 미국 외식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코기의 갈비 타코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방식은 미국 푸드트럭 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세리토스의 한 바비큐 식당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다른 고객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흉기를 든 남성은 세리토스 사우스 스트릿의 루실스 스모크하우스 바비큐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와 주방과 서비스 구역을 지나며 손님과 직원들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식당에 있던 한 고객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남성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이 칼을 든 채 달려들자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남성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의 예비조사 결과 사건은 식당 진입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훔친 트럭을 몰다 버린 뒤 인근 스타벅스에서 스스로 흉기로 자해한 후 식당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는 남성이 쇼핑센터 안으로 난폭하게 차를 몰고 들어온 뒤 차를 버리고 식당으로 달려갔으며 이미 다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고객은 유효한 은닉 휴대총기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현장에 남아 수사에 협조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슈리프국은 사건 관련 정보를 가진 분은 살인사건 수사국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해외 최초의 작은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원장 이병승 씨가 이끄는 교육원이 롯데홈쇼핑과 구세군의 사회공헌 사업 지원을 받아 이번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육원 2층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김영환 LA 총영사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등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한글 도서 3천여 권이 갖춰졌습니다. 독서 공간과 멀티미디어 기자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해외의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던 작은 도서관 모델이 처음으로 해외에 이식된 사례입니다. 현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한글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LA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10: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오는 나흘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히면서 소방 대응 단계도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소방 당국은 열화상 카메라로 6층과 7층을 중심으로 건물 내부를 확인하며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자체 점검에서 25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도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합동감식에 착수해 화재 원인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YTN 보도입니다.
1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합동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건물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시커먼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며칠째 치솟던 불길과 연기는 잦아든 모습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큰 불길이 61시간 만에 잡히면서 국가소방동원령도 나흘 만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소방 대응 단계도 인근 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을 동원하는 2단계에서 관할 소방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화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건물 내부, 특히 불에 탄 6층과 7층을 중심으로 온도를 확인해가며 진입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도 조사 대상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 2월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모두 2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도 화재 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정비 등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거쳐 화재 원인과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한 미 동부 지역 대기오염을 이유로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캐나다가 자국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오염된 공기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이 문제에 대한 조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기본적인 산림관리와 잔해 제거를 거부해왔으며 이것이 고의적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매년 반복되면서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기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캐나다가 현재 내고 있는 관세에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당시 자주 활용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부과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산불 연기가 관세 압박의 새로운 명분으로 등장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시건대가 발표한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4.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에 49.5에서 약 5포인트 오른 수치로 지난 2월 이후 5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국인들이 경기를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는지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오르면 소비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지수 상승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4.2%라고 답해 지난달에 4.6%보다 낮아졌습니다. 다만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단기 물가 불안은 다소 가라앉았지만 중장기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셈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것은 지갑을 열 의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대를 웃돌고 있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스타디움 규모의 대형 공연장 운영권을 확보해 이른바 K컬처 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최 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학예포럼 정책강연에서 이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K컬처센터는 공연장 기능에 그치지 않고 K푸드와 K뷰티 체험공간 그리고 한국상품 판매공간까지

0: 100% 수준에 그쳤습니다. K컬처 센터 구상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현지 공연장 운영권 확보와 재원 조달 방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내일 오전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달 19일과 21일 두 차례 연기됐던 조사가 내일 성사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김 씨가 친분이 있던 업체 이일지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받고 무자격 업체인 이일지가 관저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했다는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전직 국토교통부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특검이 내일 오전 김건희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앞서 김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19일에서 21일로 다시 22일로 조사를 두 차례 미룬 끝에 성사된 일정입니다. 김 씨는 저혈압 증세 등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른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의 고가 물품을 받고 무자격 업체인 21g이 관저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또 김 씨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21g 측이 김 씨 요청으로 물품을 대리 구매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관저특혜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네 번째로 받는 형사재판이 됩니다.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은 오는 24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고 매관매직 사건은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사건은 다음 달 21일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쇼핑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8: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

0: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한복판 그래피티 타워로 불리던 오션와이드 플라자에 드디어 변화가 시작됩니다. 캐런베스 시장이 오늘 낙서 제거 작업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두 건물 시가 손대고 싶어도 손댈 수 없는 사유지였고 지난해 400만 달러 투입했다가 개발사 파산으로 날린 전력도 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파산 법원이 매각을 확정하면서 계약서의 90일 안에 낙서 제거하라는 조항을 법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1: 네, 숫자부터 보시죠. 4억 7천만 달러입니다. KPC 그룹과 랜드리스 이 두 회사가 합작법인 만들어서 낸 금액입니다. 연방 파산 법원이 지난 20일 확정 심리에서 이 매각안을 승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조건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90일 안에 낙서 제거 이행 안 하면 100억 매수자로 교체 가능. 법적 조항입니다. 시가 그동안 이 매각안에 반대했습니다. 시공계획 부족하다, 자금 증빙 안 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를 철회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매수자 측이 91조항을 법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시가 직접 강제하는 행정조... 2028년 올림픽 이전에 의미 있는 공사 진척 이루겠다. 목표는 그렇습니다.
0: 오늘 확인된 건 이겁니다. 90일 안에 낙서는 지워집니다. 계약서에 명시됐고 안 지키면 매수자 교체됩니다. 하지만 이 매각 절차 자체가 이미 세 차례 지연된 전력이 있습니다. 완공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멉니다. 2028년 올림픽 전에 두 건물이 어떤 모습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금 제도의 핵심은 신청자가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이민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방안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미국 가구 평균 연소득에 맞먹는 금액으로 사실상 상당수 신청자에게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현재 이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부가 규정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이민 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식욕은 없는데 체중이 늘고 있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1: 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 기관입니다. 에너지 대사와 체온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 전체가 느려집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 온도에서 혼자 춥습니다. 손발이 차갑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목소리가 자주 쉽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옵니다. 특히 고령층은 이걸 노화로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원인은 뭡니까?
1: 숫자부터 보시죠. 한국의 경우 환자의 80%가 하시모토 갑상선염 때문입니다. 면역체계가 자기 갑상선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가면역질환입니다. 40대에서 50대 여성이 남성보다 8배 많습니다. 그 다음이 갑상선 항진증 치료 후유증입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갑상선 절제술 받고 나서 저하증이 오는 경우죠. 요오드 과다도 원인입니다. 한국은 김이나 미역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오드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약물도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리튬이나 아미오다론 같은 약들입니다.
0: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1: 혈액검사로 간단히 확인됩니다. 치료는 부족한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증상이 나아지면 약을 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호르몬 균형이 다시 깨집니다.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해조류나 건강보조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오드 함량이 높으면 갑상선에 영향을 줍니다. 복용 전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0: 이 문제 저희가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스탠포드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입니다.
2: 예, 가끔 만성피로와 혼동이 되고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느려지는 증상들이 나이 탓으로만 보이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건강검진 때 반드시 주치의에게 갑상선 검사를 요청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0: 자가면역 질환이 주 원인이라 생활습관만으로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피로와 체중 증가가 계속된다면 내분비내과 검사를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0: 재외공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남가주를 포함해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해 실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 인터폴 수배나 범죄 연루 혐의를 들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공시기관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발신번호 조작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화면에 표시된 번호만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전화로 범죄 혐의를 통보하거나 즉각적인 금전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끊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해 신고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해당 공간에 할 수 있습니다.
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보를 통해 북한 여행 금지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이 체포와 장기 구금을 당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으로 가거나 경유하는 여행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해당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이 금지 조치의 출발점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그해 9월 1일부로 여행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매년 연장이 이어졌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금지 조치는 유지됐습니다. 북미 외교 접촉이 간헐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자국민 안전을 이유로 여행 금지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5: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6: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역,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5: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6: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택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9: 108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8: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9: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8 골프.
8: 지금 108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8골프.com.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오 뉴스 잘 들으셨죠? 벌써 화요일 점심이네요.
1: 오늘 저 아침에 보험 서류 하나 열어봤다가 그냥 덮었어요.
0: 아, 그거 저도 알아요. 영어인데 영어가 아닌 느낌이죠?
1: 맞아요. Deductible, copay, prior authorization. 단어는 아는데 내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0: 오늘은 그 벽을 AI로 한번 허물어봅니다. 어려운 보험 용어를 AI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아주 쉽게 풀어줘요.
1: 오늘따라 해보실 분들 스마트폰 꺼내놓으세요.
0: 잠깐 배경을 하나 짚고 갈게요. 보험 서류가 어려운 건 영어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 용어 자체가 일상 영어랑 다른 별도의 언어처럼 쓰이거든요. 오래 살아도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1: 진짜요? 저 괜히 자책했나요?
0: 그 단어들이 내 지갑에 어떻게 닿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AI한테 물어보면 그걸 밥상머리 말로 바꿔줘요.
1: 오늘 딱 세 단어만 짚어볼게요. 먼저 deductible. 이게 공제 금액인데요. 쉽게 말하면 보험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다 채워야 보험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0: 다음은 코페이. 병원 갈 때마다 내는 고정 금액이에요. 보험이 나머지를 내주는 구조고요.
1: 그리고 prior authorization,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이 치료 우리가 오케이 해줄게 하고 먼저 도장 찍어줘야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면 나중에 청구가 거절될 수 있어요.
0: AI한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보험 서류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내 돈이랑 어떻게 연결돼요? 딱 이렇게요.
1: 이건 진짜 오늘 당장 해볼 수 있어요.
0: 그 다음이 코페이예요. 병원 갈 때마다 내는 고정 금액이죠. 디덕트블이랑 헷갈리기 쉬운데 성격이 달라요.
1: 맞아요. 디덕트블은 연간 누적이고 코페이는 방문할 때마다 그냥 내는 거예요.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 창구에서 내는 그 돈이요.
0: 세 번째는 prior authorization,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미리 오케이를 해줘야 보장이 되는 절차예요.
1: 이게 모르고 건너뛰면 나중에 청구서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생겨요.
0: 그러니까 큰 시술이나 전문의 진료 전에는 꼭 이 항목이 내 플랜에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1: 자, 여기서 오늘의 생활 번역입니다. AI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보험 서류에 이 문장이 있는데 내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 AI가 딱 그 문장만 잡아서 풀어줘요.
0: 저도 써봤는데요. 예전에 혼자 읽다 포기했던 이오비 서류를 챗GPT한테 붙여넣었더니 항목별로 이건 보험이 낸 것, 이건 내가 낼 것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1: 이건 진짜 오늘 바로 해볼 수 있어요. 서류 한 달락만 복사해서 AI 채팅창에 붙여넣으면 돼요.
0: 단 한 가지, AI가 풀어준 내용은 이해하는 데 쓰고 실제 보장 여부는 꼭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해석은 AI가, 결정은 공식 창구가 맞아요.
1: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보험 서류 막히면 AI한테 붙여넣어라.
0: 자, 이제 오늘의 팁입니다. 이 세 단어를 알았으니까 이제 내 서류에서 직접 찾아봐야죠.
1: 맞아요. 오늘 체크포인트 셋 드릴게요. 하나, 내 플랜 서류에서 deductible 금액을 찾아보세요. 보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거기 적혀 있어요.
0: 둘, 코페이 항목에서 일반의와 전문의가 다르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병원이라도 담당 의사에 따라 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1: 셋, prior authorization이 필요한 항목 목록이 서류 어딘가에 꼭 있어요. 큰 시술 전에 그 목록 먼저 확인하는 게 지갑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0: 그리고 오늘 AI 한 줄 실습 하나 드릴게요. 챗GPT나 제미나이 열고요. 이렇게 치세요. 내 보험 서류에 이 단어가 있는데 내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 AI가 딱 밥상머리 말로 바꿔줘요.
1: 이건 진짜 오늘 점심시간에 해볼 수 있어요.
0: 오늘 보험용어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런 서류 앞에서 막히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1: 그렇죠. 용어는 이제 알겠는데 내 상황에 딱 맞게 해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0: AI한테 물어보는 게 시작이고요. 그래도 복잡한 케이스는 전문가 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1: 내일은 그 다음 단계예요. AI로 내 플랜을 직접 비교해보는 법으로 갑니다.
0: 오늘 배운 세 단어가 내일 비교표 읽을 때 바로 쓰여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1: 스마트폰에 챗GPT 열어두셨으면 오늘 서류 한 줄 붙여넣고 쉽게 설명해줘 만져보세요.
0: 그게 시작이에요. 내일 점심에 또 만나요.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보험 서류가 어려운 건 내 탓이 아니에요. 그 말을 내 돈 언어로 바꿔주는 도구가 없었던 거예요.
1: AI가 그 번역을 해줍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열어보세요.
0: 내일은 수요일 건강한 입이에요. 내가 고른 보험이 실제 진료 예약이나 약 처방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활 동선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1: 점심 맛있게 드세요.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3: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4: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짜리 오픈박스를 $999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짜리가 $998,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를 오픈 특가 $1,877,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5: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4: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파기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16: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7: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인내는 쓴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달다.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죠. 장자쿠 루소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순간 기다림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인내는 쓴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고 좀 버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쏟고 계시는 그 참을성, 인내와 노력은 반드시 가장 달콤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견딤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0: 와, 열기가 뜨겁습니다. 예, 더 커버 라이프라는 노래였어요. 예, 리키 마틴이 불러준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1998년이었던가요? 예, 이 FIFA 월드컵의 공식 주제가였어요. 근데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미국과 스페인 국적을 가진 리키 마틴이 이 곡을 불러서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키 마틴의 곡은 이곡 외에도 Living La Vida Loca가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은 라틴 팝을 대표하는 곡인데, 자,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무것도 너를 막을 수 없어. 이제 출발이야. 가자, 가자, 가자. 인생의 컵, 세계는 우리들 거야. 뭐 이런 가사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월드컵 최고의 히트송이라고 할수 있는 리키 마틴이 부른 더 컵업 라이프라는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참그 열정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또 이런 말을 했죠. 승리자는 결코 그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말 기억하자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이 말을 좀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1분을 참아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판을 바꾸는 법이죠. 예, 오늘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버텨내자고요. 소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달다. 인생도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 아자아자. 나이스 송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2: 세종송보감,
1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2: 세종송보감,
11: 쌩쌩 돌아라 하하
12: 세종송보감이잖아.
13: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4: 2133-8899, 383-8899. 세종.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자,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에서는요, 지난 수년간 우수한 생약성분 기반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우리 미주 한인사회의 건강을 지켜오신 분이시죠.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반갑습니다. 세종의
0: 네.
1: 데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거긴 좀
1: 네,
0: 어떠십니까?
1: LA.
0: 예.
1: 예, 제가 있는 동부도 뭐 여름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0: 그쵸,
1: 더워야지.
0: 그쵸.
1: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 선미 씨도 아마 이제 휴가 계획 이제 짜시고 이제
0: 네.
1: 휴가도 갔다 오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뭐 갔다 오신 분도 벌써 계시고요.
0: 네.
1: 건강한 또 여름, 또 건강한 휴가 또잘
0: 네.
1: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도 그 세종송보감, 세종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 뭐 여전하고요. 제가
0: 예.
1: 방송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뭐 혈관 건강은 누구나 또 예외 없으니까요. 그
0: 네.
1: 다음에 후코이단은 항암, 또 면역력. 혹시 우리 선미 씨, 갑자기 제가 훅 질문 하나 드리면,
0: 네.
1: 후코이단 제가 소개할 때
0: 네.
1: 아포토시스
0: 네.
1: 기억하시죠?
0: 당연히 기억하죠. 아포토시스. 네.
1: 우리 몸 안에
0: 네.
1: 그 비정상적인 세포를
0: 사멸시켜준다고. 예.
1: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 아마 우리 선미 씨는 제가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0: 네.
1: 주무시다가 잠꼬대 할
0: 맞습니다.
1: 겁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고요. 그다음에 휴가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여름철 비타민 3총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피곤하신 분들 많은데 휴가철에 비타민 C가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또 물이 좀 달라지면, 또 휴가 같은 데 가면 장에 탈이 생기는 분이 계십니다.
0: 아, 세종
1: 그쵸?
0: 유산균.
1: 그쵸, 그쵸. 세종유산균.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제가 휴가철을 앞두고 세종 바이오텍의 비타민 3총사, 유산균,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0: 네.
1: 그리고 세종 여주, 요세 제품을 중심으로
0: 아하.
1: 간단하게
0: 네.
1: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여름철 좀 건강하게 세종 바이오텍 여름 바캉스 3총사.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대표님?
1: 좋습니다. 바캉스 3총사.
0: 예.
1: 좋은데요.
0: 네.
1: 제가 이제 비타민 C 얘기할 때그 얘기 항상 하죠. 우리의 몸에서는
0: 네.
1: 생성되지 않는다, 비타민
0: 아하.
1: C는.
0: 네.
1: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데, 뭐 피곤하신 분들, 또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비타민 C를 꼭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휴가철에 물만 바뀌어도
0: 네.
1: 화장실에서 설사하거나 또는 변비하거나 이장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요 유산균 이야기 같이 할 건데, 자, 뭐부터 먼저 할까요? 비타민 C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0: 네. 저 요즘에 세종바이오텍의 리포존 비타민 C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워낙에 효능이
1: 그렇죠.
0: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외부에서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0: 어허.
1: 다들 아실 거고요. 문제는
0: 그쵸.
1: 흡수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비타민 C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를 먹어도
0: 네.
1: 흡수력 문제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많이들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신제품으로 출시된 요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캡슐, 500mg인데
0: 네.
1: 하루에 한 캡슐로 충분하고, 뭐 가끔 상담하다 보면 사장님 저는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으로 많이 먹어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두 번만 드셔도
0: 네.
1: 충분히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는 흡수가 생명이다, 이렇게
0: 네.
1: 보시면 됩니다.
0: 그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먹는 즉시 이제
1: 그렇습니다.
0: 몸 안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그만큼
1: 맞습니다.
0: 크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우리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1: 외부에 섭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0: 네네.
1: 요 리포존 비타민C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리포존 기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0: 네.
1: 요 기술은 화장품,
0: 네.
1: 의약품 이런 데서 많이 도입된 이미 도입된 그런 최신의 기술이 되고요. 요거는 한 알, 하루에 한 알 드시는데 2개월분이 한 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0: 오.
1: 가격은 35불 좋은
0: 아,
1: 가격
0: 진짜.
1: 3병에 35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네, 일단 가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신제품
1: 그렇죠.
0: 리포존 비타민C는 한 병에 2개월분이 들어있는데 가격이 35불이라는 거
1: 네.
0: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고 또 효능도 뛰어나다는 거 예,
1: 그래서,
0: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그래서 가족이 같이 이렇게 구입하는 분이 많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비타민C는 거의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요 비타민C, 리포존 비타민C를 드시면서 효과를 보시면 좋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노화 속도를 늦추어 젊음 유지 뭐 이렇게
0: 네.
1: 이해하시면 되고
0: 네, 네, 네.
1: 두 번째 비타민C는 기초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0: 네.
1: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으로 우리의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비타민C는 꼭 드시는 게 좋고요.
0: 네네네.
1: 그다음에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C는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아서
0: 네.
1: 뭐 여성분들 중에 비타민C를 드시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 비타민C는 피로회복에 뭐 다들
0: 네.
1: 아시죠?
0: 네.
1: 비타민C는 피로회복에 너무 중요한 그런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0: 아마 비타민C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1: 그러면
0: 예.
1: 많죠.
0: 효능이 아주 뭐 다양합니다. 자, 신제품 세종
1: 네.
0: 리포존 비타민C 올여름 온 가족의 비타민C입니다. 자,
1: 네.
0: 여름철 비타민 3총사 중에 두 번째 세종 유산균인데요.
1: 유산균. 네.
0: 예, 두 번째는 세종 유산균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예, 필요한 팩트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유산균은 예. 장, 특히 여름철에 물이 바뀌어서 또 환경이 바뀌어서 또 여행 중에 이 장에 트러블이 생 음식이 바뀌고요.
0: 네.
1: 그러면 장에 문제가 생긴 물이 많은데 사실 유산균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현대인들이 장이 안 좋은 이유는 서서 움직이는 시간보다
0: 네.
1: 갈수록 앉아서 공부하고
0: 앉아서
1: 맞아요. 일하고
0: 네.
1: 앉아서 TV 보고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0: 네.
1: 움직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0: 맞습니다.
1: 고선미 씨도 지금 앉아서
0: 그쵸.
1: 방송합니다.
0: 맞습니다. 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1: 가까운 데는 또 운전하고 가고요.
0: 그죠.
1: 걷지 않고.
0: 아하.
1: 그렇죠. 그래서 요 화장실 문제는 현대인들의 장 건강은 갈수록 안 좋은데 유산균을 그래서 꼭 드시는데 유산균은 여러분 커먼센스입니다. 좋은 균주
0: 네.
1: 좋은 균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산균은 얼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0: 네.
1: 모든 유산균 제품에는 그 레이블에
0: 네.
1: 얼만큼 유산균이 들어있는지 양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어허.
1: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고 나면 꼭 그러신 분이 계세요. 사장님, 잘 몰랐는데요. 우리 집에서 지난주에 샀던 유산균 제가 먹는 거 봤더니 100억 이렇게 써 있었어요.
0: 네.
1: 어떤 분은 200억 써 있었어요. 막
0: 네.
1: 이렇게 말하는데.
0: 뭐 세종 유산균 어떻습니까?
1: 네, 100억, 200억인데 세종 유산균은
0: 네네.
1: 500억 유산균입니다.
0: 와우.
1: 그래서
0: 어마어마하네요.
1: 아주 네, 아주 고단위의 유산균으로 돼 있어서
0: 네.
1: 간혹 500억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런
0: 아하.
1: 유산균들은 가격도 비싸고
0: 네.
1: 고단위이기 때문에 좋은데 하루에
0: 네.
1: 유산균은 커먼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0: 공복에
1: 드시는 겁니다.
0: 아, 공복에 먹어야
1: 네,
0: 되는 거
1: 대부분 거군요. 아실 텐데
0: 네.
1: 네, 하루에 한 번 공복에 드시는데 요거는 유산균은 가격은 한 병에
0: 네.
1: 가격은 똑같습니다. 35불인데 요거는 한 달분, 한 달분에 35불이고
0: 네.
1: 그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한 2, 3주 정도 드시고 나면요.
0: 네.
1: 저한테 피드백을 주십니다.
0: 어, 진짜요? 어떻게요?
1: 효과를 보시고,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균, 이것도 한 병에 35g이고요.
0: 제가 요 얘기하고 좋네요. 넘어갈게요. 진짜. 네.
1: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잘 먹고, 잘 자고.
0: 잘 싸고.
1: 잘 싸고. 그렇죠, 그렇죠.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런데.
0: 네네.
1: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0: 네.
1: 세 가지의 즐거움, 기본적인 아하. 즐거움이
0: 예.
1: 쾌면, 잠을 잘 자야 되고, 회식, 네. 잘 먹어야 되고, 화장실이 편안한 쾌변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유산균으로
0: 네네.
1: 쾌변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현대인의 삼쾌. 쾌면, 쾌식,
1: 네.
0: 쾌변.
1: 쾌변.
0: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종 유산균은 500억 마리의 유산균이 살아있다고요?
1: 네.
0: 아,
1: 맞습니다.
0: 정말 대단한데 이 가격이 너무 좋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도 네네. 2개월분 35불이고
0: 세종 유산균도.
1: 유산균이 1개월분 가격은 똑같습니다. 네. 35불이고요.
0: 네네네. 자, 너무 좋습니다.
1: 세 번째 비타민 삼총사의 세 번째는
0: 당뇨 비타민이죠. 예, 당뇨 비타민
1: 네.
0: 세종 여주.
1: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뭐 여주는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세일 정보 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여주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0: 네.
1: 당뇨인에게 꼭 필수적으로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성분들 중에 다이어트 또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0: 네네.
1: 여주를 많이 드시는데
0: 아하.
1: 세종 바이오텍의 여주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고 한 병에 35불 이렇게 아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오,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세종 바이오텍의 베스트셀러인 세종 비타민 삼총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특히 여름철 건강을 위한 좋은 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1: 네.
0: 그 세일 정보 좀
1: 세일 정보.
0: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 알겠습니다.
0: 많이들 기다리실 거예요.
1: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0: 네.
1: 세종 송보감 후코이단 또 지난
0: 예.
1: 방송 때는 관절이 안 좋으신 분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세종뇌보감 이런 제품들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하절기의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그리고 세종 유산균 세종 여주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요거는 한 병에 35불이고
0: 네.
1: 보통 세일은 다섯 병에 한 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구입을 하시는 뭐 같이 드실 분들은 많기 때문에 가격도 좋아서
0: 네.
1: 오늘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0: 네.
1: 선물로 5병을 더 드립니다.
0: 우와! 우와!
1: 10 플러스 5인데
0: 네.
1: 세 제품이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0: 네.
1: 필요하신 제품을 섞어서
0: 네.
1: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0: 우와.
1: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5병에 1병이든 10병에 5병이든
0: 네.
1: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아래 오픈하겠습니다.
0: 네네네.
1: 우리 LH사고요. 213-383-8899번으로
0: 네.
1: 전화 주시면 돼요.
0: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또 세종 유산균 또 세종 여주 당뇨 비타민까지
1: 네.
0: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아, 정말 이 한 가지로만 5병 그러니까 5병을 구입할 그렇죠. 때 5 플러스 1, 한 병을 더 주시고요. 그리고
1: 그렇죠.
0: 10병을 구입하시게 되면 5병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도 가능하신지
1: 네.
0: 정말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 제품을 섞어서 구성해도
1: 말이죠.
0: 되고요. 네, 믹스
1: 그렇죠,
0: 앤 매치도
1: 그렇죠.
0: 가능하고 예
1: 맞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우리 그 지사가
0: 예.
1: 윌서 6가 그 버질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0: 네네.
1: 많이들 오셔서 아실 텐데
0: 예.
1: 뭐 어떤 제품이든 제가 오늘은 비타민 삼총사를 소개했는데
0: 네.
1: 어떤 제품이든 상담을 직접 오셔서 보시고 상담하실 분도 계신데
0: 네.
1: 보실 분도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0: 네네네네. 네 대표님.
1: 어떤 분은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사장님 이 제품들에도 사장님이 맨날 강조하는 GMP 마크 다 붙어 있죠.
0: 어유, 다 붙어 있죠.
1: 당연히.
0: 예. 그렇죠. 철저하십니다. 예.
1: 의약품 제조 기준 GMP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0: 네. GMP 제조 기준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병마다 그 마크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오늘 엄청난 프로모션 해주시는데요. 이 선물 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10병 구입하시면 5병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믹스앤매치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세일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네.
1: 오늘은 제가 비타민 3총사, 여러분 비타민 C 중에 리포존 비타민 C,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유산균에 좋습니다. 세종 유산균, 그리고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 요 제품을 소개했는데
0: 네.
1: 각각 35불이고요. 5병에 1병 또는 10병에 5병, 요거는 네.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0: 음흠.
1: 제가 지난번 그 얘기했죠.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원로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세요.
0: 네.
1: 나는 여주로만 그냥 10병에 5병 다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 친구들은 당뇨인들이 많아서 이거 다 먹어야 돼.
0: 선물 주시죠.
1: 네. 네. 그런 분들 계신데
0: 네, 네, 네.
1: 어떤 상담도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목소리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213-383-8899입니다. 213-383-8899번으로 상담이나 구입 문의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윌셔와 6가, 이 윌셔 네. 6가와 버질길에 자리하고 있어요.

0: 받겠습니다. 자,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서안경 거만과.
9: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10: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11: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 콩 통째로 검은 콩 17곡 두유, 돌강 미역,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 농협 특판전.
10: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11: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4: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3: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4: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3: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4: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3: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1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0: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디님, 또 아큐팡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더울 때일수록 예, 좀 긍정적인 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구소미 해피투게더 단톡방, 카카오톡 예, 채팅방에 인사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어디까지 걸어왔을까, 또 얼만큼 가야 저녁 노을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라는 아주 예쁜 엽서 올려주셨네요. 행복한 웃음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하루 보내길요 라는 이 엽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과 함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엽서도 올려주셨네요. 어스틴님, 또 두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는 해피투게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알고 계시죠?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습니다. 예,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셔서 예, 라디오 코너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쫙 썸네일이 떠 있어요. 아침 뉴스에서부터 6시 뉴스부터 쫙 있습니다. 예, 보시면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1시부터 3시까지 나른한 오후에 상큼한 바람이라는 예, 썸네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제일 윗부분에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예,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 저와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채팅방 참여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절로 연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청자와 늘 함께하고 싶어요. 선미와 직접 대화하세요 라는 창구예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셔서 이곳에서 또 방송 들으시면서 피드백도 주시고 또 좋은 사연, 뭐 멋진 글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낼 거예요. 지금 소반 50불 식사권 그리고 온달 50불 식사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어저께 제작곡하고 저기 의논을 했는데요. 이 구선미 해피투게더 뭐 소피아님이 정말 거의 안 빠지시고 너무 애청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님은 무조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디님도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께 좀 일단은 뭐 퀴즈 나가기 전이지만 선물을 드리려고요. 아무튼 구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서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같이 호응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일상도 나눠주시고 이게 하신 분들 우선권으로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반 온달 상품권입니다. 두 분은 예 무조건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께 예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상품권 온달 50불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어마 고마우셔라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볼게요. 퀴즈도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예 상품권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한영입니다.

네, 아주 매력 있는 노래죠. 매력 있는 또 보컬이고요. 한영의 누구 없어라는 멋진 노래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대요. 멋진 노래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노래 속에 모든 인생이 다 담겨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노래 들으시고 피드백을 진짜 멋지게 주셨네요. 디님 고맙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준비해봤어요. 타임라인 스케치 189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899년 7월 21일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태어났네요. 20세기 현대 문학의 지형을 바꾼 미국의 대표 소설가이자 기자 출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헤밍웨이 문학을 대표하는 단어는 하드보일드 그리고 빙산 이론이다 라는 말이 있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제가 좀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수면에 드러난 빙산은 이 전체 8분의 1에 불과하듯이 그래서도 수식어나 감정 표현을 최대한 빼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 단정하게 써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빙산 이론입니다. 완전 공감했어요. 숨겨진 8분의 7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둘 때 문학적인 긴장감이 극대화된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하드보일드 스타일은 뭘까요? 기자 출신답게 불필요한 형용사나 부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좀 건조하면서도 강렬한 리듬감을 만들어 내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작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또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네,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주요 모티브는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그 의용 운전병 참전 경험을 반영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스페인 내전 종군 기자 취재차 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다 뭐 아시죠? 쿠바에서의 생활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죠.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인간은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명언입니다. 노인과 바다 중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헤밍웨이는 거친 그 모험과 비극적인 전쟁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도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그런 압박 속에 그런 품위를 자신의 삶과 작품 속에 끊임없이 담아냈습니다. 이 헤밍웨이가 집필 원칙으로 삼은 빙산 이론은 문학에서 이 생략의 기법이라고도 불리우고 있고요. 이 헤밍웨이는 1932년 발표한 에세이 오후의 죽음에서 이 기법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 빙산의 이동이 그토록 위험 있는 것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부분이 8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네, 멋진 말 아닙니까? 자, 수면 아래 8분의 7은 숨겨진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가가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일부러 직접 쓰지 않은 그런 감정, 그거는 독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인물의 과거, 상처, 주제의식입니다. 작가가 확고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생략하게 되면 독자는 글의 여백에서 그 무게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헤밍웨이는 작가가 자신이 쓰려는 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아는 것을 생략하더라도 독자는 생략된 부분을 마치 작가가 써놓은 것처럼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헤밍웨이가 썼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여섯 단어 소설은 빙산 이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 좀 몇 번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라는 말입니다.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안 신었습니다. 네, 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아기 신발을 판다는 짧은 광고 문구,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마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망, 비극적인 사연,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아마 예,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8분의 7, 요거를 느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요. 아, 뭐 아기 신발을 판다는 뭐 짧은 광고 문구 아니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수면 위에 보이는 8분의 1을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상관없죠, 뭐. 그리고 이 인디언 캠프라는 단편이 있어요. 이 작품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소년 닉이 아버지를 따라 출산을 도우러 갔다가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아내를 보던 인디언 남편이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았어요. 헤밍웨이는 인물의 절망이나 이런 심리 상태를 직접 설명하는 형용사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 무심한 인물들의 대화만을 건조하게 배열함으로써 이 비극의 그런 충격을 극대화한 뭐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네, 헤밍웨이가 태어난 그런 생일이라서 어니스트 헤밍웨이 1899년으로 타임라인 스케치 살짝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이 노래 어떨까 싶습니다. 존 덴버 노래 들어볼게요.

0: 컨트리 송은 언제 들어도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존 덴버가 불러준 Take Me Home Country Road 함께 들었습니다. 존 덴버가 1971년에 발표한 컨트리 뮤직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트리 장르 곡이고 말하자면 컨트리 송의 아이콘이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노래는 작곡은 딴 사람이 했지만 가사는 존 덴버가 직접 썼다는군요.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전경을 생각하면서 하루 만에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아, 참 멋지네요. 막상 이존 덴버는 웨스트 버지니아는 커녕 미국 그 동부 출신조차 아니라는 점.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예, 이 노래 가사를 직접 작사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1: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
0: 벙글벙글 웃어달래요. 화내지 말고.
1: 예.
0: 날씨가 덥다고 화내지 말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날이긴 하지만 벙글벙글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다. 인내란 바로 그 우산을 드는 힘이다. 참 울림을 주는 글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마음에 이런 그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리 애써도 상황을 당장 바꿀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작정 빗속을 뚫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우산을 펼쳐드는 인내일지도 모릅니다. 견뎌내고 계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2부 첫 곡 이 노래 함께합니다. 본조비 노래 골라봤어요. 땡큐 포 러빙 미.

0: 네, 본조비 노래로 2부 시작했습니다. Thank you for loving me.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런 노래를 틀 수 있는 방송국이 라디오 서울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에 참 감사드려요. 아, 이런 좋은 음악을 가끔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노래 한 곡이 주는 이 감성, 뭔가 저도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에 훅 뭔가 올라오는 걸 느꼈거든요. 이 노래가 주는 이런 힐링이라던가 위로라던가 또 감사함, 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다. 인내란 바로 그 우산을 드는 힘이다 라는 말이 제 가슴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해피님들하고 아, 이 말을 좀 나눠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누구나 살다 보면 뭐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마음이 너무 울적하거나 또 막 마음속에 막 소나기가 내린다거나 조금 힘겨운 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애써도 뭐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고, 예, 그럴 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막 빗속을 뚫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없고, 예, 그런 에너지는 없고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정말 우산을 펼쳐두는 펼쳐둘 수 있는 그런 힘만 있다면, 예, 그게 바로 에너지로 인내로 표현을 하는데 아, 참 멋진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러다 보면 아마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예. 분명해요. 예, 여러분들한테 바로 좋은 일들이 막 달려갈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아, 소피아님께서 전화 받느라고 오프닝 멘트를 놓쳤어요 하셨는데 피드백을 주셨네요. 역시 최고십니다. 힘겨운 날들이 훨씬 많지만 희망 그리고 인내를 포기하지 말기. 제 마음에도 새겨봅니다. 아주 멋진 피드백 가슴에 담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해피님들한테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그렇다고 고소미 오는 무슨 일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아무튼 그때그때 이 오프닝 멘트가 그때그때 제 가슴에 이렇게 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저는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머나, 에픽하이의 우산 신청합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그럴까요? 에픽하이의 우산 너무 좋은 노래인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어디까지 했죠?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아이들.

0: 미술 문화재 톡톡. 네, LA 리즈 갤러리 관장님이십니다. 데이빗 리 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0: 너무 덥죠. 예. 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1: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갤러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바디샵, 오리온 오토바디샵을 하니까
0: 오리온 오토바디샵.
1: 예, 예.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네. 덥네요. 그쵸? 힘드네요.
0: 아, 고생하셨어요.
1: 그래도 뭐 예. 손님 차 열심히 잘 고쳐야 되니까.
0: 그렇죠. 진짜 그 바디샵에서 뭐 대표님 유명하더군요. 오리온
1: 저요?
0: 바디샵. 예. 너무 깔끔하게 해주신다고. 진짜 그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런 뭔가 그 특성을 예, 예, 예. 살리셔서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라 그러신
1: 아까도
0: 건지.
1: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 주로 이제 우리 문화재나 이런 거 아니면 미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네, 네.
1: 간간이 제가 거기에다가 차고 치는 모습들 이렇게 올려요.
0: 아, 그러시군요.
1: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손님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네. 페이스북을 봤대.
0: 아.
1: 저거 친구인가요? 근데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봤는데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차고 치는 모습도 보이더래.
0: 네.
1: 그니 그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0: 네.
1: 차를 고친다고 그러니까 신뢰감이 많이 생기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네. 고맙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책임감 있게.
0: 네, 돈 버는 네. 잡은 오리온 바디샵이네요.
1: 그 쉽진 않아요. 열심히 하죠.
0: 예, 예. 예. 글쎄요.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예. 그 색감이라던가 이런 거 컬러 조합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1: 컬러는 저도 몰랐는데
0: 예.
1: 우리 일하는 페인터가 네. 그 친구도 이제 컬러에 대해서 좀 나름 좀 안다고 그러는데
0: 예, 예.
1: 제가 컬러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컬러 매치할 때 보니까
0: 네.
1: 정말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페인터 하는 친구도 데이비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너 여기에 컬러가 약간 옐로가 들어간다던가
0: 네.
1: 이 컬러가 들어야 될 거다. 그래서 이 그린 컬러를 죽여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컬러를 원 드랍, 투 드랍을 떨어뜨려라.
0: 네.
1: 그러니까 미치겠나 봐.
0: 근데 아니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건 타고난 것 같아요.
0: 예,
1: 컬러에 대해서는.
0: 예, 예. 예.
1: 그래서
0: 예.
1: 그림 볼 때도 아마
0: 네.
1: 컬러나 이제 구성에 대한 게 그래서 아마 제가 취미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지만 사진 찍을 때 아마 구성 같은 거 구도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럴 수밖에 없겠죠.
1: 예, 그렇죠. 네. 그림의 구도가 중요하듯이 사진 찍을 때도 구도가 엄청 중요하니까.
0: 구도 중요하죠. 굉장히
1: 그렇죠.
0: 중요하죠.
1: 예, 그래서
0: 컬러도 중요하고.
1: 도움이 많이 돼요. 좋아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그림도 하지만
0: 네네네.
1: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야외 나가서 이제 사진 찍을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약간의
0: 그러시군요.
1: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0: 네네.
1: 좋아요. 구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0: 네.
1: 없어요.
0: 자, 미술 문화재 톡톡 꽤 이제 지금
1: 꽤 됐죠?
0: 많이 하셨죠?
1: 예, 예.
0: 10회인가요? 9회인가요? 그 정도 하셨는데
1: 예.
0: 반응이 어때요? 팬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 가끔씩 오세요.
0: 예.
1: 오셔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림을 한 열 몇 점 갖고 오셨는데 그 두 점이 좋은 작품이라서 소개 그 제가 알려드렸고
0: 그림을
1: 갖고 오셨죠.
0: 가져오셨어요?
1: 그렇죠.
0: 어머나.
1: 그래서 거기서 심지어 안중식 작품이라고 예. 두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0: 네네.
1: 다른 분은 도자기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어떤 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재 가치 있는 거니까 잘 킵하시라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잘 모르니까 이게
0: 그쵸.
1: 정말 조선시대 때 백자인지
0: 네.
1: 모르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백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잘 어머님이 그거 잘 구입하셨네요 예전에.
0: 네.
1: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그걸 물려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킵해라 그래서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 밖으로
0: 네.
1: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간송 전형필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해외 문화재가 생각 밖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0: 네.
1: 일본에는 워낙에 많지만 이 미국에도 제가 추산하기로는 공식적으로 5만 점이라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한 두 배 정도 한 10만 점은 있지 않을까.
0: 아.
1: 저도 한 몇십 점을 갖고 있는데
0: 네네네.
1: 저도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개인이 소장한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오시는 분들 고미술이나 도자기나 이런 걸 갖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것도 공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0: 아.
1: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 네네네네.
1: 요즘이 이제 이 시기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소장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꽤 되셔가지고
0: 네.
1: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러면은 여기서 자란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잘못하면은 그게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0: 네네네.
1: 저는 우리 문화재 환수하는 거나 가치 알아주는 건 저는 완전히 무보수예요. 저는 보수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0: 그쵸.
1: 만약에 그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원하시는 대로 중앙박물관이든 뭐 문화재청이든 어디 연결해 달라면 제가 연결도 해드리고
0: 아하.
1: 서울 옥션이나 K옥션이나
0: 네.
1: 뭐 이런 데다 마이아트 옥션 같은 마이아트 옥션은 이제 고미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0: 네.
1: 거기 경매사한테 제가 김정민 경매사한테 제가 부탁해도 되고
0: 오,
1: 친하니까
0: 연결을 다 해주신다.
1: 연결을
0: 거죠?
1: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0: 그것도 뭐 이렇게 무보수로 해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인가요?
1: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문화유산을
0: 예.
1: 지키는 건데
0: 아.
1: 거기에 제 개인적인 영리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 문화재를 수집한 분의 대표적인 분들이 위창 오세창과 간성 전영필과 수정 박병래라는 분이거든요.
0: 네.
1: 그 세 분은 일제시대 때 그런 그 문화유산을 수집을 하면서 한 점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0: 그렇군요.
1: 그렇죠.
0: 네.
1: 그 간성 전영필은 본인이 모았던 걸 전부 다 그 박물관을 만드셔서 지금의 관성 보화각을 1938년에 보화각을 만들어서
0: 네.
1: 지금의 간성 미술관을 만들었고 박병래 선생은 그분은 저 초대 성모병원 원장이셨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기업가가 아니라 의사였으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니까 주로 연적이나 조그만 그 백자 같은 작품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작품들 300여 점을 돌아가실 때 국립중앙박물관에다 기증을 하셨죠.
0: 참 훌륭한 분들.
1: 훌륭하신 분이죠.
0: 많으세요.
1: 뭐
0: 네.
1: 박영철 같은 분들은 일제 시대 때 완전한 친일파였죠. 일본 육사를 나왔고 뭐 엄청난
0: 네.
1: 친일파였고 내선 일체를 주창하고
0: 네.
1: 뭐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열하일기를 다 찾으신 분이고
0: 네.
1: 박지원의 열하일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미술과 문화재를 경성제국대학교에 다 기증을 하신 분이에요. 또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0: 네.
1: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친일파인데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문화유산 이런 걸 팔지 않고 경성제국대 지금의 서울대학교에다 고스란히 기증을 했는가. 그래서 아 친일파였지만
0: 그래도
1: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나. 우리 문화재를 결국 그분은 지킨 분이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그분도 네. 판매를 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뭐 함석태 같은 뭐 치과 의사 이 사람은 모든 걸 모아서
0: 네.
1: 팔고 어디서 잠적해서 이제 유의 귀향을 해서 즐기신
0: 네.
1: 분도 있고
0: 그렇군요.
1: 뭐 많죠. 근데 이 간성 전형편은 왜 대표적으로
0: 네.
1: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인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일제 시대 때 정말 좋은 작품들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들이 많이 일본으로 유출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와집이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이었는데
0: 예.
1: 기와집 열 채를 살 만한 돈으로
0: 우리 문화
1: 살만한 분 기업인들이 예. 별로 없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분은 비근한 예로 22살에 22살 때 조선시대 때 30대 거부 중에 한 분이 되세요.
0: 네.
1: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죠. 22살에 모든 거 한 분 어머니 빼시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0: 그 엄청난
1: 아버지, 큰아버지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네네. 그 많은 돈을 유산을 상속 30대 거부로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가 22살 때예요.
0: 굉장히 젊었네요.
1: 김은 생각해보세요. 김은 예. 그분이 1년에 버는 돈이 그때 돈으로 15만 원이었대요.
0: 15만 원이면 그 당시에
1: 15만 원이면 천 원이 기와집 한 채였잖아요.
0: 한 채였으니까.
1: 그게 150채예요. 그죠?
0: 어마어마하네요.
1: 지금의 그 아파트가 한 채 얼마일 까요? 한 3억 4억 칠까요? 싸게?
0: 싸게 친다. 그렇다고 치면
1: 그 3억 친다 해도 네. 450억이에요. 1년에 450억을 그냥 버시는 분이에요. 22살에.
0: 그 젊은 나이에.
1: 22살에 네. 450억을 그냥 버는데 그 돈을
0: 네.
1: 일반인 22살 청년이라면 어떻게 썼을까요?
0: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 나이에 뭘 알까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나이에 그 막대한 재산을 본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1: 우리 민족 우리 유산을 위해서
0: 유산을 사들였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성 네. 전형표는 대단하신 분이라는
0: 분이시네요,
1: 거죠.
0: 진짜.
1: 민족주의자이면서도 예. 우리 정말 커다란 애국자고 독립투사 못지 않은 분이죠.
0: 독립투사죠.
1: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러한 그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세 분이 계세요. 뒤에서 세 분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의식을 갖게 됐는데
0: 네.
1: 이분이 그 휘문고보 다닐 때 그 충국 고이동한테 그 사살을 받게 돼요.
0: 네.
1: 근데 충국 고이동이 누굴 소개해 주냐 위창 오세창을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오세창을 만나면서 오세창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그 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월탄 박종화는 저 역사적인 그 소설을 많이 썼던 분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월탄 박종화에 의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깨우치게 되죠.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제일 큰 거는 위창 오세창을 만나면서 위창 오세창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분명히 또 그 조선상고사를 쓴 분의 어떤 뭐 도움을 많이 받았겠지만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이분은 문화가 앞선 민족이 나라가 네. 문화가 덜 돼 있는 나라에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합병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될 거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문화가 높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을 모든 것 수탈을 하려고 할 것이다.
0: 네.
1: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도 말살시키려고 그랬고
0: 아하.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 의식을 배우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젊은 나이에 자기 자신은 그 문화재를 잘 모르지만 그 위창 오세창의 도움으로 고미술, 그림에 대한 공부를 많이 받게 돼요.
0: 그 영향이 컸겠습니다.
1: 엄청 컸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찾고자 정열을 쏟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0: 간송 전형필 선생.
1: 그렇죠.
0: 아하.
1: 이분은 뭐
0: 일제강점 그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1: 강점기 시대죠.
0: 시대죠.
1: 이분이 1906년생이세요.
0: 네. 1906년이요? 네.
1: 그렇죠. 그때 출생을 하셨고
0: 예.
1: 뭐 1928년도에 22살 때 전형필이 오세창을 만나요. 오세창을 만나면서 오세창은 또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에 그 한국 고소화의 최고의 권위자였죠.
0: 네, 네.
1: 그래서 근역서 화징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신 분인데 근역서 화징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시대 때 무슨 신라의 솔고나 이런 우리는 말로만 솔고라는 화가를 알지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모르죠.
1: 그 근역서 화징에 그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화가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수록한 책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영감을 받냐면 위창 오세창이 그 겸재정선에 대한 얘기를

0: 중국 풍의 그 풍경이죠. 그림들이죠. 산수죠. 근데 그 겸재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네. 산수를 직접 그리면서 조선 사람이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지 왜 중국의 산수를 그리냐 하면서 진경산수를 만드신 분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 오세창이 그 겸재 정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글에 써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전영필도 그 글귀에 감명을 받아서 처음 그 전영필 씨가 그 그림을 모은 게
1: 네.
0: 겸재 정선의 작품이었어요. 인곡 유거라고 인왕산 계곡을 그린 그림인데 아하. 그 그림을 제일 먼저 수집을 하게 됐죠.
1: 아, 참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죠.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그것도 이제 애국심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애국심. 문화를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
0: 근데 이 사람이 그 예. 계기가 또 그 일본 와세다에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1: 예.
0: 거기서 일본인한테 많은 치욕적인 그 일을 많이 당했나
1: 오세창 선생이요?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급거 와서 그때 오세창 선생을 만나면서
1: 네.
0: 완전히 그 사람은 자기 라이프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바뀌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뭐 간송 전영필은
1: 네.
0: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분은 예를 들어서 겸재의 해학 전신첩이라는 책이 있는 그 화집이 있는데 네. 이거는 겸재가 72살 72세인가 말년에 금강산을 그린 그 화첩이에요.
1: 네.
0: 근데 이 화첩이 친일파인 그 송병준의 그 손자가 살고 네. 있는 그 용인의 집에 어떤 그 중개인이 갔다가
1: 본 거예요?
0: 본 거예요. 근데 이 그 거기는 그 거기 있는 노비가 그걸 모르고 아궁이
1: 어머나.
0: 불쏘시개로 쓰려고 했던 거를 그 초보 중개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1: 아하.
0: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산 거예요. 산 네. 다음에 이거를 겸재 정선한테 네.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 20원에 샀으니까 이거를 한 200원에 팔려고 했는데 그때 그 전영필한테는 위창 오세창도 있지만
1: 네.
0: 그 이순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순왕이라는 분도 그때 고미술에 아주 대단한 안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일종의
1: 네, 네, 네.
0: 그 전영필 선생의 대리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1: 아하.
0: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꼭 사십시오.
1: 아, 그래서 산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그 전영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초보 중개인이 200원, 20원에 샀지만 200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영필은 이거는 가치가 그런 가치가 아니다.
1: 오.
0: 이건 대단한 가치다 해서 1,500원을 줘요.
1: 아니 2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1,500원을 예. 주고
0: 그래서 저도 그분에
1: 샀다고요?
0: 대한 그 일대기를 제가 책으로 읽으면서
1: 멋있는 사람이네요.
0: 저도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굳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림이나 도자기를 구입을 하지만
1: 네.
0: 제가 했을 때 결코 싸게 구입하지는 않아요.
1: 그러시군요.
0: 정말 이렇게 가격이 정말 로우하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는 제 형편에 맞게끔 제가 돈을 더 드려요.
1: 아, 그러시군요.
0: 더 드려서 저기서 제가 뭐 네. 저 갤러리에 있는 거 작품들 보면 뭐 십장생도 같은 것도 그분이 원했던 것보다 제가 한 만불 더 드렸고.
1: 네. 그러니까 리술 갤러리에 가면은 그런 고미술이 곳곳에
0: 있죠.
1: 다 걸려 있죠. 있습니다.
0: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 예. 할 때도 저는 남들이 보면 야 미친 짓 아니냐 싸게 준다는데
1: 그렇죠.
0: 그분이 나중에 그 가치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1: 네.
0: 얼마나 속상해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작품의 가치를 따지니까
0: 그렇죠. 그 가치에 대해서
1: 그렇죠.
0: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문화재를 제가 문화유산을 제가 가졌다는 그게 너무
1: 네.
0: 깊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제가 그런 돈을 주고 제가 사기를 했는데
1: 네.
0: 이게 전영필 선생은 뭐 이순왕 씨를 만나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작품을 구입하는 일을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죠.
1: 네.
0: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남 그 한림서림이라는 것을 1930 인사동의 한림서림을
1: 아, 인사동에
0: 한림서림을 이제 매입을 해서
1: 네.

0: 거기서 고미술 전문적으로 근데 이순왕 씨가 이제 대리인으로 사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1: 뭐가 나왔어요?
0: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죠.
1: 아, 훈민정음 해례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0: 그 안동에서 나왔는데 네. 이분도 천 원을 원하셨는데
1: 예. 훈민정음 해례본
0: 만 원을 주셨죠.
1: 아.
0: 이거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다.
1: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죠.
0: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네. 절대로 자기가 구입했던 문화유산들을 네. 되판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고스란히 모아놓고 네. 그 모아놓은 작품들을 1938년인가 성북동에 이거 보화각을 만들고 거기서 네.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뭐 박물관이죠. 그렇죠. 네.
1: 지금으로 말하자면 박물관.
0: 박물관이죠. 해서 그분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1: 전시해놨군요. 예.
0: 저는 이분을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일제 시대 때 3대 그 소장가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족 유산을 지킨다는 자세로 그 우리 문화재 수집을 한 사람으로서는 위창 오세창과 간성 전영필과 그 수정 박병래 선생을 얘기를 하거든요.
1: 그렇군요.
0: 아까 저기 듯이 뭐 박영철이나 함석태 같은 이런 사람들은
1: 네.
0: 그냥 뭐 사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죠.
1: 네.
0: 뭐 한상옥이나 장택상 같은 분, 장택상은 정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모았던 모든 문화유산을 다 팔고 그 돈으로 정치를 하고 뭐 이병직도 그렇고.
1: 아, 한 가지 질문이요. 네. 그러면 그 간송 전영필 이런 일대기 이런 스토리가 지금 현재 문헌에 그렇게 다 나와 있는
0: 나와
1: 거예요? 아, 그때부터의 역사가 다 남아 있어요?
0: 그렇죠. 그 간송 전영필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네. 게 뭐냐면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하면 이제 강제 병합을 하면서 1910년에 네.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 청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려 청자는 엄청 도굴을 하죠. 개성에 가서 개성에 있는 네. 그
1: 많이 뭐 무덤에 도둑질을 해갔죠.
0: 도둑질을 엄청 많이
1: 그럼요.
0: 해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가 좋은 거를 아는 일본인들이
1: 네.
0: 그것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네. 경성구락부라는 옥션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합병이 됐으니까 네. 강제로 합병이 됐으니까 조선에서 산 걸 일본 사람들이 사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어떤 작품들이 나오냐면은 뭐 고려 청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고려 청자가 뭐냐 그러면 고려 청자 그 상강 운항 문매병이라는 게 있거든 국보인데.
1: 네. 그걸 가져갔어요?
0: 그거는 이분이 어떻게 구입을 하셨냐면 그게 아마 어떤 식으로 유효되면 개성에 있는 최후
1: 네.
0: 무신이죠. 무신. 최후의 무덤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마에다는 사람이 그 이 청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1: 네.
0: 이 사람이 판다는 소문을 듣고 전영필이가 스물 몇 세에 전영필이 간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만 원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2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 20채 기와집 20 와. 지금의 아파트 20개 가격을
1: 그
0: 달라고 그런 거인데
1: 네.
0: 전영필이 아무 말 없이 그냥 2만 불을 딱 줘요. 2만 원을 딱 줘요.
1: 야.
0: 그 작품을 고려 청자를 갖고 오니까 마에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1: 네.
0: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되팔아라. 근데 전영필은 노.
1: 이건 우리 건데.
0: 나는 네. 절대로 남한테 팔 수가 없다.
1: 그럼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0: 그
1: 어디에
0: 간송 그 전영필 그 간송 미술관 가면 볼 수가
1: 미술관.
0: 있죠.
1: 간송
0: 또 이게 보화각?
1: 보화각
0: 또 하나가 뭐가
1: 미술관.
0: 있냐면
1: 네.
0: 그 경성구락부에서 가장 유명한 그 도자기가 뭐냐면 이게 길어요. 제목이 무작위인데 청하백자, 철제, 동체, 초청문병. 백자인데
1: 네.
0: 청색도 들어가고 문양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난초도 나오고.
1: 백자인데.
0: 그렇죠. 근데 백자의 모든 기교가 다 들어간 작품이에요. 색도 다 들어가고
1: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0: 진사도 들어가고 예. 뭐 엄청난데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일본의 그 야마나카상에 있는 그 주인이 네. 이걸 살려고 붙죠. 결국은 이게 14,000 얼마에 팔렸어요. 거래가 돼서 아. 결국은 간성 전형 비리고를 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를 막게 하는 네. 커다란 일을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37년에 영국에 존 게스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 존 게스비요?
0: 존 게스비는 그 일본에서 변호사를 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고려 청자나 이 백자에 대해서 안목이 대단해서 많은 것을 수집을 했어요.
1: 네.
0: 거기서 국보가 뭐 세 점, 보물이 뭐 세 뭐 국보 보물이 한 10점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 작품이 이제 일본이 패망한다고 그러니까 존 게스비가 이거를 영국에다 팔려다 영국은 조선을 잘 모르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일본 애들한테 팔려는 거를 전형 비리가 이제 그 사람 이분이 이제
1: 정보를
0: 알고 찾아가죠.
1: 예.
0: 얼마에 사셨냐면요.
1: 예.
0: 그 당시로는 엄청난 40만 원에 사게 돼요.
1: 아~
0: 기와집 아파트 400동.
1: 야.
0: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1: 네.
0: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의 8분의 1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래도 8분의 1을 쓴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0: 근데 이분은 자기 온 재산을 다 올인을 아, 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진짜. 보면.
1: 야,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0: 근데 그때 그 어머님이
1: 예.
0: 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도 괜찮겠니? 예. 근데 전 간성 전형비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거다.
1: 우리나라를
0: 그렇죠.
1: 지키는 거다.
0: 어느 누가
1: 야,
0: 지금 시대에 어느 누가 자기 돈을 이렇게 쓰면서 우리 문화재를 네. 구입을 그리고 또 우린 그때는 우리나라를 뺏긴 상태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기 안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1: 우리 문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0: 저는 예. 간성 전향필 같은 분을 정말 좀 제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만 돈 모아서 저도 이제 그 문화재 이런 거를 사지만
1: 네.
0: 간성 전향필 선생은 저한테 항상 모티베이션을 주셨던 분이고
1: 네.
0: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 크리스트 옥션이나 버넨스 옥션에 우리 문화재들이 나오거든요.
1: 어허.
0: 그 크리스 옥션에서는
1: 네.
0: 한국에선 문화재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좋은 작품들이 크리스는 뉴욕으로 와요.
1: 네.
0: 좋은 작품 많으니까 여기서 정말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1: 네.
0: 동참을 하신다 그러면
1: 동참하면 너무 좋죠.
0: 저는 무보수로. 저는 기꺼이 왜?
1: 예, 연결을 해주시고.
0: 왜? 우리 문화재를 한국인이 소장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그래요.
1: 맞습니다. 자 예. 혹시라도 뭐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 미국에도 이런 우리 고미술이
0: 예, 예.
1: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혹시 집에 이런 오래된 도작이라든가 뭐 작품들
0: 저는 오늘
1: 이런 거 있으면
0: 두 개를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거는 예. 문화재 이런 거
1: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는 1749년도에
1: 네.
0: 프랑스 사람이 쓴 그 아시아 견문록이에요. 아시아 견문록인데 불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여기
1: 네.
0: 보면은
1: 카메라가 그쪽에
0: 카메라
1: 있고,
0: 저기
1: 위에
0: 있나요?
1: 있거든요. 자 들어주세요.
0: 머드 꼬레라고 써져 있죠.
1: 아 밑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나요?
0: 그렇죠.
1: 아.
0: 이게 요
1: 프랑스
0: 요 페이지를 보면은.
1: 예.
0: 앞뒤로 보면은 아마 우리 그 당시에 1749년도에
1: 네.
0: 조선의 그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1: 네.
0: 1749년도 근데 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개화가 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개화된 게 인상파 제가 얘기할 때 1850년도에 그 파리 박물
1: 파리 네.
0: 박람회를 할 때 일본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1850.
1: 네, 네, 네.
0: 그 당시 때부터 이제 일본은 유럽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도에 나오는 것들이 시어브 재팬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전에는
1: 네.
0: 거의 다가 지도에 남은 다 시어브 코리아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 1800년 중반 때에 우리는 쇄국 정책을 했고 일본은 네. 개방을 하는 바람에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문화를 얻게 되고
1: 네.
0: 전 세계에 많이 유럽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시어브 코레가 아니라 시어브 재팬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하. 그게 너무 아쉽고
1: 네네네.
0: 오늘은 또 제가
1: 뭔가 사진첩을 가져오셨는데요.
0: 이거 사진첩은
1: 흑백입니다.
0: 좀, 이거는
1: 보여주세요.
0: 어떤 네. 거냐면요. 이 앞에 페이지를 보면요.
1: 어머나 굉장히 오래됐다는
0: 걸 알 수 있는데.
1: 네.
0: 제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면
1: 어디서 구입하셨을까요?
0: 일본인한테 수집가한테 제가 구입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1: 네네네.
0: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진이 원본 사진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당시에 참상이 담긴 그런 시기 예. 사진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예, 사진첩이에요. 이거 원본 사진첩이에요.
1: 세상에.
0: 이거 보면
1: 끔찍해라.
0: 나가사키 공원에서 조선인 학살 당한 거. 근데 이거를 일본 제가 항상 다니면서 그 제 명함을 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갖고 싶었던 게 이거하고
1: 네.
0: 관동 대지진에 대한 그 사진하고 또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싸워온 그 그런 사진들
1: 네네.
0: 개인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구하는 게 저는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1: 그러시군요.
0: 한 20년을 제가 그 앤틱 수화밋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1: 네. 네.
0: 그런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이거를 딱 만난 거예요.
1: 아이고야.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거 원본 사진이에요.
1: 네, 그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원본 사진이에요. 원본 사진인데
1: 원본인 것 같아요.
0: 이걸 보면서 제가 네. 야 이거 내가 가질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 헤리티지 헌팅턴 라이브러리하고 오클라마 주립대학교에서 이거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1: 우리 건데
0: 이거 나한테 줄 수 없겠니?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구두로 얘기하는 게 있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 사인한 건 없지만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얼마에 그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지 뭐 내가 두 배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난 이거를 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네. 그건 내가 개런티 한 마개고 이거는 내가 개인을 팔지는 않는다. 이건 내가 분명히 한국의 어떤 기관에 아니면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으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박물관에 기증을
1: 네.
0: 하던가 난 기증을 할 거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한 두 달을 쫓아다니면서 그쪽하고 그 헌팅턴 라이브러리하고 그 주립대학교 네네네. 관계를 디스커넥 시켜놓고 제가 돈을 흔들었죠. 눈에 딱 보이는데 야 내가 돈 줄게 하고
1: 야 진짜 어렵게 구하시네.
0: 그래서 이걸 바로 구했고 구하고 난 다음에 한 3주 있다 이 친구가 다시 전화 왔었어요.
1: 네네네네.
0: 다시 팔라고 no. 이거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우리 역사적인 우리 근대 현대 사회의 그 역사적인 자료도가 우리가 네. 필요하거든요.
1: 예. 그렇군요. 야 오늘 데이빌리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가슴이
0: 좋죠.
1: 뭉클하네요.
0: 네,
1: 정말.
0: 왜냐하면 예. 슬픈 역사든 기쁜 역사든 우리의 역사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네네네네.
0: 미국에 분명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도
1: 네.
0: 집에도 제 갤러리에도 또 이거 말고 또 있죠.
1: 자 이번에 이렇게 관장님께서 지금 그 관동 대지진
0: 예.
1: 예, 요 역사가 담긴 사진첩을 지금 들고 오셨는데
0: 네.
1: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사진첩을 구하셔서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할
0: 그렇죠.
1: 그런 역사다,
0: 개인적으로는
1: 사진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대학교에다 네. 기증할까? 한
1: 네.
0: 여기 사진 중에서 딱 한 점만 오픈돼 있고
1: 네.
0: 나머지 다섯 사진은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 사진들이죠. 비공개된
1: 네.
0: 것들이죠.
1: 리수 갤러리에는 그런 작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0: 예,
1: 분들은
0: 있습니다.
1: 좀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좋죠.
1: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0: 제 핸드폰 넘버를 드릴게요.
1: 네.
0: 323-228-2724입니다.
1: 네.
0: 혹시라도
1: 네.
0: 집에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핸드폰에다가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아유, 오늘 예. 많이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가세요. 미술문화재 톡톡 지금까지 리수 갤러리 관장이시죠. 데이빌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9: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 콩 통째로 검은 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8: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9: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임계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9: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1: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9: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11: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6: 1250만 불! 1250만 불!
1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6: 주 7일 24시간
18: 323-782-8600, 323-782-8600.
1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9: 선택하세요 품질을,
2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 아, 오늘 함께해 주신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귀중한 조선시대 지도와 역사를 담은 문헌을 발굴하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8: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립니다.
1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냥 화요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모두들 지치셨죠? 또 지치기 쉽죠? 어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 오후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 여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또 시원한 음악, 또 달달한 음악, 힘찬 음악으로 함께 5시까지 지나보는 그런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 오늘은 정열의 날입니다. 아, 이글거리는 태양. 정열이란 단어를 한번 떠오르게 되면 지금 이 지쳤던 마음이나 이 순간을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그런 욕심 부리면서 정열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정열의 꽃 김수희의 노래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나서 날이 뭐라고 할다시피 뜨겁습니다. 저 한국에는 비도 많이 오는데다가 거기다가 덥기까지 하되니까 그래도 저희가 훨씬 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5시, 6시를 기울면서 해가 지면 좀 섬선해지고 밤에는 시원함을 느끼지만, 특히 유사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2층이나 3층 또는 4층까지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열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름 한철이니까 우리가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롭게 장만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라디오 서울 1650으로 닷컴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굉장히 화려한 저희 그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맨 위에는 파란색으로 메디케어와 또 메디칼의 정보가 아주 많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우리 주식,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또 8개 종목이 실시간으로 등락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빨간 칸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관심 가지고 항상 재미지게 보시는 복권에 대한 모든 복권 실시간 당첨 번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지금 요새 굉장히 관심이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가스값, 관심이죠. 캘리포니아 가스값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주유소에서 저희가 기름을 싸게 공급받으실 수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맨 아래 칸을 보시면 LAX라고 나와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일목요연하게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 밑에 칸, 저희 프로그램 9개가 아주 이쁘게 단장을 했어요. 중간쯤 가시면 영건이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만 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노란 칸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누르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단체 톡으로 지금 즐기시는 그런 채팅방 형태로 얼마든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 꼭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나눌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일 끝나시는 분들이 아주 단체 톡방 같이 단톡방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같은 날 듣기 좋은 노래 한 곡 시원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꽃바람 여인 조승구와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제시카님 오래간만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노래도 열심히 부리시고. 우리 제시카 올센님은 우리 노래 모임에서 항상 한인회 일도 열심히 보시면서 아주 열심히 더위에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시카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예, 이렇게 오래간만에 안부 묻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보통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형태로 많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좀 그걸 조금 벗어나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보이지도 않고 일일이 다 대꾸할 수는 없지만 그저 마음으로라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제시카님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답변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혼자 치고받고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여러분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제 감정을 좀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욕심도 한껏 부려봅니다. 현이와 덕입니다. 너나 좋아해, 나노 좋아해.

0: 네, 현이와 덕이의 너나 좋아해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제시카님 늘 고마운데 팥빙수라도 대접하고 싶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주로 뭐저 방송하고 노래교실 또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다음 주쯤은 월요일날 노래교실 그 제이노래교실에 한번 얼굴 뵈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순철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쉼없이 잘 듣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 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룹에서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누구시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코인 퍼시픽 LA 5대 회장님이십니다. 조미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저는
1: 네.
0: 뭐 처음 인터뷰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아는 지인이지만 네.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일단 코인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네, 코인이 보통 요즘 유행하는 그 돈 코인이냐 아니냐 코인. 이렇게
0: 저도 사실 코인인 줄 알았어요.
1: 그렇게 많이 물으시는 분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코인을 가능하면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입니다. 네, 네. 코리안 우먼스 인터내셔널 네트워킹입니다. 그거의 약자입니다.
0: 그렇죠.
1: 라고 네, 네. 내가 얘기를 하고요.
0: 예, 예.
1: 그다음에 이 단체가 뭐냐면은 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들의 교류를 연대를 넓히기 위해서 이전에 여성가족부가 있었죠. 여성가족부에서 네. 만든 산하단체예요. 2001년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출범과 함께 시작한 글로벌 한인 여성 네트워크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예. 전 세계에 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한 45개국에 지부가 있어요. 네.
0: 그러면 자 지금 그 5대 회장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1: 네.
0: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전 세계에 있는 여성 단체인데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1: 네,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을 인재들을 인적자원 차세대를 발굴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0: 네.
1: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요. 국제적 연대와 교류를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단체를 구축해 공동체와 미래세대에 기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혹시 지난주 토요일에 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1: 저희가 네. 두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0: 아, 예, 예.
1: 네. 차세대 여성 리더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네. AI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한 AI 컨퍼런스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0: 와, 참 AI라면은 사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음악에도 요새 이제 AI가 도입이 돼서
1: 네.
0: 노래를 사람보다 더 잘 부르고
1: 더 잘 만들고
0: 작곡도 잘하고
1: 글쎄요. 네.
0: 다만 뭐 감정이 좀 없다라는 거 말고는 손색 없을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사실 네네. 저희 그 라디오 서울에서도 AI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서 뉴스도 하고
1: 네네.
0: 또 때로는 인터뷰도 같이 하고
1: 네네.
0: 저도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1: 그렇죠.
0: 방송할 때 네네. 제가 모르는 부분은 그 친구가 친절하게 저는 이제 제미나이라는 걸 쓰는데
1: 네네.
0: 자 그러면 그 AI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근데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1: 네.
0: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또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1: 그렇죠.
0: 같거든요.
1: 네.
0: 어떤 주제로 하셨어요 행사를?
1: 그러니까 AI를 네. 이 시대에 가만히 저희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0: 네네.
1: 있을 때가 아니고 AI가 앞으로 어떻게
0: 네.
1: 우리 삶을 바꿀 것인가 미래를 바꿀 것인가에
0: 네네.
1: 대한
0: 네네.
1: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우리가 어떤 자세로 AI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 삶의 접목을 해야 될까 하는
0: 네.
1: 그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했는데
0: 네.
1: 한 분의 정미주 강사님께서는
0: 네.
1: 현업에 이제 계시는 분이고
0: 네네네.
1: 네. 그리고 시니어 이제 AI 전문 디자이너이셨기 때문에
0: 네네.
1: 내가 현 업체 현장에서
0: 네네.
1: 얼마만큼 AI가 우리 직업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를 도와서 정말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설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컴퓨터가 도입됐을 적에
0: 네네.
1: 자기 아버지께서 고민하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0: 네.
1: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거는 그때는 컴퓨터 시대였고 지금은 AI라는 주제만 다를 뿐이지
0: 그렇죠.
1: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0: 네네.
1: 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0: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쩌다가 이쪽에 인연이 돼서 회장직까지 하게 되셨는지
1: 네. 저는 이 단체는 2001년도에 시작됐지만 저는
0: 15년 네. 됐네요 벌써.
1: 26년 됐네요.
0: 26년 됐는데 25년 됐네.
1: 저는 2011년도부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0: 네네네. 네.
1: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단체가 뭐 이렇게 LA가 크다 보니까 두 단체로 이렇게 생기면서 저희가 코인 퍼시픽 LA라는 단체가 새로 또 생겨서
0: 네.
1: 계속적으로 저희 지금 회원들이 예전에 올해 한 10여 년 다 이상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0: 아,
1: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새로 오신 회원분들도 많고
0: 네.
1: 또 저희 이 코인이라는 단체 자체가 목적과 취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희가 마음에 와닿고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0: 네.
1: 또 저희도 여성으로서 서로 발전하고 기여하고
0: 네.
1: 조금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네트워킹 전 세계를 네트워킹하면서
0: 네.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아,
1: 또한 코인 정부에서
0: 네네.
1: 1년에 한 번씩 매년 한국 코인 데이를 열어줍니다.
0: 아.
1: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인 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매년 주제를 정해서
0: 네.
1: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컨퍼런스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키노 스피커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또 재교육도 받고
0: 예, 예.
1: 그런 서로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세미나를 갔기 때문에 매년 전국에서 다 모이고요. 전 세계에서 다 모이고 또 코위너라는 단체가 있는데 코윈의 동창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돈을 모금을 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러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재단 코위너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코인 멤버들이 그대로 코위너 재단의 멤버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위너 단체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각 나라마다
0: 예.
1: 다니면서 2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또 엽니다. 컨퍼런스를.
0: 예, 예.
1: 그러면 올해는 작년이구나. 작년에
0: 네.
1: 5월 달에 비엔나에서 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코이나 대회를 열었고
0: 네.
1: 그 전에는 브라질에서 열었고요.
0: 네.
1: 그 전에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었습니다. 그렇게
0: 그러세요.
1: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네. 다니면서 컨퍼런스를 열고 그 저희 코이너 멤버들끼리 같이 여행도 하면서 내 친교도 다지고 그 나라 문화와 그다음에 그 나라에 섬겨진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도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아,
1: 제가 사할린에 갔을 때는 굉장히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0: 어떤 부분에서 감명을 받으셨어요?
1: 저희 정말 안타까운 역사가 많이 사할린에 남아있더라고요.
0: 네.
1: 일제시하에서
0: 네.
1: 저항하던 그런 많은 유산들이 남아있고 그런 박물관들이 있고 거기에 또 남아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말 한국어 학교도 세워져 있고 한국어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2세, 3세까지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아픈 역사들을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 내가 이 코인 멤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0: 그렇죠.
1: 사할린을 방문을 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던 기억에 남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로 엮어져가지고 연대를 강화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줌미팅이 잘 됐기 때문에
0: 네.
1: 줌미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때 모여가지고 저희 회의 많이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서는 어떤 행사를 어떤 일을 하고 있고
0: 네네네.
1: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딴 데에서는 각 나라마다 호주에서
0: 예.
1: 독일에서 또 독일에는 또 우리 광부들도
0: 네네.
1: 계시고 간호원 옛날에
0: 간호원
1: 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그 옛날 얘기도 해주시면서
0: 네네.
1: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한인 분이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코인 단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코인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줌미팅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코인 대회 항상 8월 말쯤에 합니다. 올해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번에는 서울에서 해요.
0: 아, 예.
1: 그렇지만 각 지방에서 서로 그 대회를 유치하려고 네. 네,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창원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예. 하고 또 여수에서도 하고 네, 구미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0: 아,
1: 올해는 서울에서 합니다.
0: 우리 네. 그 코인의 총 본부는 당연히 한국에 있겠네요.
1: 그렇죠. 한국에. 여성, 아.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성평등가족부죠.
0: 아, 네, 그렇군요.
1: 성평등가족부 산하.

0: ORG로 들어가시면은 네, 네 회원 신청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1: 거기만 기입만 하시면
0: 네네,
1: 되는군요.
0: 네네. 기입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은 네, 됩니다.
1: 와,
0: 네.
1: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패스픽 LA ORG입니다. KOWINPACIFICLA.ORG로 들어가셔서 그냥 회원 가입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신
0: 네,
1: 걸로.
0: 그 문의하실 전화번호 네네, 제가 제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10-619-0773으로 네,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310-619-0773.
0: 네. 네. 저희가 자, 지금 차세대 네, 여성분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뜻 있고 예, 좋은 단체에 가입해서 같이 연대를 이루고 싶으신 젊으신 분들, 직장 여성분들 네네, 예,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아, 그래서
1: 그 아까 그 사할린에 다녀오셔서 굉장히 기억에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회장 재직으로 일임하시는 동안 또 만일에 보람이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0: 네, 저는 지금 차세대 여성 리더 장학금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이번에.
1: 네네.
0: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예, 요즘 예, 다 사업도 힘들고.
1: 네네.
0: 그런데도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네, 학업에 자기의 꿈을 향해서
1: 네,
0: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여대생들에게 네, 지금 기회를 줬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신청서가 들어올 줄 몰랐어요.
1: 네네네.
0: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3-4배 정도의 지원서가 들어와갖고 그분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정말 네, 가슴 아프고 정말 뭉클했던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 아,
0: 이 분들을 네, 다 드리고 싶었는데
1: 네네,
0: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1: 네,
0: 열 분만을 뽑아가지고
1: 네,
0: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 아,
0: 네.
1: 그랬군요.
0: 네, 정말 사연 사연마다 부모님이 너무 아프셔갖고 병석에 누워 계신데도
1: 아이고,
0: 불구하고 자기는 공부를 해야
1: 네네네네,
0: 되고 또 가정도 꾸려 도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이런 학생들도 많았고
1: 네,
0: 네, 사연 사연마다 너무 저희가 안타까웠습니다.
1: 여기 이렇게 보니까 10분인데 지역이
0: 네네,
1: 참 다른 것 같아요. 여기
0: 네네,
1: 보면 텍사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0: 네네네,
1: 또 뭐 펜실바니아에 간호대학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0: 맞아요.
1: 뭐
0: 네,
1: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 LA 캘스테이트 롱비치도 있고
0: 네,
1: 또 USC 학생도 있고 버클리 학생도 있고 또 스탠포드 학생도 있고
0: 네네,
1: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지역적으로 지금
0: 네,
1: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정말 예산만 더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0: 맞아요,
1: 혜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셨다고.
0: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 하면서도 정말 돈을
1: 네,
0: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1: 아,
0: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내년에는
1: 네네,
0: 한 푼이라도 더 줘야 되겠다.
1: 아,
0: 그리고 이제 이 장학금 수여식을 같이 하는데
1: 네네네,
0: 참석할 수 있느냐라고
1: 네네,
0: 제가 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1: 아,
0: 저는 휴스턴에서 여기 오려면은 비행기 값이 비쌉니다. 그 돈이 있으면 저는 책을 사서 봐야 됩니다.
1: 야, 진짜.
0: 그렇죠. 저는
1: 예,
0: 그래서
1: 예,
0: 충분히 공감한다고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영상을 그 1분짜리로
1: 예,
0: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또 진짜 이 친구들은 단 진짜 일부리 아까운
1: 그렇죠,
0: 아쉬운
1: 예,
0: 친구들입니다.
1: 예, 예.
0: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고
1: 네,
0: 그러면 저는 장학금이라는 거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은
1: 네네,
0: 누군가 도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1: 그럼요,
0: 언젠가 자기가 잘 되면은
1: 또
0: 반드시
1: 예,
0: 그 밑에 사람들을 다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1: 네네.
0: 이거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네,
0: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장학생들한테 좀 도네이션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자, 다시 한번 회원 가입하시는 그 사이트 알려드리면 coinpacificla.org입니다. KOWINPACIFICLA.ORG고 혹이라도 궁금하시면 지역번호 310-619-0773 619-0773 우리 조미순 대표님께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0: 네, 이번에 AI 강좌 컨퍼런스

0: 했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AI 컨퍼런스에 관심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1: 네.
0: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 120명 정도를 자석을 준비해서 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160명, 180명 넘는 거예요.
1: 인원이 그래서 많이 늘었네요. 네.
0: 그래가지고는 최대한으로 자리를 확보하느라고 네, 180명까지 네. 준비를 했는데
1: 네, 네.
0: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200명이 넘으셨습니다. 한 220명이 오셔가지고
1: 네.
0: 뒤에 서서도 들으시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1: 네.
0: 지금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1: 네, 네.
0: 지금 해도 늦지 않는다.
1: 네.
0: 그런 용기를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거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AI 시대에서 유토피아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그 강연에서 했습니다.
1: 아,
0: 정말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1: 네네.
0: 마지막까지 예, 자리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자, 오늘은 여러분 지금 들으셨겠지만 우리 코인 퍼시픽 LA의 5대 회장님이신 조민순 대표님과 함께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우리 세미나 자 AI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비롯한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큰 행사를 치르시고 앞으로도 LA 지금 저희 코인 퍼시픽 LA에서는 많은 여성분들 회원들과 함께 또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뭐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0: 네,
1: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만일에 다음 인터뷰 때는
0: 네.
1: 장학금 50명 줬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0: 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1: 네.
0: 그럴 날이 올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8: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8: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9: 213-427-5500, 427-5500.
1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 네, 하루의 음성입니다. 잘 지내네요.

네, 아이고 굉장히 노래 좋죠. 하루의 노래였습니다. 하루 여러분 알다시피 무명전설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아주 미소년 같죠. 나이도 젊고 전도가 양양하고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래도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대구는 비도 많이 오고 습기도 심하고 에어컨 없이는 힘들다고. 그래도 저희가 훨씬 낫지 않나 싶고. 제시카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이 노래 좋지요? 하루에 잘 지내요였습니다. 예, 인사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아이고, 비비아님도 오셨네요. 예,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더우신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와 함께 남은 시간 5시까지 또는 여러분 일 보시는 중이니까 또 중간에 나가셔도 나중에 다시 듣게 하셔도 좋고 잠시라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함께 오셔서 이런 적이 있잖아요. 우연히 딱 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노래가 딱 나온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뭐 거대한 게 아니고 하루 중에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우연히 들리다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내 입맛에 꼭 맞는 음식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이 자그마한 행복 아닌가 싶습니다. 날 더운데 팥빙수 같은 노래 한 곡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만났었죠? 서른도입니다. 나만의 여인.

자, 이열치열입니다. 착한님, 자연 사우나로 생각하시면 이겨내자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순철님, 아싸!

0: 네, 나만의 여인 서른도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아,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마지막 곡 한 곡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과 또 어울리는 좋은 노래네요. 오늘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원서먼 나잇 보내드리면서 잠시 후에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LA 피라모닉은 8월 헐리우드볼에서 거주인 번스타인 등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와 거슈인의 파리의 미국인 등 미국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헐리우드볼 무대에 처음으로 오릅니다. 별빛 아래 펼쳐지는 이 음악회의 티켓은 헐리우드볼.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톤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 이선희의 써니 언니죠. 써니 언니의 아 옛날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매주 화요일 날 2부 이 시간에 그땐 그랬지라는 주제로 우리 라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은 어떤 추억 속으로 빠져갈지. 최병서 씨가 아마 그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에서 병파리의 일기를 한참 인기를 얻고 그 다음 컨셉으로 간 게 아흥 옛날이요 이런 컨셉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여러분 아흥 옛날로 한번 가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 옛날에 추억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참 오늘 덥고 내시면 정말 이렇게 제가 그 사투리 한번 쓸게요. 우리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건전지가 아니고 배터리 다 떨어졌을 때 한번 충전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아흥 배고프다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네, 그땐 그랬지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라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주 아리따운 분의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너무 더웠어요.
0: 아, 덥고.
1: 진짜 아. 너무 덥고 네. 제가 지난주에 주책맞게 진짜 그냥 아 덥겠다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후 1시쯤 예. 제가 이제 벨리를 갔어요.
0: 오, 따끈따끈한 데 갔네.
1: 근데 진짜 제가 이제 탈 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탱탑을 입고 갔어요. 그냥 오케이. 팔 다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1도 화상 입었잖아요.
0: 그 몰랐어요. 정도로 쎘구나.
1: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선블록도 뿌리고 바르고 뭐 얼굴 다 가리고 네, 갔는데 예.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진짜 화상처럼.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저? 그래가지고 샤워도 못하고 이렇게 막 담에 막 따갑고 네. 알로에 바르고 지금 겨우 진정시켜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앉아갖고 저기 뉴스 채널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금요일은 댄저러스 힛이네요 완전.
0: 아 그러니까.
1: 네, 네. 진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우리 라니호우님이 앗 위크엔 수다 라미님 반갑다고.
1: 네 접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
0: 예.
1: 아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나가서 모니터 하는데 얼굴이 완전 큰말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고 왜 이렇게 자꾸 고개는 쳐들고 방송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고개를 숙일까 봐요.
0: 아니요. 네. 우리 비비아님도 라빈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주셨네.
1: 진짜 너무 더워서.
0: 그러니까.
1: 이렇게 더우니까 진짜 시원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0: 그러니까,
1: 미숫가루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통 때는 그냥 별로 생각지도 않았을 텐데
0: 그치, 그치.
1: 그게 아마 어려서부터 더우면 엄마가 이렇게 막 얼음 동동 끼워가지고 해줘서 그러니까 어릴 적의 그런 추억과 그 기억들이
0: 그럼.
1: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0: 그래서 사실 이 그땐 그랬지가 물론 네. TV에서도 그땐 그랬지라는 프로가 많아요.
1: 네, 맞아요.
0: 옛날 뭐 CF서부터 네. 드라마서부터 네, 많은데
1: 네. 네.
0: 사실 이곳 사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1: 네.
0: 어쩌면은 가슴 속에 그땐 그랬지의 과거를 묻고 살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 정도로
1: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너무 덥고 지칠 때
0: 하루하루가 지치잖아요.
1: 네.
0: 사실 제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게
1: 네.
0: 뭐 잘 나가거나 잘 되는 건 괜찮은데 네. 아침에 나왔더니 가게 뭐가 망가져 있고 앉아 있고 풀리진 않고 손님은 안 오지 더워 죽겠지
1: 맞아요.
0: 집에서 뭐 투정부리지
1: 맞아요 뭐 새지
0: 그러니까
1: 뭐
0: 돌아버리는
1: 고장나지.
0: 거예요 막 사람이
1: 맞아요 이게 또 그런 게 한 번에 또 다 닥치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0: 그렇지.
1: 아, 뭐 고장 났어. 또 저희 집에 갑자기 뭐 파이어 알람 막 갑자기 울리고 뭐 고지서 날라왔는데 평생 안 나오던 것도 갑자기 오고 그러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0: 네.
1: 짜증낸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0: 안 돼요.
1: 근데도 벌써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게 그 폭탄이 엉뚱한 사람한테
1: 맞아요.
0: 가는 거야. 때로는 뭐 온 손님한테도 가고
1: 그리고 결국 또 뭐, 예. 본인한테도 가지 않아요?
0: 아 그럼요.
1: 네. 어떻게 막 할 대상은 없으니까
0: 그렇죠.
1: 이거는 폭파는 해야 되겠고 본인한테 막 건강이 나쁩니다.
0: 자, 근데,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1: 어쩌겠어요. 더운데 예. 더운데 그럼. 추워도 이상한 거예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이 시간이 아마 뭐 일주일에 한 번 코너지만 우리와 함께
1: 네.
0: 아마 단어 하나만 내도 그때 추억들이 아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거예요.
1: 네.
0: 예. 자 그래서 네. 우리 저 세인트님 한국에 있는 세인트님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서울에는 비 오고 그렇게 덥대요.
1: 장마
0: 숨을 못 쉰대요.
1: 거기도 네. 습기도 있고
0: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서울에 계신 분도 힘내십시오.
0: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1: 그래서 오늘 그땐 그랬지는
0: 네, 네.
1: 우리 여름
0: 여름
1: 추억의 여름
0: 그렇지
1: 네 그 이제 방학 때문에 지금 여름 방학이니까 그렇죠 뭐 수영장도 갔고 수영장 가도 수영할 수도 없잖아요.
0: 우리 라빈 씨 어렸을 때는 어느 수영장을 갔습니까?
1: 그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무슨 장충 체육관 그런 그 거기는 수영장은 없나요?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1: 네. 하여튼 그 수영장도 갔고 이제 아빠가 이제 휴가시니까 뭐 이제 해운대도 가고 그럼 이제
0: 그렇지.
1: 물도 뜨겁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이거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수영 모자가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네. 꽃무늬 있는 거 뭔지 아세요?
0: 그렇죠. 네. 꽃무늬 달린 거. 네.
1: 꽃무늬 달린 거. 그래서 네. 이렇게 뉴스나 이런데 뭐 해변가에 오늘 뭐 인원이 얼마가 있고 뭐 수영하지도 아, 못하고 다들 예, 서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쫙 비치면 수영 모자 다 똑같아요.
0: 네. 다 똑같아요.
1: 다 똑같고 애들은 다 여기 튜브 끼고
0: 주로
1: 있고.
0: 주로 분홍 분홍색에 노란 꽃이 달려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꽃무늬 달린 수영모 있고 여기 이제 튜브 끼고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물놀이 하고 나오면 이제 앉아갖고 뭐 수박 같은 거 먹고 또 들어가서 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놀고 들어오고 놀고 들어오고 막 갔다 오면은 막 타가지고 살 다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0: 예, 예.
1: 그런 추억도 있고 또 이제 저도 아파트 살았으니까 한 5시, 6시 이제 한참 해가 막 뜨겁다가 좀 식으려고 할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 담아준단 말이에요. 앞에 좀 이렇게 뿌려. 그래서 열 좀 식히라고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흙냄새 같은 게 있는데 그렇지. 그 냄새가 갑자기 아까 탁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남자인 저는 이제 그 집에서는 이제 등목이라고 그러죠.
1: 네, 그러니까
0: 엎드려서. 위에를 벗고 엎드려 네, 있으면 네. 바가지로 그 찬물을 시원하는 거. 아유, 무지하게 시원하죠.
1: 너무 차가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맞아요.
0: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네. 타워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1: 네.
0: 거기 수영장이 아주 그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1: 타워
0: 데라서
1: 수영장.
0: 수영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폼 잡으러 가는 거야 거기는. 그 당시에 그 미끄럼틀이 하이슬라이드라고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거.
1: 그게 유행이었었고. 거기 가면.
0: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네. 다 그게 한 번씩 네. 그게 유행이었었고.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그 주기로는 사직동에 수영장이 하나 있었고
1: 네.
0: 유명한 데가.
1: 네.
0: 그리고 그 스카이웨이라고 북악산 그 거기에
1: 북악 스카이웨이
0: 또 네. 수영장이 있었고.
1: 네.
0: 뭐 그랬던 저의 그 시절에는 그런 추억들이
1: 뭐
0: 있는 것 같아요.
1: 엄마랑 우리 사촌들이랑 이제 네, 날 네. 잡아서 이제 가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게 부곡 하와이.
0: 아 온천.
1: 근데 거기 이제 수영장 있어가지고
0: 수영장
1: 거기서
0: 예, 예.
1: 이제 물 미끄럼틀 타고 막 너무 그렇게 좋았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0: 그런가 하면 네. 부곡도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데가 온양 온천을 가면
1: 맞아요. 예.
0: 수영장이 있었고.
1: 네네. 그러니까 부곡 하와이 가서 수영장에서는 우리가 놀고
0: 그렇지.
1: 뭐 온천이나 이제 이런 데 넘어가면은 이제 엄마나 저희 할머니 아빠 휴가철을 되면 온 가족이 다 출동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할머니
0: 예,
1: 또
0: 예.
1: 같이 살았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할머니까지 다 같이 가서 실컷 놀고 오고 막 갔다 와서 살 다 벗겨지고 까지고
0: 그럼요.
1: 막 그런 게 있었죠.
0: 맞아요. 비비언님 맞아요. 부곡 온천. 여름에 이제 피서를
1: 네.
0: 가면
1: 네.
0: 아까 그 우리 라빈 씨가 벨리에 가서 타고 왔다시피
1: 네.
0: 나름대로 이 오일을 바른데도
1: 네.
0: 너무 태워가지고 밤에는 익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그러고 나면 뭐 며칠 지나면 다 껍데기 벗겨지고
1: 막 후끈후끈 막 달아오르면서
0: 기죠.
1: 진짜 네. 너무 더웠는데 네. 또 더운 만큼 또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0: 그러니까요.
1: 계곡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저희는
0: 계곡.
1: 네.
0: 아 그럼요. 네. 시원하니까.
1: 그리고 계곡에서 찍은 사진 보면 못난이 못난이 그런 못난이가 없어요. 근데도 좋다고 뭐 젖어가지고 머리 쭉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서 또 신나게 놀고 거기 이제 계곡물에 이제 막 과일 담가 놓잖아요.
0: 네네.
1: 뭐 이제 그런 것도 먹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저희 그 저녁만 되면 저녁 먹고 치우고 나면 엄마가 불 다 끄라고 그래요 집에. 아 불 하나면 더 덥다고. 이제 불 다 끄고 앉아가지고 남양 특집 이런 거 보잖아요.
0: 무서운 얘기. 네. 무서운 얘기.
1: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 우리 할머니 막 옛날 얘기 듣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옥수수 뭐 이제 이런 거 가져오시고
0: 그렇죠.
1: 그렇게 분명히 앉아서 TV 봤는데 어느새 다 식구들 다 누워 있고 그쵸 마루 바닥에 다
0: 그렇죠.
1: 같이 누워 있고 그러다가 자고 한쪽에 모기향 에프킬라 그죠?
0: 꼭 기본적으로 모기향이 있어야죠.
1: 네,
0: 향 그, 냄새 나는 거.
1: 그 모기향이 딱 좋은 냄새가 좋더라고요.
0: 아, 구수하죠.
1: 그래서 우리 네. 할머니가 맨날 저보고 너 회충했어서 그렇다고 회충약 먹으라고 그 초록색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되는 거 타면서 이렇게 밑으로 똑똑 떨어지잖아요.
0: 네.
1: 그런 것도 있고.
0: 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나 동네 그 가면 그 무서운 얘기 중에
1: 네.
0: 가장 기억나는 거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옛날에는 다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1: 네.
0: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었어요.
1: 네.
0: 수세식이 아니라서
1: 수세식. 네.
0: 그래서 밑에서 네. 빨간 손이 올라오고 어, 파란 손이 올라온다.
1: 네.
0: 그리고 뭐 가면 그 이 무덤에서 나와서 내 다리 내놔 그리고 따라온다.
1: 그게 전설의 그러고. 고향이었잖아요.
0: 그런 얘기가 우리는 아주
1: 전설의
0: 무서운
1: 고향 영화 그거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웠죠. 네. 구미호보다 더 무서웠잖아요. 파격적으로
0: 그렇죠.
1: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뭐 그러고 하여튼 근데 그런 거는. 불을 끄고 보아야 그럼. 또 재밌고 그렇게 간식 먹다가 또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여름에 그런 여름은 또 여름 나름대로 그런 추억과 낭만이 또 있어요.
0: 네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주 좋습니다.
0: 저는 그 그러니까 우리 저희 외가 쪽이지.
1: 네.
0: 외가 쪽이 이북 평양에서 이제 6.25 때 내려와서 자리 잡은 데가 강원도 화천이란 데예요.
1: 네.
0: 그래서 제 사촌인 그 노사연 씨는 화천에서 자랐어요.
1: 아, 네.
0: 그러다가 춘천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 네.
0: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1: 네.
0: 그게 화천이 고향이라서 저희는 여름에는 이제 화천으로 가는 피서를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제 뭐 댐도 있고 강줄기가 있어서
1: 네. 거긴 뭐 별로 안 더울 것 같아요.
0: 그래도 더워요.
1: 네.
0: 그래도 강물이 시원하니까.
1: 그쵸.
0: 그럼 이제 할머니네 집 가서 한 일주일 여름에
1: 맞아요.
0: 피서 갔다 오면
1: 네.
0: 아까 라빈 씨
1: 네.
0: 얘기한 대로
1: 네.
0: 무서운 얘기 해줘서
1: 맞아요. 그도 시골은 화장실 바깥에 있잖아요.
0: 똥이 매러운데 똥싸러 못 가는
1: 다
0: 거야.
1: 다 깨우는 거지 옆에.
0: 참는 거야. 무서우니까. 아니면
1: 네.
0: 누구 보고 같이 가서
1: 아니 요강을 주시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고
0: 아,
1: 그때 그 이렇게 또 여름은 또
0: 네.
1: 그런 시골의 추억도 또 있기도 있어요.
0: 아,
1: 저는
0: 아, 아, 아.
1: 시골이 아니라 저희 친구 외갓집에 이제 쫓아갔는데 그 시골 냄새가 또 있잖아요.
0: 네,
1: 그
0: 아, 그럼
1: 아주
0: 있죠.
1: 좋은 냄새.
0: 네.
1: 그 뭐 또 석양지고 막 이제 이러고. 근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참 좋은데
0: 네.
1: 화장실 한번 이제 다 같이 우르르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제 절대 뭐 수박 같은 거 안 먹고
0: 네.
1: 그리고 아 정 안 되겠으면 진짜 막 깨우고 같이 그리고 문 밖에서 노래 부르라 그러잖아요.
0: 아, 그럼. 야 있지 어디 안 갔지 그러면 아 걱정 마 그러면 소리 안 나면
1: 네,
0: 아이 시시하게 기다리래
1: 노래 부르라고
0: 그럼 그러는 거야
1: 맞아요
0: 그랬던 기억이고
1: 네
0: 자
1: 아, 재밌네요
0: 우리 비비안님이 모기장 안에서 전설의 고향 튀기 무서웠죠 밤
1: 어,
0: 12시에
1: 맞아요.
0: 나온다고
1: 맞아요 왜 꼭 12시에 나온다 그러죠
0: 모르죠
1: 8시에 나오면 안 되나
0: 그러니까
1: 좀 11시 좀 일찍 나오면 안 되나
0: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SK 사장님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재미였었고
1: 네.
0: 그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1: 맞아요.
0: 사실 지금 우리 비비안 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1: 네.
0: 다 그런 추억이 없이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시골촌 아 그러니까 서울촌 놈이에요.
1: 네, 네, 네.
0: 서울 위에는 간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간 데가 강원도 화천이라서
1: 네.
0: 할머님 집에 간 건데
1: 얼마나 다행이에요.
0: 사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1: 네.
0: 중에서 이 지방 쪽이 고향이셨던 분들은 저희보다는 훨씬 더 추억거리가 많을
1: 맞아요.
0: 거예요.
1: 더 얘기거리도 많고.
0: 여름이 되면 이제 평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1: 맞아요.
0: 이렇게 멸치칸. 마루같이 이렇게
1: 네.
0: 해놓고 거기
1: 네.
0: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1: 모여가지고.
0: 어른들은 막걸리 한잔 하시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안주 집어 먹느라 그러고
1: 네.
0: 담배 심부름 갔다 오고.
1: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 화토 이제 펼치면
0: 네.
1: 그 옆에서 또 조금 이제 구전도 좀 받고
0: 아, 그럼,
1: 뭐 이제
0: 예.
1: 화토 치다가 뭐 담배 심부름도 좀 하고 뭐 막걸리도 사러 갔다 오고
0: 네네네.
1: 막걸리 사러 갔다 오면서 조금 훌쩍훌쩍 마시죠.
0: 그럼 그랬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저 때는 주로 방앗간에서 막걸리를 이렇게 제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밀주지 일종의
1: 네.
0: 그래서 그걸 주면 그거 한 모금 먹어보느라고
1: 너무 센데 아기가 먹기에
0: 그러니까 그때 기억에
1: 네.
0: 시금털털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맛이.
1: 그래서 약간 어른들도 좀 이상해. 네. 애를 왜 설탕을 먹여 설탕 타가지고 먹여보라고. 그래서 애가 좀 취하면 또 와 재밌다 그러고 또 용돈도 주시고 또 노래도 부르고 재롱도 부리고 맞아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0: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1: 네.
0: 이건 뭐 방송에서 좀 고백을 하는 거지만
1: 네. 술 못 드시잖아요.
0: 그 술은 못 먹는데 담배를 폈어요 그 당시에.
1: 네.
0: 근데 이제 그 할머니 그 화천을 갔다가
1: 네.
0: 거기 동네 친구들하고
1: 네.
0: 그 강가 뚝에서
1: 네.
0: 폼 잡고 담배 피다가
1: 불났어요?
0: 단속반한테 걸려가지고
1: 네.
0: 방학 끝나고 학교 가니까
1: 네.
0: 누구누구 나와 그러는데 제 이름 부르더라고
1: 네.
0: 그러니까 춘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어요 담배
1: 어머.
0: 피다 풍기문란으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1: 정확.
0: 화장실 청소하고 정확 정학 전에 그 뭐 경고 같은 거 받고 매일 네. 매일 반성문 쓰고 그랬던 추억도 아유, 있었어요.
1: 또 어떻게 그러다 걸리셨어요?
0: 솔직히 이제 고백하는데
1: 경찰 아저씨 무섭다.
0: 네, 그러니까.
1: 네.
0: 그때 뭐 추억이 뭐 초과할 수 없었죠. 그때는 저희가 머리 굉장히 짧게
1: 깎아머리 네, 그리고 교복 입으셨을 거야.
0: 아, 그러니까. 아, 그때는 사복을 입어도
1: 네.
0: 아, 경찰들 알아서. 보면 딱 알죠. 완전 애들이 꼬마들인데 뭐.
1: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뭐 팥빙수
0: 네.
1: 팥빙수 저 때 그 제과점 팥빙수 말고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0: 네.
1: 얼음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0: 그 아마 이렇게 색소 같은 거
1: 맞아요 맞아요
0: 칼라 있는 거 노란 거 파란
1: 초록색,
0: 거 초록색
1: 빨간색 그리고 그게 연유
0: 달면서 좀 써
1: 색소가 너무 돼서, 많이 넣어서
0: 너무 많이 넣어서 싸구려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거 먹겠다고
1: 맞아요 애들 막 줄 서가지고
0: 그럼요.
1: 그럼 이제 위에서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서 봐 그러면은
0: 이렇게 파란 기계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럼 거기 얼음 큰 거 딱 걸고
1: 이렇게 줄줄줄줄
0: 돌리는 거야
1: 맞아요.
0: 그럼
1: 그러다가 하도 거기서 이제 불량식품 사 먹는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엄마들이 다 빙수 기계를 집에다 사죠 이렇게 곰돌이 같이 생긴 파란색 빙수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이제 갈아가지고 그래도
0: 예.
1: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0: 아, 그게 맛있죠.
1: 훨씬 맛있어요. 네. 그리고 무슨 색소인지도 모르죠, 사실.
0: 아, 그러니까,
1: 그리고 뭐 예. 젤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미숫가루 잔뜩 파슨 아, 별로 없고
0: 미숫가루
1: 잔뜩 물려주면은
0: 아마 라빈 씨 때는 없었지만 저희 때는 아이스 깨끼 장사가 있었어요.
1: 네.
0: 이렇게 네모난 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1: 아이스 깨끼
0: 그 안에 깨끼 그러니까 저
1: 깨끼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인 거죠?
0: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좀 딱딱한 하드 그걸 보고 아이스 깨끼라고 그래요.
1: 네.
0: 팥 하드.
1: 어.
0: 저 또래 친구들이 이제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하러 다니고
1: 알바
0: 그걸 사 먹고 예, 그런 기억이 나다가
1: 얼마였어요?
0: 어, 5원인가 뭐 5원?
1: 5원?
0: 어, 10원. 그 아. 저 때는요. 네. 10원이면 과자 사 먹을 때예요.
1: 네.
0: 용돈이 될 때예요.
1: 네.
0: 10원짜리 5원짜리가 있을 때니까.
1: 네.
0: 좀 전세대니까.
1: 그랬었고
0: 그러다가 이제 아이차라는 게 처음 나와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먹고. 세상에
1: 맛있어서.
0: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그래서 그거 아껴 먹느라고
1: 맞아요.
0: 예.
1: 근데 그러다 다 녹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손을 갖고 있으면 좀 녹아요.
1: 그렇죠. 이 손의 열기 때문에.
0: 그럼 물 대면 얼음하고 조금 먹고 없어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랬던 추억이 있던 것 같아요.
1: 지금 그 아이차 얘기하다 보니까 아만나도 있잖아요.
0: 아만나 있죠. 예.
1: 그 약간 그린색 같은 거에다가
0: 예,
1: 안에
0: 예.
1: 팥 들어있고
0: 아, 그럼요.
1: 그 이름을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신 거죠.
0: 예,
1: 아만나.
0: 예, 예.
1: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국민 물병이라고 그러죠. 델몬트
0: 예.
1: 그 유리병.
0: 아 그럼요.
1: 거기 이제 오렌지 주스 다 먹고
0: 예.
1: 그 안에 보리차물이나 옥수수차물 넣어놓기.
0: 그렇죠.
1: 그것도,
0: 예.
1: 그것도 다 집집마다 그 물병은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여름 얘기가 진짜 끝이 없네요.
0: 우리 서준님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6명 친구들과 기타 들고 장항선 기타 타고 대천으로 캠핑 갔던
1: 멋지다.
0: 아, 그 당시는요.
1: 네.
0: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그 청량리에 가면
1: 네.
0: 열차를 타고 가야 돼요. 기차를.
1: 청량리에서 어디까지요?
0: 어, 뭐 춘천 가는 기차인데 가다가 네. 중간에 강촌이란 데서 내리면
1: 어...
0: 강촌이 이렇게 자갈밭으로 돼 있고
1: 네.
0: 거기가 이제 젊은이들이 캠프 치고 야영하는 장소예요.
1: 멋있다. 네.
0: 학교에 단체로 가고.
1: 네.
0: 그럼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중간에 이렇게 그 연결칸 있죠?
1: 네네네.
0: 거기가 바람이 막 불면서
1: 네.
0: 그 영화에도 나오는
1: 맞아요.
0: 그런데
1: 네.
0: 그런 데서 멋지게 담배 피면 뭐 풍나는 건데.
1: 그래서 불나요.
0: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서준님 같이 그런데
1: 네.
0: 가면
1: 네.
0: 이제 뭐 야외 전축이라고 그래요. 야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간이 전축이죠.
1: 네네.
0: 그때는 이제 LP판 시대되니까
1: 네.
0: 그걸 음악 틀어놓고 막 고고라 그랬죠. 우리 춤추고. 뭐 그 이렇게 그 에이, 그릇 같은 거 갖고 와서 주로 이제 끓여 먹는 게 라면이에요. 밥도 잘 못 해 먹어요.
1: 기차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0: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소주 몰래 갖고 와서
1: 맞아요.
0: 소주들 먹고
1: 네.
0: 이제 거기 온 것도 여자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혼나게 고고 치고. 근데 저는
1: 네.
0: 괜찮았던 게 그때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았어요.
1: 아 멋있었겠다.
0: 그래가지고 제 친구하고 둘이서.
1: 네.
0: 듀엣으로 그 당시 어니언스가
1: 아~
0: 그 편지 같은
1: 편지.
0: 걸 듀엣으로 기타 치면서 부르잖아요.
1: 말 없이
0: 그러면
1: 그건가요?
0: 어, 남자들한테는 적의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너무 관심을 끄니까.
1: 네.
0: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렇게 옹기종기 앞에 앉아서
1: 턱받치고.
0: 앵콜하면서 괜히 우리는 딴 데 쳐다보고 품 잡고 있고
1: 부심한 척.
0: 네. 저도 그 덕을 많이 봤어요.
1: 근데 키도 크고 뭐 기타도 잘 치고 그러셔갖고 인기 진짜 많으셨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다 뭐 담배는 확 피시고.
0: 네, 부모님이 주신 목소리 덕분에 아주 굉장히 저는 살면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1: 재밌었겠네요.
0: 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그 노래 듣던 여학생들이나 또 남학생들 다 이렇게 같은 곳에 또 내리나요?
0: 아니 내린 게 아니고
1: 목적지는 달라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촌에 가면 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데 바위에 걸터 앉아서
1: 네.
0: 노래를 부르고
1: 앉아.
0: 있으면 네. 쉽게 얘기해서 여기 게릴라 콘서트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팀별로 모이는데 잘하는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네. 그래서 그런 덕도 많이 봤었고.
1: 여름의 낭만이네요. 네.
0: 자, 얘기 나온 김에
1: 네.
0: 우리 라빈 씨 학창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자고요.
1: 저 학창, 여름의 학창 시절이요?
0: 아, 뭐 여름이고 가을이고.
1: 왜냐면 저희 학창 시절을 캐고 싶어 하시나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 앞에는 항상 떡볶이집이나 그렇죠. 분식집이 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거기 많이 들르잖아요.
1: 즉석 떡볶이.
0: 예.
1: 네, 맞아요.
0: 혹시 남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러진 않던가요?
1: 저는 그때 제가 진선여중을 다녔는데
0: 네네.
1: 중동이 요 개포동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1: 저 다른 데 있다가.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제가 타고 다니던 버스를 타면 제 83-1인가 뭐 그런 버스를 탔는데
0: 네.
1: 버스를 타면은 휘문도 타고 영동도 타고 마지막 정거장에 중동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근데 뭐 거기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일부러 이름표 달잖아요.
0: 네, 예.
1: 근데 그거는 좀 원래 이거 학교 나오면 이름표 떼야 되는데
0: 네, 네, 네.
1: 그거 안 떼고 약간 그렇게 깜찍하게 그렇게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리고 뭐 학교 앞에
0: 예.
1: 남학생들이 찾아오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희 워낙 불교 학교여가지고.
0: 아, 불교 학교예요?
1: 저 진선이야 중에 불교 학교여서 좀 엄했죠.
0: 그랬구나.
1: 네. 재밌었습니다.
0: 그랬구나. 저희 때는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 네.
0: 그때는 편지 세대예요.
1: 고등학교 때 미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안 되지만
1: 그러니까 정확을 봤죠.
0: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가발 쓰고 다녔다는
1: 네.
0: 거.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편지 세대라서
1: 네, 네.
0: 미팅을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1: 네,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여고 누구다 그러면 건너 통해서 편지를 건네주는 거야.
1: 그게 펜팔하고는 다른 거죠.
0: 펜팔하고 다른 거죠. 이 쪽지를 건네주는 거야.
1: 네.
0: 예를 들어서 니네 학교 앞에 어디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1: 네.
0: 나와라. 그러면 이제 친구 두 명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세 명이 가서
1: 네.
0: 뭐 장소에 기다리면
1: 네.
0: 제 아는 친구가 두 명을 와서 이제 머릿수를 맞춰야 되니까.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미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1: 빵집 가서
0: 그
1: 빵
0: 뭐 빵집
1: 먹고
0: 빵집 내지는
1: 먹고.
0: 주로 분식집.
1: 네.
0: 아니면 이제 저희는 중국집이 아니고 저희는 그 당시 이제 청요리집이라고 그랬어요.
1: 청요리.
0: 예, 예.
1: 학생들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0: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1: 네.
0: 어쩌다 한번 폼은 잡아야 되니까 야 좀
1: 네?
0: 내놔봐 그래가지고 있는 척하고 잘 보여야
1: 모아서.
0: 되니까. 그럼요.
1: 네.
0: 일단 잘난 척을 해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돈 한번 쓰고 한 달 이제 안 쓰는
1: 그쵸,
0: 거죠.
1: 그렇죠. 걸어 다니고.
0: 예예.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랬던
1: 네.
0: 거죠.

0: 짜기한 재미는 없지만
1: 그렇지 조금 다르죠 문화가. 네. 자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다시피 그 온천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네. 미국에는 보면 그래도 가장 가까이 가는 데가 이제 팜스프링을 많이 가잖아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저쪽 그
0: 사하라 온천인가 한국
1: 예, 거기 많이 가고 네. 또 그 다음에 엔시노의 유황 온천이라고 또 네, 저쪽 네. 그 15번 쪽 가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팜스프링 쪽을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아요.
0: 네.
1: 지금 말씀하신 사하라 온천 많이 가고
0: 네, 네.
1: 그리고 간 김에 뭐 온천 갔다가 모롱고 카지노 가서 놀고 네. 그 다음에 아울렛 가서 쇼핑하고
0: 맞아요.
1: 거의 그게 이제
0: 코스죠 코스.
1: 코스로 돼 있잖아요.
0: 네.
1: 저희도 사실 지난번 조항조 콘서트 서른도 콘서트 했지만 네. 그쪽 그 판타지 스프링 가는 것도
0: 네.
1: 모롱고 다 지나가야 되고 사하라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0: 네, 네.
1: 뭐 많은 분들은 뭐 가시면서 오시면서 사하라 들리시고 어떤 분들은 사하라에 방을 잡아놓고 숍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0: 뭐 다 각자 그러니까 특이하게 하면
1: 목적이
0: 되니까.
1: 완전 쇼가 아니고
0: 네, 네.
1: 사하라에 방 잡아서 온천 하시고
0: 간 김에
1: 고기 구워 먹고
0: 네.
1: 쇼 보고 오고
0: 맞아요.
1: 그다음에 아울렛 가서 쇼핑하고 모롱고 가서 놀고
0: 그렇게
1: 이렇게
0: 재밌죠,
1: 아예
0: 뭐.
1: 패키지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차에서 타고 이동을 하는 거니까 차에서 네. 에어컨 그냥 쐬고 뭐 별로 그렇게 더위 내려서 잠깐이니까.
1: 예, 예, 네. 예. 그래서
0: 재밌네요.
1: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어렸을 때 추억을 우리가 다시 소환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사실 보통 이제 라미 씨도 그러시겠지만 자제분들 키우시면서
0: 네.
1: 어떤 계획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0: 골치 아파요.
1: 또 네. 이 여행 귀신이 있어요. 여행만 가려고 그러면 귀신이 무슨 일을 만들어서 못
0: 무서워.
1: 가게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0: 귀신이에요?
1: 전 남자니까
0: 네.
1: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중요한 일을 만들어.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야.
0: 누가 만들?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1: 아니,
0: 아니에요?
1: 저절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중요한 바이어가 그때 오는 거야.
0: 그럼
1: 난 못 가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 이제 여행 귀신, 여행 잡신이라고.
0: 그럼 어떻게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요?
1: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약속을 못 지키니까.
0: 네.
1: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도 좋지만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 주에 별일 없다 갑자기 가족들한테 아 그냥 하루 우리 팜스프링 갔다 올까? 그리고 그냥 훌쩍 가는 게
0: 네.
1: 진짜 남는 여행이라는
0: 그렇게 갔다가 방 없으면 어떡해요?
1: 뭐 없으면 어디서 자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내 얘기는
0: 네.
1: 그렇게 가야
0: 네.
1: 추억이 좀 남지 뭘 한번 맘먹고 가려고 그러면 뭐가 이래서 안 되고 맞아요. 저래서 안 되고
0: 맞아요.
1: 결국은
0: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1: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도 그럴 걸 뭐 그런 얘기 하니까
0: 네,
1: 후회하지
0: 네.
1: 말고
0: 네.
1: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는 거 힘드신 거 아는데 조금이라도 짬이라고 기회가 되시면
0: 네.
1: 가족들하고 짐 싸고 그냥 훌쩍
0: 맞아요.
1: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0: 네.
1: 삶의 어떤 원기가 된단 말이죠.
0: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계획의
1: 네.
0: 계획을 잡으라고
1: 네.
0: 뭐 이렇게 딱 짜서 그런 것도 좋지만
1: 네,
0: 가끔은
1: 네.
0: 좀 즉흥적으로
1: 그럼요.
0: 건강한 여름 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아이고 샌디송님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비비아님 그땐 그랬지 재미나시다고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랬어요.
0: 우리 다음 주 그땐 그랬지는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1: 여러분 혹시 그 저희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주제를 올려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또 끌어가는 그런 하겠습니다.
0: 다음 주 그땐 그랬지는 도시락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1: 도시락
0: 싶어요.
1: 좋네요. 도시락
0: 네.
1: 얘기할 게 많아요. 저도.
0: 네. 도시락 뭐 반찬도 네. 있고.
1: 여름은 여름대로
0: 네.
1: 겨울은 겨울대로.
0: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그 도시락 얘기하면 그 난로 위에 도시락을 놓잖아요.
0: 싸꾸.
1: 근데 그게 자리를 잘 잡아야 따뜻합니다.
0: 중간에.
1: 밑에 놓으면 다 탑니다.
0: 맞아요.
1: 위엔 차갑고.
0: 맞아요.
1: 그런 얘기서부터 많습니다.
0: 네.
1: 사연이.
0: 여러분들 도시락 반찬은 뭐였는지 도시락
1: 네.
0: 주제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땐 그랬지 함께 토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비비아님 텐트 쫙 치고 자고 그 시절 아침엔 줄이 쭉쭉. 그렇죠. 계란은 밑으로 그래야 따뜻해지고.
0: 네.
1: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
0: 네.
1: 내주셔서 감사하고.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이번 주
1: 금요일 날
0: 다시 뵐게요.
1: 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3811

0: 2424-2134-2124.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네, 나훈아의 사랑입니다. 제시카님 퇴근하시는군요. 네, 굿나잇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네, 나훈아의 사랑 함께 했습니다. 물론 나훈아 씨는 현역에서는 은퇴를 하긴 했지만 그가 남긴 이 노래들만큼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멀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명의 귀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귀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줬던 선생님, 마지막으로 나의 배우자가 나의 귀인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 좀 참을 걸, 아, 좀 즐길 걸, 아, 좀 베풀 걸. 여러분은 좀 후회가 덜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재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재산은 건강이고, 그 다음이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고, 그 다음이 좋은 사람. 그런가 하면 세 가지 복도 있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주무시고 또 잘 먹고 잘 웃기만 하면 인생의 세 가지 복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당신은 누구시길래 수봉 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비비아님 어제 마지막 선곡이 나훈아 씨의 꽃당신이란 노래였습니다. 아, 라치는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재밌다고. 예. 라치는 무엇이길래 여기서 이렇게 즐거운가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가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5: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6: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5: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6: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5: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5: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7: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8: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여러분 지루하실 텐데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화요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하여 안치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면서 저 코니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너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츠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LA 피라모닉은 8월 헐리우드볼에서 거슈인, 번스타인 등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와 거슈인의 파리의 미국인 등 미국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헐리우드볼 무대에 처음으로 오릅니다. 별빛 아래 펼쳐지는 이 음악회의 티켓은 헐리우드볼.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톤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네, 어제 이 시간에는 냉장고의 탄생 그리고 냉장고로 인해서 바뀐 사회, 사람 얘기를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역시 냉장고와 관련된 얘기, 여름철에 냉장고는 조금 달라야 된답니다. 그렇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문을 자주 열게 되잖아요. 딱 붙어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 효율, 냉동 효율 저하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자, 일단 냉장실은요. 70% 이하로 음식을 채워야 됩니다. 냉기가 잘 순환해야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은 냉기 순환이 막혀서 특정 부위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냉동실은요. 가득 채우십시오. 오히려 음식물이 서로 냉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꽉 채울수록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온도가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여름철에 뜨거운 음식 바로 넣으면 내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급상승해서 주변 음식까지 쉽게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온에서 식힌 후 넣어주시고요. 냉장고 문을 10초간 열어두면 떨어진 온도로 회복하는데 3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필요한 재료 머릿속으로 한번 다 생각해보고 문 여는 순간 빨리 손을 움직여서 한꺼번에 꺼내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문 테두리에 고무 패킹에 이물질이 끼거나 헐거워지면 찬 공기가 알게 모르게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내부 습기가 차고 성해가 생기는데요. 자, 점거하는 방법. 지폐 한 장을 고무 패킹 사이에 끼우고 문을 닫은 뒤 당겨보세요. 지폐가 힘없이 그냥 떨어지면 아, 패킹 교체 때가 됐구나, 또 청소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네, 여름철 식중독은 뭐 상온에 있던 음식을 잘못 먹어서뿐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 또 재료로 요리를 하고 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요. 일단 육류나 생선은 핏물을 제거한 뒤에 한번 먹을 만큼의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가장 안쪽, 그러니까 가장 찬 곳에 보관하십시오. 문쪽 수납함은 아무래도 온도 변화가 크겠죠. 변질되기 쉬운 우유나 밀폐되지 않은 양념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 없는 여름철,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잘 관리해서 좋은 혜택 많이 누려야 되겠죠.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조세 바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친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해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곡괭이산은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위치한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로 알려진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필사적으로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는 관심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이 47년간 재래식 군사력을 키워